0: 36도 등 29도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상호였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경남 의령군에서 운영 중인 대형 버스 이름입니다. 첨단 초음파 진단기와 산전검사 장비가 완비된 그야말로 움직이는 종합산부인과라고 할까요? 태아의 건강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20종이나 되고 진료비는 무료입니다. 경남 의령군을 시작으로 강원 고성과 충북 단양, 전남 곡성 등 현재는 분만 취약 지역 11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조건을 착착 만들어 간다면 나을까 말까 출산을 고민하고 망설이는 일도 점점 더 줄어들겠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토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이 질문으로 출발할까요? 우리나라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얼른 검색해 보셨나요? 5,160만 9천여 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오늘이요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1: 네, 세계 인구의 날은 전 세계 인구가 50억 명이 넘은 걸 기념하면서 1989년 UN 개발계획이 정한 날이라고 하네요. 세계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진 지구촌이 좁아질 것을 걱정하면서 식량과 보건, 교육, 자연환경, 경제적인 환경 등등을 살피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때로부터 35년 이상이 흐르면서 세계 인구는 82억 3천여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걱정은 여전하죠.
0: 네, 우리나라도 세계 인구의 날에 지역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요. 어린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를 걱정하는 상황이라 가족이 즐기는 자리를 마련한 거죠. 날씨도 이렇고 토요일이고 아이들과 놀아주기가 미리 걱정되신다면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세계 인구의 날 행사를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5천만과 80억. 우리 이웃과 지구촌 이웃을 멀리까지 넓게 둘러보며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네, 토요일 여성 시대의 세계 인구의 날에 출발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는 이제 5천만 명 정도. 야, 근데 세계 인구는 진짜 점점 늘고 있네요.
4: 그렇죠.
3: 저 70억까지 들었는데 이제 80억.
4: 80억.
3: 시대가 됐어요.
4: 야, 진짜.
3: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출산이라고 그러는데 역시나 또 세계 인구는 늘고 있고.
4: 네. 야, 그렇죠.
3: 참. 대단합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또 드는데.
4: 인구의 출생률도 빈익빈 부익부라는 얘기가 있어요.
3: 드네요.
4: 계속 낳는 나라는 또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3: 네.
4: 또 적게 낳는 나라는 또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고. 그렇죠.
3: 또 인구가 경쟁력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4: 그렇죠. 사람 수가 나중에는 그게 능력이 되고 나라의 힘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3: 맞습니다. 자, 우리도 조금씩 는다. 예, 뭐 전년도에 비해 좀 늘었다.
4: 좀 늘었다 하는 소식이 있죠.
3: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자, 여성시대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전북 특별자치도 고창군 공읍면에서 성용욱님의 사연입니다. 시골집 마당 한쪽에 오래된 집 한 채 있다. 5월이 되자 제비들이 한두 마리 나타나 처마 밑을 탐색한다. 마당에 길고양이들 서너 마리가 포진해 있던 터라 이곳에 터전을 마련할 제비는 없었다. 그런데 한 쌍의 제비가 무엇이 마음에 들었는지 터를 잡았다. 처마 밑에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낡은 제비집이 있는데 그 제비들은 둥지 속 나뭇가지를 밖으로 치우고 구멍을 진흙으로 메우기 시작했다. 둥지를 새로 짓지 않고 오래된 둥지를 보수하는 모습이 무척 신기했다. 제비가 집을 가꾸는 모습을 처음 본 터라 나는 주변 여기저기 자랑하기에 바빴다. 듣는 사람마다 올해엔 복받을 일이 생기려나 보다라며 축복해 주었다. 두 마리의 제비는 자주 둥지를 드나들며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았다. 가끔 둘이서 말다툼하는 모습도 보였다. 제비도 신혼집 차릴 땐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나 보다. 그렇게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자 어미 제비는 둥지에서 나오지 않았다.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제비가 알에서 깨어나면 고양이들이 둥지를 습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함에 처마 밑에 물건을 모두 치워버렸다. 고양이가 점프하려면 뭔가 밟아야 하는데 물건을 치워놓으면 점프하기 어려울 거라는 치밀한 계산이었다. 아, 내가 고양이를 얕봤다. 대단한 고개사다. 그래서 이번엔 아래쪽에 비닐을 둘러 접근 못하도록 만들었다. 한 번은 외출하고 왔더니 비닐 한쪽이 고양이 발톱에 찢겨 있었다. 다행히 제비 둥지는 건드리지 않았다. 비닐을 새로 고쳐 막고 오래돼 버리려던 고춧가루를 처마 밑에 뿌렸다. 내 진심이 통했는지 고양이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얼굴에 솜털 가득한 제비들이 둥지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다. 부모 제비는 어린 제비들을 먹여 살리느라 수시로 둥지 안팎을 드나들었다. 제비들이 자라면 저 작은 둥지가 너무 좁진 않을까. 자리 다툼하다가 둥지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둥지 아래 작은 선반을 붙였다. 가끔 조용한 한낮에 제비들이 시끄럽게 울어서 내다보면 고양이가 마당에서 한가로이 놀고 있었다. 새끼를 둔 제비들은 그게 영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0: 급강하 폭격기처럼 제비가 고양이 머리를 향해 공격을 퍼붓는다. 고양이는 귀찮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난다. 고양이와 제비의 마찰을 막기 위해서 고양이들에게 주던 사료를 마당 밖 멀리 떨어진 곳에 주기 시작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제비의 시끄러운 울음소리가 나면 나가서 고양이를 쫓는 일상이 반복됐다. 그저 손뼉 치는 게 다였지만 이젠 제비가 시끄럽게 울면 고양이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 제비 집을 밑에서 쳐다보노라면 밥 달라고 아우성치던 어린 제비들이 나를 보고 갑자기 입을 앙 다무는 게 귀여웠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둥지에는 새끼인지 어미인지 구별 안 될 정도로 큰 제비들 너덧 마리가 보였다. 어미가 둥지 앞 전선에 앉아서 새끼들에게 한번 날아보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제비들이 머무는 처마 밑 창고로 사용 중인 작은 방에 필요한 물건을 꺼내려고 잠시 들어갔다. 그러자 나를 본 새끼 제비들이 혼비백산하며 한꺼번에 날아가 버렸다.
1: 아이고.
0: 놀란 마음으로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자 새끼 제비들은 배운 적도 없는 날갯짓을 하면서 공중제비를 돌고 있는 게 아닌가. 야, 이래서 제비인가? 감탄하는 순간 갑자기 처음 들어보는 아빠 제비의 강렬한 지적임과 함께 어디선가 맹금류가 날아와 새끼 제비 무리를 흩뜨려 놓는 모습이 보였다. 깜짝 놀란 나는 흩어진 제비들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저 멀리 하늘에서 불청객 맹금류와 제비들의 숨가쁜 공중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맹금류가 새끼 제비들을 쫓으면 아빠 제비가 스치듯 공격하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폭격기를 요격하려는 날쌘 전투기 같았다. 더욱 놀라운 건 어디선가 십여 마리의 제비들이 나타나 맹금류를 괴롭히는 놀라운 모습이었다. 하늘 저 멀리 사라지는 맹금류와 제비들을 올려보다가 문득 둥지에 남겨진 녀석이 있을까 싶어 처마 밑을 보았다. 불청객의 등장으로 난리법석인 와중에도 텅 빈 둥지 앞에 어미 제비가 홀로 앉아 조용히 둥지 안을 응시하고 있었다. 잠시 뒤엔 떠나겠지? 라는 생각은 오판이었고 제비는 한 시간이 넘게 미동도 없이 빈 둥지만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사라진 새끼들 때문에 어리둥절한 것일까?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온 힘을 다했던 고단하고도 행복했던 육아의 나날을 추억하는 것일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새끼들을 기다리는 것일까? 알 수 없지만 이 갑작스러운 일이 다 나 때문인 것 같아 미안했다. 빈 둥지만 바라보는 야윈 어미 제비를 보고 있자니 갑자기 울컥하며 콧등이 시큰해졌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제비들이 날아들었고 모두가 지저귀면서 한 마리씩 둥지 앞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더니 우두커니 마당에 서 있는 내 주위를 날아다닌다. 새끼 제비들이다. 마당 전선에는 아빠 제비도 앉아있다. 침입자를 쫓고 모두가 무사한 모양이다. 그제야 어미 제비도 빈 둥지를 나와서 새끼 제비들과 함께 마당 위를 날아다닌다. 그렇게 제비들은 마당 위를 여러 번 휘저으며 날다가 지붕 너머로 한 마리씩 사라져갔다. 나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려고 한 걸까? 그렇게 한순간 마당에는 고요가 찾아왔다. 대장 고양이가 마당 한가운데를 어슬렁거려도 다급한 제비의 지적임은 이제 들리지 않는다. 적막함이 그 빈자리를 대신한다. 특별히 정이 들었다고도 할 순 없지만 마음을 짓누르는 이 허전함은 감출 수가 없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창밖으로 조용한 마당을 한 번씩 내다보고 전선이도 멍하니 보고 새 지저귐이 들리면 혹시나 하고 창가에 가보곤 하는 그런 날들이 이어졌다. 무료한 고양이들은 마당 한편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다. 조용한 시골 하늘은 작은 구름이 떠다니고 푸르고 맑았다. 눈부신 하늘의 강렬함에 잠시 시선을 떨구자 마당에 드리워진 전선의 그림자가 갑자기 휘청인다. 제비가 돌아왔다.
1: 아우, 얼마나 반가우셨을까. 사진도 함께 올려주셨거든요.
0: 예. 진짜 마당 파란 하늘에 보이는 그 전선 위에
1: 제비가 다섯 마리 앉아 있어.

0: 그러네요.
1: 아이고.
0: 웬일이야.
1: 야, 그것도 희한하죠. 맹금류를 향해서.
0: 제비들이 서로 무리 지어서 그걸
1: 무리 지어서 그 맹금류와 맞서는 그 힘.
0: 네.
1: 야, 대단하다.
0: 이야.
1: 제비들 산란기를 알아보니까 4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래요.
0: 네.
1: 지금이 한창.
0: 그렇구나.
1: 애기들 새끼 낳아서 키울 때죠.
0: 야, 이 제비들이 그러니까 이곳이 우리 사연 주신 성용웅님의 댁을 이제 본가라고 생각하는
1: 그렇지.
0: 거겠죠? 그렇죠?
1: 아니 그리고 애들이 떠났는데 어미는 그 앞에서 하염없이 빈 집을 또 보고 있다가
0: 이게 빈둥지 증후군인가?
1: 그랬는데 애들이 오니까 찾아왔어. 그때 또 함께 날아가고.
0: 예.
1: 야, 그거 참.
0: 그래서 또 어딘가 자연 속으로 갔겠지만 이렇게 전선위 우리 집 마당에
1: 또 와서 앉았어.
0: 얼마나 반가우셨겠어.
1: 아니 난 그 낡은 집을 수리한다는 것도 혹시 옛날에 묵었던 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0: 아, 이미 그 전부터.
1: 네. 그 집에 깃들인 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0: 아, 고향에 찾아오듯. 너무 진짜 동화 같은 이야기였다.
1: 그 집이가 이제 추녀 끝에 뭐 하여튼 둥지를 틀면 예. 시골 할머니들은 라면 상자를 이렇게 찢어 쪼개가지고 퇴마에다 놔두시더라고.
0: 왜요?
1: 이제 변을 보잖아요, 새들이.
0: 아.
1: 그게 쉽질 않아요. 닦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 라면 상자를 이렇게 해서 신문지를 한 장 한 장씩 이제 갈면서.
0: 그 배변 패드네요.
1: 네, 배변 패드를 놓으시더라고.
0: 배변 패드를.
1: 우리가 그렇지. 알고 있듯이 개 기르는 사람들이 아는 배변 패드. 네,
0: 야,
1: 그렇죠.
0: 제비를 본 게 언제든가.
1: 그렇죠. 쉽지 않죠.
0: 참새도 잘 못 봤어요. 네. 참새 제비 이런 걸 잘 못 봤어요.
1: 우리 동네는 새 많아요. 새 소리 아침에 시끄러워요.
0: 아, 진짜요?
1: 네네.
0: 야, 특히 그 휴일 아침. 원래 평일엔 바빠서 몰라. 그 휴일. 제가 여유가 있을 때 들리는 그 새소리들이 참 듣기
1: 좋죠.
0: 좋은데.
1: 네.
0: 야, 이게 참 동화 같은 사연에 정말 제비가 뭐라도 하나 물어다 주면 더 좋을 텐데. 네. 요새는 숫자를 6자리를 물어다 줘야 되나.
1: 로또. 예. 두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시 송파구의 당당이님. 여성시대는 제 인생에서 돌아갈 집이고 휴식이면서 꿀잠을 자게 하는 자장가 같습니다. 50고개를 넘도록 특별한 상을 받은 적은 없지만 2026년 상반기를 잘 살아낸 기념으로 그동안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서 글을 띄웁니다. 제가 산후 우울증으로 아들 이유식조차 만들지 못했을 때 집 앞에 아이 먹일 것과 제가 먹을 반찬까지 놓아두셨던 주인 아주머니께 감사합니다. 없는 집 살림에 이사할 때마다 값을 깎아주면서도 일꾼을 더 붙여주신 이삿짐 사장님께 감사합니다. 전학 후 적응하기 힘들어하던 아들을 살뜰히 챙겨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합니다. 17년 지기 미용실 원장님께 감사합니다. 촌사람 같은 저를 강남 언니로 둔갑시키는 재주가 있는 분이랍니다. 직장이 멀어서 이른 아침 출근하는 저를 위해 도시락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신 권사님. 만날 때마다 아들 먹이라고 간식거리를 사주신 권사님의 사랑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독박 육아하던 시절에 도와주셨던 많은 분께 일일이 찾아가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물론 학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울증 상담을 해주셨던 상담사님과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던 친구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지만 수많은 도움과 사랑으로 제 삶이 지속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 또한 저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오늘 할 수 있는 선행을 하려고 합니다. 2026년 상반기 결산할 때 만약 내가 큰 상을 받게 된다면 수상 소감으로 어떤 말을 할지 생각해 보면서 이 글을 씁니다.
0: 야, 이 시점에 정말 중요한 사연을 네. 보내주셨네요. 보내주셨어요.

0: 뜻깊은 사연.
1: 네,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주인 아주머니, 이삿짐 센터 사장님, 아들을 챙겨주신 선생님들, 미용실 원장님, 도시락 반찬을 만들어주신 권사님. 진짜 너무 많은 분이 계시다.
0: 그러게요. 한 해의 절말을 보낸 딱 이 시점에, 그죠? 2026년 상반기를 잘 보낸, 그러니까 나에게 고마운 분들에게 드리는 상도 좋지만 나 자신에게는 어떤 상을 줄 수 있을까? 스스로. 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떤 상 혹시 우리 누님은 나 스스로에게 주신다면?
1: 힘찬 상.
0: 힘찬 상.
1: 뭐 아, 제가 여성 시대에도 썼습니다만.
0: 네.
1: 금년 상반기 들면서 암 수술하고 또 이어서 방사선 치료 또 기다렸다가 20회 받고.
0: 네.
1: 그다음에 그 사이에 또 한혜진 씨 덕으로 병가를 내서 각막 이식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도 견디기 힘든 방사선 치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생방을 하면서 방사선 치료를 받아 그랬는데 저는 그냥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0: 너무나 다행입니다.
1: 네, 금년 상반기에는 정말 너무 힘차게 잘 견뎌낸 것 같아서
0: 네.
1: 그런 상을 전하고 싶고 저를 치료해 주신 선생님 또 집도해 주신 의사 선생님들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0: 네네. 건강하게 잘 버텨주시고 또 잘 네. 회복하셔서
1: 네.
0: 옆지기로서도 너무 감사합니다.
1: 그렇죠.
0: 네.
1: 영향을 받아요. 다 이런 게 서로가 서로한테.
0: 맞아요. 진짜 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1: 맞습니다.
0: 예. 저는 제 스스로에게 예. 해서 밥상.
1: 예. 밥상을 주겠다고? 상이라고 밥상을 드리겠다고?
0: 예예. 예. 자, 우리 당당이님들도 주말에 한번 이런 시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1: 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성용욱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 서울시에서 당당이라고 하신 분께는 홈카페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0: 자, 옥상달빛의 안부 들으시고요. 저희는 2부 옆집 변호사로 돌아옵니다.

0: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번 주말은 무엇보다 강원도로 향하는 차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강원도 양양 쪽으로 남양주요금소부터 서종, 또 조양과 내촌 일대까지 총 20km 구간 어렵게 지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도 강릉 방향으로 용인부터 양지터널, 또 호법과 원주, 새마을 일대까지 구간 계속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천안 분기점부터 천안호두 휴게소, 반대 서울 쪽은 기흥과 양재 일대 속도 안 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평택 부근만 아직은 짧게 지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이 시간은 법에 도움이 필요한 당당이님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옆집 변호사.
1: 속에서 열불 나는 사연도 에어컨보다 더 시원하고 냉철하게 해결해 줄 것 같은 냉변. 신민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네.
1: 아, 시원하다. 냉변.
2: 대문자 T 신민영 변호사입니다. 냉철합니다.
1: 아, 냉철하게. 네, 네. 우리 냉변. 자, 우리 당당이님이 보내주신 질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요. 기사님이 출발한 뒤에 미터기를 깜빡하고 누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는 보통 6천 원 정도 나온다며 택시비 6천 원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구간을 자주 택시를 타고 다녀서 보통 택시요금이 한 5,500 원 정도 나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기사님은 택시기사가 더 잘한다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500원 가지고 실랑이 하기 싫어서 그냥 드렸는데요. 이런 경우에 기사님이 요구하는 요금을 꼭 내야 하는 건가요? 하셨어요.
0: 택시를 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잖아요.
2: 네, 종종 있죠.
0: 네, 미터기를 깜빡 잊고 안 누르신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부르는 금액을 다 내는 게 맞나요? 며칠 전에 저는 그냥 아이고 제가 얘기 나누느라고 잊었군요. 그러면서 그때 메타를 이제 작동시키고 그 금액 그대로 받으셨거든요. 그 아저씨는.
1: 네. 이게 그러니까 바로 알아채서 누르시면야 뭐 그렇게도 넘어갈 수 있지만.
0: 그렇죠.
2: 네. 예.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기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그냥 내는데 내리고 나서 항상 신경 쓰입니다.
0: 네, 예.
2: 네, 그게 얼마 되지 않는데 희한하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네.
1: 하자.

0: 사실 이런 작은 일에서 빈정이 상하거든요.
1: 그렇죠.
2: 주차비
1: 맞습니다.
3: 교통비 뭐 이런 걸로 참 아껴.
2: 맞아요. 차는 뭐 몇천만 원짜리 타면서 네. 주차비 내기 싫어서 찾아 헤매고 그랬는데 저도 이 오늘 주신 그 택시비 문제 네. 늘 궁금하던 차에 한번 이참에 한번 찾아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미터기에 찍힌 대로 내는 게 맞습니다.
3: 택시 기사의 요구대로 주는 게 아니라
2: 맞습니다.
3: 근데 안 눌렀잖아요, 지금 아예.
2: 그렇죠.
3: 네.
0: 그럴 경우
2: 원칙은 택시 미터기에 찍힌 금액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3: 헉?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안 눌렀는데 미터기를 네. 안 꺾었는데.
2: 이 택시 요금 기준은 각 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지방마다 다 다른데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택시 요금 기준표가 이제 공지가 돼 있는데. 여기 살펴보면 모든 택시는 미터기에 의한 요금만 징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상 받으면 부당요금 징수행위로 보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기준대로라면 미터기에 찍힌 대로 내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한데 네. 어쨌든 또 당당님 생각하실 때도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실 테고 저도 좀 이상한데 안 찍혔다는 이유로 또 요금을 안 주는 건 좀 부당하잖아요.
0: 그건 아니죠.
3: 네. 타고 왔는데 또.
2: 맞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그렇게 돼 있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요새 지도 앱 같은 경우에 켜보면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택시 요금 정도 나오거든요.
3: 아, 네네.
2: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그 지도 앱에 나오는 금액으로 한번 조정을 해보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렇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미터기에 찍힌 요금만 받는 것이 원칙이다.
2: 네. 서울시의 경우 홈페이지에 그렇게 공지가 돼 있습니다.
0: 네.
3: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500원 차이니까.
0: 아니야. 네. 근데 그 500원에 굉장히 상해요.
2: 맞습니다.
3: 또 그럴 마음이 그런가요?
0: 네. 상할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니까.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요.
3: 네, 네. 네.
2: 뭐 이거 말고도 택시 관련해서 좀 애매한 상황들이 많은데 예. 이참에 한번 좀 정리를 좀 네. 해드릴게요. 저도 홈페이지 보다가 좀 재밌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승차 거부와 그리고 부당요금 징수 관련해서 서울시 기준으로 예. 홈페이지에 나온 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승차 거부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승차 거부가 불법인 건 다들 알고 계십니다.
0: 네.
2: 하지만 어떤 경우가 승차 거부에 해당하냐.
3: 네.
2: 이게 이제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 있는데 일단 예약 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운 행위.
3: 아.
2: 요새 종종 있습니다.
3: 예, 빈차 표시가 아니라 예약으로 해놓고.
2: 맞습니다.
3: 아.
2: 그러니까 뭐 야간에 손님이 많은 구역에 가보면 네. 예약 등을 켜놓으시고 어디 가지는 않으시는데 타도 돼요 하면 예약된 택시입니다.
3: 네.
2: 이러신 경우가 있는데 예. 이거 서울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승차 거부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선지를 물은 후에 이거 유턴 하셔야 됩니다. 건너가서 타라. 이것도 승차 거부로 본다고 서울시 홈페이지 적혀 있어요.
0: 네, 네, 네.
2: 그래서 유턴해서 갑시다라고 예. 하는 게 원칙이고요. 또 하나 목적지를 정해서 콜택시를 불렀는데 아니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중간에 목적지가 바뀐 경우 있잖아요.
3: 네, 네.
2: 갑자기 뭐 야 우리 이동했어 하면서 그런 경우에도 그 택시에서 내리라고 요청할 수가 없고 바뀐 목적지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부를 한다면 승차 거부에 해당을 하고 또 하나 일행마다 이제 하차 지점이 다른 경우 있잖아요.
3: 예, 예.
2: 누구는 뭐 남대문에 내리고 누구는 동대문에 내리고 누구는 서대문에 내리고 이러는데 이런 경우에도 하차 지점에 전부 가야 되고 중간에 너무 여기저기 가니까 내려주십시오. 이것도 승차 거부로 본다는 게 서울시 홈페이지의 그렇군요. 입장입니다.
0: 그렇군요. 네. 네.
3: 아니 우리 여성시대 또 운전하시면서 택시기사님들 많이 들으시는데
0: 네.
3: 예, 혹시 우리 기사님들 불이익 당하시는 일 없도록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0: 네. 맞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2: 반대로 승차 거부로 보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로 만취인 사람이 탄다. 예. 이런 경우에는 거절을 해도 승차 거부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3: 만취 승객.
2: 그렇죠. 또 하나는 케이지에 들어있지 않은 애완동물과 같이 타겠다. 애완동물을 케이지에 넣어서 이동해야 되는데 그냥 케이지 없이 이동하는 경우도 거부를 할 수 있다라고 예. 규정이 되어 있고 순서대로 탑승하는 승강장 있잖아요. 기차역이나 이런 데서 앞차 타세요. 저 앞에 서 있는 차 타세요 하는 것도 승차 거부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
0: 그렇죠.
3: 순서대로 이렇게 택시도 쫙 서 있는 거니까.
0: 네. 맞아요.
2: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타려고 그러는데 교대 시간입니다. 차고지 들어갑니다. 이러신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교대 시간이고 1시간 이내에 차고지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승차 거부로 보지 않는다라고 홈페이지에 규정돼 있습니다.
3: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 얼마 전에 저는 이제 그 대리기사님과 네. 제 차로 저희 집에 들어가는데 너무 친절한 분이셔서 막 이것저것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2: 네.
3: 아유, 취객분들 타면은 대리기사 하시면서도 많이 힘드시죠.

0: 시계에서 했더니 아니 요새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행분이랑 같이 타서 아~ 요금은 우리 집으로 해놓고 어디 들렀다가 이 사람 좀 내려주고 가면 안 돼요.
1: 아~ 네. 이럴 때 두 분이 타가지고
0: 난감하다는 거야 기사님
1: 중간 입장으로는. 목적지
2: 호출하는 앱에 중간 경유지를 이렇게 추가하는 기능이 있지 않나요?
0: 있는데 아~ 종종 다들 이제 술 드시고 하니까 네. 아유 뭐 예를 들어 염창동과 목동 거리가 그래도 꽤 있잖아요. 네. 에, 염창동으로 찍어놓고 내 친구 목동에 좀 내려주고 가면 안 되나? 아유, 뭐 이런 아. 분들이 오히려 제일 난감한 네. 손님들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2: 저도 네. 오늘 규정이 있어서 택시 관련된 규정을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좀 이런 규정들 보면서 택시기사님들이 억울한 경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0: 네. 네. 네. 네. 자, 법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imbc.com 여성시대 홈페이지 옆집 변호사방에 사연 남겨주세요. 짧은 상담 사연은 문자와 미니로도 받습니다. 문자번호 샵800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은 무료예요. 이제 첫 번째 상담 편지부터 보겠습니다. 경남 김해에 사는 70대 주부 당당입니다. 70 중반인 저희 아저씨가 아파서 6월 1일 함께 한의원에 방문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직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3: 오늘 진료비 10만 원에 한 달 약값 55만 원 합쳐서 65만 원인데요. 3개월째 한 번에 결제하시면 진료비 10만 원은 빼드리겠습니다.
0: 저는 진료비를 빼준다는 이야기에 생각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 결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돈 10만 원을 빼준다는 말에 혹해서 한 번에 165만 원을 다 주었다고 생각하니까 후회가 됐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의원에 방문해서 한 달씩 약을 먹어가면서 치료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두 달치 약을 취소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진료비 10만 원과 위약금 16만 5천 원을 제하고 주었습니다. 저는 진료비와 한 달치 약값을 제외하고 100만 원을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약금까지 내야 하다니 당혹스러웠습니다. 위약금과 관련해서 따지자 직원은 저에게
3: 손님,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세요. 그러면 어차피 고발해도 못 이기세요.
0: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1: 야, 이건 좀 너무한데.
0: 화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저씨가 일주일에 두 번씩 그 한의원으로 침 맞으러 다니고 있어서 혹시 성의 없이 진료를 할까봐 참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들어설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우리 아저씨가 알게 되면 침 맞으러 안 갈까봐 말도 못하고 혼자만 끙끙 앓았습니다. 한의원에 갈 때마다 그 직원의 얼굴을 보면 기분도 안 좋고 또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 스스로가 무능하게 느껴졌습니다. 6월 1일에 결제하고 일주일 만에 취소했는데 위약금 16만 5천 원이 어떻게 나온 계산법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의원의 한약은 한 달 지어먹고 환자 봐가면서 또 지어먹고 이러는 것인 줄 아는데 제가 그곳에 손해를 끼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고발하려면 고발해보라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직원의 태도가 기분 나쁘고 어이없었습니다. 그 사람 말대로 위약금 16만 5천 원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건 정말 억울하고 아깝습니다.
3: 와, 손님, 한꺼번에 계산하시면 10만 원 깎아드릴게요. 이러면서 이제 약값 석 달치하고 오늘치 진료비하고 네. 뭐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저는 65만 원인데요 해서 65만 원을 결제하셨는 줄 알았더니 3개월치 한 번의 결제를 얘기하셨어.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두 합이 얼마란 얘기예요 하고 되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그때 160만 원. 아, 그래요? 그럼 일단 약은 한 달치만 계산하고 먹어보면서 뭐 다시 또 짓도록 하죠. 이럴 텐데. 그냥 말하는 대로 따라 하신 거야.
2: 큰돈 쓰셨는데 살갑 세상 살갑게 굴다가 이제 와서 그렇죠. 정세 가니까 좀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3: 그렇죠. 아, 상하죠. 상하죠.
0: 그러니까 지금 그 할인해 준다고 해서 3개월치 한약을 한 번에 결제했다가 취소하면서 위약금이 생긴 상황이에요.
3: 그렇죠. 네, 16만 예. 5천 원.
2: 생각보다 이런 상황이 꽤 많습니다.
3: 아, 그래요? 네,
2: 한국소비자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3: 있어요. 네. 네,
2: 공정거래위 산하의 준정부기관인데 네. 이게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중재, 조정을 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서 2023년도에 보도 자료를 냈는데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접수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선납 진료비를 받아놓고 나중에 환급 거부하는 사건, 이런 분쟁이 총 420건이고 네.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0: 그래서 저도 이런 병원에도 이런 경우가 있나 그랬는데 소비자원 보도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분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1: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뭐 위약금이나 이런 걸 병원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2: 10%를 얘기했는데 이분은.
0: 일단 한국소비자원에서 분쟁 조정 기준이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1: 네.
0: 강제력 있는 기준은 아니고 만약에 소비자원에 온다 그러면 이 기준에 따라서 중재를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1: 네.
0: 이미 그러니까 받아간 금액 이미 받아간 약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돌려받을 수가 없죠.
1: 예.
0: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단순 변심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일단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네.
0: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순 변심의 경우에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페널티가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총 금액의 10%를 추가로 위약금으로 공제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총 금액은 또 하나 좀 알아주셔야 될 게 할인된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원 가격 기준으로 10% 위약금입니다. 그래서 내 사연의 경우를 좀 살펴보자면
1: 네.
0: 일단 이분이 그 안 받은 약에 대해서는 돌려받았어요.
1: 예.
0: 이것까지는 좋은데 상대방이 지금 16만 5천 원을 공제하고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대방의 주장이 지금 한국소비자원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세요.
0: 맞습니다.
2: 어차피 고발해도 못 이기세요.
0: 네.
2: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0: 그렇죠.
1: 말을 참 밉게 했지만 네. 이 기준대로 얘기는 한 거네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아마 이 병원에서 이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2: 네. 알고 있어. 이거는. 네.
0: 그래서 이 정확한 기준대로 지금 금액을 부르고 있고
2: 네.
0: 또 하나는 되게 뭔가 좀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2: 맞아요.
0: 아마 이런 네. 분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구나. 확실히 요즘에 뭐 병원이나 한의원 이런 데서 몇 개월치를 뭐 한꺼번에 결제만 할인한다.
0: 네.
1: 뿐만 아니라 피트니스도 그렇고 미용실 뭐 학원 등에서도 많이 하는 프로모션이라고 하네요.
0: 네, 맞습니다.
1: 예. 그러면 우리 당당님께서 말씀하신 위약금 16만 5천 원 이거 돌려받을 수
2: 없죠.
1: 없다는 얘기인가요?
0: 네, 어쨌든 중재 기준이고 강제력 없는 가이드라인이긴 한데 소비자원에 간다면 한국소비자원에 간다면 이 기준대로 총액에 165만 원에 10%는 위약금으로 내셔야 됩니다라고 결정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네. 네. 네.
1: 자, 그럼 안타깝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0: 귀가 팔랑거리시면 안 되죠.
2: 아, 네.
0: 네. 네. 병원에서 물론 알아서 권유하겠지만 또 반대로 내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너무 병원의 권유 이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 입장이 어떤가 내 지금 재정 상황이 어떤가 이런 걸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그래요. 그래야 되겠지. 좀 입맛은 씁쓸하시겠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0: 그렇죠. 법을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살갑게 굴다가 이제 와서 정색하는 거 이런
2: 네.
0: 거 좀 기분 나쁜 것 같아요.
2: 기분 나쁘죠. 네. 네.
1: 예.
2: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최근 납치 살인 사건 가해자 아버지가 현직 경찰인데 아들의 범죄 증거들을 인멸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친족의 증거 인멸은 처벌할 수 없다. 라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발급되는 주요 이유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아닌가요? 가족 내 금전거래에서 친족과 직계존속, 직계비속관계의 범죄는 죄가 되지 않는 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건 그나마 가족 일은 가족 내에서 해결하라는 취지라고 아주 관대하게 이해한다 쳐도 친자의 증거인멸이 죄가 아니다라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이 법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합니다. 가전과 가구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서 새 것으로 바꾸고 집도 계속 보수해가며 삽니다. 그런데 한 번 만들어진 법은 영원 불멸의 존재로 개정도 삭제도 없이 유지되는 건가요? 저는 법이 진리보다는 삶에 대한 규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규칙이 자주 바뀌면 문제가 되겠지만 시대가 바뀌면 당연히 규칙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법도 5년, 10년, 50년 주기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최근에 광주 여고생 납치 살인 사건에서 현직 경찰관인 피고인 아버지가 이 범행 증거를 없앴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아서 논란인 상황에 대해
0: 맞습니다.
1: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0: 저도 뉴스 관심 있게 봤는데
2: 네.
0: 이 증거인멸죄라는 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 네.
0: 그러니까 증거인멸죄는 말 그대로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그러니까
1: 네.
0: 증거를 없애버리는 그런 걸 처벌하는 규정인데
1: 예.
0: 이 증거인멸죄의 성립 범위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1: 그래요?
0: 네. 첫 번째, 형사소송이나 징계사건에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증거를 없애는 거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고요.
1: 네.
0: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사람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인 본인

0: 자기 증거를 없애거나 네. 아니면 동거 친족이라든지 친족이 이 증거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에? 형법에 규정이 딱 돼 있어요.
1: 어머나
2: 증거를 그렇군요. 없애는데 그게 처벌받지 않는다고요?
0: 그렇죠. 야, 희한하죠.
2: 네. 그것도 본인이 없앴는데도?
0: 맞습니다. 오. 그래서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전부터도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네. 본인이 없앤 경우 그리고 친족이 없앤 경우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문제적인 계속 있어 왔는데 어쨌든 지금 법 규정상으로는 본인이 없애는 거 그리고 가족이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희한하네.
0: 희한하죠.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2: 예. 그러면 이제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뀌어야 된다.
0: 네.
2: 그죠?
0: 그렇죠.
2: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이게 네, 너무 예전의 법이니까.
0: 맞습니다. 개정 논의가 계속 있어 왔고
1: 네.
0: 아마 또 이 사건이 있어서 증거인멸죄 그 처벌 범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긴 해요. 저는.
2: 그럼 그 예전 당시에는 왜 무슨 이유로 이런 법을 또 만들어놨을까요?
0: 이건 따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당당님이 이유를 짐작하실 거예요.
2: 네. 그러니까
0: 가족끼리인데. 그리고 본인이 본인 사건 증거 없애는 것까지 처벌하는 거 이건 좀 너무 한 거 아니냐.
1: 어?
0: 네. 뭐 이런 시각이 있어서.
1: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2: 억울한 거지.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 지은 증거를 없앴는데 그게 무죄라면.
0: 말씀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 개정 논의도 있어 왔고. 저 역시도 조만간에 좀 개정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렇죠. 지금까지는 네. 네. 그 증거인멸죄에 대해서는 본인과 가족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2: 네. 아니 자. 그러면 증거인멸죄 말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0: 범인은닉죄라는 게 있습니다.
1: 아, 은닉죄, 숨겨주는 거.
0: 네, 숨겨주는 거.
2: 오.
0: 이것도 친족이나 동거가족이 숨겨주는 경우는 처벌 범위에서 빠지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2: 오.
0: 이유는 제가 또 설명 안 드려도 아마 짐작을 하실 거예요.
2: 그래도.
0: 그렇죠. 오. 가족끼리 이걸 숨겨준 것까지 처벌하는 거를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발상이었고 또 하나 장물죄가 있습니다.
2: 장물죄.
0: 네, 가족 중에 누군가 물건 훔쳐 왔어요.
2: 예.
0: 그런데 그 물건을 가족이 받아가지고
1: 팔았어요.
0: 뭐, 네, 판다거나 아니면 뭐 보관해 준거나 아니면 처분해 주거나 이런 경우에 감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경 또는 면제 해준 거예요, 형을. 그런데 이걸 하나 좀 그 알아두셔야 될 게 보통 법 규정에 감면이라고 돼 있으면 면제 받긴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2: 아 그래요?
0: 네, 보통은 조금 얼마. 정상 참작에서 감경해 준 정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족 중에 누가 물건 훔쳐왔는데 이거 뭐 내가 팔아줘도 감면되니까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족 상도례가 있어요.
2: 친족 상도례 이게 네. 돈 빌려주고 뭐
0: 맞습니다. 이거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족 간의 재산 범죄 뭐 사기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계속 가족끼리 착취하는 거를 국가에서 방치한다.
2: 네.
0: 그리고 남보다 못한 가족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처벌을 못하게 하냐라는 문제적이 있어서 면제하는 규정은 없었고 대신에 친고죄로 바뀌었습니다.
2: 직접 그러면 그쵸? 고소를 해야 되는
0: 네.
2: 거예요?
0: 네. 내가 고소를 하면 그때서야 이제 국가에서 나서서 수사를 해주는 범죄로 조치가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친족 상도례 때문에 내 가족 간에 이런 재산 범죄나 이런 처벌 못한다라고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좀 국가에다가 이런 뭐 착취라든지 아니면 가족 간의 분쟁에 대해서 좀 주저없이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예.
1: 이분의 지적대로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게 당연하지만 실제로 법이 그 개정된 사례가 있을까요?
0: 실제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저는 네. 반대로 국회에서 법을 너무 바꾸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 네.
0: 법이 계속 바뀌고 누더기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하고 있는데
1: 아, 네.
0: 네, 어쨌든 법이 자주 그러니까 계속 바뀌었다는 거는 제가 몇 가지 예를 설명드리면 학교폭력 같은 경우만 보셔도 네. 법이 변해왔다는 걸 아실 거예요.
2: 그래요?
0: 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그렇게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 애들이 뭐 싸우다가 크다가 그럴 수도 있지 싸울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방치하는
1: 네,
0: 수준인데
1: 네.
0: 이제는 이제 여러 가지 제도 생기고 처벌하는 규정도 생겼잖아요.
2: 예.
0: 이렇듯이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네.
1: 기준이 있나요?
0: 뭐 국회에서 이제 국민들의 민의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1: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니까
0: 네, 그때그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학교폭력이라든지 네.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옛날과 다르게 이제 처벌이 강화가 됐고
1: 네.
0: 또 하나 기존에 처벌이 너무 심하다라고 했던 것 같은 경우는 뭐 간통죄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도 없어진 경우가 있죠.
1: 네, 없어졌죠. 네.
2: 그렇군요. 네. 자, 이번 사연 주신 내용은 실제로 뉴스에서도 많이 다뤄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친족이 심지어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없앤 이번 사건. 이 동료 경찰들까지 유착 의혹이 있어서 너무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건이 또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겠죠. 또 특별 수사팀이 꾸려졌다고 하니까 엄정 수사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법원 그리고 뭐 경찰이든 누구든 공정해야죠. 누구 앞에 서건. 네.
0: 진상 규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1: 네. 예, 오늘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2: 신민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0: 네, 들어가겠습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7: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막이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네, 토요일 여성시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뉴스 후 10시 5분에 명곡극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5: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다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0: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을 중단하고 항로를 통행료 없이 개방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현지 시간 10일 일부 언론에 대한 브리핑에서 최근 며칠간 이란과의 대화가 생산적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비공개 협의에서 상선 공격은 정부 내 일탈 세력 소행이라고 설명했다며 이란 내부에서 휴전 이행, 대미 협상을 둘러싸고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400kg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는 것이 핵심 전제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도 성남시 육군 부대에서 20대 병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병사를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녀 테러 자작극을 꾸민 혐의로 구속된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음료를 던진 헬스 트레이너와 사건 전날 헬스장에서 뭔가를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트레이너가 자작극 현장에 몰고 나왔던 렌터카 블랙박스에는 자작극 전후 시간대 영상만 저장돼 있지 않았습니다. 음료를 던지는 순간을 정확히 촬영한 인물은 정 씨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그룹 계열사 직원이었습니다. 부산시장 여론조사 후보군에도 들지 못했던 정의한 전 후보 지지율은 자작극 뒤인 5월 초 2.8%까지 올랐습니다. 경찰은 정 씨 아버지 회사의 자작극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오늘 아침 6시쯤 인천 검단 왕길 고가교에서 사중 추돌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두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인천 영종구에서는 가로등을 들이받은 전기차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3분의 2가 불에 탔고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편 어제 저녁 6시쯤에는 인천 송도동서 리비아 국적 30대 남성이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에는 수원 팔달구 수원역 승강장에 세워진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나 승무원이 소화기로 진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 10여 명이 대피하고 열차 5대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무더운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과 전라권 최대 20mm, 제주는 최대 6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6도 등 29도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와 남해 먼바다에는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8.2도입니다. 김상호였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6: 프로야구의 인기가 올해도 뜨겁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는 만큼 사회적 책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쓰레기가 줄어들도록 구장 내 매점들이 일회용품을 적게 써야 하는데요. 다회용기를 도입한 매장이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가 하면 장애인 관중을 위한 편의도 미흡하죠.

0: 일부 구장에 엘리베이터가 부족하고 관람석의 시야가 나빠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불편을 겪곤 합니다. 지속가능한 관람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로 돌아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농수산물부터 까다로운 한약재 건조까지 비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건국 다목적 건조기 자동 온도 조절과 강력한 터보팬으로 빠르고 균일하게 건조합니다. 다목적 건조기 농산물 세척기 근조개선 건조기 전문기업 건국 건조기 광주 571-5989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5: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6: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5: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6: 김일중입니다. 주말엔 음악을 들어야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더우면 선풍기 틀고 비 오면 우산 쓰는 것처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말엔 명곡 극장.
5: 마음의 휴식과 낭만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부터 원하시는 노래와 사연 신청해 주세요. 참여 번호는 문자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바로 상영 시작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즐거운 루틴. 여기는
6: 여성시대예요.
7: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 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 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 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 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르 떨리는 음악.
8: 접어둔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륵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7: 여성시대
8: 명곡 극장.

0: 첫 번째 상영작은 미니로 정은경님이 주셨네요.
1: 아들은 집에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저는 그 옆에서 책을 읽으며 오늘 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들과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하루를 보낼 생각에 벌써부터 행복합니다. 노래로 아들에게 힘 좀 보내주세요. 강산에 넌 할 수 있어.
0: 네, 좋습니다. 이런 응원이 필요하겠네요.
1: 그렇죠. 아니 근데 아드님하고 이렇게

0: 아들은 공부하고 엄마는 책을 읽고.
1: 야, 그 모습을 다 보기만
0: 해도 근데 그렇게 행복하세요? 야, 그렇구나.
1: 근데 저 아들 입장에서도 엄마가 예, 나 자격증 공부하는데 불편해하지 않고 옆에서 같이 책 읽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 또 힘이 될 것 같아요.
0: 어, 그 풍경이 너무 따뜻하고 맞아요. 사랑스럽잖아요.
1: 네, 옆에서 TV 보거나 뭐 이러고 있는 거보다는
0: 엄마, 텔레비전 좀 줄여줘. 이거보다 낫죠.
1: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진 않겠지만
0: 네.
1: 자, 정말 한석봉이 따로 없는 그런 느낌. 나는 책을 읽을 테니 너는 자격증 공부 를 하거라.
0: 아, 좋아요.
1: 자, 응원곡으로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듣겠습니다.

0: 네, 당당히 정은경님이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아들을 위해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1: 강산의 씨는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인데 대부분의 곡을 직접 만드는데 이 노래 가사는 아내 나비 씨가 썼대요. 근데 앨범에는 강산의 씨로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이제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발표할 그 당시에는 외국인에 대한 저작권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산의 씨 이름으로 등록했다가 나중에 법이 바뀌면서 아내의 필명인 나비로 수정을 했대요.
0: 오, 그렇게 됐군요.
1: 네네.
0: 예, 아니 아까 옆집 변호사 말대로 진짜 법이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합니다. 그죠?
1: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런 것도 이렇게 저 차츰차츰 바뀌는 걸 보면
0: 저작권법도 바뀌고 있구나. 자, 이어지는 다음 명곡 7800님의 추억 속에 있습니다. 진짜 한 편의 영화 같은 사연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중학교 때부터 철부지 소꿉장난 같은 풋사랑을 이어오다 제가 군대 가기 전 사사로운 오해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참 씁쓸한 마음이었죠. 후반기 교육 때 훈련 마치고 내무반에 들어오니 스피커에서 제 마음과 똑 닮은 노래가 흘러나오더군요. 가창력도 좋고 특히 가사가 너무 제 이야기 같았어요. 그때는 사실 곡명도 가수 이름도 잘 몰랐는데 첫 휴가 나와서 버스 정류장을 지나다 같은 노래가 들리길래 바로 테이프를 구매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죠. 이 노래가 정경화의 나에게로의 초대라는 걸요. 근데 무슨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가수 이름이 중학교 때 만난 제 첫사랑이자 풋사랑 그 아이 이름과 똑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노래는 저의 최애곡으로 꼽힙니다. 참고로 제가 한 노래 하거든요. 노래방 가면 원키로
1: 우와.
0: 꼭 한 번씩 부른답니다.
1: 첫사랑 그녀 이름이 정경화.
0: 근데 휴가 나와서 야, 이 노래가 흘러나와가지고 오, 갔더니 가수도 나의 첫사랑과 이름이 똑같다. 이거 운명이다.
1: 네.
0: 뭐 이런 생각 하셨겠어요. 근데 이게 여자 노래죠? 정경화
1: 그럼요.
0: 씨는 그죠?
1: 근데 네. 남자분이 원키로 부르신다고요?
0: 와.
1: 7800님 노래를 그냥 잘하시는 게 아닌데요? 아주 상당히 잘하시는 수준인가 봐요.
0: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가사에 더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 정경화의 나에게로의 초대.

0: 야, 이게 말도 안 돼. 이걸 어떻게 남성분이 원키로 불러요, 이 노래를.
1: 아니, 이 노래 나가는 동안에 네. 저랑 일중 씨랑 해봤거든요. 야, 안주기 미처럼 느껴. 말로.
0: 아우.
1: 대단하시다.
0: 정경화의 나에게로의 초대 7800님이 군대에서 만난 인생 명곡이었습니다.
1: 와, 이어서 다음 명곡 소개 들어갑니다.
0: 자, 이번에는 6998님이 주셨네요.
1: 네, 1986년의 추억 속으로 갑니다. 8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0년 전이네. 저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재수 중이었어요. 대학원생인 작은 언니, 대학생 오빠와 셋이서 자취를 했는데 살림을 못하던 저는 설거지를, 언니는 요리를 맡았더랬죠. 그해 가을 그룹 부활의 희아가 대히트를 쳤고 언니와 저는 서로 나를 부르는 거라며 옥신각신했던 기억이 38년이 지난 지금도 또렷합니다. 그랬던 우리 언니는 결혼 3년 만에 암에 걸려 3살짜리 딸아이 하나를 남겨둔 채 서른이라는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0: 웬일이야.
1: 언니가 맛있게 만들어주던 미역줄기 볶음을 먹을 때마다, 언니가 좋아하던 노란 프리지아 꽃을 볼 때마다 언니 생각이 납니다. 언니와 같이 듣던 부활의 희야 듣고 싶어요. 언니,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고 편히 지내고 있지? 너무 보고 싶어, 언니.
0: 야, 진짜 그러시겠다.
1: 그러시겠다.
0: 예, 이 서울에서 어쨌든 삼남매가 함께
1: 자취를 하시면서. 하면서.
0: 네. 참, 서로 나를 부르는 거야. 이 노래 들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 나눴던 언니분이 많이 그리우시겠다. 자, 언니와의 슬픈 추억이 담긴 노래 부활의 희야 3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4부로 다시 올게요.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0: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지금 서해안고속도로에 두 건의 사고가 동시에 발생해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모두 서울 방향인데요. 먼저 매송휴게소 부근 1, 2차로에 사고가 발생했고 여기서 3km를 더 간 지점 매송 부근 1차로에도 사고가 발생해 매우 주변이 혼잡해진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하만 2터널 1차로에 승용차 사고 나면서 7원 분기점부터 이 구간까지 3km가량 극심한 정체입니다. 지금 강원도 가는 길은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남양주금소부터 서종, 남춘천부터 춘천 구간 가장 어렵고요.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만종부터 원주 구간 늘립니다. 박소영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인생의 명장면마다 배경음악처럼 깔려있는 추억의 노래 신청하시면 상영해드립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1: 0474님이 바로 주셨네요. 대전에 사는 50살 여성입니다. 요즘 인생의 전환점에서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윤하의 기다리다를 들으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싶어요. 요즘 수영도 배우고 캠핑도 다니면서 제 자신을 찾아가는 중이거든요. 이 노래처럼 잔잔하지만 희망찬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0: 아, 윤하 씨 노래는 저도 참 좋아하죠. 네, 사건의 지평선도 그렇지만 비밀번호 486부터 기다리다 오늘 헤어졌어요. 뭐 이거 명곡들 많아요, 윤하 씨도.
1: 네. 네.
0: 그리고 신청하신 이 기다리다도 참 좋아합니다.
1: 이제 어느덧 데뷔 21년 차가 됐네.
0: 아유.
1: 와, 참 세월도. 이제는 뭐 우뚝 서 있는 큰 가수죠.
0: 맞습니다. 아, 그 정말 앳된 모습으로 피아노 막
1: 아, 맞아 맞아
0: 치면서 네. 노래 네. 하, 정말 가창력을 뽐내던 그런 가수 윤하 씨. 신청하신 0474님 사연에 딱 어울리는 선곡 같습니다. 자, 윤하의 기다리다 듣겠습니다.

0: 아, 감성이 정말 깊어요. 유나의 기다리다 0473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1: 토요일 아침의 여성시대 명곡 극장. 이번에는 8814님의 명곡 제가 소개합니다. 저는 4년째 서울 부산 장거리 연애 중입니다. 토요일 새벽 차로 제가 부산에 갈 때도 있고 남자친구가 서울로 올 때도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중간 지점인 대전에서 만나보기로 했어요.
0: 오, 네.
1: 유명한 빵집도 가보려고요. 일중 씨 대전 데이트 코스로 추천하실 데 없나요? 노래는 CNBLUE의 사랑빛 신청합니다.
0: 야, 이거 대전에서의 데이트 장소를 추천해 달라고 해주셨는데.
1: 네.
0: 아, 저는 이게 참 쉽지 않네.
1: 왜요?
0: 예, 그냥 맨날 캠퍼스에서만 놀았어가지고.
1: 아, 대학교 그 울타리
0: 예.
1: 안에서.
0: 네네. 네. 근데 요새 보니까 그 유성 쪽에 복명동이라고. 야, 거기 아주 뭐.
1: 예. 뭔데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 많이 가는 핫플?
0: 네네. 음식점도 그렇고 뭐 이제 술집도 그렇고 예쁘게를 많이 꾸며놨더라고요. 복면 말, 복면광의 복면 말고 봉.
1: 이응 받침.
0: 네, 복명동.
1: 이봉원 할 때 봉. 복면동.
0: 면 말고 명.
1: 복명. 아.
0: 진짜
1: 명동 할 때 명동. 그 앞에 이봉원의 봉. 네. 네네. 복명.

0: 명동
1: 거, 거기
0: 맛집 과 카페가 많다는 얘기군요. 네.
1: 그리고 우리 저 작가님 얘기 들으니까
0: 네.
1: 요새는 그 빵 이렇게 투어 해주는 택시나 뭐 이런 것도 있다면서 버스 이런 거.
0: 야, 일본 어느 곳에 우동차처럼. 오,
1: 네네. 빵 투어 버스도 있다고 하니까 시도를 해보시고요. 예, 대전 데이트 코스는
0: 숨지는 척하기는.
1: 8814님의 신청곡 들려드리기 전에 7284님이 주신 노래 먼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84님은 지금 충주에서 천안으로 친구랑 드라이브 떠나는 길에 듣고 싶다고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청하셨거든요. 남자친구 만나러 대전 가는 길에 이 노래부터 듣고 CN블루의 사랑빛까지 두 곡 이어서 감상하시죠. 두성왕자 민경훈 씨가 부릅니다.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0: 버즈의 날개로 떠나는 여행에 이어서 CN블루의 사랑빛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1: 네, 좋았어요. 다음 명곡은 8967님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명곡 극장 시간에 양희은님의 아침 이슬을 듣고 싶어요. 북한에서 고등학교 시절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제 한국에 온 지 20년 되었는데 40대인 지금도 이 노래를 종종 흥얼거립니다.
0: 야.
1: 처음 들었을 땐 한국 노래인지도 모르고 불렀는데 가사가 참 마음에 와 닿았었어요. 주말마다 늘 여성시대 듣고 있는데 너무 바쁘게 사는 탓에 지금에서야 시간 내요. 노래도 신청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0: 야, 그러니까 우리 누님 노래를 북한에서도 예, 부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최신 곡들도 어떻게 이렇게 해서 들으시는 경우도 늘 있고.
1: 그렇구나.
0: 네네. 아, 그리고 실제로 우리 그 우리 한국에서 북한으로
1: 네. 네.
0: 가수분들도 올라가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그러잖아요.
1: 공연했죠. 크게들 주최했죠.
0: 네.
1: 네. 네. 그렇게는 못 갔어도 금강산을 가면서 그 금강산으로 가는 배 안에서 콘서트를 한 적이 있어요.
0: 아, 네. 아 그러세요?
1: 그러니까 그 금강산을 가보려는 그 배를 탄 식구들 앞에서 아주 감격적인 감동적인 그런 콘서트였어요. 뭐 얼마나 우는지 사람들이. 네.
0: 그때 한참 그래도 여행을 그죠?
1: 네, 갈 수 있었던
0: 때. 왔다 갔다 했던.
1: 와, 참 금강산 그치. 기가 막힙니다.
0: 아, 금강산은
1: 예.
0: 그래서
1: 그 옷빛 물색하며 정말.
0: 야, 근데 이 얘기를 듣자 하니 북에서도 금지곡이었대요. 아침 이슬이.
1: 너무 웃긴다. 어. 이건 진짜 모순에 어긋난다라는 엉터리 같은 말을 쓸 수밖에 없네.
0: 어. 네?
1: 어떻게 여기서 금지곡이 그쪽에서도 금지곡이 된단 말이요?
0: 이게 인기가 너무 높아져서 체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가진 곡 아니냐?
1: 아, 아니에요.
0: 위에서도 금지곡이었다고.
1: 김민기 씨가 고등학생 때 뭐지 대상 그저 저 미대 갈 거니까 아. 이렇게 그림 그리려고 간 데가 4.19 묘지 있는 데인데
0: 예.
1: 거기서 그림 그리다 깜빡 졸았대. 그러고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썼는데 무슨 이념이고 뭐고 없어. 그냥
0: 아.
1: 그냥 그때 되게 태양이 뜨거웠대요.
0: 예.
1: 그 스케치 하다가 잠들어가지고 태양은
0: 오.
1: 머리

0: 이 위에 붉게 타오르고 진짜 뜨거워서.
1: 야, 아 그렇구나. 그렇게 네. 나온 가사인데.
0: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다 갖다 붙이면 죄 무슨 뭐 체제 뭐 어쩌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얼마나 웃기는 얘기요. 여기서도 체제 예, 뭐 그런데 저쪽에서도 또 체제에 저항하는 노래다 그러니.
1: 서로 금지곡이었어.
0: 서로가 금지곡 시켰다니 너무 재밌네 이 얘기.
1: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명곡이긴 합니다. 네. 자, 8967님이 신청하신 노래는 저희 광고 후에 들려드릴게요.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7: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8: 영월이래요.
7: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8: 영월이래요.
7: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8: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7: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0: 있는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1: FM 89.1 MHz의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산경찰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체포 후 송치까지 불거진 증거인멸, 수사정보 유출 등 의혹을 조사 중인 광주지검도 어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하는 등 이번 사태 관련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료 테러 자작극을 꾸민 혐의로 구속된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음료를 던진 헬스트레이너와 사건 전날 헬스장에서 뭔가를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트레이너가 자작극 현장에 몰고 나왔던 렌터카 블랙박스에는 자작극 전후 시간대 영상만 저장돼 있지 않았습니다. 음료를 던지는 순간을 정확히 촬영한 인물은 정 씨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그룹 계열사 직원이었습니다. 부산시장 여론조사 후보군에도 들지 못했던 정의한 전 후보 지지율은 자작극 뒤인 5월 초 2.8%까지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속출했다며 관계 부처, 지방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은 없다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당군 내각 간부들이 참석한 확대 회의를 열고 군 내부 특대형 부정부패 사건과 사법 처리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조선인민국 총정치국 전 부국장 박희철과 추종자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자료가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희철이 4년 동안 인사권을 악용해 뇌물을 받고 신복과 측근들을 주요 보직에 앉혀 당에 유일 영군 체계 확립을 저해했다고 규정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강진으로 사망자가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현지 시간 10일 지난달 24일 발생한 두 차례 강진으로 최소 4,118명이 숨지고 16,74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약 3억 달러 규모 긴급 지원을 국제사회에 호소했고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영국의 제재로 해외에 동결된 30톤 규모 금 자산을 복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제사회에 요청했습니다. 마라톤 행사 안전사고 대비를 하지 않아 20대 병사를 숨지게 한 육군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사단장, 여단장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9월 9km 마라톤 행사를 하면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아 병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숨진 병사는 입대 4개월 된 일병으로 8km 구간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열사병으로 인한 장기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당초 군 당국은 여단장과 중대장을 입건해 경찰에 넘겼는데 경찰은 사단장과 정훈참모도 책임이 있다며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 성남 육군부대에서 20대 병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병사를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형이 혼자 다쳤다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지만 동생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무더운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 전라권 최대 20mm, 제주 최대 6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6도 등 29도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와 남해 먼바다에는 물결이 최고 3.5m를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지 기온 29.4도입니다. 김상호였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0: 유쾌의 상계통계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싸 인사해 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윤석입니다.
2: 안녕하세요. 리자입니다.
3: 안녕하세요. 광수입니다.
4: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오늘 유난히 더 반갑습니다.
2: 네. 아, 그리웠어요.
0: 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1: 환인제약.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유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사.
2: 네, 여러분께서는 이정민의 정치인사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유튜브 댓글 무료니까 여러분 열심히 목소리들 남겨주시면 제가 끝나고 나서 다 읽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자, 밤사이에요.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차장이 구속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우방국들에게 계엄 옹호하는 메시지를 보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인데, 들어갈 때만 해도 기자들에게 나와서 뭐 이렇게 브리핑하겠다 약간 이렇게 가볍게 들어갔는데 구속이 안 될 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3: 뭐 본인 판단은 그렇게 했을 수가 있죠. 어쨌든 이제 법원에서는 계엄과 관련해서 그 계엄 선포에 수반되는 행동을 조금이라도 했다 하면 수사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까지 인정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본인은 또 다른 생각을 했을 수 있으니 처음에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2: 지난 5월에 특검 조사 받을 때만 해도 윤 전 대통령 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미친 줄 알았다 막 이렇게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었잖아요.
4: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보니까 미국 비롯한

0: 우방국 외신들한테 어쨌든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비겁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으로는 다른 얘기하고 안으로는 다른 행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태호 그 안보실 차장 같은 경우는 구속될 거라고 생각했고 구속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더 나쁜 것은 사실 지난 윤석열 전부 동안에 김태호 이 차장이 국회에 나와서든 언론에 대한 태도가 매우 오만 불손했습니다. 그게 정권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리대로 가고 있다. 정의가 조금은 느리지만 제대로 잡혀가고 있다고 봅니다.
1: 우방국들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보낸 요 같은 혐의로는 지금 신원식 전 안보실장, 조태영 전 국정원장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도 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도록 하고요. 어제 저녁에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룰을 이제 정할 거다. 선호 투표제 도입한다. 뭐 하는 것을 두고 이제 결론 짓는다. 이렇게 했었는데 심야 최고위 연다고 공지했던 시각 30분 앞두고 또 취소됐더라고요.
0: 제가 알기로는 그 이성윤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또 그 지역구가 전북이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해서 제가 밤 늦게 이렇게 최고위를 잡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서로의 입장이 확실하게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서로 간의 물밑 협상이 좀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말 사이에는 저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정리될 거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선호 투표제로 가든 네. 아니면 결선 투표제로 가든 정해는 질 것 같다. 근데 이제 당직자들에게 제가 실무적으로 들어보면 이제 이런 면이 있는 거죠. 아니 그 어차피 우리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을 8월 17일로 정했는데 그걸 같이 동의해서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선호투표제를 안 하고 결선투표제로 한다면 이거 8월 17일 이후에 또 날짜를 잡고 또 행사장을 구해야 되고 우리가 또 마지막 8월 17일도 대전에서 끝내잖아요. 이것도 사실 그 당시에 행사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피치 못한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전통적으로 저희 민주당은 마지막은 서울에서 뭐 킨텍스라든지 이런 데서 행사를 했었거든요. 마지막 전당대회를.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굳이 뭐 선호투표제나 결선 투표제가 전 별 차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후보는 나는 지금 현재 강력한 2등이다라고 하면 결선 투표제로 가고 싶어 하겠죠. 왜 1위와의 어떤 역전승을 벌일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근데 나는 1등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호 투표제나 결선 투표제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결판은 곧 날 거라고 보고 다만 저는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를 할 거라고 하신다면 출마 선언이라도 좀 하셔라. 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룰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를 해야지 출마 선언도 안 하면서 룰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너무 과민하게 관여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1: 네, 알겠습니다. 좀 가만 계셔보세요. 그 얘기 곧 할 거예요.
2: 다 얘기했어요.
1: 아니 근데 이제 선호투표제 결선투표제 뭐 큰 차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고위에서 이게 조율이 계속 안 되고 막 공개 설정까지 하는 거 보면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뭐 핵심이 뭐예요?
3: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일단 선호투표제는 반드시 투표할 때 순위를 다 매겨야 되잖아요. 예. 1위 난 누구, 2위 누구, 3위 누구 이렇게 매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1위는 있는데 내 마음속에 2, 3위 없어. 다
1: 그런
3: 싫어.
1: 그런 경우 있죠.
3: 네, 나 다 네. 싫어. 다 혐오스러워. 아주 그냥 이등도 주기 싫어. 그런 사람들의 표는 어떡할 거냐. 그 선호투표제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1등만 적고 2, 3등은 안 적으면은 무효표로 봐야 돼요.
1: 예.
3: 왜냐하면 결선의 기능을 하지 못해요. 선호투표가. 2등이 있어야 과반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나중에 과반 후보자가 없을 때.
1: 예.
3: 그러니까 이런 걸 지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치적으로 실리는 예. 결선투표를 하는 시간까지 이제 1차 투표와 결선투표 사이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때 예를 들어가지고 역전을 노리는 사람은 뭐 3등 후보하고 연합전선을 꾸리든지 아니면 뭐 집중적으로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든지 이래가지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한 방에 다 끝내버리면 그 기회를 상실시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뭐로 어떻게 보나 정청래 측 최고위원들이 지금 계속 반대하잖아요.
1: 네.
3: 그래서 저는 이거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지고 있다고 판단하는구나. 본인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연합을 하게 되면 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근데 뭐 결선을 하나 선호투표 하나 똑같이 질 가능성 높은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결선으로 가면 뭔가 다른 변수를 만들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선호투표로 가면 아예 뒤집을 기회가 없으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4: 그러면 그 뒤집을 기회를 조금이라도 주는 게 좀 어떤가? 왜 이렇게 야박하게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갑자기요?
4: 예, 그렇지 않아도 남의 당 입장에서

0: 이걸 보면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그래도 이제 좀 박진감 넘치게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너무 기미세서 이게
1: 왜
0: 정청래
1: 판이 기울었다고
0: 판이
1: 보세요?
0: 저는 기울었다고 봅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처음에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하면서 이렇게 포부 있게 나설 때만 해도 아
1: 그때
0: 이거
1: 엄청
0: 뭔가 아
1: 흥미진진하셨구나.
0: 그럼요 박진감 넘치는 전당대회를 볼수 있겠는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고 그 김어준 씨가 김인석 전 총리 불러다가 CCTV 열어주고 이런 거 보면서 아 이게 판이 많이 기울었구나 막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는 고민정 의원은 뭐 출마 선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게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본인 계속 지금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래, 나는 뭐 맞으면 나도 아프다 하면서 이제 피해자, 전통적인 어떤 공격 방식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좀 대범하게 결선 투표 정도는 좀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결선 투표는 선호 투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에서 과반 안 나오면 시간을 갖고 서로 뭐 토론도 하고 서로 내부 물밑에서 모색도 하고 해가지고 합종 연행해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그게 맞지 이건 이 선호투표제는 사실상 원샷 경선입니다. 한 번에
1: 그렇죠.
0: 끝나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이게 민주당 당원 당규상 결선투표와 선호투표가 또 별개로 규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보나 좀 대범하게 선호투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결선투표 한번 해주는 쪽으로 양보해도 될 만도 한데 너무 같은 진영 내에서 야박하게 군다.
1: 그럼 정청래 전
0: 씨를
1: 대표에게
0: 말리려고 하나. 예.
1: 문자라도 한번 보내세요. 그러면 응원의 문자라도.
0: 요새 제가 뭐 여러모로 계속 응원을 하고 있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뭐 힘을 내시고 계시는 거죠.
2: 유재 변호사님이 그렇게 하면 그 정청래 전 대표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민주당 사람들이 류지열 변호사님 말 듣고 정청래 전 대표를 싫어할 수도 있다.
1: 아하, 그렇군요.
3: 네, 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이게 창피한 줄 알아야죠.
2: 또 왜요?
3: 의석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절대가만 갖고 있은 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6년 지났어요. 근데 그 당의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다는 게 이게 뭐 군소정당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국민을 향한 메시지는 하나도 없고 그냥 최고위원들끼리 싸운다는 얘기만 있고 그것도 회의도 안 되고 뭐 선호투표가 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가 정청래 의원 지금 지고 있다는 거를 뭐 방증한다는 말씀 그것도 맞지만 역으로 또 생각해 보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매달리는 거 보면 김민석 의원 쪽에서도 그렇게 승리를 자신할 수 없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줄 건 내줘도 되잖아요. 민주당은 여당이니까 정부랑 보조를 잘 맞춰야 되니까 전당대 이후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행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전당대 이후는 아예 없고 전당대 전에 보안수사권 뭐 어떻게든 그냥 눌러가지고 없애버리고 이슈 그냥 전당대에서 사람 하나 뽑고 내가 원하는 사람 뽑고 그다음은 모르겠고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 제대로 된 정당이냐 그런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당
1: 제대로 된
3: 입장에서는.
1: 정당이냐 지금 그런 거 가지고 옥신각신 할 때냐 요 주제와 관련해서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경선 방식도 합의를 못 찾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가 문제예요?
2: 그 전에 어제 그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반박하지 않으면 진실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나중에 선호투표제든 결선투표제든 인정할 때 인정해 주더라도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는 게 필요하다. 근데 청년 투표 그 선출에 대해서는 우리 강수영 변호사가 얘기를 잘해주세요.
0: 이렇게 떠넘기는 고급스러운 방식이.
4: 청년 최고를 8년 전에 원래 있었는데 그 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건데 그 선출직인 거예요. 지금 이번에 도입하자고 하는 게 이제 청년 최고만 이제 따로 선출을 하는 거죠. 경쟁을 청년들끼리 붙여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다른 일반 후보하고 다 경쟁하는 것보다는 청년이 당선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8년 전에 이거를 없애고 그때도 참 비판이 많이 꽤 있었습니다만 없애고 지명직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을 청년 코트로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약간 우회해서 해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 최고에 대한 위상이 너무 낮다. 당대표가 그냥 찍어주는 사람 하는 거하고 당원들이 표 줘가지고 선출하는 거하고 무게가 너무 다르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그래도 지금 2030 지지가 떠나가니까 실질적인 청년 정치를 하려면 좀 위상을 높여줘야 된다. 뭐 그런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
1: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어떤 그러니까 더 청년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 청년위원회 최고위원회 뭔가 위상이 좀더 높아지는 것요 차이라는 거죠.
4: 이제 대의명분 좋잖아요. 이걸 반대할 사람은 없는데 제가 그쪽 이걸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를 들어보니까 이거 급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 이상하다. 아니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이런 거를

0: 추진할 때는 갑작스럽게 하는 거는 누구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다. 지금 갑자기 청년 중에 누가 준비해서 뛰어드냐. 결국 지금 출마 선언한 정민철 씨 같은 사람들한테 밀어주려고 급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1: 동의하세요?
0: 전혀 동의할 수 없죠. 아니 정민철 씨는 뭐 대단히 오랫동안 준비했습니까? 뭐 출마 선언지 얼마나 됐나요?
1: 예.
0: 아 그리고 지금 대학만 뭐 황희도 이사 같은 분들도 예.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걸 반대한다는 게 납득이 어려운 게 그러면 이 제도가 없으면 그냥 일반 최고위원 출마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청년들 그렇죠. 중에 예. 뭐 청년 따로 안 뽑으니까 그거보다 어쨌든 아니 정민철 씨 아니라도 다른 사람도
1: 예, 예.
0: 누구든 나이가 어린 청년들이 당선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한다고 해서 뭐 준비를 하니 못하니 저는 이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 정민철 당 정책부의장 이제 김 전 총리와 함께 뛰는 청년 후보로 인식이 되니까 거기에 새를 이제 몰아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희 지금 유튜브 댓글에서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전 대표와 새가 굉장히 비등비등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는 우리가 접는 걸로 하죠.
2: 아 댓글 반응이 그렇다는 거죠?
1: 아, 네네 그렇습니다.
2: 오 그렇구나.
1: 그래서 장해찬 전 최고가 정청래 대표 최근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의 한동훈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 아, 도대체 누구를 원하는지
1: 그러니까 이 얘기가
2: 청년
1: 그거예요.
2: 최고위원 제도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3: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의 말씀입니다.
2: 이럴 수도 있다고요.
1: 그러니까 당내의 어떤 이제 불안이나 내부 뭐 균열 네. 이런 거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관점이에요.
0: 아니 그 방점이 그거 같던데요. 네. 대통령을 비판하는
1: 그렇죠.
0: 당대표인데 대통령을 비판하기 때문에 비슷하다 그런데 이거 구도가 좀 이상한 게 윤석열 씨는 잘못하고 있는 상황 정치를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고 막 나라를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한동훈 전 지금 의원이 저항하는 형태의 그런 구도라면은 지금은 집권 1년 차에 대통령께서 막 국정 드라이브 걸고 있고 너무나 잘해갖고 있고 지지율이 높은데 당대표가 자기 정치한다고 해서 발목 잡는 그 구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이것도 둘 다에게 비판하려고 하는 얄팍한 수 같은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3: 너무 얕은 네. 수고. 솔직히 정청래 전 대표를 제가 안타깝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1: 네.
3: 근데 정청래 대표가 왜 이재명 대통령과 갈등을 일으킨 거죠? 저는 그러니까 자기 정치한다 예? 이렇게 그냥 퉁치는 거 말고 예, 구체적으로 예. 어떤 사안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갈등을 일으켰는지 떠올려 보면 사실 떠올려지는 게 없어요.
4: 본인만 그래요.
2: 많은데. 예.
4: 네.
2: 다 우리 다
3: 아니에요.
2: 아니니까,
3: 제 그렇지. 말씀은 정청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어떤 측면에서 내가 이거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한 아젠다가 구체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검찰 개혁이 너무 이렇게 돼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정확하게 그걸 끄집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뭔가 소란스러운 일을 국내에서 벌이거나 뭐 합당 이슈나 이런 것들이 뭐 대통령의 의중이 이중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인데 이건 사실 명확하게 어떤 각이 서는 이슈들이 아니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치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3: 그에 비해서 한동훈 대표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갈등은 그렇지는 않았고
1: 알겠어요. 이게 서로 약간 같은 선상에서 조금 비교할 사안은 좀 아닌 것 같고요.
3: 아니요,
1: 일단. 네. 일단은 당권주자 후보들끼리 불꽃 튀는 거는 당연한데 이성윤 최고가 요즘에 거의 김민석 전 총리 저격수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계엄해제 표결 왜 불참했냐 이 질문인데 계엄 당일에 김민석 총리 행적이 찍혀있는 국회 CCTV가 나온 뒤에도 여전히 의혹 제기를 굽히지 않고 있어요.
4: 그러니까 저는 그 이성윤 의원의 의도는 뭐냐면 지금 12월 3일 날 이 내란의 밤에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혹시라도 잡혀갈까 봐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좀 씌우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로서 적당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좋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본인의 친구라고 하는 뭐 김호준 씨도 방송에서 CCTV 보여주면서 명백하게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유 내가 오해했다 사과한다 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잠자는 사람은 뭐 깨울 수가 있어도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가 없다. 감기약 먹고 잤다는데 성분은 뭐냐 이런 난 주장들은 쉽게 말해서 제2의 대장동 음모론이에요.
1: 그러니까
4: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는 과거에 이재명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그때 이낙연 씨가 대장동 음모론을 이렇게 퍼뜨리면서 그게 결국에는 우리 당의 대권 주자가 되고 또 대통령이 된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우리 당과 지지자들을 얼마나 상처 줬습니까? 마찬가지로 결국 이성윤 의원의 좀 이 고민이 없는 생각 없는 이런 발언들은 결국엔 나중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될지도 모르는 김민석을 또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당대회 때 금도는 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이런 건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 답답하다라고 봅니다.
3: 아, 저는
2: 너무 세.
3: 아, 저는 이건 이상윤 최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네요.
4: 들어주세요.
3: 예. 아, 왜냐하면 이건 전 그 CCTV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CCTV로 전혀 의혹이 해소됐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1: 예?
3: 지금 문제는 김민석 전 총리가 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냐가 아니고 왜 그렇게 늦게 왔냐는 거예요.
1: 일단
3: 두려워서 숨어 있다가 늦게 왔냐, 그러니까 그게 생략돼 있는 건데 왜 늦게 왔냐가 왜 중요하냐면 네. 김민석 총리는 의원 시절에 수석 최고위원 시절에 계엄의 조짐이 있다고 미리부터 안 사람이에요.
1: 예.
3: 뿐만 아니라 당일 밤에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뭔가 이게 뭔가 동태가 이상하다라는 그런 계엄의 조짐에 관한 보고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구가 어디예요? 국회의사 있는 영등포가 자기 지역구예요.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도 빨리 상황에 대해서 빨리 인식하고 나올 수가 있었. 해제 표결을 하러 올 수 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늦게 온 데에는 뭔가 두려워서 뭐 어디 숲에 숨었다든가 뭐 그런 게 있던 게 아니냐라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4: 그 두려운데 근데 그 CCTV를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3: 갑자기 무슨 해소가 되는 거예요? 왜 없어졌냐? 네. 아니 한시에 드디어 표결되고 이재명 대통령도 왔다고 하니까 야 이거 늦으면 큰일 난다 하면서 왔겠.
4: 말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객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3: 그걸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4: 그날 1시 1분에 계엄 해제 표결이 통과가 됐죠. 그런데
1: 예.
4: 그 전에 국회의장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원래 추경 원내대표는 2시에 표결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건 너무 늦다. 1시 30분까지 기다리겠다고 해서 30분에 표결한다고 공지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계엄군이 창문 깨고 들어오니까 그 1시 30분도 못 지키고 1시 1분이 된 건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김민석 총리는 1시 30분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빨리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설명을 하잖아요. 자기 집 앞에 부자 직원이 왔는데 검은색 세단이 자기들을 지켜보는 것 같고 그래서 따돌리고 오느라고 늦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의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결국에는 그렇게 두려웠다면 오지도 말았어야죠. 그리고 또 두려웠다면 자기 집에 안 숨어 있었어야지 다른 데 가서 숨어 있었어야죠. 말씀 좋아하시는 숲 속에.
3: 그 CCTV를 알겠습니다. 보니까 예, 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까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0: 아, 아니 잠깐.
2: 감기약 먹고 잔 건 맞아요?
1: 일단
2: 아니,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으니까.
1: 감기약 맞고 잤다고 본인이 얘기를 이제, 했으니까요.
2: 그래서
1: 예.
2: 이제 누가 깨웠다는 거잖아요.
1: 예, 일단 그러니까 증언인 거고 일단은 화면이 국회 화면이 김어준 씨 방송을 통해서 이제 나왔는데.
2: 아니, 그건 늦은 거는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예. 아주 간발의체로 늦었다는 확인이 됐다고요. 그럼 거기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예. 너무 세게 말씀하셔서 저는 이성윤이 아닌데 네. 위축됐어 저는.
1: 김어준 씨가 그래서 그 방송을 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면을 예, 틀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이때까지 정청래 전 대표 지지했었는데 이거는 뭐지? 약간 이렇게들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2: 저도 뭐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그 영상을 김어준 씨가 구한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규정상 김민석 의원 쪽에서 줬겠죠. 근데 그거를 거기서 처음 틀었다는 게 중요하죠. 요청을 했을 겁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거기서 해야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많이 끼칠 테니 김민석 의원 쪽에서 그렇게 해달라 부탁을 했을 거고 그럼 거기서 받아줬다는 건데
1: 광고 듣고 이어가시죠.
2: 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벌써 대구와 부산, 전주는 현재 기온이 33도를 넘어섰고요. 서울은 30도 안팎으로 비교적 덜 더운데 현재 중부지방은 구름이 좀 껴서 그렇습니다. 구름이 차양 역할을 해주고는 있지만 서울도 오늘 오후 3시를 전후로 낮 기온이 34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구와 경주는 36도로 오늘 폭염이 가장 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더위가 심하다 보니 전국의 해수욕장도 일제히 개장을 했고요. 이번 주말은 특히 강원도로 향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남양주요금소부터 서종, 동산요금소부터 춘천, 또 홍천과 내촌 일대 포함해 총 30km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6: 네. 김민석 전 총리의 CCTV 화면이 김어준 씨 방송에서 나온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김어준 씨가 그 화면을 입수한 것 같지는 않다. 뭐 예, 거기까지 예. 말씀하셨어요?
7: 근데 이제 줬죠. 네. 그 서로의 요구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해요. 김어준 씨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정청래 의원 편에 있다는 그 낙인을 가지고 본인 비즈니스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지지자분들도 너무 쪼개지고 하니까 전략적 동거를 선택한 게 아니냐, 김민석 의원과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완전히 또 뭐 누구 말처럼 위축이 돼서 뭐 완전히 이제 뭐 넙죽 엎드린다 이렇게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기 질문 같은 것도 좀 날선 질문들이 많았어요. 뭐 이낙연 전 총리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 완전히 넘어간 것 같지는 않고 한 중간 정도로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김민석 의원이나 김어준 씨나 다 필요에 의해서 그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선물을 준 사람은 김어준 씨가 되겠다. 그걸로 어느 정도는 많이 만회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6: 다 끄덕끄덕 하시네요. 비슷하게 생각하시나 봐요.
8: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네. 정치적 함의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이성윤 최고가 치명타를 입었잖아요. 지금 그 정청래 대표를 전 대표를 돕는 뭐라 그럴까 실행대장이랄까 이런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숫자가 몇 명 안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에게 아주 치명타를 입힌 거라서 뭐 혹자들은 이건 뭐 거의 손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는 적어도 언론인으로서 이제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나는 플레이어 아니다. 방향 설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공정하게 들어보는 사람이야라고 객관성을 다시 취득하려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뭐 누가 진정성을 느끼는지는 뭐 각자가 판단할 예, 문제지만요. 네.
6: 알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후보 등록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정청래 전 대표는 후보 등록 안 하고 출마 선언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미루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그리고 친청계 의원들도 최고위원 출마 선언 안 하고 있잖아요.
9: 뭐 이제 한간에는 뭐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셨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또 뭐 출마 선언 하고 그러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뭐 말로 제가 들었는데
6: 한민수 의원이 그렇게 네. 얘기했죠.
9: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류재하 변호사님한테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제가 날짜별로 다 정리해 놨거든요. 25년 9월에는 유엔 총회 갔을 때 조이대 그 청문회 하자. 라고 하고 뭐 11월에는 뭐 했고 26년 6월에는 뭐 했고 합당 보안 수사 대통령 사진 걸지 말아라 막 엄청 많아요.
6: 아, 대통령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운 네. 여당의 원내대표로
9: 그러니까 아, 저기 이게 꼭 대표로서 어떤 예. 주장에 반대를 해야만 이게 대립각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0: 기획을 했는데 김 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화도 못 내고 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말 정청래 전 대표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위해서 이번에 지금 출마 선언을 미루고 있는 거라면 네. 그 자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1: 근데 좀 묘하지 않아요? 이 출마 선언을 안 하고 이성윤 최고 같은 분들이 출마 촉구 기자회견 이런 거를 막 하시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여론을 계속해서 이제 추이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가진다고 봐야 되겠죠.
2: 그러니까 네. 일각에서 나오는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불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고.
1: 네, 미약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2: 그럴 수도 있다고 보세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전 대표는 이제 공개 일정이나 언론 노출 거의 하지 않고 있고 SNS를 통해서 여론들을 이제 만나고 있는 건데 2대1, 3대1로 때리면 아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오늘 아침에는 두고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정청래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당 안으로 사통 통합, 당 밖으로 통합과 연대, 범민주진보진 다 적임자는 나다. 믿을 사람은 정청래다. 이렇게 썼거든요.
3: 저는 이거 이게
4: 다르게
3: 이게 이제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나 국민들한테 와닿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이제까지 정청래 대표가 취해온 정청래 전 대표가 취해온 스탠스랑 지금 그 메시지가 잘 조화롭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뭐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고 막 이렇게 치켜세웠잖아요. 90도 인사하고 그런 것과 정청래 전 대표가 SNS상에 올리는 메시지가 굉장히 날선 메시지였고 그게 서로 조화롭지 않았듯이 지금도 조화롭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정청래 전 대표는 굉장히 궁박한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밥 먹으러 가고요. 뭐 조국 전 대표는 무섭노 노노 사태로 나락에 가고.
2: 나락 갔어요? 네,
4: 갔어요. 노노 사태.
3: 김어준 씨는 CCTV 틀어주러 가고. 그리고 유시민 씨는 재건축론 호기롭게 얘기했다가 지금 어디 가는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과 함께 결을 맞췄던 분들이 하나둘씩 없어지고 자기 혼자만 남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청래 전 대표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스탠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건 피해자 서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날 서지 않고 뭔가 통합론을 제시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까지 정청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측에 대해서 취해왔던 입장과 잘 맞지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사람들이 의심이 들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좀 정청래 전 대표가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피해자 서사하지 마시고 대차게 붙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안수사권 문제 이거 많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김민석 전 총리든 아니면 정부 입장이든 정확하게 뭔지 본인의 입장과 다르다고 전혀 같지 않다고 강하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런 건 얘기를 못하고 자꾸 약자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둡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출구 전략을 그렇게 모색하면 자기 정치 생명은 부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라는 한 정치인은 그냥 소멸됩니다.
1: 근데 변호사님 뜻은 알겠지만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대차게 뭘 하려면 자기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컨텐츠가 있어야 강의 못해. 아니 보안수사권 폐지는 다 같이 지금 중론을 맞춰가고 있는데 결국 선명성 낸 게 뭐예요? 속도 얘기했잖아요. 빨리 할 사람이 나타. 근데 그게 국민들한테 호응을 얻냐?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데 대안을 제시하고 부족한 부분들 보완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할 컨텐츠가 없으니까 겨우 하는 게 속도 선명성이잖아요.
3: 좀 있으면 중수청 출범하는데 그 전까지는 완료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1: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게 당대표 뽑는 게 무슨 대통령 경호실장 뽑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뭘 자꾸 지켜요 지키기는. 지킨다는 표현은 공격자가 있다는 것이고 또 가해자를 상정하는 프레임이에요.
4: 정당 방해한다고 그러잖아요.
1: 그러니까 이게 적이 없으면은 정치를 할 수 없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자꾸 이 기재만 가지고 원툴로 한다는 거예요.
2: 네.
1: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집권 여당에게 원하는 것은 진짜 정치를 하기 원합니다.
4: 그렇죠.
1: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할 건지 구체적인 실적과 실력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사람이 나야. 근데 더 나아가서 뭘 하려고 하는지 또 아까 뒤에 말씀하신 거 진보 민주 진보 진영의 연합. 이게 결국 또 합당 얘기와 또 맞닿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얼마 전에 워크샵인가 거기서 이제 발언하신 거 들어보니까 합당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한 곳에서는 이기고 분열한 곳에서는 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 지방선거를 뭐 평택을과 뭐 울산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2: 네.
1: 지금 민주당이 비상이 걸린 데가 서울시장 선거 경기도 남부에 있는 시장들 뺏긴 거 이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총선에 빨간불 들어온 요소가 여기란 말이에요. 청년들이 이탈하고 경기도에 서울시장에 무슨 뭐 어디 진보 진영이

0: 분열해갖고 쳤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을 갖다가 더 고민하셔야 되는 거지. 엉뚱하게도 또 민주진영의 연합? 저는 이건 완전히 문제의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 또 적을 상정해놓고 공격하는 거기에만 매몰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뭐 덧붙일 말씀 없으시면 넘어가고요.
2: 뭐 거의 완벽합니다.
3: 근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1: 예예. 예.
3: 이재명 대표 대통령의 대표를 두 번 했는데 처음 수석 최고위원은 본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난데없이 김민석이라는 분이 수석 최고위원 되면서 같이 차 안에서 라방 찍으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민석 의원은 그럼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있어요. 지금 전당대회에서. 전 기억이 잘 안 나요.
2: 그럼 설명드릴게요.
3: 보안수사권 폐지보다 더 선명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제 정청래 대표를 대변하는 건 아니고 그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2: 그런데 네. 이제 그 김민석 총리가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해당 지역에 가서 그래서 충청도 가서는 뭐 호남에만 해준다고 해서 혹시 소외됐다고 생각하지 마셔라. 여기도 ESS 장치라든지 뭐 부품이라든지 클러스터 만들고 AI 데이터 센터 만든다. 이것도 앞으로 세계 그 반도체 산업에 추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핵심 전략 사업이고 이것도 상당히 그 글로벌 빅테크들의 외자 유치도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당내 의견만 하는 건 아니고 송영길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 만 명을 국비 지원으로 해외 유학 보내서 글로벌 인재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고 민주당 얘기는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의 단계 문제 다시 꺼냈어요. 그러면서 한동훈 의원은 해당 행위가 아니라 아니라 범죄 행위로 제명이 된 거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이건 징계의 정당성을 부각한 건가요?
3: 그것도 모르겠어요. 해당 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라 한 것부터가 이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라는 규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의원이 당에 의해서 뭔가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뭔가 사법 절차가 뭐 완료되는 게 뭐 임박했다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맨날 무죄 추정 원칙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뭐 기소당한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범죄 행위에 의해서 지금 제명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선을 한참 넘은 거기 때문에 이 단어 선택 하나로 장동혁 의원은 엄청난 역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요. 이제부터는. 너무 결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해당 행위도 아니라 범죄 행위다. 그럼 뭘 가지고 그러느냐. 당원 게시판 얘기하는 건데 자 가족이 뭐 윤 대통령이나 그런 분들을 향한 뭐 비판을 담은 뭐 칼럼에 뭐 인터넷 URL을 올렸다든지 이런 게 범죄행위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보는 거는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됐다면 거기서 지칭된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나 뭐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한 대표는 한 대표 가족에 대해서 뭔가 했어야 돼요. 고소나 고발했어야 된다고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뭘 가지고 범죄행위라고 하는 거냐. 이분이 사법시험 통과하신 분인데 이해가 안 갑니다. 뭘 가지고 범죄행위라고 하는 건지.
2: 근데 일단 범죄행위란 말은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3: 좀이 아니죠. 네.
2: 뭐 여튼 판단하기 다름인데.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한동훈 의원의 가족들이 뭐 한 개건, 백 개건, 천 개건, 뭐 낮이건, 밤이건, 뭐 비방글이건, 쌍욕이건 저는 올릴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을 범죄 행위라고 보면 안 된다고 봐요. 다만 저는 그 한간 언론에서 궁금해하는 게 이 한동훈 의원의 가족이 다른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연속적으로 글을 올렸다. 그거는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고소고발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법원에 가가지고 클리어하게 판결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다른 문제고 또 이 당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예. 그래서 제가 윤희석 대변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의원이 제명당할 때 저는 그때 법적으로 대응 안 한다고 하시길래 잘했다. 대신에 내가 제명을 수용할 테니까 앞으로 우리 당에서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 이 당원 게시판 문제는 여기서 종결하자. 내가 제명을 수용하고 떠나겠다. 좀 그렇게 단도를
1: 뭔가 선을 네. 그때 이제 마무리를 했으면. 지었으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을
2: 어차피
1: 거다.
2: 어차피 제명도 그 수용을 했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 장동혁 대표가 이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아쉽다.
1: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번 이 인터뷰에 대해서는 별다른

0: 대응을 하고는 있진 않죠.
1: 할 필요가 없죠.
0: 할 필요가 없다고 보세요?
1: 뭘 뭐라 그래. 그리고 떠나서 당을 떠나겠다 하고서는 대응을 여기서 안 한다고 선언했어야 한다고요?
0: 그러니까 네. 그 논란과 관련해서는 내가
1: 나는
0: 제명이라는
1: 했잖아,
0: 조치로
1: 돌아온다고. 아니 그
2: 돌아오더라도 지금은 어쨌든 떠나잖아요. 돌아오기는 했지만
0: 그러니까 그 제명이라는 제명을 받아들인다를 통해서 네. 이제 이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제 끝내자.
1: 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 가족이 어느 한 사람이 가족의 명의를 도용하여 뭔가 글을 올린 게 범죄라면 그 가족의 범죄예요. 그게 한동훈 뭐 연좌제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뭐 가보경장 전이에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뭘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뭘 수용을 합니까?
0: 알겠습니다.
1: 그런 거 아니에요?
0: 요 논란으로 계속
2: 판단하시기 나름입니다.
0: 예, 사실은 이제 다른 얘기를 지금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하고
3: 그렇죠,
0: 있는 거라 가지고
3: 장동혁 대표의 예. 그 정치적인 셈법 내지는 행보를 좀 짚어보는 의미가 예.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핵심은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징계받고 나간 사람들의 복당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걸 당원 당규를 개정하여서라도 나는 하겠다.
0: 그러니까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네. 복당을 영구 금지하게끔 하겠다.
3: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네네. 이게 핵심이에요.
0: 맞아요.
3: 당원 당규 개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전당대회를 전제로 한 말입니다.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죠 이거는. 당원을 개정하려면. 근데 이거 생각해 보시면 전당대회로 뭐 내년에 임기 때 한자 그 임기 만료 후에 하자는 건지 뭐 조기 전당대회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당대회를 했을 때 네. 국민의힘 기존 당원들이 영구복당 안 되게끔 하는 어떤 조항이 신설되는 것으로
0: 예?
3: 그걸 전제로 전당대회를 한다면 자신 있냐 이거예요. 정당 저 장동혁 대표가.
0: 대표가.
3: 네.
0: 자신 있나 보죠.
3: 국민의힘 아 그 저는 자신 없다고 봐요. 그걸 걸고 당원 개정하자는 말을 진짜 실행을 못하고 유튜브 가서 이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3: 그 말은 유튜브 가서 그 세계에 있는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이분들을 소구하려면 내가 이 정도로 강력한 뜻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결집이 되기 때문에 그냥 액션만 한 거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지금 상황과 토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또 공수표에 그칠 것이다. 아하. 저는 그렇게 보는
1: 그
3: 거예요.
1: 영구 제명이라는 영구 예. 입당 금지라는 것에서 나오는 영구라는 단어에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영원이라는 거잖아요.
0: 네.
1: 자 본인이 영원히 당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영원이라는 단어를 상정하고 있다는 게 현실 세계에 발 딛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0: 언제든지 이게 당원
1: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건데
0: 있는 거니까.
1: 본인 생각이 영원히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듯해요.
0: 그 정도의 이제 결연한 의지다. 약간 이렇게도
1: 좋게 읽히는데. 얘기하면 의지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뭐 다른 단어 있는데 제가 얘기 안 했어요.
4: 아니 어차피 뭐
5: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네요.
4: 총선 대선 전에 대선까지 갈 것도 없이 총선 전에는 다 복당 될 거라는 거 알잖아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란 말이 상당히 공허한 거죠.
6: 근데 장도 대표는 예. 그 요거만 말씀드리면. 이제 판사 아니시잖아요. 판사 하신 지 오래됐고
0: 네?
6: 그래서 뭐가 범죄인지 판단하기에는 이제 법리도 많이 녹슬었을 거고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정치를 하셔야죠. 정치를. 정치는 결국 국민들의 의사 당원들의 의사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 북갑 선거에서 결정 났잖아요. 43대 15로 국민의힘 당원들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산 시민들의 뜻을 잘 새겨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리위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얼마 전에 윤리위 의원 한 명 더 선임해서 지금 우리 당이 다시 징계 정치, 숙청 정치의 공포로 좀 빠져들고 있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국민의힘 윤리위 자체가 대체 뭐 하는 데인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국민의힘 윤리위는요. 여기가 무슨 당내 금품 수수 등 비위행위가 있었을 때 아니면 당내 인사가 뭐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는 행동이나 발언을 했을 때 그걸 읍참 마속의 심정으로 자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당 내부 인사들로는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그걸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어떤 문제적인 상황을 바로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위라는 걸 둬서 윤리위원장 포함해서 전체 위원회 3분의 2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게 하고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시켜주고 임기도 보장시켜줘서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걸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당내 징계 정치와 숙청 정치를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걸 눈물을 머금고 당신들이 해달라고 하는 게 윤리위의 원래 본질적인 역할이에요.
0: 근데 그 기본 취지가 이미 인물 면면으로 무색해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6: 무색해지고
0: 예.
6: 행동도 지금 전혀 그런 쪽으로 되지 않고 있고 당내 기강을 세우고 당 지도부 입맛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한 사람들을 숙청하는 용도로 윤리위가 타락하고 오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로 따지면 사헌부의 역할을 해야 된 윤리위가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0: 아니 그래서 지금 윤리위원 한 명이 이제 추가로 임명이 됐는데 이제 인물이 과거 당 법률자문 활동을 한 적이 있고 현재 이제 변호사 출신이던데 누군지.

0: 아시죠? 윤 대변인은. 아니요,
1: 저 몰라요. 저 여성 판사 출신이라는 말까지는 들었는데 그래서 엉뚱한 분이 오해받고 있고 뭐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임무를 특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 네. 당 최고위에서 우재준 최고만 반대를 하고 이제 나머지는 네. 공감대가 있어서 의결이 됐다. 그런데 이제 우재준 최고가 반대를 했던 이유는 윤리위에서 원하는 결론을 내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 그렇죠. 윤리 구조를 보시면 돼요. 네. 저희가 9명까지 둘 수 있는데 처음에 1월에 9명 임명을 했다가 여러 가지 논란으로 3명이 사퇴를 하고 6명이 남은 상태에서 월요일에 첫 회의를 했는데 세 분밖에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럼 3대 3으로 갈렸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 하면 최소 과반은 점해야 당권파가 윤리위가 제대로 뭐 역할을 할 수 있고 뭐 의군부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 명이 더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뭐 한 명 또는 두 명이 더 필요하겠지만 세 명도 필요하고 어쨌든 한 명을 했는데 거기 또 조건이 법률 전문가다. 이거는 징계가 나왔을 때 법원에 의해서 가처분 이용이 안 되는 어떤 뭔가를 좀 생각을 해봐라 하고 투입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2: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그 위원회의 위원수가 원래 홀수여야 예, 예. 동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홀수여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부터도 이제 홀수는 최소한 맞추려고 했던 것 같고.
0: 지금 6명이니까 일단 7명이 돼야지 이제 그렇죠. 그저 과반.
2: 네, 3대 3이 안 나오잖아요.
0: 네, 그렇게 되면 이제 4명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예, 예, 예. 그런 형식적인 조건을 갖춘 건데 그러려면 예. 지금 현 장동혁 지도부와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2: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를 지금 뒤늦게 밀어넣는 것 같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재준 최고도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0: 네네.
2: 그래서 좀 일찍 했었어야 됐다 하려면 평시에 이런 거 막 뭐 명단 돌고 이러기 전에 했었어야지 임박해가지고 갑자기 하니까 당연히 의심 살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사실상 당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렇죠. 또 하나의 방증이라고 봐요.
3: 예. 저는 이 정당의 윤리위 구성을 하는 방식을 좀 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국민의힘은 지금 당대표가 혹시 임명하나요? 윤리위원장을?
4: 네.
3: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윤리위원장을 임명을 하니까 당연히 윤리위가 제대로 된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뭐 윤리위에서 뭐 사람을 더 충원을 해가지고 뭐 징계를 하든 사실 뭐 징계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나도 징계해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얼마나 윤리가 권위가 있습니까?
1: 민주당은 어떻게 하나요?
3: 저희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그 다른 분을 훌륭한 분을 모셔와가지고
1: 그러니까 누가 임명하냐고
4: 누가 임명해요?
3: 저희는 이제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얘기하고 있잖아요.
1: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외부에서 데려온다니까.
3: 네. 그러니까 결론은
0: 알겠습니다. 지금 네. 우리가 예,
3: 뭔지 아시잖아요.
0: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뭔가 징계를 칼을 빼서 그 얘기도 했어요. 이제 정치를 해라. 왜 네. 플러스 정치를 안 하냐 그랬더니 우리 지금 100명 남짓 있는데 20명 정도가 당 안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다. 이들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이들이 마이너스다. 이제 장동혁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5분의 1 가까이를 정말 징계를 하겠다는 건가. 이 얘기가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거잖아요.
1: 5분의 1을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0: 지금 근데 윤리위원까지 이렇게 다 구성 요건을 맞춰서 정말로 이제 돌진하는 건가?
1: 그래서 제가 현실에 발을 딛고 살고 계신 분이냐를 여쭤본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이게 신호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아시는 바대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빌미가 될 겁니다. 당 정말 얼마 없는 의원인데도 당 소속 의원을 향해서 징계 칼날을 휘두르는 것을 정말 또 한다. 그러면 이 당대표 있어야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할 거고 이 사람으로 총선을 준비해야 돼? 물론 총선 때는 당대표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임기로는. 이분 연임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으로 이 사람을 간판으로 해서 총선을 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라고 다들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내 생각이 영원히 갈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이 가장 옳으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올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지금 밀어붙이는 과정이 있지 않느냐. 참 안타까운 거죠.
0: 그 이번 주에도 장애정 정치에 이제 집중을 했는데 그 팻말은 어떻게 보셨어요? 재명아 나랑 싸우자. 그 본인이 썼다로 알려졌던데요.
1: 그 시체가 본인이.
0: 본인 글씨체고 네. 본인이 썼다 그러던데.
1: 그때 단식할 때도 장미를 향해서 뭐 쓰고 뭐 했던 그 글씨체거든요.
0: 네.
3: 동혁아 나랑 싸우자. 제가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도 정당의 대표인데.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제가 항상 존칭을 썼다. 이 말씀 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광고 들으시죠.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

0: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0: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6: 키 성장의 날클 타임.
5: 키가 크고 싶다면,
6: 키 성장의 날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7: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네, 육개장 교통계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수영, 류재아, 윤희석, 강성필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0: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

0: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행복.

0: MBC 정원뉴스입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산경찰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체포 후 송치까지 불거진 증거인멸, 수사정보 유출 등 의혹을 조사 중인 광주지검도 어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하는 등 이번 사태 관련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료 테러 자작극을 꾸민 혐의로 구속된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음료를 던진 헬스 트레이너와 사건 전날 헬스장에서 뭔가를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트레이너가 자작극 현장에 몰고 나왔던 렌터카 블랙박스에는 자작극 전후 시간대 영상만 저장돼 있지 않았습니다. 음료를 던지는 순간을 정확히 촬영한 인물은 정 씨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그룹 계열사 직원이었습니다. 부산시장 여론조사 후보군에도 들지 못했던 정의한 전 후보 지지율은 자작극 뒤인 5월 초 2.8%까지 올랐습니다. 12.3 비상계엄 정당성을 미국 등 우방국에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매니저 상대 갑질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12월 전 매니저들은 폭행, 대리 처방 등 사적 심부름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박나래 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박나래 씨가 내몽골 소재 의대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일명 주사 이모의 의료 시술, 약물 처방 등을 받은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을 중단하고 항로를 통행료 없이 개방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현지 시간 10일 일부 언론에 대한 브리핑에서 최근 며칠간 이란과의 대화가 생산적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비공개 협의에서 상선 공격은 정부의 일탈 세력 소행이라고 설명했다며 이란 내부에서 휴전 이행, 대미 협상을 둘러싸고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400kg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는 것이 핵심 전제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비행 중이던 유럽 저가항공 여객기 창문이 깨지면서 승객이 창밖으로 빨려나갈 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최근 그리스 테살로니키에서 독일 메밍겐으로 가던 라이언에어 여객기 창문이 비행 중 파손돼 떨어져 나갔고 세르비아인 승객이 빨려나갈 뻔했지만 안전띠를 풀지 않아서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탑승객은 타이어 터지는 소리가 난 뒤 기내 기압이 내려간 것을 느꼈다며 한 승객의 머리와 어깨가 창문 밖으로 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이후 여객기는 테살로니키로 휴양했고 여객기 엔진 파편이 창문을 파손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리스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쯤 인천 검단 왕길 고가교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피해 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또 다른 승용차도 피해 차량과 추돌하면서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에는 인천 송도동서 리비아 국적 30대 남성이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횡설 수설하는 등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와 충청 등 일부 지역은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대구 36도 등 32도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밤에도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상호였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1: 예, 청취자 여러분, 손석희입니다. 평안한 주말을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석희의 12시 두 번째 주말을 맡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우리 프로그램의 음악 선곡 위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손석희의 12시에 나가는 음악들은 뭐 저 혼자 다 고르진 않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 평론가들 세 분과 함께 선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주 토요일은 함께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또 아끼는 음악도 듣는 시간을 갖지요. 박정용, 김학선, 김윤화 평론가 이렇게 세 분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세 분의 각자의 플레이리스트를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5: 제초제는 타타타
6: 한얼사이언스

0: 예, 손석희 12시 이번 주 토요일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의 확장판 좀 더 사적인 방식으로 오늘 음악을 들어볼까 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그래서 나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예, 플레이리스트 이걸 공유한다는 것은 글쎄요 그 취향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이 어떤 시간을 통과해왔는가 이걸 또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죠. 오늘은 저와 박정영, 김학선, 김윤화 새 음악위원회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아마 토요일에 이런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하는 시간이 계속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인사부터 나누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제가 그 세 분을 늘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 평론가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태까지 뭐 별다른 그 항의가 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 아니 근데 셋 중에 그러면 누가 최고인지
0: 그건 세 분께서
2: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1: 아, 진짜 별로네요. 시작부터 정말 예. 왜 그러세요?
3: 이렇게 순위 매기는 거 좋아하고.
2: 아니 저는 아닙니다 일단. 네.
0: 좀 뭐 연공 서열로 하자면 박정영 위원을 골라드릴까요?
2: 추천, 아닙니다. 뭐
1: 네. 추천드릴게요.
3: 그러라고 하시죠. 아,
2: 네. 실수했네요 시작부터. 네.
0: 시작부터 아주 싱거운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네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음악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리스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를 이제 공

0: 할 사람은 바로 접니다.
1: 네,
0: 왜냐하면 이제 전문 위원들께서는 좀 나중에 나오시고 이런 아마추어가 이제 오프닝 게임을 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 뭐 공개한다는 게 좀 쑥스러울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폼나는 곡으로 플레이리스트를 가지고 오는 분들도 계신데
1: 네.
0: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1: 네.
0: 제가 진정으로 좋아했던 곡들을 하는데 다만 저는 오늘 제가 좀 그 뭐랄까 나름의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정한 나름의 선곡 주제는 제가 제 자신이 가사를 외워서 필사하면서 들었던 노래들입니다.
1: 아하.
0: 아마 당분간 그렇게 갈 것 같긴 한데요.
1: 아하.
0: 여러분들은 뭐 주제가 있으십니까?
2: 아니 약간 저희가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죠.
0: 예.
2: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음악 같은 플레이리스트를 선곡하지 않고
3: 네.
2: 최근에 추천하고 싶은 뭐 이런 걸 선곡해온 것 같아서
0: 뭐 네. 각자의 네. 주제에 따라서 하시면 저도, 되는 거예요.
3: 저도 그냥 나름대로의 그렇죠. 주제를 갖고 왔는데 뭐 인생음악 이런 건 아니고
0: 네. 알겠죠. 저는 근데 아무튼 저의 음악 생활 초기부터 쭉 따라가면서
1: 네.
0: 앞으로도 제가 필사해서 외웠던 곡들만 골라봤습니다.
2: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이 파트가 가장 궁금하시지
2: 궁금하죠.
1: 않을까 싶어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0: 아, 그러세요?
1: 지금 예. 청취자 예. 입장에서.
0: 알겠습니다.
1: 네.
0: 아, 역시 저의 그 전략이 잘 통한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저의 어떤 성장 과정도 들어가고
1: 네.
0: 저의 취향의 변화도 물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플레이리스트 첫 번째 곡은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Boxer입니다. 예. 1969년에 Bridge Over Troubled Water 이 앨범에 들어가 있는 곡이죠. 뭐 포크록의 걸작이라고들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1: 네.
0: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노래를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그래서 72년에
1: 네.
0: 사실 저의 거의 모든 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그 방송반에 들어가서 접하게 된 것이 첫 저 경험들이나 마찬가지인데
1: 네.
0: 이 노래 첫 가사는 I'm just a poor boy로 시작하잖아요.
2: 네.
0: 거기에 사실은 꽂혀서
2: 그 되게 가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0: 예, 네. 그 감정이입이 막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그때 좀 부침이 심해가지고 좀 어려울 때였거든요.
1: 네.
0: 그래서 금방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됐는데 뭐 가사 내용이야 여기서 다 끄집어내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가난하고 외로웠던 소년이 세상과 뭐랄까 맞서 나가는 이야기 가사가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1: 네.
0: 이건 폴 사이먼의 자전적인 노래라고 알고 있는데 뭐 거의 저의 자전적 노래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마지막 가사 I'm leaving, but the fighter still remains. 그러니까 파이터, 그러니까 투사라고 해야 되겠지만 여기선 박서가 되겠죠.
1: 네.
0: 세상과 싸우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와닿기도 했고, 그때 그 수업이 끝나고 학교 후원이 있었어요. 뒷정원.
1: 네.
0: 거기에 그 잔디밭도 있고 벤치도 있었는데 벤치에 누워서 이 노래 그리고 같은 앨범에 있었던 Bridge of Troubled Water 그 노래들을 이제 혼자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누워서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 학교 수업 끝난 뒤니까 멀리 석양의 노을이 지던 그런 풍경이
2: 너무 전략적이신데요.
1: 노래도 깔리고 지금 저 지금 낭만 치사량이거든요.
0: 네. 예. 분위기를 이렇게 깨놓으실 수가 있나. 사이먼 앤 가펑클의 더 박서 듣겠습니다.

0: 예, 사이먼 앤 가펑클의 더 박서, 저의 플레이리스트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곡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 아, 저는 너무 오랜만에 들었어요.
0: 그렇죠?
1: 완곡으로 정말 오랜만에 들었고,
0: 네.
1: 사실 저는 그 사이먼 앤 가펑클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0: 예.
1: 언제부턴가 아트 가펑클의 솔로 음반을 되게 자주 들어요.
0: 아, 예.
1: 사람들이 많이 무시하는데, 그게 사실 정말
0: 아니,
1: 그,
0: 왜 무시를
1: 아니,
0: 합니까?
1: 워낙 폴 사이먼이 유명해서.
0: 하긴 뭐,
1: 아, 그렇죠.
0: 예.
1: 음악적으로도. 근데 이렇게 사이먼 앤 가펑클의 곡을, 완곡을 이렇게 오랜만에 들었는데,
0: 예.
1: 좋은데요?
2: 저는 사실 이게 유년 시절이랑 되게 추억이 있어서 제가 초등학생 때, 그 저희 큰 누나랑 저랑 5살 터울이거든요. 근데 누나는 이제 고등학생이었고 늘 등교 준비를 하면서 테이프 두 개를 틀었습니다. 이 사이먼 앤 가펑클 베스트.
1: 베스트 앨범.
2: 해적 약간 레코드사도 알수 없는.
3: 아, 그땐 그랬죠.
2: 네, 그런 거랑 또 경음악이 들어있는. 뭐 폴모리 악단 것도 들어있고, 뭐 고독한 양치기 이런 경음악들이 들어있는 걸두 개를 다 들어서.
1: 비슷한 연배 느낌이.
2: 아니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깨면 누나가 학교를 그걸 준비를 하면서 등교 시간 준비를 하는데 나중에 작은 누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예.
2: 그 음악만 들으면 멀미가 날것 같다. 하도 많이 들어서. 근데 저한테는 그냥 너무 이런 걸 들으면 굉장히 좀 추억처럼,
0: 예.
2: 유년 시절의 동경처럼 이렇게 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0: 아니, 이게 좋게 들어주셔서 아무튼
2: 네.
0: 고맙습니다. 예. 자, 저희 두 번째로 준비한 플레이리스트 곡을 소개를 해드리죠. 닐 영의 프레셔라는 곡입니다. 아, 예.
3: 네.
0: 잠깐 이제 전주가 나가고 있는데
3: 네.
0: 하모니카 소리와 함께 이 노래도 외에서 필사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도 박서보다 정확히 10년 뒤에 1979년도에 닐 영의 앨범 The Rust Never Sleeps라는 앨범에 실린 곡이죠. 이때는 이제 제가 그 대학생 때였고요. 역시 뭐 포크록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아주 서정적이고 내용이 그런데 매우 철학적이고 문제는 도저히 이게 해석이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닐 영이 함께했던 그룹이 그 유명한 크로스비 스틸스 내션 영이잖아요. 알려지기로는 그 그룹을 탈퇴하는 그때에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함께 그룹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좀더 앞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일종의 어떤 몸부림. 그래서 가사에 보면 Hit the road before it's light. 그러니까 날이 밝기 전에 나는 길을 떠난다. 뭐 이런 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근데 거의 모든 가사가 좀 추상적이고
1: 네.
0: 문장 하나하나는 해석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안 그려져요. 굉장히 좀그 고민했던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심리적 흐름에 따라서 그냥 그 문장이 나열되는 아마 저는 그렇게 믿는데 닐영 자신도 설명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3: 가능한 말씀입니다.
0: 예, 그 당시에 그 공연 실황을 봤더니 자기도 이 노래하면서 가사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 정도로 좀 난해한 그런 곡이고 제가 그 어느 날그 학교에서 강의 끝나고 시험 기간이었는데 앉아 있다가 혼자 강의실에 갑자기 이 노래가 떠오르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 정복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나? 그래서 그 노래를 분필로 그 칠판에다 다 썼어요. 외운 거를. 그랬더니 칠판 하나가 꽉 차더라고. 지금 생각해도 제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걸 다 외웠으니까. 근데 그래놓고 한눈에 쫙 보면서 번역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사전을 찾아도 번역이 어렵더라고, 저한테는. 예, 그래서 좌절했던 그런.
1: 그게 되게 비슷한 경험이
0: 예.
1: 저도 20대 때밥 딜런의 노래를 듣고
0: 그렇죠.
1: 가사를
0: 예.
1: 영어 공부를 막 해가면서 가사를 해석하면 할수록 미궁 속에 빠지는
0: 맞아요.
1: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0: 예.
1: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0: 그러게요.
1: 같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외웠던 가사는
0: 예.
1: 평생 안 까먹지 않네요.
0: 지금도 기억이 나죠.
1: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음악은 전주가 정말 한 3초만 나와도
0: 예.
1: 다 맞추거든요.
0: 그러게요. 예. 근데 이 노래를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계속 집에서 줄창 듣고 있으니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듣다 듣다 이제 너무 힘드셨는지 너는 왜 노래는 안 듣고 연부를 듣고 있냐? 계속 이렇게 중얼거리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2: 한국인이 그렇게 좋아하기는 어려운
1: 아,
2: 음악이죠. 닐영 음악이.
0: 예.
2: 네.
1: 근데 저는 이 원곡 받자마자 너무 반가웠던 게 제가
0: 예.
1: 제일 좋아하는 미국 가수가 닐영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1: 저는 알잖아요. 닐영
0: 예.
1: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0: 예.
3: 절대 무슨 왜 건널 수 없는 강 있는 거 아니죠? 너무 행복해 네. 보이세요.
1: 아니 지금 뭐 만면의 미소를 띄고 있는데.
3: 맞아요.
0: 아, 그 제가 아주 기분이 좋네요.
3: 네.
0: 아무튼 이 노래를 들으면 결국은 끝까지 해석해내지 못한 제 젊은 시절의 초라함과 또 그런 저를 놀렸던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닐 영의 닐 영과 크레이지 호스죠, 정확하게는.
3: 네.
0: 트래셔 듣겠습니다.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광고 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나른해지기 쉬운 시간대입니다. 지금 고속도로에 사고 난 곳이 많아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먼저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금광 2터널 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향 둔대 분기점 역시 3차로에 있었던 사고 여파로 군포 나들목부터 차들이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반대 강릉 쪽은 교통량이 여전히 몰리면서 군포, 용인, 호법과 원주, 면원 일대 포함해 총 21km가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은 남양조금소부터 서종,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천안 분기점부터 천안호두 휴게소 특히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소영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You got a friend
4: in me. 예, 이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 제가 플레이리스트 두 번째 닐 영의 Thrasher를 띄워드렸는데 듣는 이 세 분의 선곡위원들께서 역시 연불 같다고.
5: 부모님에게 빙의하게.
4: 아니 뭐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5: 아니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4: 네. 근데 그 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그 두 곡은 라이브 공연에서 한 번씩 다 틀린 곡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그 아트카펑크를 얘기는 안 드렸는데 닐 영은 이 노래를 하다 한번 틀리고 아트카펑크는 그 유명한 저 뉴욕 센트럴파크 재결합 네. 공연에서 또 박서를 한 박자 일찍 들어가죠. 잠깐 쉬었다 다시 시작하는 귀한 네. 장면. 그 역시 대가들도 실수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2부는 김학선 위원의 플레이리스트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6: 네.
4: 예, 시작해 주실까요? 어떤 곡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6: 네, 제가 첫 곡으로는 플랫폼 스테레오의 믿음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4: 예.
6: 이게 지금 뭐 주제를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반복 재생한 노래들입니다.
4: 예. 네.
6: 아. 예전에는 막 뭐 공테이프에 곡 하나만 녹음해서 들었던 적도 있거든요.
5: 네.
6: 저한테
5: 예.
6: 좋아하는 곡은. 근데 요즘 워낙 세상이 좋아져서 한 곡만 이렇게 클릭만 하면 계속 반복이 되니까
4: 예, 예.
6: 그런 곡들을 갖고 왔는데 그 가운데 한 곡이 플랫폼 스테레오의 믿음이고요.
4: 예.
6: 이 플랫폼 스테레오는 부산 밴드입니다.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디 밴드인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하는 밴드였는데 그리고 저는 재능이 있는 밴드들이 올해 활동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4: 예. 네,
6: 이 밴드가 한동안 활동을 멈췄다가 한 몇 년간 활동을 멈췄다가 지난해
4: 예.
6: 다시 좀 활동을 시작을 해서 너무 좀 반가워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4: 예.
6: 그렇게 해서 발표했던 곡도 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걸 한동안 굉장히 좀 반복 재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그 시간 동안 많은 사건들이 사연들이 있었더라고요. 얘기를 나중에 들어봤던
4: 그 밴드에게.
6: 네, 밴드에게.
4: 예, 예.
6: 그래서 음악이 그렇게 그런 과정 끝에 나온 음악이어서 그런지 사실 제가 이런 말을 좀 함부로 하면 안 되긴 하는데 막 노래에 뭔가 간절함 같은 거,
4: 예.
6: 진심 같은 게 좀 담겨져서 굉장히 좀 찡하게 들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 음악 나오는 시간이 낮이어서 좀 졸리기도 하실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차에 있는 분들도 많다고
4: 예, 예,
6: 많은
4: 그렇죠.
6: 걸로 알고 있어서 약간 좀 달리는 느낌의
4: 좋습니다.
6: 예, 곡을 예. 갖고 왔습니다.
4: 저는 그 연불 같은 노래를
6: 네. 네, 지금 이제 잠에서 깨실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 밴드니까 이제 예. 광안대교 달리는 느낌으로 한번 좀 질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네.
4: 두 분도 이 밴드는 잘 아실 거예요.
7: 네. 좋아하고요.
5: 네.
7: 오늘 보니까 이따가 윤하 위원 추천한 곡에도 부산 밴드가 있거든요.
5: 맞습니다.
4: 아, 그래요? 예.
7: 요즘 뭐 인디 음악 하면 서울에만 뭐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4: 아, 그렇지 않군요.
7: 부산에 있는 인디신이 정말 매력적이고 좋은 팀이 많습니다.
4: 부산이 하여간 좀 네.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하는 그런 동네인 네. 것 같아요.
7: 멋있죠, 멋있.
6: 그리고 네. 약간 지금 세상이 변해서 예전에는 부산 밴드들도 좀 이제 부산 안에서 잘 되면 다 서울로 올라왔었거든요.
4: 예.
6: 근데 요즘은 그냥 부산에 머물면서
4: 아, 그 얼마나 좋아요.
6: 네, 정말 좋은 거죠. 예. 우리 동네 노래를 만든다 이런 생각이 좀 지배적이더라고요.
5: 네.
4: 예. 플랫폼 스테레오의 믿음 들어볼까요?

0: 예, 플랫폼 스테레오의 믿음 4분 30초의 음악이었습니다. 요즘 다 음악이 좀 짧아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아마 김학선 의원께서는 그런 네. 것에 대한 상당한 네. 불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1: 네, 뭐 불만이라면 불만이고요.
0: 예, 오늘 다른 분들에 비해서 준비한 음악의 곡이 다 길거든요.
1: 네, 네. 요즘 나오는 신곡들이 거의 한 2분대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짧아지다 이제 네. 2분. 그래서 그런 세태에 대한 경종을 올리고 싶어서.
0: 예. 제가 경종까지.
2: 네. 제가 늘 꿈보다 해몽의 천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아주 네. 선곡의 묘.
1: 마본이 원고에 그렇게 쓰여 있어서.

0: 깊이 생각은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곡들이 네. 좀 길었습니다.
1: 네. 네.
2: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지난번에도 왜 들려주셨던 찰리 비노웍스의 우리 사랑은
0: 네.
2: 뭐 세 분이 이구동성으로 다 칭찬했던 그런 곡인데 그것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말이고
0: 네, 맞습니다.
2: 이 곡도 우리말이고 일부러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0: 아니요, 의도하지 네. 않았고 그러다 보니
1: 하면.
0: 네, 그러다 보니 그렇게
2: 뭔가
0: 됐는데
2: 뭔가 경고를 하기 위해서
0: 아닙니다. 네, 저 사실 가사를 이렇게 크게 의식하지 않고 듣다가 이제 마음에 들면 좀 찾아보는 편이어서
2: 예.
0: 의식하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요즘 그냥 이 로컬 씬이나 뭐 인디 씬에서 활동하고 있는 밴드들이
2: 예.
0: 한국어 가사도 굉장히 좀 잘 쓰거든요.
2: 네,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의도치는 않았지만 가사 한국어 가사를 쓰는 밴드의 곡을 갖고 왔습니다.
2: 예. 자, 다음 추천곡은 뭐 저한테도 매우 익숙한 이름입니다. 김민기의 철망 앞에서.
0: 네.
2: 예. 그 마침 다다음 주가 고 김민기 선생의 2주기이기도 합니다.
0: 아, 이거는 이것도 의도치 않은 건데.
2: 예.
0: 네. 계속 의도치 않은 일이 발생하네요.
2: 예.
0: 네.
2: 사실 이 곡은 평일에 선곡 후보로 올리셨는데
0: 네.
2: 결재권자인 제가 택하지 않았습니다.
0: 맞습니다. 예전에 그 뉴스룸 때도 나와서 인터뷰하셨던 거.
2: 예, 이 곡은 당연히 냈었고요.
0: 네.
2: 김민기 선생이 아마 생애 마지막 인터뷰를 저랑
0: 맞습니다.
2: 하셨던 걸로 알고
0: 그래서
2: 있습니다.
0: 선곡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 예.
0: 쉽지 않은 분이더라고요. 네.
1: 아, 나름 노리고 선곡을 하셨던 네. 거거든요.
0: 아,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했죠.
2: 아. 네. 아니 근데 그게 그때 저희는 왜 서사가 있는 음악
0: 네.
2: 다 좋은데 그날의 이슈에 어느 정도는 좀 맞아야 되잖아요.
1: 네.
2: 근데
1: 네.
2: 제가 보기에 약간 억지스럽게 이렇게 맞추셨길래
3: 어떤 네. 주제였죠?
0: 그냥 뭐 평화 이런 걸로 아, 제가 네. 이렇게 묶어서 한 건데 저는 사실 평화 이런 거 주제로 하면 이 곡이 네.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2: 아, 물론 그렇죠.
0: 네. 아마 박정용 위원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박정용 위원이 예전에 참여했던 그 DMG 피스트레인
1: 네.
0: 페스티벌이라고
1: 네.
0: 거기서 이렇게 틀 음악들을 막 선곡을 하다가 저한테 뭐 노래 없어?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갖고 네. 갔던 기억이 네. 나거든요.
4: 철원에서 하는 네. 그 페스티벌이거든요.
2: 예, 예.
4: 피스트레인 페스티벌이라고 좀 젊은 관객들이 너무 사랑하는 페스티벌인데
2: 아, 그건 매년 열리는 건가요?
4: 네, 매년 네. 열리고 이 음악을 BGM으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2: 네. 아,
0: 근데 뭐. 제가 사실 이 음악은 그냥 이 김민기 씨가 뭐 훌륭한 어른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음악인이라는 걸 좀 알리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2: 예.
0: 그래서
2: 그때 아무튼 그 2018년에 제가 진행하던 뉴스룸에 나오셨었는데 네. 그때 이제 이 곡에 대해서 얘기하시기를 남북예술단 교류 사업 진행 중에 남식 공연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엔딩곡이 필요하다.
0: 맞아요. 네.
2: 그래서 이제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 네.
2: 참여 가수들 라인업이 또 뭐 화려하기도 합니다.
0: 네, 장필승 씨,
2: 예,
0: 한동준 씨도 있고요. 그리고 윤영노, 권혁진 씨가 이제 코러스로도 참여를 했습니다.
2: 예, 예.
0: 네.
2: 다다음 주 김민기 선생의 2주기 때는 뭐 그 제자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박학기 씨하고. 권진원 씨도 이 자리에 나오실 예정인데
1: 아, 네. 네.
2: 예,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2: 예, 이 곡은 정말 그 곡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0: 그렇죠.
2: 예,
0: 이게 일종의 캠페인송인데 캠페인송을 예.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2: 예.
0: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김기라는 음악인의 재능, 천재성 이런 걸 좀 그렇죠. 엿볼 수가 있습니다.
2: 캠페인이라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어가지 않네요.
0: 맞습니다.
2: 듣겠습니다. 김민기의 철망 앞에서.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토요일 이 시간에 듣기 위해서 계속 아껴뒀던 김민기의 철망 앞에서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 김민기 선생 2주기 때 권진원 씨도 모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가족끼리 잘 아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딱 한 번 그 노래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6: 상상이 안 가네요. 그 조합으로 노래방.
5: 예. 예. 보통 그 프로 가수들이 노래방 잘 안 가시는데 네. 아무튼.

0: 같이 갔어요.
1: 네.
0: 가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2: 아.
0: 둘이서 듀엣으로.
1: 아, 두 분이서요?
0: 예. 네.
1: 아.
0: 그랬더니 그 들은 사람들이 원곡 다음으로 좋은 것 같다고.
2: 예. 녹음 테이프 없나요? 요즘엔 노래방에서 안 해주나요?
0: 몰라요. 그 너무 네. 오래된 일이라서.
2: 아, 아쉽네.
0: 예. 예.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1: 문진원 씨가 그러면 장필순 씨 파트고
3: 그렇죠.
1: 한동준 씨.
3: 뭐 김민기 씨 음성까지. 아,
0: 뭐 네. 저희야 뭐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3: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막 꼭 드리고 싶어서 이 노래 예. 소개하면서 예, 지난주에 박정용 의원이 그 추천했던 황푸아 씨를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2: 네. 네.
3: 황푸아 씨가 인터뷰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척추에는 김민기가 흐릅니다.
0: 아.
3: 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젊은 포크 뮤지션들에도 아직까지 영향을 예. 끼치는 정말 훌륭한 뮤지션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0: 네. 아, 자 마지막 추천곡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그러면
3: 네, 마지막 곡은 누자베스의 Love Sick Part 3를 준비했는데요.
0: 이거 어렵네요.
3: 네, 네. 근데 이게 6까지 있습니다. 이게 시리즈예요.
0: 예.
3: 네, 6부작인데 아까 제가 방송 오기 들어오기 전에 녹음 이게 방송 들어오기 전에 PD님과 작가님이 파트 2가 제일 좋다고 해서
0: 예.
3: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제가 정말 음악을 이렇게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 음악 방송을 만들겠다고
0: 예.
3: 근데 아까 말씀 그
0: 방송사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뭐
3: 아닙니다.
0: 감정이 지난주에도 아닙니다. 그러시고
3: 이게 그러고 그 대화를 할 때 배순탁 작가도 우연히 있었거든요.
0: 예.
3: 근데 배순탁 작가도 파트 2라고 하고 갔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시 들어보니 파트 3라고.
2: 아, 저도 진짜? 항상 네. 거의 모든 것에 김학선님의 반대로 가는 편인데 네. 저도 3에 한
3: 네,
2: 표입니다.
3: 파트 3입니다.
0: 아, 그래요?
3: 네.
0: 도대체 근데, 파트 2와 3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3: 음악이 좀 다른데요. 제가 네. 지난주 일요일 날 추모 공연 같은 걸 갔다 왔어요.
0: 예.
3: 네, 음악을 듣는데 이 파트 3 인트로가 나오는데 정말 뭔가 그 순간만은 너무 좋아서 음악의 신이 뭔가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이쯤 되면 파트 2랑 비교청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3: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그래서
0: 네.
3: 와 누자베스 영혼이라는 게 있다면 누자베스가 지금 그 순간을 되게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2: 아, 그런 누자베스가 사망한 네, 뮤지션
3: 사망한 뮤지션이어서
0: 예. 네.
3: 근데 그래서
0: 오늘 그 추천해 주신 곡 그 주인공들이 모두 세상에 안 계신 분들이네.
3: 네. 네. 플랫폼 스테론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0: 예.
3: 그래서 이 곡 들으시면 정말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힙합 음악이긴 한데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감성적인 힙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예. 네. 어유, 뭐 극찬을 해 주시네요. 네. 누자베스의 Love Sick Part 2가 아니라 3를 저 음알못 PD들이 지금 풀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한신뉴스입니다. 미국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을 중단하고 항로를 통행료 없이 개방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0: 1kg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는 것이 핵심 전제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3주 만에 이란이 공습으로 파괴된 핵시설을 복구하는 정황이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미 CNN은 현지 시간 10일 위성 영상업체 촬영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란이 핵시설 복구에 착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2일과 이달 7일 촬영된 사진에는 파르친 군사단지에서 파손된 건물을 복구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지난달 21일 사진에서는 지하 핵시설로 추정되는 터널 주변을 차량들이 오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당군 내각 간부들이 참석한 확대 회의를 열고 군 내부 특대형 부정부패 사건과 사법 처리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조선인민국 총정치국 전 부국장 박희철과 추종자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자료가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희철이 지난 4년 동안 인사권을 악용해 뇌물을 받고 신복과 측근들을 쥐어 보지게 앉혀 당의 유일영군 체계 확립을 저해했다고 규정했습니다. 마라톤 행사 안전사고 대비를 하지 않아 20대 병사를 숨지게 한 육군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사단장, 여단장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km 마라톤 행사를 하면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아 병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숨진 병사는 입대 4개월 된 일병으로 8km 구간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열사병으로 인한 장기 손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당초 군 당국은 여단장과 중대장을 입건해 경찰에 넘겼는데 경찰은 사단장과 정훈 참모도 책임이 있다며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 성남 육군부대에서 20대 병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병사를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6시쯤 인천 검단 왕길 고가교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피해 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또 다른 차량도 승용차도 피해 차량과 추돌하면서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메타와 구글의 SNS가 이 청소년 중독과 정신건강 악화를 초래했는지를 둘러싼 미국에서의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메타는 청소년 피해자에게 600만 달러, 우리 돈 약 90억 원을 배상하라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고 구글도 항소할 방침입니다. 앞서 배심원단은 20대 여성 원고에 손을 들어주며 메타와 구글에 손해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 6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와 충청 등 일부 지역은 낮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대구 36도 등 32도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밤에도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김상호였습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3: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4: 네, 노자베스의 Love Sick Part 3를 예, 좀 전에 들었고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파트 2는 이거하고 좀 많이 다릅니까? 그랬더니 비슷하대요. 근데 뭐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주장하시는지 제가 나중에 파트 2를 따로 네.

0: 네, 들어보겠습니다.
1: 그 원부터 식스까지 있으니까 한번 예, 들어보시고 예. 투표해 주십시오. 네.
0: 예, 만일에 비슷하면
1: 예. 아, 다릅니다. 네, 비슷한데 다릅니다.
0: 예, 그걸 다르다고 못 느끼면 또 바보가 되는 느낌이 네. 좀 들어서
2: 다음 주에 철퇴 꼭 내려주세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0: 알았습니다.
2: 예.
0: 자, 이제 3부를 시작할 텐데 청취자 여러분, 손석희 12시 토요일 코너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오늘 박정용, 김학선, 김윤하 선곡위원들과 함께 평일에 미처 다하지 못했던 음악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가 아니라 라디오에서만 만날 수 있는 좀 특별한 플레이리스트를 들려드리고 있는데, 잠시 광고 듣고 3부에서 김윤하 위원의 플레이리스트를 펼쳐보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모든 인쇄 가능한
8: 성원 에드피아.
7: 온라인 주문 간편한
8: 성원 에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2: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13: 예,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확장판, 토요일 확장판 오늘 3부를 이제 시작합니다. 김윤하 의원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인데, 아마 이제 다른 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중음악 평론가가 직업이면 늘 새로운 것을 들어야만 한다라는
14: 네.
13: 의무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14: 아무래도 그렇죠. 그게 직업이니까요.
13: 예. 그리고 김윤하 네. 의원의 전공 쪽은 K-POP 쪽이기도 하잖아요.
14: 그렇죠. 메인의 부분도 있죠.
13: 예, 물론 네.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잘 하시지만. 예. 예. 근데 그래서 최신 앨범들을 계속 찾아 들어야 되는 그런 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14: 뭐 부담은 있는데요. 근데 예. 너무 즐겁고요. 전 사실 요즘 어디 가서 음악을 하지 않는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직업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13: 그렇죠. 예, 예.
14: 그래서 뭐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예. 좋고. 근데 다만 이제 K-POP 쪽 말씀하셨으니까
13: 예.
14: K-POP 쪽은 요즘에 최신 앨범이나 뭐 음악적 트렌드뿐만이 아니라 거의 매스미디어, 막 문학의 전반을 다 아울러야 좀 복합적으로 얘기할
13: 맞아요.
14: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13: 예.
14: 뭐 워낙에 비주얼적인 면도 있고 뭐 세계관 많은 분들이 요즘에 아시겠지만 뭐 그런 것까지 이해를 해야 되다 보니까
13: 예.
14: 그건 좀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13: 그렇긴 하겠어요.
14: 네.
13: 그 근데 평소 선곡해 주시는 곡들을 좀 보면
14: 네.
13: 평일에
14: 네.
13: 보면 1960년대 곡도 있고 2020년대 최신 곡도 있고
14: 맞습니다.
13: 오늘 플레이리스트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14: 네.
13: 제가 미리 좀 보니까 또 폴리스하고
14: 네.
13: 림킴이 한 플레이리스트 안에 있어서
14: 맞습니다. 맞습니다.
13: 여기도 참 이게 그 범위가 넓구나.
14: 맞아요. 네.
13: 그러면 림킴의 노래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14: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골라온 노래 가운데 좀 이렇게 낯선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13: 예, 예.
14: 림킴이라고 하면 낯서시겠지만 제가 김혜림이라고 하면은 좀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13: 옛날에 어느 그 저 경연
14: 맞습니다.
13: 예, 예.
14: 그 한국의 서바이벌 프로그램계 한 획을 그은 슈퍼스타 K
13: 예, 예.
14: 출신이고 당시엔 이제 2개월이라는 팀의 한 보컬로 듀오로 등장을 했

0: 했던 인물이었는데요. 예. 그 뒤에도 이제 김예림이라고 하는 솔로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림킴으로 이름을 바꿔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김예림 때와 림킴의 음악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 저는 이 정도로 한 사람의 음악 인생 안에 이렇게 변한 음악 세계를 가지고 있는 음악가가 드물다고 얘기해드리고 예. 싶을 정도인데요. 예. 김예림은 여러분들 기억하신 좀 그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를 활용한 팝이 많았다면 림킴은 역시 팝의 바운더리 안에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뾰족뾰족하고 예. 공격적인 면이 많은 음악으로 들어왔어요. 사실 이 김예림하고 림킴 사이에 4년 정도 공백이 있었거든요. 예. 그 사이에 거의 뭐 황골탈퇴한 상태로 등장을 했고 그때 재등장했을 때 노래 제목 우리 위원님들 기억나시나요? 그
1: 살기.
0: 예, 살기라는 곡이었어요.
2: 역시 전문가들은 다 아시네요.
0: 그렇죠. 예.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정말 리빙 뭐 이 라이브 할 때 뭐 살기일 예, 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살기를 품다 할 때 살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어로 SAL KI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어떤 의지가 느껴지는 곡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 또 조금의 공백을 거쳐서 예. 곧 그 두 번째 정규 앨범이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Exit to Nowhere라는 앨범인데 예. 그 앨범의 선공개곡으로 공개된 인사하세요라는 곡을 아, 예, 예. 오늘 가져왔습니다.
2: 예.
0: 네.
2: 바로 이틀 전에 발매된 신곡이라고
0: 맞습니다.
2: 하는데
0: 따끈따끈합니다.
2: 예. 림킴과 브리런웨이의 인사하세요 들어보죠.

0: 예, 림킴과 브리 런웨이에 인사하세요. 불과 2분 40초밖에 안 됩니다.
1: 김학선님이 앞선 시간 네. 이렇게 단두대에 올리셨던 2분대 곡입니다.
0: 예. 요즘 정말 다 이렇게 나와요?
2: 네. 네. 거의 요즘 이게 뉴노멀처럼 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1: 맞아요. 예. 좀 신곡들이 대부분 짧은 편인데 근데 또 이 노래는 좀 요 정도 길이의 그러니까 맛이 있는
3: 이런 경향은 학선 씨 말처럼 비판할 만한데 네. 짧은 곡에 어울리는 곡이 또 있죠.
0: 그렇긴 하죠. 근데 이 노래를 한 5분, 6분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피곤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저 경향 얘기를 하셔서 이 곡 관련해서 하나만 정보를 드리자면 이제 브리런웨이가 네. 같이 피처링을 했잖아요. 누군가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런던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뭐 여성 싱어송라이터 랩

0: 고요. 연령대도 비슷해요. 92년생, 94년생 이런데 최근에는 한국에서 새로운 음악을 내는 아티스트들 중에 이렇게 유명하지는 않아도 아뭐 자국에선 당연히 유명하죠.
1: 네네.
0: 근데 국내에서 인지도가 엄청나게 높진 않아도 자신들과 음악적 경향이 비슷한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레이션 하는 게좀
1: 아, 그런가요?
0: 경향이 완전히 생겨버렸어요.
1: 예.
0: 예전엔 저희 외에 좀 유명한 사람들 피처링 받고 싶어 하고 좀 아주 옛세대 뮤지션들과 좀 협업을 하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좀 동시대에서
1: 예.
0: 한국 음악도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1: 그거 재밌는
0: 말씀도 네,
1: 현상이네요.
0: 드리고
1: 네. 예.
0: 싶었습니다.
2: 그리고 림킴이 가요계 활동하면서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0: 아, 맞아요.
2: 이
0: 맞아요.
2: 인사하세요 이 노래가
0: 인사하세요도.
2: 가요계 데뷔했을 때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하세요 여기
1: 아,
0: 네.
2: 그거에 거의 질려서 좀 만든
1: 예,
2: 노래인 것
0: 맞아요.
2: 같습니다. 네.
1: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정말 구역이죠.
2: 네.
0: 그렇죠.
1: 다음에 소개해 주실 곡은 평일 선곡 때 방송에 나가지 못한 곡.
0: 예.
1: 예.
0: 탈락. 한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1: 예.
0: 더 폴리스의 대두두두 대다다다. 라고 하는 이 곡인데요.
1: 예, 뭐 워낙 유명한 곡이긴 하지만,
0: 네.
1: 예,
3: 다 이유가 있겠지.
0: 이유가 있겠죠? 네.
1: 요즘 오래됐더니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0: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제가 뉴스 가운데 다카이치 발언
1: 예예.
0: 다뤄진 그 날에 이제 이곡 자체가 어떤 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곡이다 보니까
1: 예.
0: 같이 좀 엮어서 얘기할 부분이 있지
1: 그게 이제
0: 않을까 선곡했었어요.
1: 그때 좀 달라지는 것도 있는데.
0: 네.
1: 그 당시의 상황과 노래를 연결시킬 때 은유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
0: 맞아요.
1: 또 직설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0: 맞습니다.
1: 은유적으로 연결되는데 너무 많은 생각을 해야 되면
0: 아, 탈락인가요?
1: 예.
0: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하지만 사실 뭐 그런 맥락에서 선곡한 곡이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팝이기도 하고요.
1: 네.
0: 저는 뭐 요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해외에서 악기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아티스트 중에 스팅이 제일 섹시하다.
1: 그래요?
3: 그렇죠.
0: 생각합니다.
3: 진짜 라이브를 보면
0: 네.
3: 남자가 봐도
1: 예.
3: 야, 저렇게 늙고 싶다는 생각이
1: 아, 그래요?
3: 듭니다.
1: 저 96년에 라이브 공연 봤는데
0: 어머.
1: 저는 그냥 그렇게
3: 봤었어요.
1: 아,
3: 예. 오히려 최근에 보면 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약간.
1: 근데 그때는 관객들이 네. 좀 불만이 있었어요.
0: 왜요?
1: 마지막에 그 Shape of My Heart가 한창
3: 네.
1: 사랑받을 때인데 안 부르더라고요.
0: 요즘엔 다 불러주시지 않을까요?
1: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앵콜로 막 또 요청을 했어요. 근데
0: 네.
1: 뭐 칼같이 끊고 그냥 가던데.
3: 나이 먹으면 유해지셔서
1: 네.
3: 요즘은 히트곡 중심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 아무튼 제가 기억하는 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욕하면서 나가더라고요.
0: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의
1: 예.
0: 목소리를 한번 라디오로 듣고 싶어서 선곡했던 것도 있고요.
1: 예.
0: 그리고 노래 제목이 이제 대두두두 대다다다라고 하는 뭔가 좀 이렇게 아기 옹알이
1: 네.
0: 같은 발음.
1: 옹알이라고
0: 맞습니다.
1: 예.
0: 스팅의 당시 어린 아들의 옹알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 제 또 작은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요 제목을 우리 손 DJ님이 한번 발음해 주시는 걸 듣고 싶기도 했었거든요.
1: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또 폴리스의 대두두두 대다다다 듣겠습니다.
0: 아, 좀, 예.
2: 뭘 원한 거죠?

0: 예, 폴리스에 다시 발음할까요?
1: 제가 아까 좀 노렸거든요. 예. 너무 이게 사전적으로 해주지 마시고 약간 느낌 있게.
0: 무슨 느낌이요?
1: 그러니까. 그냥 옹알이 느낌.
2: 지금 너무 어려운데?
0: 제 나이가 옹알이 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1: 약간 좀, 좀 궁금했었는데 예. 역시 아나운서님의 정확한 발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예, 대두두두 대다다다. 예, 첫 번째 추천곡이 이틀 전에 발매된 곡이었고
1: 네.
0: 두 번째 추천곡은 무려 46년 전. 세 번째 추천곡은 뭐 한 100년 된 곡인가요?
1: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예. 가기엔 부담이 있어서요.
0: 예.
1: 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대에서는 더 이상 과거로 못 갈 것 같아서
0: 예.
1: 지역을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0: 아, 부산.
1: 네, 예.
0: 또 부산.
1: 아까 예. 앞서서 이제 박정용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그 최근 아주 멋진 음악을 하는 젊은 뮤지션들이 또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부산 출신의 밴드 해서웨이를
0: 네.
1: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늘 안녕을 말하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했고
0: 예.
1: 사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밴드의 새 앨범 중에서 고른 거기도 하지만 앞서 들려드렸던 더 폴리스의 이 데두두두 데다다다 같은 느낌이 또 있어요. 기타톤 예. 같은 걸 들어보시면 약간 80년대 전후로 약간 뉴웨이브 밴드들.
0: 이게 금년도 곡인가요?
1: 이것도 얼마 안 된 네, 올해 발표가 된 예, 예. 곡입니다. 하지만 세월을 뛰어넘어서 이 두 곡을 이어들어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느낌이 예. 들어서 선곡을 또 해보기도 했고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앞선 플랫폼 스테레오와는 또 다르게 상당히 좀 복고적인 면이 있으면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중점적인 테마에 상당히 천착하는 네. 음악을 들려주는 팀이에요. 전반적으로 좀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0: 예.
1: 그러면서도 80, 90년대 어떤 정취, 낭만 같은 게 느껴지는 사운드와 연주를 들려주는 팀인데요. 3인조예요.
0: 예.
1: 좀 독특하게 남성 둘, 여성 한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노래도 또 남녀 보컬이 번갈아가면서 부릅니다.
0: 예.
1: 일반적으로는 보컬이 이제 한 명인데 그렇게 여성과 남성 보컬이 번갈아가면서 주는
0: 그렇군요.
1: 향취가 주는 매력도 있고요. 또 기타리스트 그 강키위 씨라고 있는데 이 키위 씨의 굉장히 장렬하는 기타 연주가 있어요. 메탈은 아니지만 또 그 예, 장르 안에서 장렬하는 아주 막깔진
0: 예.
1: 기타 연주도 들을
0: 그
1: 수.
0: 해서웨이라는 이름 뭐 혹시 앤 해서웨이에서 온 건?
1: 아 비슷했는데 다릅니다.
0: 그, 아, 그래요?
1: 이 이름은
3: 음악가 흑인 음악가
1: 도니 해서웨이.
0: 아 그렇군요. 예.
1: 사실 제가 흑인 음악 베이스로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이라
0: 예.
1: 이 밴드 명 보고 바로 좋아진 것도 있어요.
0: 그대로.

0: 흥이 음악이 아니잖아.
1: 그 음악을 좋아하는 네네. 멤버들이 모인 팀이니까요.
2: 그러면 음악을 특별히 있다. 좋아하시는 박정영 씨의 항의였습니다.
1: 제가 더 좋아하는. 예, 알겠습니다.
2: 해소웨이의 우리가 늘 안녕을 말하던 듣고 잠시 후 4부에서 박정영 위원의 플레이리스트로 돌아오죠.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제9호 태풍 바비가 장마전선을 북쪽으로 밀어올리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고요.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지금 대구와 전주의 기온은 35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시간 야외 활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 지방으로는 높은 파도 때문에

0: 안전사고가 우려되니까 해안가 접근을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지금 강원도 가는 길 정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군포, 호법, 원주 일대 정체고요. 반대 인천 쪽은 둔대분기점 3차로 사고 여파로 극심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남양주요금소부터 서종까지 어렵습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예, 토요일 손석희 12시 4부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벌써 박정영 위원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을 순서가 됐습니다. 그 LP가 한 만 장, 네. CD가 한 2만 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3: 네.
2: 그러면 그 플레이리스트에 해당되는 곡들은 따로 모아놓습니까? 아니면 뭐 스트리밍으로 들으십니까?
3: 아, 플레이리스트가 워낙 많거든요. 저는 주제별로도 있고 뭐 지인들과 술 마실 때 듣는 플레이리스트만 해도 한 번호가 이제 뭐 아까 뭐 누자베스트 2, 3 한 것처럼 한 10까지 있거든요.
2: 예.
3: 그러니까 그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음반으로 갖고 있지는 않고요. 아. 그럼 패가망신하고요. 근데 이제 웬만큼 어쨌든 그 누군가에게 추천할 만한 곡들은 제가 음반으로 꼭 갖고.
2: 아, 그런가요? 듣고? 그러면 오늘 추천하신 곡은 음반으로 가지고 계신 건가요?
3: 한 장이 음반이 있는데 아직 구하지를 못해서.
4: 저거 뭔지 압니다.
3: 네, 지금 김유나 위원한테는 있는데 제가 없어요.
4: 뭐죠, 그게? 제가 구해와야 되는
3: 네, 지금 미션을 줬어요. 그렇죠? 김유나 씨한테. 야, 구해와라 제발. 네.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2: 예, 네, 알았습니다. 그 첫 번째 곡은 그럼 뭘로 할까요?
3: 네, 그 바로 음반이 유일하게 없는
2: 아, 예.
3: 네, 강지원이라는 아티스트인데요.
2: 예.
3: 지난주 제가 황푸아 씨 곡을 소개하면서
2: 예.
3: 6월에
2: 난기류.
3: 발, 네, 난기류. 예. 6월에 발매된 노래 중에 가장 좋았던 노래다라고 했는데 강지원 씨의 앨범은 올해 발매된 앨범 중에 가장 즐겨 들었던 앨범이고요. 아. 이게 사실은 유나 씨와 제가 약간 경쟁하듯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입니다.
4: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자마자 아, 제 건데요. 막 이렇게
3: 그래서 아니, 먼저 올리던가 뭐 약간 이런 그 정도로 서로 좋아하는데
4: 네.
3: 그러니까 굳이 뭐 장르를 표현하면 그냥 팝이고요. 제가 이 앨범을 처음 듣고 깜짝 놀랐던 게, 그러니까 한국 대중음악 뭐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굳이 이제 표현을 하면 K-팝이 있고요,
2: 예.
3: 트로트가 있고요, 나머지 음악들을 약간 어떻게 보면 인디 음악처럼 이렇게 통칭해서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고 그렇게 추천되고 네. 듣는데
4: 맞아요.
3: K-팝이 아닌 팝 음악은 사실 좀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요즘은 특히 그렇죠.
3: 네. 네. 왜냐하면 인디 음악처럼 요즘 밴드 붐이라고 해서 그런 팝 음악들은 어떤 페스티벌에도 잘 무대에 서기가
4: 맞아요.
3: 어렵고요.
2: 예.
3: K-팝이라고 막 비중 있게 막 두드러지지도 않고.
2: 예.
3: 근데 사실은 K-팝이 아닌 팝 음악이 너무 많은데. 근데 이 강지원의 이 앨범을 딱 듣고는 이야 이렇게 좋은 팝이 얼마만이냐
4: 네.
3: 했던 기억이 있고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들었던 예. 기억이 있어요.
4: 사실 이런 음악을 라디오에서 더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진짜 큰 것 같아요.
2: 예.
4: 네.
2: 그 뭐 그 사랑하고 있잖아요 지금.
4: 아 예, 저희가 네. 예 조금 네. 큰 사랑을.
2: 예. 그 두 분이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김학선 의원은 남의 일처럼 별로 이렇게
3: 아, 정확히 네 파악하셨습니다.
5: 아니요, 저도 좋아하는 하는데 예. 이 정도까지는
3: 아니다.
5: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저는 사실 그러고도 강지원 씨 노래 중에 레몬을 더 좋아해서.
4: 아, 아 그런가요?
3: 좋아하는 건데 레몬인데 네. 고민하다가 이 곡을 선곡했어요.
5: 이게 파트 2와 3까지의 3의 차이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레몬을 좀 더 예. 좋아해서.
2: 아니 그 두 분이 계속 그 저 이 노래 캐치볼
4: 네. 네. 네.
2: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뜨악한 표정을
5: 듣고 아닙니다. 그냥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네. 그 정도까지는 좋아하진 않는다. 저는 네.
2: 아, 뭐 누구나 다 취향이 네, 있는 그럼요. 거니까 네. 그럼 강지원의 캐치볼을 들어볼까요?

0: 예, 강지원의 캐치볼을 듣고 왔습니다.
1: 네.
0: 박정영 의원의 네. 추천곡이었습니다.
2: 어떠셨어요?
0: 좋습니다.
2: 약간 제가 조마조마하면서 물어봤던 네. 게 네. 지난주에 어쨌든 그 찰리 비노웍스 딱 나올 때
0: 예.
2: 그 손지재님께서 야 이거 바로 플레이리스트에.
0: 아, 예, 예.
2: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의 플레이 내가 추천해서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간다는 게
1: 예.
2: 너무 기분 좋은 일이죠. 희귀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1: 예.
2: 약간 추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3: 지금 뉘앙스 봐서는
2: 네.
3: 네.
2: 고민 중 약간 이런 느낌으로.
0: 아니 제가 그건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인데 제가 네. 고민한 것은 아, 노래 물론 좋아요.
2: 네.
0: 네. 아주 아름다운 곡인 거예요. 그런데 네. 뭘 고민했냐면 이런 노래와 지금 팝이라고 분류하셨잖아요.
2: 네.
0: 그럼 인디하고 팝의 어떤 경계선이 있다는 거지? 그걸 잠깐 고민했어요.
2: 근데 일단 인디는 그 장르가 아니어서요.
0: 예.
2: 인디 안에 팝도 있고 펑크도 있고
0: 그러니까.
2: 당연한 건데
0: 예.
2: 흔히 이제 오해하는 것들이 특히나 요 최근에는 뭐 밴드 음악이 붐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0: 예.
2: 인디 하면 락, 뭐 밴드
1: 맞아요.
2: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 아닌 편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0: 관례상
2: 네 이러다 보니까 예. 이런 팝 음악은 미처 보이질 않는 거죠.
1: 그러니까 예. 좀 장르적으로 팝이 가장 대중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소외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0: 예, 예.
1: 락은 락끼리 친하고 예를 들자면 뭐 전자음악은 전자음악가들끼리 모이고 R&B는 또 R&B끼리 소통을 하는데 팝하면 덩그러니.
3: 팝은 지금, 팝끼리 친해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2: 지금 김학선 씨 아마 예. 표정을 잠깐 보셨을 텐데 아마 예. 아실 텐데 학선 씨는 약간 락하고요. 네, 김유나 씨와 저는 좀 더 팝으로 이제 좀 가까운
0: 예,
2: 사이입니다.
0: 예. 네. 그 세 분이 그래도 싸우지 않고 잘 뭉쳐다니시는 건 참 신기하긴 하네요.
1: 저 그 예. 특이한 밸런스가 있어요. 원래 똑같으면
0: 예.
1: 같은 게 좋기도 하지만 같은 게 싫어져서 싸우기도 하잖아요.
0: 예, 예.
1: 저희 미묘하게 밸런스들이 좀 이렇게 기우뚱기우뚱해서요.
0: 그 밸런스를 잡는 거는 그러면 김윤아신가요?
1: 제가 그래서 좀 중간에서.
0: 안 그래도 좀 오늘 늦게 오셨잖아요.
1: 아 예예.
0: 예 두 분만 앉아있는데 별로 할 얘기가 없더라고. 예, 좀 심심하고 그래서
2: 네.
0: 뭐 그 교통 노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1: 그쵸?
0: 있었어요.
1: 근데 저 오자마자 갑자기 좀 대화가.
0: 그러게. 예.
2: 세상에는 이가 또 필요한 법입니다.
1: 외향이라.
0: 근데 뭐 우리 김이나 의원은 어딜 가나 이렇게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실 것 같아서 늘 그게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1: 아유, 힘내보고 있습니다.
0: 예예. 예. 예. 그러나 이제. 결제는
1: 예, 예.
0: 다른 얘기입니다.
1: 이제 봐서 드리겠습니다.
0: 예.
1: 예, 예.
0: 그 2026년에도 아무튼 좋은 앨범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 오늘 맞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1: 네.
0: 평일에 LP로 이제 옛날 음악을 주로 듣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모든 음악이 한 80년대쯤에서 멈춘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기도 하는데
1: 네.
0: 그건 뭐 저만의 착각인 것 같고 다행히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1: 네.
0: 캐치볼 잘 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일에는 LP를 통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면 토요일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기분. 평일 선곡 후보였다가 아쉽게 제외된 곡 중에서도 고르셨고 두 번째 곡은
2: 네.
1: 네.
2: 예.
0: 이제는 어떤 곡입니까?
2: 네, 그래서 평일 선곡에서 아쉽게 탈락된 곡을 이제 선곡을 해드릴까 하는데
0: 예.
2: 요것도 그 다카이치 총리 그 주제였던
1: 것 같아요.
2: 그때였어요.
1: 아.
2: 그 일본과 중국 그 대만을 이슈로 두고 이제 그 갈등과 관련된
0: 그때
2: 거였고.
0: 제가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군요.
2: 네, 아닙니다. 그 어떤 곡이냐면 한국의 밴드 혁오라는 밴드와 대만의 선셋 롤러코스터가 함께한 AAA라는 예. 프로젝트의 영맨이라는 곡인데요.
0: 예.
2: 이 곡을 골랐던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 혁오는 거의 최고의 밴드고요.
1: 네.
2: 대만에서 선셋 롤러코스터도 거의 최고의 밴드입니다. 근데 이 두 밴드가 거의 한 1년 동안 함께 작곡, 편곡하고 함께 연주, 녹음을 해서 앨범 하나를 만들어요.
0: 예.
2: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밴드라니까 굉장히 상업적인 프로젝트 같잖아요.
0: 예, 예.
2: 근데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이게 비상업적인 프로젝트거든요.
1: 네.
2: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혁오라는 팀이 1년 동안 뭐 어디 페스티벌 나가고 어디 행사 나가고 하면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릴 수도 있고
0: 예, 예.
2: 선셋 롤러코스터 마찬가지인데
0: 그렇죠.
2: 둘이 합해서 뭐 가평에 왔다가 뭐 어디 서울에 왔다가 1년 동안 둘이 합해서 그 앨범 작업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0: 그러니까 예.
2: 어떻게 보면 두 밴드의 1년 매출이 날아가는 셈인데
1: 비효율이라면
2: 완전 비효율적인 네. 상업적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음악이 어떤 한 팀의 색깔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사운드가 만들어져서 나와서 너무너무 좋게 들었던 기억이 들고, 이 앨범 제목이 의미 있는 게 AAA예요.
0: 트리플 A.
2: 아, 트리플 A인데 이게 이제 공연장에서 이 AAA 카드라 그러거든요.
0: 예, 예.
2: 스태프나 아티스트가 모든 구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인데
1: All Area Access.
2: Access All Areas.
0: 예. 그러니까
2: 모든 구역을 다 가능하다라는 앨범 제목인데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저는 뭐 손가락 건전지 사이즈인 줄 알았어요.
2: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소위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서는 이 AAA 카드를 누가 갖고 있냐가 예. 되게 뭐 권력과도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만남과 교류를 통해 만든 창작물이
0: 예.
2: 모든 문화와 국경을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0: 아, 그런 뜻이군요.
2: 이런 의미여서 예. 마지막에 멘트를 이제 추천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국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예. 이걸 선곡했는데
1: 네.
2: 제가 깨달은 건 선곡에 너무 많은 설명이 필요하면
1: 그러니까요.
2: 안 된다. 아무리 의미가 좋아도 그건 안 된다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0: 아, 이제 네. 점점 깨달아가시는
2: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설명이 필요한 그런 곡이고
0: 알겠습니다.
2: 그런 의미를 갖고 한번 들어보시면 예. 너무 좋을 것
3: 그날
2: 같습니다.
3: 그날 대체 무슨 노래가 선곡된 거야?
2: 네, 나도 지금 궁금해요. 기억이 안 나.
0: 혁오와 네. 선셋 롤러코스터 영맨을 듣겠습니다.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8: 유동 골뱅이.
7: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9: 예. 노래는 혁오의 노래 그리고 이제 선셋 롤러코스터의 노래 함께한 노래를 들었습니다. 네. 그날 이 노래 안 하는 대신 시카고의 Thunder and Lightning 들었습니다. 또 네. 비가 많이 왔고요. 네. 사실 그 곡도 아니었고 네. 다카이 치사나의 꿈을 얘기하면서 그거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에 좋았던 시절 사람들이 많이 그때 들었던 푸른 산호초
10: 네, 마스다. 아, 네, 기억나요. 네. 그 후보에 먼저 올라와
9: 있었 마스다 세고. 예, 예. 네.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카고 노래로 가긴 갔죠. 다 이렇게 그 깊은 생각. 너무 서운해하지 네. 마시기 바랍니다.
11: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노력할 뿐입니다. 예.
9: 마지막 곡은요?
10: 네. 마지막 곡도 제 플레이리스트 안에 오랫동안 들어있던 곡이기도 하고요.
9: 예.

0: 이번 주에 그 AI 주제 때 그 듀스 신곡 얘기하면서 그 이현도 씨가 사망한 김성재의 목소리를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되살려 신곡을 만들었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뭐 그 김성재 씨 가족한테 허가 그렇죠. 허락을 받긴 했지만 약간 모호한 윤리적인 맞아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멘트를 들으면서 딱 이 노래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 네킹 콜과 딸인 나탈리 콜이 함께 부른 그 아세르카테 마스라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1: 원래는 언포게터블이 굉장히
0: 더 유명하죠. 근데 요거는 특별히 약간 그 스페인어로 부른 앨범에 담긴 그런 곡인데
1: 아세르카테 마스?
0: 네, 더 가까이란 더 가까이 오라는 그런 뜻인데 이 곡은 뭐 사실은 대단한 기술은 아니고요. 그 세상을 떠난 네킹 콜의 옛날 보컬 트랙만을 딱 불러와서 그냥 다시 녹음한 거죠. 근데 이게 그때만 해도 야 이런 기술이 있냐 이러면서 네킹 콜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딸이 함께 부르고 막 너무 아름답다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한 20년도 안 지났는데 지금은 사실 AI라는 기술은 단지 예전에 했던 보컬 트랙만이 아니라 너무나 손쉽게 이 모든 걸 다 변형하고 입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궁극적인 질문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족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그게 윤리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 예술 윤리적으로 그게 맞는 건가?
1: 그렇죠. 그건 많이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데 틀림이 없네요.
0: 근데 저도 한참 그거를 그 질문을 갖고 AI랑 한참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진지하게 답변을 해줘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게 뭐 안 되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이미 하나의 그 물이 건너갔는데 결국은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 거는 아티스트라는 건 창작물에 대한 그 권한과 이런 걸 갖고 있는 건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 딸이든 내 가족이든 누가 허락했다고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 곡이 딱 떠오른 게 이런 결과물이면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닌가?
1: 용서할 수 있다.
0: 네, 용서할 수 있고 사실은 또 나탈리 콜이 이 곡을 발표하고 2년 뒤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한 65세 꽤 좀 일찍 떠난 편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으로 그 기술이 있어서 이 아름다운 곡이 남겨진 거고 정답은 없죠.
1: 알겠습니다. 그래도 하여간 마지막으로 과제를 던져주고 끝내시네요. 오늘 세 분과 함께 그 각자의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하면서 진행했는데 마지막 곡이 아세르카테 마스 더 가까이 나탈리 콜과 네킹 콜의 듀엣곡이 됐습니다.
0: 듀엣곡이요.
1: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세 분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도 무척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청취자 여러분, 저는 내일 12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를 둘러싼 비리 부조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경찰이 치명타를 입었는데요. 경찰을 견제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미국 출장 중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한 경찰 수장.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경찰 수사 쇄신 TF를 꾸리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 비리 수사대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합니다. 장용기 수사팀은 현직 경찰인 아버지에게 피의자인 아들 집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줘 증거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해줬고 수사팀

0: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억울함이 묻히거나 사건이 축소될 뻔했던 사례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고 김창민 감독 사건도 검찰 보안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윤수산입니다.
1: 장윤기 사건 수사팀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광산경찰서장이 강간살인죄 적용을 막았다는 수사팀원들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수본 특수팀은 장윤기 수사사건 담당 팀원들로부터 서장이 강간살인죄 적용을 못하게 했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증거물인 리얼돌 등을 압수하지 않고 간부급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가 폐기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을 서장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 진술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수본 특수팀은 이 같은 진술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산경찰서장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도 어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하는 등 검찰과 경찰이 속도 경쟁을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의 수사력, 공정성이 시험대에 오른 또 다른 사건, 바로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음료 테러 자작극이죠. 지방선거 이전 사건을 파악하고도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건데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범행 공모 현장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단독 확보했습니다.
2: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이른바 음료 테러 자작극 하루 전 헬스장 CCTV에 찍힌 장면입니다. 왼쪽에서 펜으로 휴대전화를 짚으며 무언가 설명을 하는 남성이 정 전 후보, 오른쪽에 앉아있는 남성은 정 씨의 10년 지기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이들이 헬스장에 머물던 시각 정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특정 장소를 검색한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이후 트레이너의 휴대전화 메모장에도 같은 장소가 저장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 씨는 문제의 장소에서 유세를 하다 음료를 맞고 쓰러졌고 스스로를 음료 테러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레이너가 현장에 몰고 나왔던 렌터카 블랙박스에는 자작극 전후 시간대 영상만 저장돼 있지 않았고 도주 과정에서 차를 세워 음료 자국을 지우는 장면도 CCTV에 잡혔습니다. 음료를 던지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해 촬영한 인물은 정 씨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그룹의 계열사 직원이었습니다. 처음엔 부산시장 여론조사 후보군에도 제대로 들지 못했던 정 전 후보의 지지율은 자작극 후인 5월 초에는 2.8%까지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1: 윤석열 정부 외교 안보라인 실세로 알려졌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저녁 김 전 차장이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김 전 차장이 외무공무원을 통해 6차례에 걸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약 30분 뒤 미국의 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단문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시작으로 계엄 해제 이후에도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은 헌법 테두리 내에서의 정치적 시위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지시를 수행했다는 겁니다. 또 당시 안보실 내부에서 계엄이 해제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김 전 차장이 그래도 하라며 메시지 전파를 압박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1: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이 나스닥에서 성공적인 대비전을 치렀습니다. 뉴욕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4: SK하이닉스의 ADR은 주당 $149였던 공모가보다 14% 높은 $170에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12.76% 오른 $168.01로 첫날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상장 직후 이어진 내외신 인터뷰에서 반도체 수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현재 AI 수준을 4살에서 5살 어린아이로 평가하고 성인에 해당하는 AGI, 즉 범용 인공지능에 이르려면 엄청난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 회장은 이번 SK하이닉스 미국 상장의 이점으로 스톡옵션 등을 통한 인재 채용과 글로벌

0: 투자자 확보 등을 꼽고 파이를 쪼개 한국 주식시장을 위축시키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1: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을 중단하고 항로를 통행료 없이 개방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현지 시간 10일 일부 언론에 대한 브리핑에서 최근 며칠간 이란과의 대화가 생산적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비공개 협의에서 상선 공격은 정부 내 일탈 세력 소행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란 내부에서 휴전 이행, 대미 협상을 둘러싸고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CNN은 현지 시간 10일 위성 영상 업체 촬영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란이 핵시설 복구에 착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2일과 이달 7일 촬영된 사진에는 파르친 군사단지에서 파손된 건물을 복구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지난달 21일 사진에서는 지하 핵시설로 추정되는 터널 주변을 차량들이 오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당, 군, 내각 간부들이 참석한 확대 회의를 열고 군 내부 특대형 부정부패 사건과 사법 처리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전 부국장 박희철과 추종자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자료가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희철이 4년 동안 인사권을 악용해 뇌물을 받고 신복과 측근들을 주요 보직에 앉혀 당의 유일영군 체계 확립을 저해했다고 규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와 충청 등 일부 지역은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대구 36도 등 32도에서 3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밤에도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시방 현지 기온 32.1도입니다. 김초롱입니다. MBC 2시 종합뉴스 마칩니다. MBC
2: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6: 지금 시각은 2시 10분입니다.

0: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미국에는 스쿨버스 레이싱이 있습니다. 실제 통학버스들이 트랙을 질주하는데 학교의 자존심이 걸린 만큼 학생들의 응원이 엄청나답니다. 또 영국에는 2층 버스 레이싱도 있대요. 빨간 2층 버스 6대가 막 급 커브를 아슬아슬하게 돌 때는 어허허 하면서 관중들도 같이 몸을 기울이게 됩니다. 레이싱 트랙만 없을 뿐 우리도 매일 레이스를 펼치며 살죠. 이번 주도 각자 결승점을 향해 얼마나 바쁘게 달리셨어요? 다들 무사히 결승점에 골인하셨죠?
1: 있잖아,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신나게 살아보는 거야. 발바닥에 훌라.

0: 이창민의 발바닥 불나도록으로 7월 11일 토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별별 신기한 경기들이 참 많아요. 예, 만약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기를 한다고 상상해보면 학원차 셔틀버스 레이싱은 어떨까요? 우리 많잖아요. 막 피아노 학원이 태권도 학원 앞지릅니다. 아니 축구 교실이 바짝 압박하고요. 미술 학원 안쪽 라인 파고들면서 2위로 올라섭니다 하면서 원하는 아이들까지 상상해 봅니다. 아 근데 진짜 아찔할 것 같아요. 그 큰 버스들이 막 진짜 속도 내서 달린다면 특히 2층 버스는 뭐 아무도 안 타고 있겠죠. 예, 우리 기사님만 계시겠죠. 그 안에 타는 그런 체험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상은 상상일 뿐 늘 안전운전 해주시는 모든 기사님들을 응원하면서 오늘도 손트라 레이스 출발합니다. 즐거운 또 손트라 차트쇼 그냥 켜놓고 신청곡 쭉 보내드리는 쇼 오늘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0: 대한민국 트로트 대표 차트쇼가 되는 날까지 거침없이 달려봅니다.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손트라 차트쇼. 5880님께서 손태진 씨 목소리 반가워요. 시골 농장에서 주말엔 늘 라디오와 함께 하는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못 들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뭐 그런 와중에도 전 주말이라도 이렇게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죠. 저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내내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혹시 평일에 혹시라도 틈이 생긴다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근데 못 들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다시 듣기도 있으니까 늘 편하게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손트라에는 어떤 신청곡이 들어왔을까요? 일주일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총정리된 손타라 차트쇼 달려봅니다. 듣고 싶은 노래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손타라 차트쇼 출발! 20위부터 출발해볼게요. 5112님께서 태안 생선구이 맛집에 갔다가 이제 다시 150km 떨어진 집으로 열심히 가고 있어요. 신청곡 영탁 전복 먹으러 갈래 부탁드려요. 아니 12시에 방송할 때는 뭐 점심 먹으러 간다, 뭐 먹고 있다, 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들이 많았는데 2시로 오니까 다 드시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나 이제 움직이는 그 사연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영탁 전복 먹으러 갈래가 20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19위는요, 4179님께서 엄마가 허리 협착증으로 일주일 넘게 꼼짝 못하고 누워 계세요. 빨리 나으시라고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신청곡 신승태의 건강이 최고더라. 협착증, 가장 큰 증상이 조금만 걸어도 막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저리고 그런 거래요. 얼마나 아프고 불편하실까요? 그냥 아마 누워있는데도 불편하시고 힘드실 것 같은데 치료 잘 받으시면 금방 괜찮아진다고 하니 조금만 더 힘내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그냥 쉬면서 지금은 진짜 그냥 좋은 음악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탁의 전복 먹으러 갈래 먼저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신승태의 건강이 최고더라 두 곡 보내드립니다.

7월 둘째 주 토요일 손타라 차트쇼 계속해서 18위로 이어집니다. 6022님께서 갱년기인가 그냥 불쑥불쑥 화가 올라오네요. 손타라 들으며 화를 다스리고 진정해봅니다. 진정 난 몰랐네 신청해요.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화를 다스리고 진정하는 방법. 아, 아마 그 어떤 문제가 될지 어떤 고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장 먼저 피하는 게 생각 안 하는 게 손틀어 듣다 보면 생각 안 나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8위 진정 난 몰랐네 이미숙의 노래예요. 다음 17위는 451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 고향으로 달려가요. 고향에 가족은 없지만 아버지 어머님 모신 호국원이 있어요. 엄마 생각나서 갑자기 달려갑니다. 내 영혼의 히로인 들려주세요. 아, 또 이렇게 4514님께서 보내주신 내 영혼의 히로인이 17위에 올랐는데요. 오늘은 그 원곡자들 말고 좀 특별하게 꾸며볼까 합니다. 이미숙의 진정 난 몰랐네 애녹의 목소리로 그리고 남진의 내 영혼의 히로인 최수호의 목소리로 띄워드릴게요.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푹푹 찌는 폭염 속에 자동차도 탈이 나기 쉽고요. 그래서인지 오늘 유독 고속도로에 고장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대천 휴게소 부근, 또 반대 목포 방향도 바람 부근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대구 부산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고정 3터널 안에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뒤로 4km가량 차들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고정 3터널 진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속도 천천히 줄여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옥산부터 청주휴게소,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15km가량 정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은 화도부터 서종 구간 특히 어렵습니다. 박소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손뼉이 절로 나오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멋지다 손태라.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트로트가 필요한 순간 손태라 차트쇼와 함께 하시죠. 오늘도 신청곡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쭉 차트쇼 듣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곡들, 생각나는 추억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이렇게 사이사이에 문자도 보내주시고 참여해보세요. 5070님께서 남편이 사진관에 가서 손주들 사진을 인화해 왔어요. 한 장, 두 장 벽에 붙이며 아이고 예뻐라 쓰담쓰담 하고 있어요. 요즘은 벽지에 붙이는 투명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아주 꿀팁입니다. 박서진 꿀팁 신청합니다. 아, 그런 또 투명 스티커라니. 이거를 또 잘 활용하는 게 역시 집안 꾸미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저런 그 아이템들을 어떻게 잘 찾으셔가지고 잘 쓰시는 분들 너무 늘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AI로 요새는 옛날 사진들 막 이렇게 뭐 갑자기 움직이는 약간 그 옛날 나의 어린 모습이 막 움직이는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 보면 진짜 약간 좀 느낌이 이상해요. 느낌이 이상한. 아, 그렇습니다. 16위 박서진의 꿀팁이 올랐네요. 15위는 어떤 곡일까요? 5359님께서 4개월, 26개월 된 손주들이 울진에서 성남까지 왔습니다. 4개월 손주와 처음으로 한정식도 먹고 카페도 가며 세상 행복한 시간 보냈네요. 신청곡 장윤정의 돼지토끼. 4개월이면 밖에 나와도 될까요?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거의 그냥 이 아이 신경 쓰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것 같고 뭐 어떻게 다니기 너무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오히려 누워 있어서 엄마야 편하다. 누워 있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면 젖병 물려주고 막 이러면 그냥 되긴 하겠네요. 오히려 그러면 우리 제작진 분들은 26개월 손주 데려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4개월 손주 데려가는 게 4개월 그런가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박서진의 꿀팁 그리고 장윤정의 돼지토끼.

사랑이 넘치는 손타라 차트쇼 14위입니다. 0594님께서 신청곡 안다성의 바닷가에서 부탁합니다. 감자, 호박, 들깨가루 넣은 수제비를 열무김치에 먹으니 끝내줍니다. 아, 수제비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네. 근데 들깨 수제비 진짜 맛있잖아요. 아우, 깊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아, 14위에 안다성의 바닷가에서가 올랐네요. 다음 13위를 차지한 곡은요, 6900님의 곡인데요. 손빈아 수선화 신청합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듣고 감동했습니다. 이 음악이라는 게 가슴에 꽂히기 가장 좀 쉬운 요소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집중해서 무언가 딱 그 뭐 음악 프로가 됐든 아니면 그냥 어떤 순간에 내가 음악에 집중해서 그게 내 마음과 동요가 되면서 딱 건드렸을 때 정말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악을 진짜 음악만 집중해서 듣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오늘 차트쇼 들으면서 한번 가사 하나하나에 이렇게 귀 기울이다 보면 하나 한 곡 딱 꽂히지 않을까요? 우리 안다성의 바닷가에서 먼저 띄워드리고 손빈아의 수선화까지 보내드립니다.

낭만과 여유를 담아서 보내드리는 손트라 차트쇼 12위로 갑니다. 0637님께서 안녕하세요. 여기는 인천 부평이에요. 요즘 하늘이 심술궂은 사람 같아요. 신유님 나쁜 남자 신청합니다. 진짜 이번 한 주 남쪽에서부터 쫙 이게 마치 태풍이 올라오듯이 이 장맛비가 확 쏟아졌는데 아우 너무 쏟아지길래 전 사실 그 비로 인한 피해가 없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아 얼른 이 장맛비도 다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유의 나쁜 남자 듣고 올게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8: 우리 아이 도드람
9: 나왔어.
8: 우리 남편 도드람.
10: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1: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3: 나쁜 남자도 덩실덩실 춤추게 만드는 손타라 차트쇼 함께하고 있고요. 11위 어떤 사연일까요? 0209님께서 박상철의 시작이 반 신청합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손트라 언젠가는 문턱이라도 넘어서 신청한 곡이 나오길 바라며 한 곡 신청합니다. 아니 어떻게 진입장벽이 많이 높은가요 손트라가? 아닙니다. 저희는 낮고 그리고 지금 이 제목 그대로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일단 보내야지 그 가능성이 생긴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의 너무 귀한 사연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날에는 모든 걸 다 소개는 못하더라도 또 주말에 또 혹은 다음 주 중에 이게 언제 소개될지 모른다는 점 여러분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박상철의 시작이 반 듣고 3부에도 우리 손트라 차트쇼 이어질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목포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5: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6: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3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올여름 서울 지역에 내려진 첫 폭염경보로 지난해보다는 4일 늦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동남권이 송파, 강남, 서초, 강동, 서남권이 강서, 관악, 양천, 구로, 동작, 영등포, 금천구입니다. 나머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될 것으로 보일 때 내려집니다. 폭염경보 발령에 따라 서울시는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휘발유와 경유 모두 1,800원대 후반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리터당 59.1원 내린

1,800원이었습니다. 경유는 62.3원 내린 1,880.1원입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재고조되면서 소폭 상승했지만 OPEC 플러스 7개국의 8월 증산 결정으로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팀 증거 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광산경찰서장

0: 못하게 했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증거물인 리얼돌 등을 압수하지 않고 간부급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가 폐기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을 서장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 진술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수본 특수팀은 이 같은 진술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산경찰서장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도 어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하는 등 검찰과 경찰이 속도 경쟁을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마라톤 행사 안전사고 대비를 하지 않아 20대 병사를 숨지게 한 육군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사단장과 여단장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9월 9km 마라톤 행사를 하면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아 병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날씨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와 충청 등 일부 지역은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서울이 34도, 대구 36도 등 32도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시 쓰는 가수 박상철입니다. 제 최고 히트곡은 무조건이죠. 무조건 달려갈 거야. 첫 제목은 특급 사랑이었는데 제가 고집해서 바꿨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어떻게? 자꾸 묻고 상상하게 되잖아요. 노래 가사도 시도 결국 이런 단어 하나 찾는 일 같습니다. 귀에도 마음에도 꽂혀서 저를 어딘가로 막 데려가는 말찾기 놀이랄까요? 시의 세계로 한번 놀러오세요. 뻔한 하루가 조금 다른 하루가 될 거라고 제가 보장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2: TVX.
6: 여러분은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출구 없는 트로트 테마파크 손트라 차트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6219님께서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 왔길래 청취율 조사 기간인 줄 알고 얼른 받았더니 광고 전화였네요. 되게 설레셨겠어요. 02로 와서 어머 대부분 스팸 전화라고 생각하고 안 받는데 괜히 02 해서 설마 나한테 드디어 왔나. 여러분 번호가 정확히 02-2056입니다 예, 2056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아니면 뭐 굳이 안 받으셔도 된다. 근데 만약에 온다 그러면 우리 이번 주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02-2056으로 전화 오면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사랑합니다 라고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미 받으신 분들 계실까요? 궁금하네요. 저번에는 그래도 꽤나 한 세네 분이 받았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올해는 지금은 너무 조용하네요. 우리 계속해서 손트라 차트쇼 다음은 10위 발표할게요. 4209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손트라님이 불렀던 Il Libro della More 아직도 듣고 있어요. 오늘 신청곡 이대환 아름다운 사람 틀어주세요. 이 노래라. 이 곡은 제가 팬텀싱어 이제 벌써 10년이 다 돼가네요. 10년 전에 경연에서 이제 4인조로 불렀던 노래인데 이게 사랑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랑의 책, 사랑에 관한 책인데 솔직히 그냥 내가 이 사랑이라는 책을 막 읽으면 지루하고 재미없고 막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읽어준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면 너무 좋다 막 너무 사랑스럽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 네 기억해 주시고 또 찾아와 주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신청해주신 이대환의 아름다운 사람 무명전설 결승전 히트곡 미션에서 신유씨가 작곡한 이대환의 신곡이죠. 10위에 올랐습니다.

신곡 듣는 재미, 명곡 듣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되는 손트라 차트쇼. 다음 9위를 차지한 곡은요, 5246님께서 고향 가는 KTX 안에서 당신만이 듣고 싶어서 신청해요. 아, 이 노래도 참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고 저번 콘서트 때 이 노래 불렀거든요. 예, 예전에 MBC의 복면가왕에서 제가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아, 참 그때도 엄청 떨면서 막 불렀던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물론 자신감은 생기는데 떨리는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노래에다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9위에 올랐습니다. 번님들의 당신만이. 다음 8위 소개할게요. 5070님께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네요. 적당히 큰 피해 없길, 단비가 되길 하늘님 부탁드려요. 김학래 하늘이여 신청합니다. 그렇죠. 아, 비가 내리는 거 뭐 때로는 정말 제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소리칠 때도 있는데, 이렇게 비 많이 올 때는 되려 그냥 좀 살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번님들의 당신만이 9위 차지한 곡이죠. 이 노래 먼저 듣고요, 우리 김학래 하늘이여까지 듣고 올게요.

노래만 틀어도 습도 잡아주는 아주 뽀송뽀송한 차트쇼 손트라 차트쇼 7위입니다. 4382님께서 제가 많이 좋아하는 김성환의 인생 들려주세요. 아, 얼마나 많이 좋아하시나요? 아, 우리 또 덕분에 김성환의 인생이 7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6위로 갑니다. 2072님께서 노래방 필수품 춤추는 탬버린 하셨는데 그렇죠. 아, 근데 요새 노래방에도 아직 탬버린이 있나요? 뭐 달라고 해야지 주는 것 같던데. 아 그래요? 있어요. 언제 가셨어요? 저는 안 간 지 오래돼가지고. 아마 저희 우리 제작진 그 예전에 그 디프레스 그때가 제 마지막 노래방일걸요? 어 그럴 거예요. 자 아, 어제 갔다 오셨다고요? 어제 저기요?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뭐 아 이렇게 짧고 굵게 보내주셔도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언제든지 마음 편히 보내주세요. 우리 김성환의 인생 들으면서 뭔가 손가락 장단을 추다가 그 다음에 탬버린 장단으로 이어가야 될까요? 현숙의 춤추는 탬버린까지 듣고 올게요.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현재 서울은 32도, 대구는 36도 넘는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는 정체도 길고 사고도 여러 건입니다. 우선 세종포천선 포천 방향으로 고덕터널 안에서 사고입니다. 두 개 차로 막히면서 뒤로 6km 구간 꽉 막혀 있고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 방향 수리터널 사고로 정체고 또 노고산 2터널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판교 방향은 사패산 터널 화물차 고장 여파로 수락산 터널에서 사패산 터널까지 정체 심하고요. 평택 제천선 평택 방향 안진터널 일대 북진천부터 사고 때문에 어렵습니다. 최지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이 채널 저 채널 요 채널 저 채널 찾아봐도 손트라가 최고로다.
1: 승태야 손트라 대체 못 있니?
0: 맞다 미리야 손트라 들어야지.
1: 그래야 손트라가 최고지.
0: 최고다.
1: 최고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 주 동안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꾸며봅니다. 손트라 차트 쇼. 오늘도 신청곡 받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5567님께서 박윤경의 부초 미역국 먹는데 너무너무 많나요 하셨는데, 혹시 누구의 생일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생일 축하드려요. 박윤경의 부초가 5위에 올랐어요. 4위로 가볼까요? 7028님께서 무뚝뚝한 남편이 반 100년 만에 염색을 해줬어요. 혼자 염색하다가 남편이 해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조항조 고맙소 신청합니다. 아, 우리 남편분께서도 아주 로맨틱하게 서로 이렇게 염색해주기도 하고. 근데 이런 무뚝뚝한 남편이 어떤 일로 이렇게 또 갑자기 손을 내밀었을까요? 그냥 문득 감사함을 느꼈을까요? 우리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 먹어서 그렇지라고 그러시나. 이게 나중에 약간 한 번씩 뒤늦게 너무 고마운 사람이다 라는 그 깨달음이 오나 봐요. 문득 그냥 자기 전에 아니면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래서 약간 무뚝뚝하지만 약간 용기 내서 좀 움직여준 게 아닌가.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더 고마워할 거고요. 박윤경의 부초 먼저 띄워드리고 조항조의 고맙소까지 보내드립니다.

사랑과 행복, 고마움과 애틋함이 있는 손타라 차트쇼 이번 주 3위 바로 이 곡이네요. 0775님께서 저는 64 엄마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듣고 싶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다고 이렇게 한 번씩 오래 들었지만 이제서야 또 인사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앞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이야기 많이 나눠요. 3위에 이명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가 차지했어요. 다음 손트라 차트쇼 2위 407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손트라의 청자입니다. 낭만과 자유를 사랑하는 7명이 티베트 자유여행 중입니다. 그런데 고산 증세로 호텔에 혼자 남아 계시는 최균석 선생님을 이 노래로 위로하려 합니다.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나훈아의 영영 신청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그냥 여행 중에 또 이제 아니 이 고산 증세라는 게 여기 티베트 자체가 좀 그래서 좀 안 맞나 봅니다. 이게 몸이 되게 무기력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되게 머리가 아픈 경우도 있고 뭐 여러 증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따뜻한 마음 제가 좋은 노래로 좀 저도 같이 응원 보낼게요. 여행 끝까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우리 먼저 이명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띄워드리고 나훈아의 영영까지 듣고 올게요.

0: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D-Benz.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의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뇨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시 고객 부담. 인지세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2: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3: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2: 탄탄 방수
3: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7: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6: 토익은 해커스.
8: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0: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1: 이웃사 이웃도 사나
2: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서귀포 해녀들이 바다로 물질을 나가며 부르던 노젓는 소리입니다.
1: 간다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내가 가며 내가 가.
2: 옛날 서귀포 해녀들은 일본 대마도까지 물질을 나갔다고 하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1: 대마도 사소나 사소나가네 고래도 올래도 불어나가네.
3: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토요일엔 신청곡 총정리 손타라 차트쇼로 달려봤습니다. 이제 1위 발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1위는 바로 노고지리의 찻잔. 축하드립니다. 우리 968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남편 생일이라 처음으로 문자를 올려봅니다. 아침에 미역국은 끓여줬고 저녁에 백숙과 소맥으로 축하를 하려 합니다. 생일 축하 노래 좋은 노래로 부탁드려요 했는데 그리고 8분 후에 문자를 이분께서 한 통 더 보내셨어요. 방금 사연을 올렸는데 갑자기 노고지리의 찻잔이 생각나네요. 몇 년 전에 딸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남편이 모든 기념일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생일은 간단하게라도 챙겨줍니다. 오늘따라 딸이 더욱 생각나고 보고 싶어요. 아, 이렇게 또 남편의 생일을 진심으로 담아서 저희 손트라 전원이 또 축하드리고요. 두 분이 또 백숙에 또 소맥도 기울이면서 무탈하게 잘 지내는 모습 너무 보기 따뜻하고 오늘만큼은 우리 따님도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흐뭇하게 볼 수 있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고지리의 찻잔 오늘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2시 10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4시 뉴스입니다.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서장이 직접 강간 살인죄 적용을 막았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 광산서 수사팀원 여러 명으로부터 서장이 장윤기에 대해 강간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수사팀이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물인 리얼돌 등을 압수하지 않고 장윤기 부친이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방치한 과정을 서장도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기존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사건 관련 수사 대상자가 확대되고 다수의 압수수색 등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돼 보다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팀을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수사단장은 오동욱 대전경찰청 수사부장이 맡았고 기존 27명이던 수사 인력을 41명으로 늘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안규배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과 관련해 안 장관은 말장난을 멈추고 병적 기록을 공개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개를 거부한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만이 대한민국 국군과 국민 앞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돌이라며 의혹의 본질을 흐리고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올 시즌 100번째 안타를 터뜨렸습니다. 이정후는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 7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시즌 타율을 3할 9리로 유지했습니다. 전날까지 시즌

0: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현지 시간 10일 지난달 24일 발생한 두 차례 강진으로 최소 4,118명이 숨지고 16,74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약 3억 달러 규모 긴급 지원을 국제사회에 호소했고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영국의 제재로 해외에 동결된 30톤 규모 금 자산을 복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제사회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32.3도입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0: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이 제일 좋으세요? 유배행성이란 SF소설은 우주 멀리 외계 행성이 배경인데요. 거기서 1년은 지구 시간으로 60년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봄이 15년, 여름이 15년, 가을도 15년, 겨울 15년인 셈이죠. 그래서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봄을 두 번 맞을 수 있는 사람은 행운이다라는 속담도 있고요. 난 어느 계절이 제일 좋을까를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평생에 딱 한 계절만 두 번 맞을 수 있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뭘 고르실래요?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3: 정상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4: 정선입니다.
3: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4: 아, 우리가 흔히 운전할 때 성격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3: 그렇죠. 운전대만 잡으면 막 거칠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4: 실제로 그걸 뒷받침하는 논문들이 많답니다. 네? 그래서 그 논문들을 종합해보잖아요.
3: 네.
4: 평소에 화가 많은 사람일수록 공격적인 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3: 그건 좀 뻔한 얘기 아닐까요?
4: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한 발 싹 더 나갑니다. 평소에 일반적인 운전 상황에서는 그 화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3: 그러면 언제 나타나요? 막 누가 껴들었을 때 나타나나?
4: 그보다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3: 네.
4: 교통체증이 심할 때.
3: 아, 막히는 길 갈 때 그 성향이 드러난다?
4: 그렇죠.
3: 오, 약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4: 맞아요. 분노 성향이 강한 사람은 네. 대개 교통체증을 만났을 때 그 본심이 폭발한대요.
3: 아, 본심이 어떻게 나옵니까?
4: 으 하고 욕을 한다거나.
3: 어이구 어이구.
4: 막 위협 운전. 어. 혹은 막 난폭한 끼어들기.
3: 어이구.
4: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막히는 도로가 내 시간을 뺏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네.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받는데요.
3: 뭐 한다고 다 키워 나온 거야? 이런 하면서 막.
4: 딱이다.
3: 아, 저기요, 선생님 씨.
4: 딱이다, 딱이다.
3: 지어낸 거잖아요.
4: 하루 이틀 해본 손짓이. 아, 막깔란데?
3: 그러면 차 막힐 때 운전한 모습을 좀 보면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겠네요.
4: 그렇죠, 그렇죠. 오늘은 아마 그 구간 막히는 도로가 있을 겁니다.
3: 네.
4: 뭐 역시 어제와 같겠죠.
3: 그쵸.
4: 지금 동반자석에 앉아 계시다면 운전하는 분을 한번 보세요. 숨겨왔던 성격을 알게 될 수도 있어요.
3: 그러네요. 정선우 씨는 막히는 길 갈 때 별로 화 안 낼 것 같아요. 어때요?
4: 저는 오히려 막히면 심적인 안정감을 얻습니다.
3: 진짜?
4: 이게 너무 빠르게 달리면 겁이 나요.
3: 오히려? 네. 그렇구나.
4: 그 제가 초보 때 그 강북강변도로를 건너면서 이렇게 네. 굉장히 트라우마를 많이 예,
3: 아,
4: 가졌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좀 정체가 되면 약간 안심이 돼요.
3: 오히려 그렇구나. 네. 그런 분도 있군요.
4: 시간에 쫓기면 좀 다른 문제지만 네. 대체적으로는
3: 아.
4: 그렇습니다.
3: 좋은데요.

0: 네, 7월 11일 토요일 첫 곡으로 모이다 밴드의 초콜릿 드라이브 듣고 오셨고요.
1: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운전할 때 그 성향을 좀 잘 알아볼 수 있다고 어른들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0: 그렇죠.
1: 술 먹여봐. 그리고 운전하게 해보고 뭐 욕하는지 아닌지 남편 맞아요. 운전인지 아닌지 분노 조절이 안 되는지 그걸 잘 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운전이 네. 많아요.
0: 그리고 그것도 있어서요. 사계절 겪어봐. 더울 때 짜증내는지 추울 때 어떻게 변하는지 여행 가봐. 여행 가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봉착하게 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때 막 사람이 딱 나오거든요.
1: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네? 결혼해봐.
0: 아, 그거는 힘든 게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1: 이미 늦었어.
0: 아, 물을 수가 없어요.
1: 이미 늦었어. 네. 아 진짜 막히는 길 안에서 좀 짜증날 때 네. 저희 지라시 들으면서 기분 푼다 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좀 더 깔깔이를 많이 깔면서 그런 스트레스 지수를 좀 낮추는데 네. 혁혁한 공을 세워보렵니다.
0: 오늘은 좀 서정적으로 가겠습니다.
1: 오늘 그래요?
0: 교통체증을 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날이죠.
1: 아, 그렇네.
0: 지라시 라떼 백일장 하는 날입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여러분 심현보 씨와 함께하는 날인데요.
0: 이분도 화 안 내요.
1: 맞아요.
0: 제가 알기로는. 네. 네.
1: 주변 사람 열을 내겠지. 근데 사실 네. 나이가 들수록 화가 정말 무용지물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화를 내지만 역사는 이유를 기억하지 않아 화만 기억해.
0: 그러니까.

0: 그 참 수면 보시면 없어도 많이 배워요. 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함께 할게요.
1: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0: 사전 예약. 지라시 부킹 사연
7: 노션은 노노노.
0: 여러분이 미리 예약해 주신 사연들 저희가 웃음과 감동으로 꽉꽉 채워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지라시 부킹 사연.
7: 먼저 사연 예약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안내해 주시죠.
0: 방송 중에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또 방송 중이 아닐 땐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부킹 사연 게시판에서 사연 예약하실 수 있어요.
7: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약사연의 주인공 3114님인데요. 목욕탕 가신다고요? 아, 좋겠는데요. 자, 이쪽으로 모실게요.
8: 진짜 선희씨 천식씨 반가워요.
7: 네네.
8: 아니 난 말이요 토요일에 중요한 스케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7: 예?
8: 목욕탕에 떼빌러 가요.
7: 아하.
8: 예, 좋겠다고 문천식씨가 얘기한 거 다
7: 들었어요. 네, 제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8: 예. 아니 일단 말이요 목욕탕을 가자니 샤워 한번 싹 한번 하는 겨. 그리고 이제 냉탕 들어가는 겨. 그리고 온탕 들어가는 겨. 그리고 또 냉탕으로 들어가는 겨. 하, 난리요. 너무 좋아. 그리고 그 세신사 언니한테 때를 쫙 미는데 이분이 어나 어찌나 실력이 좋은지 때를 쫙 밀고 나자니요. 2kg는 쭉 빠진 것 같아.
7: 예.
8: 확 한번 껍질을 벗겨준다니까. 깨운하게 목욕 마치고 집에 와서 뭐 할게요? 라디오 들으면서 맞죠 할게요. 하셨어요? 나 이제 때 마사지 받은 지 너무 오래됐다.
7: 그쵸.
8: 우리 세신사 언니들 아, 진짜 굉장하죠. 이 대패 밀듯이 쫙쫙 아티스트야 진짜.
7: 그리고 저 난탄에서만 밀어봤지만 우리 형님들이 이제 시원하게 밀어주시거든요. 때만 밀어도 스트레스가 풀려요.
8: 그리고 여탕에서는 마사지를 해줘요 언니들이.
7: 그래요?
8: 예, 뭐 어떻게 오이 마사지? 네, 오이랑 막 요거트 팩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막 쭉쭉쭉 올려주고 쭉쭉 또 이
7: 피부 좋은 거예요.
8: 발바닥도 눌러주시고.
7: 네. 아,
8: 그 언니들이 혀를 알아.
7: 아,
8: 때 마사지 받고 싶다. 너무 네. 개운하시겠다.
7: 그러니까요.
8: 오셔서 저희 들으면서 저희 라디오 들으시면서 맛있는 점심 즐기세요. 네.
7: 다음은요.
8: 자, 다음은 우리 9229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9: 네, 아, 저는 씨, 전신 씨 안녕하세요. 저는 각방 안 쓴 지 5년이 됐습니다.
8: 안녕하세요.
9: 중년이 되다 보니까 아내랑 취침이랑 기상시간이 맞질 않아가지고 자연스럽게 각방 안 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밥도 같이 안 먹게 되더라고요.
8: 아유, 다시 일어났어? 밥 먹어.
9: 당신은?
8: 아까 먹었어. 국 남았으니까 데워 먹어.
9: 그래. 여보, 우리 오늘 밤에 어떻게 저 와인이라도 한 잔.
8: 아, 피곤해. 아, 어?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피곤이 안 가셔. 나 좀 잘게.
9: 여보. 들어갔네요. 예, 그래도 뭐 전 괜찮습니다. 예, 저희가 각방을 쓴다고 사랑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집이 조용할 땐 라디오만 한 친구가 없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듣게 되는 노래 박상민 씨의 중년 부탁드립니다.
8: 아니 근데 진짜 그 약간 의리와 우정과 인류애로 가신다라는 말씀을 농담처럼 하시는데
7: 예.
8: 아, 몸이 두근거리고 뜨끈뜨끈 막 달아오르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예. 우리가 익숙함 속에 조금 많이 저당 잡히게 되잖아요.
7: 그렇죠. 아 그리고 계속 끓으면 안 돼요. 그럼 냄비 다 태워 먹어요.
8: 예. 언제 이제 불이 꺼진 거예요?
7: 때를 봐서 이렇게 데우고 그래야죠.
8: 오이냉국이야? 미역국인 줄 알았는데 오이냉국이네.
7: 아니, 상황 봐서 전자레인지 돌리고 하면 돼요.
8: 아 그래요?
7: 예, 예.
8: 많이 차갑던데.
7: 아 제가 안 살게요. 아 진짜. 아 너무 하시네.

0: 정사님은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은 여러분이 사전 예약한 부킹 사연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할게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1: 먼저 이이영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0: 아 예, 정선의 씨, 문천식 씨 반갑습니다.
1: 아 예, 문석희 씨.
0: 저는 직업 특성상 운전을 장시간 동안 하는데요. 아주 좋은 운전 메이트가 되어주십니다. 아, 본론

0: 들어가서 토요일은 아내 생일이 되겠네요. 일 끝나고 가면 8시가 넘을 것 같은데요. 라디오에 축하사연을 보내므로써 아내의 잔소리에서 어느 정도는 벌어선할 수가 있겠죠. 저희 아내 되시는 김땡땡씨 49번째 생일을 축하드리고요. 지난달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 선물은 나중에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1: 멀쩡해. 시종일관 멀쩡하니까 너무 간질간질하다.
0: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 안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르겠다로
1: 일단 카드값하고 선물은 별개예요. 그 계산법을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어떻게 돼서 당신에게 사줄 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문장은 그릇된 문장이에요. 이거는 별개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0: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직업이라 많이 피로하셔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데.
1: 잠깐 쉬세요. 저 쉼터에서 잠깐 쉬시면 이게 지금 문장 구성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시죠. 왜 우리가 불안하지?
0: 하여튼 외식이라도 꼭 하세요.
1: 안전운전 하시고 안전 결혼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0: 그렇습니다. 다음은요.
1: 자, 우리 다음은
0: 요거.
1: 네, 요거. 이은경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문천식 씨.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 조땡땡 추천으로 지라시를 듣게 된 이은경이라고요.
1: 감사합니다.
2: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면 진짜 두 분이랑 제작진분들이 보시는 건가요?
1: 그럼요.
2: 웬일이야. 개그우먼이랑 문천식 개그맨이랑 금방 PD 작가 다 보는 거예요?
1: 그럼요.
2: 너무 신기하다. 앞으로 사연 많이 보낼 테니까 시고빠 희원이가 제 신청곡 하나만 들려주면 안 될까? 휴! 지라시 최고 하셨어요.
1: I love you baby. 콘텐츠를 탁월한 능력으로 이렇게 선별해내셨어요.
0: 저희 괜찮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잘해드릴게요. 사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우리가 지라시 영업하는 멘트 보내달라고 이렇게 주제로 사연을 받았잖아요. 영업을 당해서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우와. 이렇게 오늘처럼.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열일하고 계십니다.
0: 후회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바싹 더 달려주세요, 여러분. 자, 이은경님이 신청하신 박남정 씨의 노래 널 그리며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찾았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현재 대구는 36도를 넘어섰고 서울도 32도로 아주 무더운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여름 처음으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의 정체가 길어졌습니다. 발안에서 팔탄분기점 7km 구간, 매송휴게소, 광명역에서 금천 구간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안성분기점과 기흥, 죽전, 달래내에서 반포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중부고속도로에는 사고입니다. 남이 방향으로 청주 강서 하이패스 1차로에서 추돌 사고입니다. 이 사고 처리하면서 뒤로 2km 구간 어렵고 진천터널에서도 밀립니다. 최지연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라 씨 부킹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약 사연의 주인공 7215님 모실게요.
6: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주말에 세탁기 청소하려고요. 아, 분명히 빨래를 했는데 옷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응? 생각해보니까 세탁기 청소를 하는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아, 완전 소름이야 이거. 그래서 세탁기 고무 패킹 안쪽을 좀 이렇게 보니까 곰팡이가 꽉 찼어요. 아, 완전 에라 이거 진짜. 주말에 나 잡고 청소 좀 해야겠더라고요. 아 참, 신청곡도 받으시나요? 요즘 빠진 노래인데 청소할 때 들으면 신나서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유아이의 갑자기 꼭 좀 들어주세요.
7: 갑자기 어우 곰팡이. 네. 이거 복슬복슬하게 이렇게 막 털어진 맞아요. 것처럼 꼈을 거야.
6: 껴있어요. 그 물티슈라면 싹 하시면 돼요.
7: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가끔 그렇게 들여다보는 게 어디예요. 어떤 사람은 냄새가 나도 왜 그러지? 여름이라 그런가? 이러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6: 그렇죠. 이왕이면 알콜 티슈라면 닦으시면 더 기분 좀 깔끔해진다는 거.
7: 그 청소하는 약이 있던데.
6: 별게 다 있어요. 네,
7: 세탁조 청소 도구가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6: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귀찮으시다. 그러면 다이소 거기 있잖아. 다이소 가셔가지고.
7: 진짜 없는 게 없더라.
6: 네, 티슈로도 물티슈 한 별 종류가 다 있어요.

0: 다 있어는 아닌데 거의 있어.
1: 네, 거의 있습니다.
2: 자, 깨끗하게 빨고 싶어서 세제 많이 쓰면 또 오히려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고 어떤 분이 제보해 주시네요. 예, 네.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또 세제를 많이 풀어보기도 하잖아요. 네.
1: 대부분의 세탁기가 그 셀프 세탁 통세척 코스가 있거든요. 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2: 아, 세탁기까지 관여해요?
1: 예. 아,
2: 그 집에 없는데 그렇게 관여만.
1: 요즘 술을 잘 안 먹어서 집에서 청소만 해요.
2: 부인이 술 붓겠다 조만간.
1: 저거 조금씩 마셔도 된다 그러던데.
2: 마셔라 제발. 네. 마셔라 이러면서. 자, 지라시 부킹 사연도 쉬 없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주 예약 원하시는 사연 있으면 지금 미리미리 보내주시고요.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1: 7215님 신청곡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요즘 유행이거든요.
2: 네, 맞아요.
1: 네, 네. 유행입니다.
2: 어, 유행은 또 따라가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1: 그래야 MZ들 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2: 엔진 건 알아요?
1: 참나.
2: M이 아니라 M이 아니라 N인 건 알아요.
1: MZ 알죠. 아, 자, 지라시 주간 베스트 요 노래 듣고 함께 할게요.
2: 아이오아이입니다. 갑자기.

0: 아가씨 주간 베스트
1: 이번 주 1등은 두구두구두구두구
2: 기본적으로 1등은 삼촌이라고 봐야지. 그런데 이 코너는 웃음이 묻어나는 편이지. 주간 베스트입니다.
3: 표본 집단이 있어요?
2: 한 주간 방송들 웃음 편지들 중에 고르고 올라서 가장 웃긴 사연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3: 그래요. 예. 사연이 나간 뒤엔 퀴즈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2: 자, 그럼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주간 베스트 발표할까요?
3: 6월 30일 화요일에 소개됐습니다. 대구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이죠.
4: 쓰리마생입니다.
3: 자, 사연자분께는 1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2: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으시

0: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네요.
1: 마라톤 모임에서 일본 여행 갔다가 생긴 에피소드를 보내주셨어요.
0: 그리고 낯선 곳을 가서 이 고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1: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네. 정말 잘 견뎌내셨어요. 어떻게든 네. 잘 안 되는 일본어. 사실 낯선 데서 모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로 이렇게까지 헤쳐나올 수 없어.
0: 그렇죠.
1: 잘하셨어요.
0: 쉽지 않았습니다. 네. 예.
1: 자, 어떤 사연이었는지 감을게요.
0: 정선혜 씨, 문천식 씨,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그러니까 인조. 때는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 초. 그 당시 인조 저는 마라톤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2: 예.
0: 예. 그래서 회사 선후배들하고 이제 그 마사모를 조직했는데 이제 그 마라톤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동호회지.
2: 네네.
0: 그러다가 인조 그해 2월에 회사 산악회에서 공고문이 하나 붙어요.
3: 아, 지라시 산악회에서 대마도 여행을 함께 갈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박 3일 일정이며 자유시간도 주어집니다.
0: 그때까지 인조 나는 외국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인조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참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여행을 가더라도 인조 그 마라톤 연습을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배낭 속에다가 마라톤용 운동화를 한 켤레 챙겨 넣었던 거지.
2: 당신 어디가?
0: 아이, 나 마라토너잖아. 인제 그 마라톤 기록 향상을 위해서 대마도로 이제 저 전지 훈련을 가는 거야.
2: 네, 그 전지 훈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가서 전지 족발이나 뜯고 오겠지 뭐. 사람들 잘 따라다녀. 길 잃어버리면
0: 당신 많이 좋아졌네.
2: 당신이랑 살면서 나 개그맨 뺨쳐 이제. 하여튼 길 잃어버리면 안 돼.
0: 그렇게 인제 아내한테 무시를 당하면서도 나는 대마도행 배에 올랐던 거예요. 배 안에서 가는 내 또래 동료가 인제 그러더라고.
2: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러는 자 좀 거시기 아닌 이제 알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0: 하지만 인조 나는 일본어는 이제 하나도 못해가지고.
2: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일어를 좀 알려줄 건데 이제 인사는 그 이제 곤방와.
0: 금방오라고?
2: 여자는 온나.
0: 빨리 온나?
2: 아씨, 큰일 났네. 이제 나는 야 큰일 났네. 그럼 당신은 우리를 꼭 따라댕겨. 그렇게까지 일본어가 바닥이면 언제 길 잃어버리면 그냥 끝장이야.
0: 그래도 인조 내가 마라톤인데 무슨 길을. 참 아이고.
2: 아, 이제 다들 그냥 내립시다. 예. 이즈하라항에 도착했습니다.
0: 이즈라항?
2: 아이 참나 진. 아 저거 길 잃으면 끝이야 저거. 큰일 났네.
0: 그렇게 인제 대마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인제 첫날은 대마도 산행을 하고 둘째 날은 인제 여기저기 구경을 한 다음에 저녁에는 말이에요. 그 인제 그 야영장 숙소로 5시쯤 들어가게 됐는데 근데 인제 내가 마라토너잖아. 그래갖고 나는 동료들에게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서 인제 그 운동복하고 운동화를 신고서는 인제 그 대마도 마라톤 해외 전지훈련을 홀로 시작한 거지. 때마침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이제 나는 그런 비까지도 이 마라톤 정신에 입각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얼마나 달렸을까.
2: 예.
0: 벼 땀에 옷이 젖으면서 이제 나의 그 꼭지스가 이게 옷에 쓸리거든. 오래 뛰면 이 쓰라리기 시작했어요.
2: 왔다
0: 아 쓰라리 아 쓰라리 아 뭐라는 거야? 쓰라려. 내 젖꼭지.
4: 선생, 다음에 됐어요. 못한데 그다세.
0: 뭐래? 나 응원하는 건가? 아 알았어요. 금방 와. 나는 꼭지스가 쓰라린 가운데서도 이제 그렇게 마라톤으로 쓰였던 여유를 잃지 않았던 거지.
4: 알아. 도시오.
0: 뭐지? 그 일본 사람은 눈으로 나를 끝까지 쫓고 있더라고. 그래서 인제 나는 생각한 거예요. 아, 내 꼭지스가 너무 두드러졌나? 그래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 보니까 인제 이게 뭔지 모르게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2: 예?
0: 야성미가 넘쳐 보인다고 할까?
2: 예?
0: 성난 꼭지스 같은 느낌? 아내가 인제 나한테 나이 들고 점점 쭈그리 가야 되고 간다고 그렇게 무시를 했는데 딱 드러나는 이 상판과 꼭지스가 나는 인제 그 비에 젖었겠다 막 너무 이렇게 섹시하면서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왜 웃어요 정선희 씨? 그래갖고 인조 나는 아픔이 있었지만은 쓰라렸지만 비록 가슴을 더 내밀고 열심히 달렸어요. 그리고 알게 됐지.
2: 뭘요?
0: 길이 없다.
2: 그러니까
0: 막다른 길이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인조

0: 아까 그 일본 사람이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1: 선생, 소치라니와 미치가 아리마센.
0: 어?
1: 선생님은 그쪽으로는 길이 없으모니라.
0: 아, 길이 없단 얘기였구나. 내가 이제 꼭지스에 노머싱이 왔다가 얼마나 달렸는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달린 지 한 45분 지나 있더라고.
1: 아휴.
0: 나는 다시 뒤를 돌아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20분쯤 달리니까 삼거리가 딱 나오는데 이제 내가 어느 쪽에서 왔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일본이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2: 그 꼭지스로 안테나를 좀
0: 아니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일단 손바닥에 침을 뱉어가지고 클래식하게 내가
2: 클래식
0: 딱 내려쳐 왼쪽으로 가다가 침이 끝까지 가보니까 결국에 이제 딱 가니까 전
2: 어때요?
0: 이제 처음 보는 바닷가가 나와.
2: 미치겠다 진짜.
0: 야 이거 미치고 활짝 뛰겠다. 시계를 보니까 숙소에서 출발한 지 1시간 30분이 흘렀어요. 애지간히 뛴 거지. 비는 계속 오고 하늘도 막 어둑어둑해져요. 주변을 둘러봐도 뭐 민가 그 일본 시골 가봤어요? 뭐 불빛 이런 큰 게 없더라고.
2: 어머 어떻게 너무
0: 아찔했어요.
2: 외진대로 가셨구나.
0: 이야 인전 이렇게 여기서 우리나라 인구한명이 줄어드는구나. 인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아까 그 사람이라도 있으면 길을 물어볼 텐데 아무도 안 보여. 이야 인전 나는 망했다 싶었는데 오 저 멀리 불빛 새어나오는 집이 보였어요. 나는 내가 일본어 못한다는 것도 생각 못하고 무조건 달려가가지고 문을 두드렸어 이렇게 똑똑똑. 그리고 배에서 동료가 가르쳐준 일본어 중에 그 하나를 생각해내시.
2: 어떤 거요?
0: 그건 바로 사케였어요.
2: 예?
0: 사케! 사케! 사케! 사케합니다! 사케!
3: 도나타 데스까? 도나타 데스까?
0: 꼬마야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나는 그냥 내 말만 했어요. 막 손짓 발짓을 하면서 I am Korean인데 스시마 트립 어쩌고 저쩌고 마라톤 걔 오버 꼭지스
2: 막 꼭지는 애한테 왜 그걸 설명해?
0: 아는 영어 막 몸짓 다 했는데
3: 에?
0: 못 알아들어.
3: 나니? 나니 이때라니까 와까리마생.
0: 응? 나도 못 알아들었지. 걔도 못 알아듣고. 근데 그 아이 참 현명하대. 아이가 있잖아 그 종이하고요 이제 연필을 가져왔어요.
2: 오, 총명하네.
0: 그래서 내가 달리기를 하다가 되돌아가는 길을 잃었다고 몸짓을 해갖고 대략적인 지도를 그려가면서 거창한 한국말로 잘 설명을 했어요. 꼬마야.
3: 네?
0: 내가 길을 잃었어. 응? 오케이?
3: 에?
0: 길 잃었어. 몰라
3: 잃어. 잃어 길 잃어. 길을 잃어. 길을 잃어. 오가상!
0: 아이가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엄마 아빠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 자기네 차에 타라는 거야. 인전 알고 보니까 그 근처에 외국인 손님이 묵을 만한 그 야영장이 하나 있던 거죠. 그렇게 나는 숙소로
2: 하나밖에 없었구나.
0: 그렇게 나는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고 내릴 때 너무 고마워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또 그 배에서 동료가 가르쳐준 일어가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 떠오른 게 그 쓰로 시작해가지고 앵으로 끝나는 입에서는 맴도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더라고. 처음 가본 일. 그래서 뭐나 얻어 걸려라 해서 그냥 뱉었어요. 쓰지 마랭.
3: 에?
0: 쓰니 마징.
3: 나니?
0: 쓰이 마행.
3: 에?
0: 쓰리마송 쓰리마항.
3: 에?
0: 쓰리마생.
3: 고아이.
0: 그래서 이제 클럽으로 내 닉네임은 쓰리마생이 된 거예요. 그 내마도에
2: 쓰리마생.
0: 여행 후에 인전 회사 산악회에 가입을 했고 산악회 선배들은 나를 쓰리 그리고 후배들은 마생 형님 이렇게 부릅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 재밌다.
0: 3911은 예. 다른 것보다도 냅다 사케를 찾는 거 진짜 웃기네요. 크크크.
2: 사케. 사케.
0: 이렇게 술을 찾으시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익숙한 일본어 단어를 찾다 보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네. 오코노미야키.
0: 저런.
2: 오코노미야키.
0: 8호 의원님은 동창들이랑 일본 갔을 때 못 알아들으면 무조건 하이 이것만 하면 된다고 들었거든요. 식당 가서 주문하는데 메뉴를 말하지는 않고 계속 제가 하이 이것만 하니까 나중에 직원이 화를 내더라고요.
2: 놀리는 줄 알았나 보다.
0: 그런가 보다.
2: 예.
0: 그렇게
2: 계속
0: 들리겠다.
2: 그런. 하이볼 갖다 주면 좋은데. 8946님이 네. 저도 마라톤 모임하는데 초보 시절 다 같이 달리다가

0: 방귀가 터져가지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아하. 그게 뽕 이게 아니라 뽕 나팔이요.
1: 저런 저런.
0: 아, 왜 이렇게 뛰기만 하면 방귀가 나오는지 조절이 안 돼요.
1: 이 장운동이 되셔가지고 그런 거.
0: 그렇죠.
1: 보다.
0: 그런 것도 있고 좀 멀리 가고 싶은 욕망에 엔진이 확 또 예열하는 거 아니에요? 나가당 나가당 나가당 꽝.
1: 정소연 씨 그런 자세로는 대중가서 통하기 힘들어요. 예?
2: 다 문천식 씨한테 배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방송을 문천식 씨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1: 말도 안 돼. 본인이
2: 초심으로 돌아가서
1: 선배인데 무슨
2: 후배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1: 아, 무슨 거짓말 만들어가지고. 자, 사연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죠. 말도 안 돼. 웃음 편지 주간 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0: 사연을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힐 수 있습니다. 듣기평가 퀴즈 문제 주세요.
3: 사연자는 이것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이었죠. 42.19km를 달리던 장거리 육상 종목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마라톤, 2번 러닝, 3번 경보.
3: 초등학생도 알 수 있죠. 문자로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4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 미니 무료입니다.
0: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네. 자, 김양의 노래 들을까요? 오지 마라.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선.

0: 아나운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V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8: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올바른 품질하면
11: 올품,
10: 올품하면
11: 올바른 품질.
1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1: 올바른 품질.
12: 주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사연자가 활동한 이것 모임 정답은요?
13: 1번 마라톤이었습니다.
12: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3: 네, 자 우리 아일리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Magnetic. 이 노래 이어서 네. 뉴스까지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14: Baby, I'm just trying to play cool, but I just can't hide that. I'm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0: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5시 뉴스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훈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장윤기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장윤기 부친의 증거 인멸 사건처럼 경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먹히지 않으며 보완수사 요구를 하기 위한 단서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아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자신에 대한 암살을 시도할 경우 이란 전역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란 정부가 여러 차례 공언해온 위협대로 현직 미국 대통령, 즉 나를 암살하거나 암살을 시도할 경우 1,000기의 미사일이 이미 이란을 겨냥해 장전돼 있으며 수천 기가 즉시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2시 20분쯤 서울 강동구 세종포천고속도로 고덕터널 안에서 포천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최초 사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아경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의결한 전준희 결정을 존중하고 신속히 의결해 줄 것을 최고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청년들에게 문을 열지 못한다면 정치는 청년의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것이라면서 청년 최고위원제는 그 문을 여는 첫걸음이며 민주당이 청년과 동행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이자 다짐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 공격에 집중하는 장거리 타격 사령부를 신설한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연설에서 군의 특별사령부, 즉 이번 전쟁에 대응해 러시아의 장거리 및 실질적 글로벌 타격을 가하기 위한 사령부를 창설하는 법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령부는

0: 된 가운데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경남,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지 기온은 32.4도입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시 쓰는 가수 박상철입니다. 제 최고 히트곡은 무조건이죠. 무조건 달려갈 거야. 첫 제목은 특급사랑이었는데 제가 고집해서 바꿨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어떻게? 자꾸 묻고 상상하게 되잖아요. 노래 가사도 시도 결국 이런 단어 하나 찾는 일 같습니다. 귀에도 마음에도 꽂혀서 저를 어딘가로 막 데려가는 말찾기 놀이랄까요? 시의 세계로 한번 놀러오세요. 뻔한 하루가 조금 다른 하루가 될 거라고 제가 보장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4: 지금은

0: Let's go.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아 즐거워. 3부 들어가시죠. 네.
2: 자 오늘 3, 4부는요. 추억이 작품이 되는 시간입니다. 지라시 라떼 백일장 함께하는 날이에요.
1: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백일장의 감성을 책임져 주실 감미로운 가요계 랭보 가랭이.
2: 가랑이.
1: 정선희 씨가 만든 별명입니다.
2: 너무 잘 지었어.
1: 가랑이. 예. 작사가 심연보 형님과 함께합니다.
2: 여러분이 보내주신 백일장 사연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심사해볼 겁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심연보 씨와 함께 올게요.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주제 하나에 연필 쥐고 고민하던 글쎄 그 시절처럼
4: 한 줄 한 줄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보는 시간,
3: 지라시
5: 라떼 백일장.
4: 달개선 발라드의 거장, 노랫말 대가시고요. 라디오 공트에서는 한톤 연기의 장인이죠. 작사가 심현보 씨,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원톤 심현보입니다. 예.
3: 네. 아, 진짜 이렇게 구축하기도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원톤 연기로 뭔가 뿌리를 내리는
5: 저는
3: 것도.
5: 저는 뭐래도 이렇게 캐릭터 생기는 거 좋아요.
3: 그죠? 네. 맞아.
5: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이게 나.
3: 민들레 홀씨보다.
5: 그럼요.
3: 뿌리를 내리는 게 낫지.

0: 맞죠, 맞죠.
1: 없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0: 그리고 심현보씨 팬이 되게 많으신데 또 문자 주셨어요. 8982님. 아, 저는 심현보님 노래 중에 이를테면 헤어짐 같은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노래에도 이윽고란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성시경 씨가 부른 노래에도 있고 현보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일까요?
1: 예리하시네요.
2: 이윽고 성애자. 네.
0: 어때요, 형님?
1: 저 이윽고 좋아했었어요, 그 당시에.
0: 근데 여기도 제목이 멋있네요. 이를테면 헤어짐 같은.
1: 그래서 이 노래 이윽고를 썼는데 거기다 쓰고 죽이긴 아까웠고.
0: 아.
1: 그래서 다른 노래 한번 제대로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다가 그 성시경 씨 노래가 딱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 앞에
2: 이
1: 딱.
2: 이 정의가는 관용어구나. 형용사, 꾸밈 문구 뭐 이런 게 좀 있죠.
1: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주 그렇죠? 쓰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거 좋아해요. 꽤. 퍽 이런 말들을 좋아해서 이렇게 퍽 같은 말 잘 안 쓰잖아요.
0: 그쵸, 안 쓰죠.
1: 이렇게 뭐 퍽 좋아 이런 게
2: 쓰지 뭐.
1: 사실 뭐 사실 되게 문어적인 표현이고 일상어에서 잘 안 쓰는데 저 그 제가 작업한 어쿠스틱 콜라보의 노래 중에 묘해 너와라는 노래 있는데
0: 묘해 너와
1: 그 노래 가사가 네 생각에 꽤 즐겁고
0: 맞아요.
1: 네 생각에 퍽 외로 이렇게 퍽 뭐 이거 들어가거든요.
2: 꽤 퍽.
1: 네, 그런 거 잘 안 쓰잖아요.
0: 저 같은 경우 왕 외로워 이렇게 열라 사랑해 이렇게. 저기요. 꽤기 꽤 지금 발라드 가사 얘기하는데 꽤기 뭐예요?
1: 네, 그런 것들 쓰면 잘 부르면 색깔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2: 맞아요. 그렇구나. 맞아요. 그게 이 말을 다루는 분, 글을 다루는 분들 특징이 네. 하나로 그냥 허투루 지나는 표현이 없더라고요. 항상 머물러서 조금 음미해봐요. 꽤나 퍽이나 우리가 뭐 쓸 때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0: 평소엔 말로 안 해요. 야, 퍽 짜증났거든?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2: 사람
1: 이상해, 사람 이상해 보이잖아요. 나 오늘 꽤 심심했다. 이러면 되게 이상하잖아.
2: 좀 무섭다.
1: 그죠?
0: 그렇구나.
2: 자기 왜 이제 들어와?
1: 배고픈데?
2: 나 꽤 화났어.
0: 나
2: 좀 무섭다.
0: 구어적인 거랑 문어적이랑 다르군요.
1: 네, 맞아요. 노래 가사가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아요. 재밌다.
2: 극본 쓰는 분들도 참고하세요. 이거 굉장히 무섭네요.
0: 그러네요. 네. 자, 지라시 라떼 백일장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주제를 들어보시고 떠오르는 추억이나 에피소드 자유롭게 글로 써주시면 됩니다.
3: 네, 백일장에 소개되시면 외식 상품권 선물로 드리고요. 매주 뽑힌 장원에게는 외식 상품권에 하나 더 얹어서 녹용 홍삼 세트 드립니다. 퍽 좋은 세트죠.
0: 그러니까요. 먹고 싶다.
3: 그 뻑뻑하냐 내가 하니까. 자, 심사는 저희와 심현보 씨 그리고 제작진들의 다수결로 정해 볼게요.
0: 지라시 홈페이지에 지라시 라떼 백일장 게시판 항상 열려 있거든요. 뭐 짧은 글, 긴 글 모두 여기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3: 자, 그럼 지라시 라떼 백일장 들어갈까요? 네. 이번 주 주제 터미널입니다.
0: 네, 먼저 터미널에 얽힌 백일장 사연 맛보기 사연으로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한상희님.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쯤 일입니다. 저는 당시 울산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왜요?
1: 500년 전 같아요.
0: 그래요? 일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당시 울산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등록금을 내러가야 했는데요. 형편이 어려워 울산까지 갈 차비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울산으로 가는 한 아저씨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죠. 아니, 저기 제가 차비가 없어서 그런데요. 울산에 가시면 이 등록금을 학교에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하고 용감한 부탁이었죠. 그런데 그 아저씨는 제 돈 봉투를 들고 정말 학교까지 가셔서 등록금을 대신 전달해 주셨습니다. 가난했어도 사람을 믿을 수 있었고 그래서 더 따뜻했던 그 시절이 문득 떠올라 몇 자 적어봅니다. 이야, 멋있다.
2: 네, 이 시절이 귀해지는 건 지금 어림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겠죠.
0: 안 되죠, 지금은.
2: 근데 이 어림도 없는 분위기에서 해내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2: 우리가 SNS를 통해서 이런 미담들을 전해 듣잖아요.
0: 그렇죠.
2: 야, 이게 가능하구나. 아직도 존재하는구나 싶은.
1: 가끔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0: 아마 한상윤 선생님께서 그 20살 청년이 되게 절절했을 거예요, 그죠?
2: 네. 그러니까 얼굴이 딱 보면 그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아, 그냥 꼼수다. 아니면 진짜 절박하구나.
1: 이건 찐이구나.
2: 맞아.
1: 그렇죠.
2: 정말 뭐 헐리우드 배우가 아닌 이상은.
0: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 누가 저한테 돈 좀 전달해 주라 그러면 왠지 보이스피싱 이런 거 연루될 것 같고.
2: 무조건.
1: 아, 그 무조건이죠. 네.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2: 이 매뉴얼이 많아진다는 건 참 꽤나
1: 우리가 학습된
2: 뭔가
1: 것들이
2: 삭막한.
1: 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0: 맞아요.
2: 맞아요. 시민 보신 근데 줄 것 같아요. 전해주고 뭐 빌려달라고 하면 또 주고.
1: 아, 저 의외로 의심 많아요.
2: 아, 그래요?
1: 되게 조심성 많고.
2: DM으로 돈 빌려달라는 얘기 안 해요?
1: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것 같아요.
0: 요즘 SNS는 정선 씨 그런 게 많이 와요. 남자 유저들한테 여자인 척 저, 당신은 한국의 청년입니까? 몇 살입니까? 친해볼 수 있을까요? 이런
2: 로맨스 캠.
0: 예. 네. 실제로 한번 그 돈을
1: 외국
0: 많이
1: 외국분인 네네. 적해서.
0: 그래서 한국에 놀러 갈 거니까 비행기 지표 좀 보내줘.
2: 그럼 반대로 식으로. 그럴 수 있겠네. 로맨스캠 여자한테 할 때도 네. 나는 지금 뉴욕에 사는 로버트라고 해요.
1: 아, 그치,
2: 근데 여자야. 그럴 수 있잖아.
0: 그럴 수 있죠. 네.
1: 그래서 요즘은 확실히 근데 해외 분들도 한국 많이 들어오시고.
0: 그렇죠.
1: 그렇죠. 일들이 많으니까.
0: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2: 하여튼

0: 잘라 달라 그러면 다 끊어버려.
1: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돼요.
0: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1: 자, 다음이요.
0: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성민님이 보내주셨는데 1980년 제가 초등학교 때 아빠와 여름휴가를 떠나 대천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서 혼자 막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빠를 보자마자 막 도망가기 시작했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터미널에서 짐을 들고 혼자 기다렸죠.
1: 아이고.
0: 한참이 지나도 아빠는 오지 않고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할 때 아빠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때서야 안심이 돼서 엉엉 울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예전에 우리 아빠가 보증을 서줬던 지인이었고 빚을 피해서 아니죠 빚쟁이죠 도망치던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잊지 못할 터미널의 기억입니다.
1: 오, 선미 씨 무서웠겠다.
0: 그렇지. 근데
2: 그러네요.
0: 진짜 아이의 입장에서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 게 가장 큰 공포인데 그치. 나는 갑자기 그 막 정신을 잃고 달려갔던 아빠와 또 어떻게든 결과가 개운하지 않으나 허무하게 터덕터덕 그제서야 놓고 온 아이가 생각나서 막
2: 깜을 냈던
0: 그 아빠의 네. 모든 감정이 막 느껴진다. 어른이 되니까 그런가 보다.
2: 되게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아요.
0: 네.
1: 그렇죠. 아빠도 막 돈을 받아야 되니까 하지.
0: 그렇지.
1: 아, 주사장! 주사장! 주사장! 주사장! 주사장! 아이고.
0: 주사장은 아이고. 멀리 떠나갔고.
2: 잘한다. 야.
0: 그게 얼마나 슬픈 줄 알아요? 네. 몸이 뇌를 이겨버리는 거.
1: 정서를 또 받아줘.
2: 본능적으로 자기가 할 걸 아는 거죠.
1: 받아줘.
0: 근육이 다 기억나.
2: 약간 네. 투수랑 포수인데 갑자기 던지는데 받는 느낌 있잖아요.
1: 맞아요.
2: 아, 이거 받아야 되는구나. 네.
0: 그렇습니다.
1: 네, 저희는 젊은 장소팔 고춘자입니다.
0: 아, 진짜 오랜만에 정말 모셔보는 이름이네요.
2: 그러네요.
0: 네. 네. 소개되신 분들께는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100일장 응모해 주신 분들의 글 이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1: 네.
0: 오늘 뭐 드릴까요?
2: 저 터미널 얘기 있다 그래서 네. 한다 그래서 이렇게 추억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서 최근에 그 소수빈 씨가 성시경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더 아름다워져라는 노래를 리메이크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도 지금 추억이 있는 노래여서 네. 이게 김현철 씨가 곡을 쓰시고 제가 가사를 쓰고 이제 성시경 씨가 처음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이 녹음실에서 셋이서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 막 나누면서 여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이러면서 녹음했던 장면이 엊그제 같은데 그게 한 17, 18년 됐더라고요.
0: 아, 진짜.
2: 그래서 그걸 소수빈 씨가 이번에 리메이크했는데 이 노래 듣고 싶어서.
1: 소수빈 씨 노래 잘하잖아요.
0: 아니, 그리고 좋아요. 처음에 데뷔할 좋아요. 때 성시경 씨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2: 네,
0: 그 주변에서. 제목 자체가 좋네요. 더 아름다워져서.
2: 좋습니다. 이 노래.
0: 논현동 일각에서 이렇게 네. 날짜 잡으신 분들 이거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논현동이요?
0: 네. 예. 저희 새롭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해 주시는 은은님이 많이 운집해 계십니다.
1: 성형 쪽에서?
0: 예, 예. 성형 쪽에서. 오전 10시에 수술 예약하신 분들 네. 한 8시부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접근이 특이하다. 정설우 씨 진짜.
2: 현실적이네요. 예.
0: 간절하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예.
0: 더 아름다워져.

0: 네, 지라시 라떼 101장 순수의 결정체 심현보 씨와 함께 터미널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황성희님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목 돈베기를 찾아서. 1980년쯤 전 어렸을 때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인 동빙고동에 살았는데요. 그날은 집에 잔치가 있어서 전국 각지에 계신 친척 어르신들이 고속버스로 싱싱한 해산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침부터 배송 연락을 받느라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셨죠.
2: 아 그래 세은이 엄마야. 내 포항의 작은 엘베다. 내가 지금 그 돈베기를 간 너머로 다 보냈거든. 네 돈베기 알지? 상어 아이가 상어.
3: 네네 할아버지 알죠. 돈베기.
2: 아 그래 그 어디고 그 서울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돈베기 보냈으니까네. 잘 받아 물이.
1: 엄마는 음식 준비하느라 바쁘셨고 중학생인 저와 초등학생 남동생을 부르시더니
3: 선희야 천식아 엄마 지금 전 붙여야 되니까 너희가 터미널 좀 갔다 와. 저기 버스 하차장으로 가면 짐 찾는 곳이 있을 거야. 네. 거기 가서 작은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돈베기 이것만 받아오면 돼. 네.
1: 저와 동생은 터미널에 도착했고 그날따라 터미널은 오가는 버스들로 무척 붐볐어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사람도 많아서 아우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는 북새통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남동생이 제 손을 흔들더니
4: 누나 나 똥 마려.
1: 아씨 아 지금 똥 마려면 어떡해 좀 참아.
4: 아 못 참겠어. 아, 똥 마렵다고.
1: 아 들어라 진짜. 아 어떡하지 잠깐만 있어.
4: 방구 나와.
1: 아 가만 있어 봐 좀. 근처에 화장실이 있었지만 줄이 너무 길어서 남동생은 조금 떨어진 화장실까지 뛰어가야 했습니다.
4: 아 누나 똥 싸고 올게. 여기서 꼼짝말고 기다려 알지?
1: 알겠어 빨리 와. 남동생을 화장실로 보내고 저는 일단 돈베기를 찾으러 화차장으로 갔어요. 포항 아 어딨지? 저기다. 짐을 찾고 나니까 마음이 놓였는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이 터미널을 빠져나와 집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0: 에?
1: 예, 창가에 앉아 돈베기가 담긴 상자를 꼭 안고 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정말 평화로웠더랬죠. 그리고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는데 엄마 나 왔어. 돈베기 잘 찾았어.
3: 아유 잘했네 잘했네. 어디 보자. 이야 엄청 좋은 거 보내주셨네.
1: 나 잘했지.
3: 잠깐만
1: 아?
3: 근데 저기 천식이는

0: 신, 와, 천신이, 와.
1: 어, 왜?
0: 어떡하지?
1: 미쳤어.
0: 와, 그렇습니다. 그 시간 제 동생 천식이는 아직 고속터미널에 있었던 거죠.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으며 얼른 다시 터미널로 달려갔고 아까 돈배기를 찾았던 하차장에 가보니까
2: 나 동산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누나 어디 가셨어?
0: 그 자리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더랬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와 동생 붙잡고 저도 엉엉 울었어요. 요즘도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를 지날 때면 그날 정신없이 돈배기를 찾던 제 모습과 눈물 범벅이었던 동생 얼굴이 가끔 떠오릅니다.
3: 야, 큰일 날 뻔했다. 진짜
4: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3: 근데 이제 애 둘이 간 거잖아요. 사실 그쵸? 중학생도 애지 뭐. 네. 근데 예전에는 이래서 잃어버린 경우가 많았어요. 터미널 같은 경우. 근데 똑똑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다려야지 어설프게 움직이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5: 그게 너무 잘한 거네요. 그 자리에 있었던 거.
4: 맞아. 동생분이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시는 터미널에서 화장실을 가지 않았다는.
3: 어디서든 똥을 못 살 거예요. 집 밖에선. 어디서든.
4: 네, 그쵸.
3: 아우 세상에 얼마나 놀랐어. 그 시간이 영겁과도 같았겠다.
5: 옛날에는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3: 그리고요. 그래. 터미널에 사람이 인구 밀도가 또 징하게 높을 때였어요.
4: 진짜 이제. 많죠.
5: 옛날에는 네.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서 진짜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3: 맞아요. 저도 한두 번 있었어요. 네,
5: 진짜 많이 잃어버렸어요.
3: 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엄마가 누구가 제가 막 정말 네. 막 식겁해가지고 다시 오셨는데 애가 막 울고 있질 않고 엄마를 보더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우리 집 가난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4: 합리적인 의식.
3: 소름이 끼쳐가지고.
5: 대단했네.
3: 동생은 옆에서 으응 울고 오줌 싸고 있는데.
4: 명절에 그래서 미아가 많이 생겼잖아요. 환승하다가.
3: 그렇죠? 맞아, 그쵸, 맞아. 그래. 진짜. 맞아요. 요즘도 엄마들, 아빠들이 정말 눈 깜짝할 새 이러면 네. 한 번쯤 정말 죽었다 부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치, 그치. 피가 마른다고.
5: 아, 잃어버리면. 뭐.
3: 맞아. 네. 맞아. 진짜. 자 이제 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여러분 사연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보물.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2: 축구장에?
3: 2배!
2: 우와!
1: 만져보고, 누워보고, 앉아보고,
4: 임태성의
5: 요한인의
4: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6: 농수산물부터 까다로운 한약재 건조까지 비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건국 다목적 건조기 자동 온도 조절과 강력한 터보 팬으로 빠르고 균일하게 건조합니다. 다목적 건조기, 농산물 세척기, 근조개선 건조기 전문기업 건국 건조기 광주 571-5989.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7: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30도 이상의 뜨거운 기온인데요. 오늘 밤 서울은 25도 이상의 기온을 보이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더위 먹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는 상행선으로 차량이 많아졌습니다. 우선 서해안고속도로 발안에서 팔탄 분기점, 비봉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어렵게 이동하고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천안방향으로 차령터널부터 남풍세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옥산휴게소에서 청주휴게소, 안성휴게소 구간 정체고요. 이후로도 기흥에서 신갈분기점, 죽전에서 판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수도권에서 정체가 심합니다. 최지연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시대.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작사가 심현보 씨와 지라시 라떼 백일장 함께하고 있는데요.
2: 이번 백일장 주제에 터미널을 주제로 온 작품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1: 네, 이번에 들려드릴 작품은요. 충북 음성에서 이분은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제목, 사람들의 웃음이 당첨되는 곳. 저희 시어머니는 30년 넘게 버스 터미널에서 작은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어머님을 도와드릴 겸 터미널에 들러서 가게를 지켜곤 하는데요. 새벽 첫 차가 들어오면 터미널도 함께 깨어나요.
3: 부산행 승객 여러분,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행을 떠나는 사람, 병원에 다녀온 어르신, 손주 보러 가는 할머니, 또 새벽 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아저씨까지 버스 한 대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수십 편의 사연이 우리 가게 앞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 중에는 새벽마다 꼭 들리는 단골 아저씨도 계신데요. 늘 복권 한 장을 사면서
4: 사장님, 오늘은 꼭 1등 복권으로 주세요.
5: 아이고, 그게 내 맘대로 되나. 근데 복권 1등보다 오늘도 무사히 집에 들어오는 게 진짜 큰 복이야.

0: 그런 복은 매일 당첨되고 싶네요. 다녀오겠습니다. 고생하세요.
1: 예.
2: 두 분이 주고받은 이 짧은 인사를 들을 때마다 저도 괜히 웃음이 납니다. 한 번은요, 어떤 손님이 복권을 긁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안내 방송을 못 들은 거예요.
1: 대전, 대전행 승객분들 마지막 승차 안내입니다. 곧 버스 출발합니다.
2: 저 아저씨 이제 버스 타셔야 되지 않아요?
0: 아이 가만히 있어 봐봐요. 이거 이번엔 진짜 느낌이 온단 말이야.
2: 어? 그러다가 결국 버스는 떠났고 아, 아저씨의 복권도 꽝이었습니다.
0: 아이 뭐여 이거 버스도 놓치고 복권도 꽝이요? 이러면 나보고 웃자란 말이야.
3: 아이고 아저씨 버스도 다음 차가 있고 우리 인생도 뭐 다음 기회가 있는 거지.
2: 복권은 꽝이어도 어머님 말씀을 듣고 나면 다들 웃으며 돌아서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기억력도 참 좋으신데요.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얼굴을 살피며
3: 아저씨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네. 뭔 일 있어?
4: 할머니 오늘 병원 갔다 오는 길이죠? 의사님이 뭐래요?
3: 아이고 오늘 손주 보러 가는 날이네. 손주 많이 컸겠다 그죠?
2: 처음에는 그 많은 손님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시는 건지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죠. 30년 동안 터미널을 지킨 세월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하루 동안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있는데요. 다음날 가게 앞에는 커피랑 귤, 비타민 음료, 그리고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거기에는
0: 사장님 무사히 집에 돌아오는 게 제일 큰 복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사장님이 그 복 꼭 받으셔야 합니다.
2: 누가 남긴 쪽지인지 금방 알 수 있었죠. 그동안 우리 어머님이 손님들에게 건네온 따뜻한 마음이 다시 어머니께 돌아온 거였어요. 오늘도 터미널에는 안내방송이 울리고 버스는 사람들을 태우고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오늘도 복권 한 장을 건네며 말씀하시겠죠.
3: 오늘도 잘 다녀오세요.
2: 어쩌면 우리 버스터미널에서 가장 많이 당첨되는 건 복권 1등이 아니라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웃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이 참 좋네요. 네,
1: 따뜻하다. 그리고 막 그 전경이 그려지지 않아요? 엄마의 미소도 그려지고 그 막 적재한 사이에서도 막 희망을 갖고 복권을 긁는 초조함 뭐 이런 게 그래서 그러게요. 다 느껴져요. 네. 네, 그리고 진짜 한결같은 어머니의 걱정과 사람에 대한 관심도.
5: 네, 그렇죠. 30년 그렇죠? 동안. 그렇죠. 네.
6: 어디 한 군데서 이렇게 한 가게나 이런 식당이나 이런 거 오래 하시는 분들은 다 네. 이렇게 눈썰미가
5: 그렇죠. 맞아 맞아.
6: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네. 손님들 그러니까 다 기억해 주시고.
1: 기본적으로 인간 에 대한 측은지심을 탑재하고 계신 분들은 그 온도가 남달라요.
6: 그런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사실 복권 사는 분들이 뭘 그렇게 인간적으로 교류할 일이 있겠어요.
6: 그쵸.
1: 그 자리에서 또 막 긁어서 안 되면 또 화도 낼 것이며 무심하려면 무심할 수 있고 기계적으로 일할 수도 있는 건데 머물러서 다 지켜보고 챙기고 기억한다는 건 그치.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사랑이 품 안에 넉넉하게 있는 분이에요.
7: 맞아요.
6: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여기 이렇게 또 따뜻한 손님도 계신 거잖아요.
5: 맞아요. 네. 진짜.
1: 복권 사본 적 있어요?
6: 저 복권 사본 적 있죠.
5: 저는 자주 사는데.
1: 살 것 같아요. 네. 살 것 같은데.
5: 저는 일확천금.
6: 저 꿈꾸면 가끔 사요.
5: 꿈.
6: 네. 아. 꿈이 막 기가 막힌 거 꿀 때 있어가지고.
1: 예를 들어 어떤?
6: 저 주로 복권 사게 되는 날은 네. 똥 계열 꿈.
1: 작사가 심연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6: 그거는 무조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 어 네. 그래요?
6: 근데 한 번도 안 되더라고요.
1: 그 진짜 이상하다. 그 양이 되게 중요하대요.
5: 그래요?
1: 네.
5: 푸지게 쌓아야 되는 거야.
1: 네. 네. 다량으로. 구어적인 네. 표현은 참 좋으나.
5: 퍽 많이 쌓아야 되나 보다.
1: 예, 예. 퍽퍽.
5: 예, 예 알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늦은 점심을 하는 분들 죄송합니다.
5: 네, 죄송합니다. 네. 예.
1: 자, 지라시 라떼벽 1장 GOD의 노래 듣고 함께 할게요.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0: 지라시 라떼 백일장 터미널을 주제로 한 마지막 작품이에요. 경남 창원에서 백광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목, 오래 기다렸지? 저와 남편은 5년 연애 끝에 결혼해 어느덧 31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옛날 연애 초반 한참 데이트에 빠져있던 시절 얘긴데요. 그 당시 저는 마산에 살고 있었고 남편은 울산에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 데이트 약속을 잡았었죠.
1: 자기야, 이번 주말에 부산 터미널에서 만날까?
2: 좋아, 자기야. 그럼 우리 12시에 만날까?
1: 그래, 그럼 토요일에 만나자. 사랑해.
0: 저는 예쁘게 차려입고 12시에 부산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그때 남자친구죠. 지금의 남편이 오지 않는 겁니다. 뭐야, 이상한데? 왜 이렇게 안 와? 1시가 넘었는데 뭐야? 벌써 2시인데? 무슨 일 생긴 건가? 왜 이래? 그때는 삐삐도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라 연락할 방법이라곤 집전화뿐이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올까봐 한 발짝도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또 한참을 기다리다 결국 공중전화로 남자친구 집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누구세요?
0: 안녕하세요. 저 현보 오빠 여자친구인데요.
3: 현보? 누구 오빠요? 현보, 우리 현보? 잠깐만. 현보 여자친구구나.
0: 네. 전화로 먼저 인사드리네요. 저희가

0: 오늘 부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2시간 넘게 안 와서요.
1: 아 그래? 내가 한번 찾아서 전화해줄게. 거기가 어디라고 했지?
0: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요 부산 사상터미널이에요.
1: 아 알겠어. 일단 끊어봐. 뚜뚜뚜.
0: 누나 되시는 분과 통화를 끊고 부산 터미널에서 또 한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우 시간은 거의 4시가 다 돼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2: 선이야.
0: 오빠.
2: 여기 있었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저기 동부 터미널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0: 오빠 목소리 왜 그렇게 됐어? 동부 터미널에서 무슨 일이 생겼던 거야? 알고 보니까 부산에는 터미널이 두 곳이나 있었던 거죠. 예, 저는 사상 터미널, 남자친구는 저쪽 동부 터미널에서 서로를 그냥 하염없이 기다렸던 거예요.
2: 오래 기다렸지. 아, 배고프겠다. 미안해.
0: 아니야, 나도 몰랐는데 뭐. 오빠, 걱정 많이 했지.
2: 아, 진짜.
0: 둘 다 3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도 누구 하나 화를 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오래 기다렸지, 걱정했지 이 말만 반복하며 서로를 꽉 끌어안았더랬죠. 이렇게 선하고 다정했던 그 남자는 30년 뒤 죽었어요. 어디로 갔을까?
3: 매너가 죽었다는 얘기죠. 아 여보, 아 빨리 나와. 엘리베이터 왔어. 아 왜 이렇게 꾸물대?
0: 이제 5분도 나를 안 기다려요. 아하.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사람이? 어디 갔지 그 남친? 그땐 휴대전화도 없었고 서로를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분명 올 사람이라는 믿음 하나로 기다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요 연락은 잘 돼요. 기다림은 없어졌죠. 뭔지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비단 뭐 오늘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3: 그럼요. 네. 근데 저 딴 건 모르겠는데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아내분 나오면 엘리베이터 누르세요. 그거는 진짜 이 환경을 정말 많이 보는데 아직 안 나오셨는데 누르시더라고요.
0: 거의 그렇다. 문준식 씨도 아예 현관에 미리 나가 있어요.
4: 내 스타일 알면서 왜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나 빨리 움직이길 바라는 마음.
0: 근데 아내 입장에선 내가 준비하는 거 알면서 내 스타일 알면서 서로가 이제 내 스타일 알면서 왜 배려를 안 해주냐 아닐까요? 그죠? 근데 이걸 알아. 다 알아. 남 일에는 또 다 기가 막히게 객관적이야.
4: 그래서 한번 저는 누르지 않고 앞서서 노래를 부릅니다. 기다리고
3: 그게 더 싫어. 있어. 그거 하지 마. 아니 그거 하지 마.
0: 고마워요. 김현보 씨 진짜 소중한 사람. 아 진짜 이게 서로의 시간표가 너무 안 맞는다는 게 그 봐 연애 때는 에이, 서로 3시간 기다려도 그쵸. 울면서
4: 짜증 한 번
0: 배려하고
4: 배고프지 말면서 근데
0: 왜 없어지지 아이고. 점점? 근데 분명 주인공께서도 달라지셨을 거예요.
3: 야,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은 분명히 있지. 연애할 때는 서로 분명히 뭔가 좀 참는 혹은 숨기는 부분들이
0: 그러니까 왜 참아요? 참아져요 저절로? 어떤 목표가 있어서 참아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그냥 확 안 나요?
4: 사랑 반?
3: 덜 나기도 하고 나도 누르고 뭐 이러는 거 아닌가요?
4: 그렇죠.
3: 안 날
0: 그 중간 어디쯤이구나.
3: 그런 것 같아요.
0: 근데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큰 목표나 그림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화가 안 나는 거죠. 연애 때.
4: 진짜?
0: 혼깍지가 심면 진짜 남녀 불문하고 다 무서워지는 것 같아. 하나도 거슬리는 게 없어. 그리고 너무 매력 있어. 어쩜 그렇게 재밌지? 저렇게 콧구멍 벌렁벌렁 거리는 것도 어쩜 저렇게 코믹하지? 나중에는 콧구멍을 하나로 뚫어버리고 싶잖아.
4: 저도 사랑해서 기다리고 그랬지만 결혼하고 나면 이제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늦는 거야 하면서 약간 얘기를 하게 되죠.
0: 그래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서로 조율하며 사는 것 같아요.
4: 그럼요.
3: 엘리베이터 너무 일찍 눌러놓고 계속 잡으면 위아래가 고생해요. 위아래 직원들이.
4: 맞아. 싫어해.
0: 참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해. 답이 안 나와요. 어차피 또 누르실걸. 자, 광고 듣는 사이 어떤 작품의 장원을 드릴지 저희가 얘기 나눠볼게요.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번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0: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스타젠.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조각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1: 바다는 우리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지만 잠깐의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바다 위의 안전띠 구명조끼입니다. 7월 1일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업인뿐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구명조끼 착용 잊지 말아야겠죠? 수영할 때도, 낚시할 때도, 배를 탈 때도 구명조끼 착용.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합니다.
2: 이웃사 이웃사나
3: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서귀포 해녀들이 바다로 물질을 나가며 부르던 노젓는 소리입니다.
2: 간다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내가 가려 내가 가.
3: 옛날 서귀포 해녀들은 일본 대마도까지 물질을 나갔다고 하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2: 대마도 사소나 사소나가네 고래도 올려도 불어나가네.
4: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아이킥이 이어집니다.
5: 자, 이제 광고 나가는 사이에 저희 셋과 밖에 네. 제작진들이 고심해서 오늘의 장원을 정해봤습니다. 심연보 씨 발표해 주시죠.
6: 네, 오늘 좋은 사연들이 많았어가지고
5: 네, 맞아요.
6: 고민했는데, 자, 오늘 라떼백일장 장원은요 이 분입니다. 황성희님의 돈베기를 찾아서.
5: 자, 맞아요. 뭐 다른 걸 좀 더 좋았지만
6: 네.
5: 뭐 특별히 여기 장원을 드린 이유가 심연보 씨
6: 제일 재밌었어요. 오늘 사연 중에
5: 뭘 찾으러 떠나는 얘기는 항상 스펙타클해요.
7: 네, 그렇죠. 아, 남동생 불쌍했어.
5: 근데 사실 제목은 돈베기였지만 남동생을 찾아서가
7: 네, 맞죠.
5: 부재 아닌가.
6: 아까 네. 현식 씨 대사 사이에 애드립 중에 방구 나와가 되게 웃겼었어요.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많은 작용이 됐어요. 아,
7: 그랬군요.
5: 참 저렇게 서정적인 사람도 똥방구에 맥을 못 추네.
7: 그러니까 황성희님 저한테 잘하십시오. 저희가 외식 상품권에다가 녹용 홍삼 세트도 얹어서 보내드릴게요.
5: 청취자한테 생색증 그만하죠. 부탁이 아주 민망해 죽겠어. 어디 가서 마주칠까 봐 겁나.
7: 아, 그래요? 예, 예. 자, 새로운 백일장 주제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제도 터미널 되겠습니다.
5: 네, 터미널에서 생긴 일입니다. 뭐 터미널에서 만난 사람도 좋고요. 헤어진 사람, 또 극적으로 다시 만난 사람. 터미널에 관련된 다양한 사연 기다릴게요. 일반 사연 좋고요. 시의 형식, 에세이 형식, 뭐 소설은 아주 짧은 단편 정도
7: 네.
5: 형식 자유롭게 빌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7: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터미널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범님 어디로 보낼까요?
6: 아,
7: 지라시 홈페이지가 있죠.
5: 저 네. 자꾸 이렇게 끝나지 않은데 판 접을래요?
6: 제가 자료를 다 접었어요.
5: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7: 지라시 라떼백일장 게시판이 홈페이지에 열려 있습니다. 그쪽으로 남기시면 된다고 하네요.
6: 네. 네.
5: 죄송한데 입금 된 만큼 하시나요?
6: 아, 저 오늘 한 2만 원 정도 제가 덜 받는 걸로.
5: 아, 그렇게나? 그렇게 두 줄에? 네.

0: 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우리 심현보 씨 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네,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네. 끝곡은요?
0: 패닉의 정류장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릴까요? 네.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올게요.
2: 고맙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손잡아주던 그대 잊어버린 채.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6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에 대해 부실 수사가 아니라 수사의 이름을 빌린 공범 행위라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그 과정이 국민 눈높이에서 한치의 어긋남 없이 진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과 관련해 안 장관은 말장난을 멈추고 병적 기록을 공개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개를 거부한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만이 대한민국 국군과 국민 앞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며 의혹의 본질을 흐리고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여는 것을 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토론회가 세금 폭탄 명분 쌓기 쇼일 뿐이라며 대통령이 제시한 의제는 적정 보유세 수준, 다주택자 차등과세 등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둘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부터 폐기하고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 정책 전환을 선언하라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고 보시라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정청래라고 밝혔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 오전 SNS에 당 안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등 4통 통합, 당 밖으로는 통합과 연대, 범민주진보 연합을 할 적임자는 정청래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범진보 연합으로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할 것이라며 믿을 사람은 정청래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이란 최고 지도자 모지타바 하메네이의 자금 조달 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 시간 10일 이란 지도자 모지타바 하메네이와 정권 엘리트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면서 방대한 글로벌 자산 네트워크를 총괄해온 자금 조력자 알리 안사리에 대해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0: 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경남,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32.1도입니다. MBC 6시 뉴스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0: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이 제일 좋으세요?

겨울 15년인 셈이죠. 그래서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봄을 두 번 맞을 수 있는 사람은 행운이다라는 속담도 있고요. 난 어느 계절이 제일 좋을까를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평생에 딱 한 계절만 두 번 맞을 수 있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뭘 고르실래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7월 11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3박 5일간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나토 방산 세일즈부터 몽골과의 핵심 광물 협력 확대까지 숨가쁜 일정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당대표를 선호투표 방식으로 뽑을지를 두고 내홍을 빚고 있습니다. 어젯밤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 예정됐던 최고위원회 회의마저 갑자기 취소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 4인 4색 당권 주자들은 오늘도 각자 지역을 돌며 당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당권 주자들 주변에선 아슬아슬한 공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묘하게 바뀐 듯한 기류도 감지됩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며 연일 장외 정치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행보까지 1부와 2부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좀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정말 토크로 시작하겠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있습니다.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한 주간 정치 뉴스에 대한 진짜 토크,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 성치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1: 오늘은 본격 토크에 앞서서 어김없이 돌아온 청취율 조사 기간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02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주말엔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잘 듣고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에게 아주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항상 고마운 마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정치 토크로 들어가 보죠. 이재명 대통령 3박 5일 정상외교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나토 회원국에 방산 세일즈 했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미 군함 건조 논의하고 지난번에 이제 골프 회동 얘기 조금 했거든요. 이거 재차 확인한 것도 좀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몽골과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서 반도체 필수 광물인 히토류를 무관세로 들여오기로 한 점도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성춘 부대 먼저 하실까요?
4: 일단 뭐 조선 방산 분야에서 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재확인됐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4: 일단 이 방산 같은 경우는 방산 수출은 뭐 계속 있긴 있었잖아요. 근데 보통 1대1 이 개별 국가와의 이 개별 계약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 나토 무대 참석했다는 거는 이제 방산 시장에서의 제도권 플랫폼에 좀 진입했다라는 의미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트럼프 대통령 만난 거는 그때 골프나 뭐 조선 관련 협력이나 이런 것들 구두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좀 실무적으로 점점 더 좀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또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4: 몽골은 사실 2011년 이후로 외교 관계가 그렇게 또 진전된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외교 단계도 좀 상승했고 그리고 히토류 관련 그러니까 공급망 다양화 차원에서 경제 안보를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는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2: 그 이재명 대통령이 네. 나토 순방 가기 전에 캐나다에서 이제 잠수함 수주전에서 우리가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 실패의 기본 원인,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나토 회원국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있다고 봐요.
1: 네.
2: 뭐 캐나다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주 근소한 점수 차이였다고 하는데 나토 같은 경우에는 역외 국가에서 이렇게 대규모 무기체계를 공급받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산 협력과 관련해서 이게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그 뭐 협정을 맺어온다거나 그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토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무기 생산과 관련해서는 공동 연구, 생산, 운영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은 역시 나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좀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 그래도 긍정 평가해 주시네요.
2: 아니
4: 다행입니다.
2: 대통령이 가서 우리나라 잘 되게 하겠다는데
1: 잠수함 얘기를 먼저 꺼내셔서
4: 저도
1: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실 줄 알았거든요.
2: 아니 근데 그 잠수함도 제가 생각하기엔 한화오션이 네. 분명히 그 한화오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1: 네.
2: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데 나토국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큰
1: 정치적인 판단에서
2: 봐요.
1: 좀 영향을 네, 받았다고 그럼요. 봐야 되겠죠. 네. 캐나다 내부에서는 또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두 분 다 좀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협력 기반을 닦았다는 점만으로도 나토하고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본격적인 정치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부터 얘기할까요? 민주당은 오는 8월 당대표를 선거투표 방식으로 뽑을지 어젯밤 최종 결론을 내려 했는데 결국엔 못 냈습니다. 예정됐던 최고위원회의를 갑자기 취소한 건데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친 부대 말씀 좀 주십시오.
4: 지금 최고위 내부에서 이것과 관련된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 네.
4: 근데 이렇게 시간 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당대회가 코앞이고 이제 후보 등록 눈앞인데 그러면은 이거 빨리 룰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룰을 결정하지 않고 선거를 어떻게 치릅니까? 이거 저는 혹시나 임박한 다음에 그냥 혹시 당권파의 주장대로 그냥 뚱땅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거를 왜 최고위가 이걸 시간을 끄는지 이거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전준희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사실 이 최고위는 그냥 형식상 전준희가 이미 맡긴 겁니다. 최고위 정치적이나 이런 개입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0: 네. 일정과 관련돼서도 사실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전준희 결정사안이니까 그냥 놔뒀잖아요. 근데 왜 이거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는 갑자기 최고위가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최고위가 빨리 전준희의 해석에 따라서 선호투표제 도입하는 것으로 빨리 통과시키는 게 당을 위해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1: 전준이라고 하신 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이제 선호투표라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선 투표를 안 가고 이제 1순위, 2순위 투표할 때 다 표시해가지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선호투표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 최고위원도 경선 투표로 뽑는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도 이거 결론 못 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당내에서 감론 열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이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지금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 패배한 것을 비롯해서 지금 2030 세대의 지지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거든요. 왜 원래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에는 2030 세대가 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만 못하다를 넘어서서 이제 거의 민주당을 이제 기득권 세력으로 취급하면서 뭔가 좀 비판하는 여론이 더 2030 내부에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청년 최고위원 하나 만든다고 이들이 드디어 우리에게 들어준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1: 네.
0: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자는 건데 근데 이것조차 반대한다? 심지어 지금 한 언론을 통해서 물론 지금 뭐 공식 누가 인터뷰를 한 건 아닙니다만 아니 뭐 20대 중에 뭐 유튜브 하던 친구가 최고위원 하는 게 맞냐라는 의견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지금 최고위원 출마하겠다는 친구들 중에 20대 유튜브 활동을 하는 친구 분명 있고 거기에 30대 뭐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했던 친구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유튜브 하던 친구가 최고위원 하는 게 아니 그게 뭔 상관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왜냐면 그 친구가 당권파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반영된 거 아니겠냐라는 의구심을 또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이것 역시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최고위가 사실상 지도부가 사실상 좀 개입을 한 거다. 좀 선택적 개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중립성을 잃게 하는 판단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성신부대도 이제 청년이시니까.
0: 아 이건 좀 민망한데 왜냐면 당의 기준이 45세라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충족이 되긴 하지만 청년 최고 청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럼 민주당 지금 청년 당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 아 지금 엄청 분노하고 있죠. 청년들 저보다 어린 20대 30대 당원 활동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친구들도 자기 주변 친구들이 민주당으로부터 떠나는 걸 많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이 이거를 도입하는 것 같고 논쟁을 벌인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 청년들이 볼 때는 뭐야 청년 최고 뭐라고 아니 그까이 거 안 받아 이래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 여론 상당히 안 좋아요.
1: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고 접어야 되는데 이게 당내 문제니까 주말에 최고위 다시 열어서 지금 재논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일 하는 건가요? 내일 결론 납니까?
0: 내야죠.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일 또 시간 끌잖아요. 이거 그러면은 선호투표제랑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제 안 하겠다는 거를 시간 끌어서 마지막에 급하게 넘기려는 왜냐하면 지금 최고위의 다수가 지금 당권파란 말이에요. 당권파가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이거를 통과 안 시키려는 꼼수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다고 전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안 열고 뭔가 아니면 내일 뭔가 논의 결론을 못 낸다 그러면은 전 당권파에 대해서 좀 비판을 크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정광재 대변인은 지금 민주당 당대표 뽑을 때 선호투표제 하자고 하는 거 이거 당원당규 위반이다 이런 목소리 지금 당에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2: 아니 국민의힘 경선 방식을 잘 벤치마크해서 따라하시면 이런 논란 없을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은 일단 결선 투표를 합니다.
1: 네.
2: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은 그냥 전당원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청년 최고위원을 두지 않았다는 거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뭐 이번에 2030 세대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대적이라더라. 그러니까 2030 세대를 잡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다는 차원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직선으로 뽑아보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말 많은 권한을 줘보자라고 하는 것은 좀 건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국민의힘 하고 있는 거예요. 선호 투표는 저는 조금 의아하게 봐요. 그냥 그동안 있었던 방식 그대로 결선 투표를 하면 이런 정치적인 오해를 사는 일 없이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전준위에서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선호 투표를 갑자기 이번에 도입하게 되면 누군가에겐 유리하고 누군가에겐 불리하게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냥 과거 했던 대로 결선 투표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국민의힘은 결선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와 선호 투표는 사실 우리 국민이나 유권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투표 방식이에요. 그리고 결선 투표는 굉장히 직관적이란 말이에요.

0: 야, 그 2, 3등, 아, 1, 2등까지 이 다시 한번 해서 네. 정당성도 더 확보하고 과반의 득표를 얻어서 당을 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권한의 크기도 크게 가져가면 그게 더 민주당 유리 그 운영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은데 선호투표를 굳이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를 밖에서 봤을 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 근데 선호투표제는 1년 전에 도입하기로 이미 결의를 한 거고요. 우리 당 의장 후보 선출할 때도 이미 도입했고 그 이미 실시를 했고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이미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전당대회 때도 당대표 선거할 때도 이거를 도입할 수 있는 건데 작년 전당대회 때는 이게 후보가 3인 이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한 거거든요.
2: 그러니까 3인 이상이면 선호투표 실시한다 이렇게 있어요. 결정을 했다는 거죠.
1: 그러니까요. 근데 네. 자 선호투표가 지금 결선투표제 좋은 제도 도입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 하라고 하셨는데 선호투표제라는 게 결선투표제를 발전시킨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결선투표제는 두 번째 결선투표할 때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결선 안 올라가면 투표에 참여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선호 반영률이 떨어집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만약에 4인이 올라가잖아요. 4인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자 결선투표에 못 올라갔어. 근데 내가 2순위로 지지하는 사람도 결선투표에 안 올라갔어. 결선투표에 올라간 게 나의 3순위야 4순위야. 그럼 나의 선호 반응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선호투표를 하게 되면 1순위 투표도 반영 2순위 투표도 반영하기 때문에 이 결선투표제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한 더 강화시킨 네.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걸 하자고 하는 거고 우리 당이 1년 동안 활동해 뭡니까? 당원 주권 강화잖아요. 당원 주권 강화로 해와 지금 1년 동안 뭔가 제도들을 바꿔왔는데 선호투표제는 당원 주권 강화의 전 정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호 반영률 증가에 투표율 높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결이 다른 선택을 하는 자기 모순적 행동이 될 거기 때문에 선호투표제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안 받을 이유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런데 민주당이 네. 대통령제 선거와 관련해서도 결선투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럼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할 때도 선호투표 할 거예요? 저는 아무리 그냥 당내 선거라고 한다지만 선호투표라는 게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해서 다른 나라 몇 개국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선투표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선호투표로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여기에 뭐 시간이나 비용 문제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게 그냥 듣기에는 아 선호투표제를 정해놓고 이걸 하기 위한 거에 그 어떤 구실들을 다 가져오는 것 같아서
2: 뭐 결국에는 이제 유불리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이걸 뭐 대통령 선거까지 얘기하기에는 당내 선거니까요. 그 제도까지 지금 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거기까지 저희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선호투표에 대해서 아마도 뭐 기억하시겠지만 국회의장 경선 때 이제 선호투표 한 걸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제 얘기 막 자랑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는 뭐 아무튼 지금 논란이 좀 있으니까요. 이 논란 그냥 없애기 위해서 당원당규 뭐 구체적으로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때는 당원 개정하면서까지 전대 날짜 확정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선호투표 관련 당원 당규 개정도 못할 거 없어 보이긴 하는데
1: 지금까지 전당대회 할 때 이런 뭔가 제도적 변경이 있을 때 그때 뭐 당원 개정하면서 해왔었어요.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도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결선투표 때 투표율 떨어집니다. 참여하는 당원들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당원들에게 기회를 덜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호투표제가 낯선 제도라고 해서 자 그러면 대통령 선거 때 도입할 거냐고요? 선호투표제가 좀 더 많이 알려지면 도입 못할 것도 없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도적 시도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할 게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그러니까 이거 유불리로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지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잖아요. 네.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지금 송영길 후보랑 김민석 후보는 약간 사이가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서로 1순위 찍은 지지자들이 2순위는 서로를 찍어줄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반영될 거 아니냐. 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결선 투표를 해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그 편을 갈라서 본다면 네. 그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자 이거를 어차피 결선 투표를 간들 1, 2등 서로를 또 찍어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유불리를 왜 따지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선투표 갈 때는 그 두 분들 중 송영길 후보나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 3등한 후보의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 약간의 투표 포기에 기대를 하면서 그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2: 네.
1: 이거는 참정권 차원에서 당원주권 차원에서 매우 유불리를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2: 근데 지금 당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걸로. 그럼 아까 어차피 선호투표나 결선투표나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물론 일부의 투표율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럼 그냥 결선투표로 가면 안 돼요?
1: 그러면은 우리를 부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1년 전에 이거를 하자고 해놓고 네. 그래놓고 의장 선거에도 했고 원내대표 선거에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유불리 때문에 이걸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1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건 뭐가 됩니까? 우리를 부정하는 게 된다니까요.
2: 정경재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의원이 이제 원래는 선호투표 결정 직후엔 수용한다고 했다가 바로 다음날 이제 부정적 입장으로 좀 바뀐 거잖아요. 이게 유불리 계산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선호투표는 누구한테 유리하고 뭐 결선투표는 누구한테 유리하다 뭐 이런 판단이 있으세요?
0: 당연히 그 판단이 있으니까 네. 정청래 의원도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좋아 룰 세팅하는 거에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른바 친명과 친청 후보 간의 경쟁 구도가 명확하잖아요. 근데 친명 후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두 명이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
2: 네.
0: 이 두 사람들 간의 전략적 연대가 가능한 거잖아요. 저는 그게 뭐 결선 투표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전략적 연대가 깨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선호 투표를 하든 결선 투표를 하든 이미 조금 그 선거의 판은 김민석 전 총리에게 기운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로서는 이거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최고위원회가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랑 가까운 사람들이 과반이라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전준희가 이걸 통과시킨다고 했었을 때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밖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문제 갖고 이렇게 경쟁하는 게 여당의 당대표 선거를 뽑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논쟁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2: 김민석 후보는 이제 선수가 룰에 너무 시비 걸면 치사해진다. 룰에 자꾸 시비 거는 거야말로 집단적 자기 정치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제게 좀 불리할 거라 생각되는 순회 경선 일정과 룰에 대해선 자기는 다 받아들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선호투표는 과거 이재명 대표 시절 도입 결정됐던 일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투표 방식에 따른 유불리 그러면 계산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1: 자, 이 후보의 말은 뭐 후보들은 유불리 계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주장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지금 개입한 게 누굽니까? 최고위가 개입했잖아요. 최고위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준희 결정사항을 사실 지금까지는 최고위가 정말 엄청난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전준희를 다 따라줍니다. 근데 처음에 김민석 후보가 언급하고 있는 일정 순서와 관련돼서 왜 정청래 후보의 고향부터 시작하냐라는 좀 볼멘소리를 했는데 최고위 그때는 브레이크 안 걸었잖아요. 만약에 그때도 자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전준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정도 변경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최고위에서 변경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자 이번 특정 룰 때문에 특정 후보가 유리해질 수 있어요. 이거는 공정하게 해야 돼요. 두 번 다 개입했다면은 이런 얘기 안 나오죠. 근데 그때는 개입 안 했다가 지금 개입하니까 선택적 개입이니까 당연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죠.
2: 정청래 대표는 또 여기 겨냥한 듯해서 저는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때리면 맞겠다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끔 정당박이는 하겠다라고 또 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네. 자기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난 1년간 말의 감옥에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말의 감옥에서 해방된 다음에 정말로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의 상당 부분은
2: 저희
0: 이번 당대표 경선용이다.
2: 2부에서 얘기할까요? 네. 맞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찜통 더위가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밤새 열기가 식지 않아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서울과 광주가 34도, 강릉, 대구 35도까지 기온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에 차량이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판교 분기점, 또 달래 내에서 반포 구간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화성휴게소, 용담터널, 조남분기점, 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조남분기점에서는 화물차, 고장차 여파로 정체고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 방향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하남분기점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 구간, 판교분기점에서 성남, 계양에서 송내로 7km 구간 어렵게 이동합니다. 최지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6: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정말 토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부 말미에 정청래 의원 발언을 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때리면 맞겠다라는 글을 올렸고, 그러면서도 가끔 정당방위는 하겠다 또 이렇게 써서 이걸 어떤 뜻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될 것이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정광재 대변인 말씀 마저 듣겠습니다.
7: 그래서 말에 감옥에서 해방돼서 이제 말을 실컷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심상정 의원과 뭐 토론회를 한 과정에서 심상정 의원이 막 뭐라고 얘기하니까 아 말로는 못 당해요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는 사실 굉장히 대중들에게 쏙쏙 꽂히는 말들을 잘하는 것 같아요. 나 네거티브 안 하지만 정당 방위 행사는 하겠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6: 할 말은 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7: 그럼요. 네. 그래서 앞으로 뭐 한 40일 조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선거 전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입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거칠어질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보고, 반면에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건 좀 점잖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6: 네.
7: 실제 이제 뭐 대중들 앞에서 뭐 후보들 토론회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한테 크게 말려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6: 요즘 국민의힘이 밖에서 이렇게 민주당 여당을 보고 있는 게 참 즐거우신가 봐요. 정청래 의원 칭찬을 다 하시는 걸 오늘 듣습니다.
7: 지금 국민의힘에 뉴 정청래 그룹 많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뭐 이런 이게 우리가 이념 지형에서 봤을 때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굉장히 왼쪽으로 민주당을 끌어오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중원이 좀 비니까 국민의힘이 그 중원에서 싸울만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략적 판단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0: 당원이 70%고 민심이 30%잖아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그런데 거기에 또 역선택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무리 충청래 민주당 대표를 응원한다고 하더라도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 그 두 사람은 오늘도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두 사람 정청래 의원하고 네. 김민석 후보입니다. 오늘도 지역 돌면서 당원 표심 공략하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제가 제일 잘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말했고요. 역시 여의도는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야전이다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정청래다. 범민주연합으로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어떤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2: 일단 김민석 후보에는 계속해서 뭔가 이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중도실용에 내가 맞는 사람이다. 아, 그거 1년 동안 호흡을 맞추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을 이끌어가는 거는 아까 정광재 대변인이 딱 말씀하셨잖아요. 왼쪽으로 우리 당을 끌어당길 것인가. 그러니까 진보로 갈 것이냐 중도실용을 갈 것이냐 요거 갖고 지금 다툼을 하는 거잖아요. 김민석 후보는 중도실용 가는 게 맞다. 왜? 대통령이 그 주장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함께 국정운영의 파트너를 내가 하겠다고 주장하시는 거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포지셔닝을 약간 지금 뭐 아까 우리가 다뤘던 SNS 글도 있습니다만 때리면 맞겠다라든지 아니면 1대2, 1대3 싸우는 거 뭐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든지 약간 본인이 당하고 있다, 본인이 좀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다라는 포지셔닝, 약자 포지셔닝 그래서 동정 여론을 좀 많이 사는 쪽으로 전략을 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이 당권 아니 그 규정과 관련돼서 이 지금 현 지도부에 친청계 의원들이 훨씬 많으시거든요. 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정청래 후보가 정청래 의원이 소수 약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그리고 수성하는 입지시잖아요. 지도부를 한번 한 다음에 당대표를 한번 네.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수성 위치를 뭔가 도전자 위치로 바꿔서 뭔가 이런 구도를 좀 바꾸시려는 전략이 좀 이런 발언이나 SNS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1: 네. 아직 정청래 의원은 공식 출마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후보라고 칭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청계에서 대통령 당무개인 말라라는 식으로 말하고는 강훈식 비서실장 전대에서 빠져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전대 대통령 끌어들이는 거하고 비슷한 대통령 지킬 사람 나다 이거는 결국엔 끌어들이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친청계에서 당무개인 말라라고 말하는 거 이것도 네. 어떻게 지금 이건 야당의 언어란 말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패널들이나 국민의힘 의원 정치인들이 계속하는 게 대통령이 지금 당무 개입하고 있다. 전대에 개입하고 있다. 이걸로 공격하는데 왜 우리 당 후보들 우리 당 정치인들 입에서 대통령 당무 개입 이런 게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친청계 의원들도 뭔가 이 지도부를 이끌었던 뭐 그런 공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근데 정권은 짧다라든지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한다라든지 네. 대통령 비서실장 빠지라든지 이런 식의 야당의 언어를 자꾸 쓰시면은 지금 지도부가 과연 대통령과 발맞춰 갈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나 고민정 후보가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 아까 이제 정성래 의원이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친청계 의원들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윤 최고위원이 김민석 의원 공격 강도가 매우 아슬아슬한데 계엄 해제 표결 왜 참여 안 했냐? 감기약 먹고 잠들었다는데 감기약 성분이 뭐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민석 의원이 계엄 때 국회에 안 온 건 아니죠. 김호준 씨 유튜브 채널에서 당시 김민석 의원 간발의 차로 조금 늦어서 표결에 참여 못한 CCTV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거가 공개됐는데도 이성윤 의원은 왜 표결 불참했냐, 2시간 동안 뭐 했냐, 재차 답을 또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떤 효과를 노리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0: 일단 본질적인 네. 질문은 말을 이렇게 이렇게 둘러둘러 얘기했지만 김민석 전 총리가 계엄해제 투표에 응하지 못했던 것은 그 시간 동안에 뭐 좀 눈치를 보느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을 지켜보느냐고 안 왔던 거 아니냐라는 말을 직관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 전 총리가 이런 화면 겸공인가요? 거기서 좀 공개도 했지만 네네. 여전히 본질적인 질문은 그래도 왜 늦었는데에 대해서는 그 약간의 의문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성윤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지지층들을 결집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사실관계가 앞으로 뭐 어떤 설명을 김민석 전 총리가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계속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1: 근데 이게 재밌어요. 김호준 씨가 이성윤 의원 겨냥한 듯 의혹 제기한 분들은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좋겠다라고도 말을 했는데 그간

0: 이제 정청래 의원하고 밀착했던 김어준 씨가 돌연 김민석 후보 감싸는 모습이라고 해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류가 전대에 영향이 좀 있을 걸로 보십니까?
1: 저는 감싼다기보다는 이거 이 일 이슈를 털어내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한테도 털어주는 건데 지금 네. 이성윤 의원이 무리한 공격을 한 거잖아요. 지금 이거 사실 건강한 대변인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건 야당, 이건 역시 야당의 언어입니다. 야당이 계속 우리 당 공격할 때 우리 당 정치인 중에 김민석 전 총리 공격할 때 쓰던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당 안에서 심지어 이 사실 왜 이런 얘기를 우리 당 안에서도 쉬쉬하면서 있었냐면 영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된 거지? 왜 진짜 못 왔지? 왜 안 왔지?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상이 공개됐으니까 깔끔하게 끝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씨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이거는 이거 갖고 공격하다가는 이성윤 의원이 공격을 받겠구나. 오히려 역풍을 맞겠구나. 그러면 친청계층에 오히려 역풍일 테니까 이건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사과하도록 영상 공개해주고 이거를 털어내주는 듯한 느낌을 보인 건데 근데 이성윤 최고 사과 안 하시잖아요. 지금 안 물러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는 게 기껏 김어준 씨가 지금 이거를 털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거를 저는 발로 차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이성윤 최고는 빨리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지어 조승래 전 사무총장도 네. 최고위원들은 이런 전대와 관련된 발언이나 개입할 거면 최고위원직 내려놔야 된다는 글을 오늘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민주당 당권주자는 지금 두 사람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송영길, 고민정 후보도 이번 주 나란히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고요. 오늘 각각 전북하고 경북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전대 출마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특히 친문계 이제 고민정 후보 출마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청래 의원 손절 메시지라는 해석도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2: 저도 고민정 의원의 출마는 네. 조금 의외였습니다. 전 맨 처음에 뭐 이런 출마 얘기가 있었을 때 최고위원 선거를 나온다는 건가라고 예상했었는데 당대표 선언을 해서 조금 의외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영역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른바 뭐 문조털레우라는 그 그룹 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실 왜 본인이 그 그룹에 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거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가 들렸잖아요. 그런데도 정치권에서 같이 묶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출마를 함으로써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적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네. 확인시켜 줄 수 있었다는 의미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 면에서 지금 문조털레 그룹에서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굉장히 고립되는 상황이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 이렇게 발 빼고 있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을 때 그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는 하루빨리 보안수사권 완전 철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부터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와는 조금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김어준 씨도 방송 통해서 이성윤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을 덜어주는 방송을 했죠. 지금 유시민 작가는 굉장히 조용히 있죠. 그러니까 이 다섯 명의 그룹 가운데 굉장히 좀 고립돼 있는 느낌이다. 다소 좀 곤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게 밖에서 봤을 땐 그렇습니다.
0: 뭔가 분위기가 네. 좀 변하는 것 같다라는 거는 느껴진다라는 네. 얘기세요.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 출마도 친석계는 되고 공식화를 했는데 친청계에서는 아직 공식 출마 선언하는 이가 없습니다. 이유도 좀 궁금하고 또 이성윤 최고위원이 재도전할까도 궁금한데 이거는 성친부대께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1: 뭐 공식 출마하실 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네. 이성윤 최고위원 재도전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들이 아마 파트너로 같이 나오시지 않을까. 이성윤 최고위원이나 뭐 한민수 의원이나 최민우 의원이나 목소리 좀 높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분들은 왜 출마 선언 안 하나? 저는 정청래 당대표 후보랑 아마 좀 비슷한 시기에 하시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분들 중에 이 최고위원 후보 군들 중에서 한 분이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SNS 올리셨었나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또 네. 순방 기간 중에 대통령 순방 갔다 이제 오셨잖아요. 순방 기간 중에 출마 선언했으면 그거 갖고 또 비판하지 않았겠냐라고 하신 걸로 봤을 때 이제 순방 다녀오셨고 그 순방 끝났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마 정청래 당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들이 출마 선언들을 이제 하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올 겁니다.
0: 성추행 부대는 최고위원 출마
1: 아니요. 저 여기서 처음 네. 밝힙니다. 불출마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 대통령의 중도실용 외연 확장을 주장하는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를 적극 지지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당대회를 뛸 생각입니다.
0: 출마 얘기 나오는 이들 포함해서

0: 어떤 분들이 최고위원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전망을 좀 해볼까요?
1: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네. 관심이에요. 예,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이번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선호투표가 됐든 결선투표가 됐든 저는 김민석 전 총리가 당내로부터 뭐 현역 의원을 비롯해서 다수의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다섯 명이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이른바 친명계 최고위원이 몇 명이 구성될 것이고 친청계 의원이 몇 명이 구성될 것이냐가 상당히 그 앞으로의 당 운영에 가늠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거든요. 당 대표가 예를 들어서 2024년 그 전당대회 때는 이른바 팀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나갔었던 거고 그런 걸 보면 적어도 뭐 한 두 명 정도는 이른바 친청계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서 친청계에선 희망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가 좀 분산될 거 아닙니까? 친명계 그룹 내에서도 친청계 내에서도 그런데 친명계 후보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면은 분산되는 거고 친청계 후보는 적게 나오니까 집중되는 거고 그래서 한 두 명 정도는 친청계 후보가 최고위원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0: 다섯 명 중에 두 명 정도는 그래도 친청계가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당대표는 김민석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 외부의 전망입니다. 아마도 뭐 다음 주에도 이 얘기 조금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한 번 더 전망을 해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동영 대표 한 보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간첩이라 표현하면서 범죄 행위로 제명당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행위자 복당 영구금지라고 했던 말이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게 아니라면서도 굉장히 높은 수위로 이제 복당 불가의 못을 박은 형태인데요. 이거 정광재 대변인님 말씀 먼저 주십시오.
1: 일단 해당 행위자 복당 영구금지는 저도 같은 맥락으로 봤어요. 어떤 사람들을 얘기했었냐면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내에서의 위원장 자리를 맡기 위해서 민주당과 결탁해서 정치 행위 이런 것들은 용납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미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나 징계가 마무리된 사람들을 상대로 소급 적용하면서까지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수 유튜브 채널 강성 보수 지지자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본인이 마음 먹고 정말 나가서 이런 얘기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와서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발언 강도는 셌던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그 뭐라 그랬습니까?
0: 범죄행위인가요?
1: 범법행위인가요?
0: 범죄행위.
1: 범죄행위. 아니 범죄행위 아니 지금 어디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까?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까? 이것을 그냥 정치적인 레토릭을 사용해서 범죄행위라고 단정한 건 어쨌든 한동훈 의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두 사람 간에 특히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감정의 골은 정말 깊구나. 이거 해소하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영구복당 금지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본인이 뭐 유신체제도 아니고 언제까지 당대표로서 자리를 지킬지도 모르는데 영구복당 금지 이런 얘기들은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공격 강도를 더 세게 높이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성친부대.
2: 전 자신감이 붙은 거라고 보거든요. 본인의 거치 이제 언터처블 됐다.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간첩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100명이 있다. 근데 20명이 내부 총질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마이너스다. 도움이 안 된다. 요게 딱 친한계를 한 20명 정도라고 약간 평가절하하면서 수치도 되게 적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 너네들 이러면 쫓아낼 거야. 그러니까 징계정국 지금 가고 있는데 너네 징계할 거야. 너네는 내부 총질만 하는 해당 행위자들이기 때문이지 라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맞지 않죠. 왜냐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의 거취나 비판을 했던 비당권파 대안과 미래라는 그 모임에는 25명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선될 때 역시나 당권파를 비판했던 쪽에 지지를 받았던 김도우 후보는 48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장동혁 대표가 말한 것보다 규모도 훨씬 크고 그리고 강도를 세게 하면서 범죄 행위라는 것도 판사 출신이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의원이 뭐 의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받은 게 없는데 이런 것들을 범죄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난 이제 친한 게 아유 뭐 안

0: 가자. 아유, 난 못 받아들이겠어. 난 징계할 거야. 징계할 거고 너네들 나갈 테면 나가. 그거 자신감의 발로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다시 본인이 좀 약간 뭔가 정당 지지율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자신감을 약간 얻으신 것 같은데 다시 역풍 불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1: 이게 이제 장동익 대표가 얘기한 범죄 행위로 제명당한 사람 이런 표현에 한동훈 의원 그간의 이렇게 행보를 보면 이른바 요즘 긁혔다고 하죠. 확 좀 긁힐 만한 발언이잖아요. 근데 되게 조용히 계신단 말이죠. 왜
2: 장동혁 네. 대표가 하는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네. 대꾸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좀 정한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장동혁 대표 가족상과 관련해서도 조문을 가고 했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굳이 이렇게 하는 얘기에 참전해 갖고 뭐 말을 더 섞어 갖고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눈치고 전 장동혁 대표가 내부 총질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당을 이끄는 방향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국회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내부 총질 나오겠습니까? 그 방향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냥 내부 총질이라고 네.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맞는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당대표가 하려고 하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과 관련해서도 뭐 징계위원회 지금 회부돼 있잖아요. 징계위원회에서 그게 징계가 될 사안이겠습니까? 아무리 윤리위원회가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1: 그러니까 장 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한 것들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거는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행위자 복당 영구 금지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탈당하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에 대한 발언이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따지면 이제 장동혁 대표 호위무사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복당 영구 금지냐 지선 때는 아니지만 총선 때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지 않습니까?
2: 아니, 이런 얘기는 복당이 됐어요. 근데 우리 그 장해찬 최고는 지난번 비대위 시절에 네네. 그 이미 복당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저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도 맡았었잖아요.
1: 국민의힘 친한교와 소정파에 대한 이제 무더기 징계 논의를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 중에 6선 조경태 의원도 지금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조경태 의원이 국회 부의장 경선에서 떨어진 거에 불복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 걸어 본회의 표결해서 박덕흠 부의장 후보 낙선시켜달라 요청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은 사실상 인정을 했고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래도 되는 건지 이 사안은 징계 사안이다 아니다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성춘부대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이건 징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징계 정국이 참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게 처음에 그 강명구 의원이 받은 텔레그램 문자를 봤을 때는 1번 무소속 한동훈 후보 지원하는 사람, 2번 당대표 비판한 험한 말한 사람 이것만 나왔을 때는 2번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서 엄청나게 비판했거든요. 이제 3번이 추가된 겁니다. 조경태 의원은 친한계라기보다는 약간 이 독자적 행동 때문에 지금 징계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전 3번은 전 정당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3번은 징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동혁 당권파 입장에서는 이거 계속 물건너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 논의 자체가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당대표 비판한 걸 해당 행위라고 하고 징계를 논의하냐. 근데 3번이 새로 추가되면서 그건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전 객관적 논의 주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뭐 이렇게 표현한 걸 호재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조경태 의원 맞불로 장동혁 대표 제명 출당해달라고 윤리위에 징계 요청서 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건 될지도 의문인데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2: 이게 또는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좀 곤란한 질문이긴 한데 저도 징계 요청 사유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조경태 의원이 굉장히 좀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 당내 경선이 한번 이루어졌었던 사안이잖아요.
1: 네.
2: 그러면은 우리 그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이 승리를 했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국회 부의장으로 박덕흠 의원을 추천하게 된 건데 상대 정당에 대해서 그 사람 뽑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건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1: 저희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두 분과 함께 더 나눠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4: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5: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아이킥. 3부는 경제 얘기, 4부는 국제 얘기 나누겠습니다. 3부 전까지 정치대담 두 분과 함께 틈새 토크 유튜브에서 더 할 테니까요. 유튜브로도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6: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7: 안녕하세요. 고아정입니다. 요즘 핫한 편집자죠. 김민경 씨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말솜씨가 늘까요? 대답은요. 말솜씨가 느는 건 잘 모르겠는데 용기가 생겨요. 대부분의 문학 작품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들이 좌절을 딛고 일어나 살아가는 걸 보면서 응원을 하게 되고 그래 나도 열심히 살아보자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삶을 응원하는 마음이 돌고 돌아 나를 위한 응원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6: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0: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다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11: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0: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서장이 직접 강간살인죄 적용을 막았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 광산서 수사팀원 여러 명으로부터 서장이 장윤기에 대해 강간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수사팀이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물인 리얼돌 등을 압수하지 않고 장윤기 부친이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방치한 과정을 서장도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수사지휘부로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오늘 광주경찰청에서 강력계장과 수사부장, 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 사무실 등 세 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광산경찰서에서는 형사과장실과 서장실 등 두 곳에서 증거 확보를 진행했습니다. 전남 담양경찰서 서장실과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장실 등 당시 지휘부의 현재 근무지도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이 나스닥에 상장됐습니다. 최근 AI 투자에 대한 의구심에 주가가 급변동을 겪고 있지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뉴욕에서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5: SK경영진과 미국 나스닥 관계자들의 환호 속에 SK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SK하이닉스의 ADR은 주당 $149였던 공모가보다 14% 높은 $170에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종료를 알리는 등 변수 속에 등락을 이어가다 12.76% 오른 $168.01로 첫날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상장 직후 이어진 내외신 인터뷰에서 반도체 수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현재 AI 수준을 4살에서 5살 어린아이로 평가하고 성인에 해당하는 AGI, 즉 범용 인공지능에 이르려면 엄청난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결과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2030년 이후에도 이어질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최 회장은 이번 SK하이닉스 미국 상장의 이점으로 스톡 옵션 등을 통한 인재 채용과 글로벌 투자자 확보 등을 꼽고 파이를 쪼개 한국 주식시장을 위축시키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4: 북중미 월드컵에서 무적함대 스페인이 벨기에를 꺾고 4강에 올랐습니다. 교체 투입된 미켈 메리노가 두 경기 연속 극적인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이명노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무려 40년 만에 월드컵에서 만난 스페인과 벨기에. 이번 대회 단 한 점도 내주지 않고 16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무적함대 스페인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전반 30분. 다니 올모의 슈팅이 막혔지만 흘러나온 공을 파비안 루이스가 밀어넣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스페인은 신성 라민 야마를 앞세워 파상 공세를 이어갔지만 추가 골을 넣지 못했고 벨기에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전반 41분 샤를 더켈라로의 헤더가 골망을 가르며 1대1 균형을 맞췄습니다. 첫 유효 슈팅으로 골문을

0: 며 교체됐고 스페인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후반 43분 파우 쿠바르시의 중거리 슛이 골키퍼 맞고 나온 상황에서 교체 투입된 미켈 메리노가 왼발로 밀어넣으며 2대1로 다시 앞서갔습니다. 포르투갈과의 16강에서도 교체로 들어가 추가 시간 결승골을 넣은 메리노는 투입 2분 만에 극장골로 또 한 번 팀을 구했습니다. 대회 첫 실점을 허용했지만 스페인은 2대1로 승리하며 16년 만에 4강에 올랐고 오는 15일 프랑스와 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1: 오늘 정오쯤 경기도의 한 워터파크에서 7살 여자아이가 물에 빠졌다가 구조됐습니다. 근처에 있던 안전요원에 의해 구조됐는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아이는 근처 학원에서 단체로 물놀이를 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물에 빠진 경위 등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 성남시에 있는 한 육군 부대에서 20대 상병이 숨진 채 발견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병사는 부대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근처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염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군부대 마라톤 행사를 열었다가 열사병으로 20대 병사를 숨지게 한 육군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북부 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해당 부대의 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 등 책임자 4명을 지난 2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육군 8사단에서 9km가량을 달리는 마라톤 행사를 기획하면서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아 한 달 뒤 열린 대회에서 입대 4개월 차 취사병 지수혁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형이 수사기관에 나 혼자 다친 것이라며 범행을 숨겨주려 했으나 결국 동생의 유죄 판결을 막지 못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친형 B씨와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주방에서 꺼내든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B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스스로 다친 것이라고 진술했고 재판 단계에서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동생 A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은 계속하겠지만 휴전이 끝났다는 것을 이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우리에게 대화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우리는 이에 동의했지만 미국은 이란에 휴전이 끝났다고 단호하게 밝혔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을 중단하고 모든 항로를 통행료 없이 개방하겠다는 공개 성명을 발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들은 현지 시간 10일 일부 기자들과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최근 며칠간 이란과의 대화가 생산적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경남,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2도, 전주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0: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3: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4: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에서는 나스닥이 데뷔한 첫날 13% 상승세를 보이며 화려한 등장을 한 SK하이닉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부 판을 읽는 국제정치에서는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 이야기부터 쿠팡에 대한 미국 하원 보고서,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는 미국과 이란 전쟁 상황까지 꼼꼼히 살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갔다가 돌아올게요.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5: 토익은 해커스.
7: 아이고.
8: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9: 우리 직원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8: 아니 부르놀이 모르시오?
10: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8: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9: 좋다.
8: 두루두루 누리라고?
9: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1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1: 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이슈 한 큐에 정리해 주시는 김큐, 안녕하세요.
4: 네, 어서 오십시오.
1: 이 소식이 아마 경제에서는 가장 따끈한 소식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새벽에 미국의 SK하이닉스 주식이 상장됐습니다.
4: 그렇습니다. 우리가 ADR이라고 네. 하죠. 주식 예탁증서라고 얘기하는데 일종의 교환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상장된 주식의 교환권을 미국에서 이제 증시에서 사고 파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ADR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돼 있는 SK하이닉스의 주식을 10개로 쪼개서 거기서 이제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가격에 이제 거래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주당 $149에 거래를 하기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1,500원 환율 계산해 보면 한 22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열리고 나서 첫 거래가 $170로 주당 거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간 오르내림을 반복하다가 많이 올랐을 때는 $177까지 올랐고요. 종가는 13%가량, 아까 149달러에서 13%가량 상승한 $168로 마감했으니까요. 환율 계산해보면 지금 1,500원 정도잖아요.
1: 네.
4: 그러면 한 25만 2천 원. 그러면 아까 이게 10주로 쪼갠 거라 그랬잖아요. 네네. 공 하나 더 붙이면 252만 원 정도의 거래를 마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막 인터뷰도 엄청 나오고요. 미국 언론이 거의 어제 하루 내내 SK하이닉스 얘기만 했고요. 주관사인 JP모건이 자신들의 맨하탄 건물 상단에 태극기까지 이렇게 막 노출시키면서 굉장히 분위기 좋게 어제 성공적인 미국 시장에 데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크게 뉴스에 나오는 건가요?
4: 이게 아까 이제 주당 149달러라고 했어요.

0: 했으니까요. 전체 네. 그러면 몇 주의 주식을 발행했느냐에 따라서 SK하이닉스가 조달한 자금의 규모가 나오잖아요. 네. 한 뭐 37조 원에서 40조 원가량 되거든요. 한 40조 원 정도 미국에서 우리가 투자금 받아서 SK하이닉스가 한국으로 달러 가지고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에도 영향을 좀 줘서 야 SK하이닉스가 40조 원이나 달러 가지고 온대. 그래서 지난주 후반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1500원 부근으로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규모가 미국에 상장된 외국 기업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상장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스페이스X 상장 제외하면 두 번째로 큰 상장 규모니까 네. 굉장히 큰 규모의 기업이 미국 증시에 등장했다. 그게 우리나라 기업인 SK하이닉스였다라니까 그걸로 좀 약간 뭐 국뽕도 차오르고 이렇게 뿜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인데 네. 첫 번째는 기업이 투자금이 필요하면 벌어서 쓰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이익 내서 그 돈 쓰는 거 이거잖아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대규모 투자금이 필요하면 은행에 갑니다. 금융권에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해서 대규모 돈을 빌리죠. 네. 대출입니다. 개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생기죠. 이자를 내야 되고 나중에 돈을 갚아야 돼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 돈은 언젠간 갚아야 될 돈이고 쓴 거에 대한 비용을 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채권도 개인한테 돈 빌리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공모로 이렇게 발행을 해서. 그러면 거기에도 만기가 있고 채권도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리나 채권을 찍어서 빌리나 돈 빌리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는 거는 사실상 갚을 의무가 없고요. 이자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주가를 높여주거나 이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배당을 하면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1: 그렇겠네요.
0: 사실 주식 많이 발행해서 약간 지분율이 떨어지는 문제는 있어도 거의 조달 비용 없이 돈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돈을 SK하이닉스가 거의 40조 원이나 이번에 투자를 받은 거니까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반도체도 잘 팔아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미국에 가서 높은 가치로 평가받아서 돈도 40조 원이나 끌어당겼으니까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튼튼하게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149달러, 주당 149달러에 우리가 이 주식 미국에다 내다 팔 거거든 이거 사고 싶은 사람 모이세요 했더니 SK하이닉스가 팔려고 한 물량의 7배에 달하는 청약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러면 149달러가 비싼 게 아니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고점 논란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막 반도체 크게 하락하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미국 가가지고 상장하는데 나 주당 149달러에 상장할 거야 그랬는데 7배나 되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털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럼 반도체 고점이 아직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1: 자연스럽게 그러면 월요일 우리 시장에도 이게 반영이 될까라는 질문이 떠오르는데
0: 그거는 이제 시장의 반응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ADR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주식 예탁 증서가 SK하이닉스하고 비슷하게 저희가 본다라고 하면 대만의 TSMC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이 회사도 대만의 본주가 상장돼 있고 ADR로 미국에 상장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만의 본주하고 미국의 ADR하고 가격이 어떤가?
1: 네.
0: 100% 똑같지가 않거든요.
1: 어떤가요?
0: 미국이 15에서 20% 정도 약간 더 비싸게 거래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약간 미국 프리미엄이고 굳이 뭐 환전해서 한국까지 가서 하고 그 환율 문제로 뭐 고생 안 해도 달러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에서 조금 더 선호해서 투자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아까 13% 올라서 미국에서 마감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금요일 날 SK하이닉스가 마감한 종가하고 거의 15% 딱 올리면 맞아 떨어져요.
1: 놀라운데요.
0: 네. 그러니까 그걸 맞춰서 미국에서 거래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래서 단순하게 15에서 20% 정도 미국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된다라는 기준으로만 보면 한국이 지금 오를 만한 요소는 없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 인기가 좋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SK하이닉스 주가가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 ADR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영향을 받고 주가가 같이 동반해서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ADR을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할 때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마이크론이라는 메모리 반도체 3등 회사보다도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가치 평가를 잘 못 받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둘이 경쟁하면 더 좋은 SK하이닉스가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밸류를 더 받겠지라는 얘기를 하고

0: 있거든요. 지금 주가가 좀 빠져서 이른바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PER이 SK 하이닉스가 한 5배 정도고
1: 네.
0: 마이크론도 좀 지금 빠져서 6배에서 7배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마이크론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일단은 단기적, 중장기적 조금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 네. 네. 장이 열려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흥국자산운용이라는 회사에서 SK하이닉스 이번에 발표한 국내 대규모 투자 계획
0: 네네.
1: 이거 좀 문제 있다 하면서 주주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0: 일단 자산운용사라고 하는 곳은 네. 고객들의 투자금을 모아서 펀드라는 투자 상품에 넣고
1: 네.
0: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대신 투자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펀드는 이제 여러 주식에 투자를 하니까 해당 기업에 대한 주주들의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펀드 운용사가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주들에게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주총에 가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운용사들은 회사에 이런저런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경영상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하면 개선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하면서 주식 값어치를 올리려고 노력하는 펀드를 우리가 이른바 행동주의 펀드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흥국자산운용이라는 곳은 이런 행동주의 펀드는 아니고요. 이번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니까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주가가 재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걸 좀 해명해라라는 요지의 주주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지금 알려집니다.
1: 그러니까 뭐를 잘못했다는 거죠?
0: 주주서한의 제목은 일반 주주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였는데요. 천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1: 네.
0: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상장회사가 하면서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최태원 회장은 주 SK의 대표이사이지 정작 SK하이닉스의 등기이사가 아니거든요.
1: 네.
0: 미등기 임원인데 왜 법적 권한도 없는 미등기 임원이 이런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는 거냐 이런 게 맞느냐라는 주장입니다. 이사회 중심 경영이라는 글로벌 스탠더드하고 거리가 멀다라는 지적인 거죠. 다만 이제 당일 흥국자산운용이 이 서한을 또 보내고 나서 바로 그 저거했어요. 철회를 했거든요. 회사 측은 주식운용본부 차원의 서한이고 회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일부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서한을 철회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죠.
1: 이게 메일 또 보냈다가 상대방이 안 읽으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게 들어보면
0: 알려지고 다 읽었습니다. 네.
1: 근데 아주 뭐 이상한 주장 같진 않은데 뭐 또 철회까지 해야 됐나요?
0: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마치 옳은 소리 하는 부서를 회사가 정부 눈치 보고 입틀막한 것 같은 모양새가 좀 돼버린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1: 네.
0: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나름 주장의 근거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주장을 하는 근간인 이른바 기업의 지배구조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의미하는 거버넌스 원칙의 함정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거버넌스 원칙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절대선은 아닙니다.
1: 네.
0: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 거버넌스에 집착해서 절차적 완벽주의를 추구하다 보면 경영의 유연성도 잃고 도리어 기업 가치 혹은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도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나 테슬라 이제는 이제 더 큰 회사가 상장됐으니까 스페이스X의 CEO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 일론 머스크 이런 세계적인 혁신 기업의 CEO들도 이사회 승인 전에 거대한 비전하고 장기 로드맵을 시장에 막 얘기를 해요.
1: 네.
0: 강력한 오너십에 기반을 둔 약간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기업을 경영하는 거거든요. 남보다 먼저 경쟁이 치열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는데 이들도 이런 행동 때문에 가끔 주주들과 충돌도 있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도 하지만 이건 주주와 경영자 사이에 회사 가치 제고를 위한 행동인가 혹은 훼손인가를 놓고 벌이는 갈등으로 보는 게 맞죠.
1: 그러니까 이 사안을 네.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이런 뜻인 거죠.
0: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좀 이 논란을 보고 좀 웃기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할 걸 다 해요. 뭐든지 제동 안에 있는 건 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또 그런 게 또 당연한 거기도 하고요. 내 돈을 기관에 맡겨놨으니까
1: 네.
0: 내 돈을 보호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을 해라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이런 주장을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것만 지금 취사

0: 선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부각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난해 미국의 통상 압박 우리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현대차, 뭐 한화 할 것 없이 우리나라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막 대거 역대급 대미 투자 계획을 막 발표했거든요. 네. 이때 그 누구도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 이재용 회장이 이 나서서 한 걸 가지고 딴지를 건 사람이 없어요. 이사회를 거쳤냐, 통과했느냐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같은 기준에 투자 역대급 투자를 하는데 여기서만 이러느냐. 우리가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미 투자는 아무리 커도 상관이 없고 그럼 국내 투자는 크면 이사회 승인 절차를 꼭 밟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상법 개정과 기업 거버넌스 구조 개편을 이야기할 때마다 경영의 자율성 침해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사측을 방어하던 언론사들이 이번에는 반대로 나서서 자본시장에서 나온 일개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의 주주서한에 힘을 실으면서 마치 기업 거버넌스의 원칙이 절대 선인양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1: 이게 생각해보면 이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 규모가 엄청났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0: 그렇습니다.
1: 하네요.
0: 결국 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는 정부가 기업 압박해서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이 한 거고 그러니 절차도 안 지키고 한 거잖아. 이런 논리로 이번 주주선 사례를 가져다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이번 메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이 대부분 상장사기 때문에 이들의 정부하고의 발표 이후에 장래 투자 계획들을 모두 공시는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투자 규모하고 시행 시기는 이사회 등의 승인을 거쳐서 재공시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공시되는 일, 이사회 승인은 거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세상이 지금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중국은 대놓고 기업들 뒤에서 도와주면서 경쟁력을 일으키고 있고요. 미국은 뭐 관세로 빚장 걸면서 기업을 성장시키려고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빨리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 AI의 거대한 물결을 정부하고 기업이 손잡고 대응을 빠르게 하게 했다. 대규모 투자를 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시장의 논란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것 하지 말고 자본시장에서 그냥 서로 논의하고 주주가치 훼손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게 그냥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1: 짧게 이 이야기도 해볼까요? 이번에
0: 네.
1: 소비자 물가 산정에 구독료랑 마라탕 같은 가격이 들어갔다고요?
0: 5년마다 이 체감 물가를 맞추기 위해서 품목들을 좀 조정하거든요. 그 이번에 특이하게 이제 AI 구독료 뭐 이런 거 들어갔고 전기차 충전료, 스마트워치, 오. 마라탕 이런 것도 들어갔거든요. 5년 전에 빠진 거 보면 5년 전에 들어간 거 보면 식세기, 의류건조기, 뭐 아보카도 이런 거 들어갔으니까 생활 물가에 맞춰서 하려고 바꾸는 거고요. 이게 정확해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경제 계획도 세우고
1: 네.
0: 통화 정책도 세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만큼 우리가 이번에 포함된 것들은 많이 사용하는 품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0: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

0: 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34도, 대구가 35도까지 기온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좋아지고 있지만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아직 밀립니다.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으로 정체인데 조남분기점 전시간 생겼던 고장차가 아직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2km 구간 영향받아 밀리고요. 이후로 일찍에서 금천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호법분기점 진출로 2차로에도 고장차 있습니다. 버스 고장으로 서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7km 구간 정체입니다. 최지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주말에도 뉴스는 계속된다.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전 세계 판도를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 판을 읽는 국제정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기대가 좀 있었는데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이 선택이 됐습니다.
2: 네.
1: 그 이후에 캐나다에서 이런저런 막 뭐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뭐 독일을 선택한 데는 네. 우리의 기술력이 부족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안보적 이유, 정치적인 이유가 더 많이 작용을 했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캐나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하나오션이 만약에 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게 된다면 요 계약을 전제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었거든요. 우선 캐나다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협회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1: 네네.
2: 이렇게 되면 캐나다 내에서 군용차와 산업용 특수 차량을 설계 생산하고 단순 조립이 아닌 개발과 생산 체계를 캐나다에 구축을 하는 건데요. 캐나다 자동차 산업의 기존 일자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수만 개 규모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사실상 무산이 됐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무산이 됐겠죠. 자동차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 네.
2: 자, 캐나다도 사실 조선업이 거의 사양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호크 칼리지에 조선 인력 양성 허브를 구축하고 용접과 로보틱스 등 핵심 숙련 인력을 함께 양성하려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온타리오 조선소 내에 통합형 교육 캠퍼스를 구축하고 스마트 조선소 기술과 선박 건조 노하우를 네네. 전수하려던 계획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게 다 무산이 됐고요. 그리고 알고마 제철소에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구조용 강제 공장을 짓고 캐나다산 철강을 이제 이용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도 무산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알고마 제철소가 있는 시의 시장이 독일을 선택한 캐나다 정부의 결정이 실망스럽다는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고요. 현지 매체인 오타와 시티즌은 이 독일 잠수함이 현재 어느 나라에서도 운용되고 있지 않다. 근데 이미 실전 운용 중인 한국 잠수함은 왜 선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1: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우선 협상

0: 대상자가 못 됐으니까요.
1: 그렇죠.
0: 뭐 이런 목소리에 우리가 더 귀 기울이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캐나다 내에서 전제 조건이 그거였으니까요. 우리가 잠수함 수주해야 이거 해줄게였으니까.
1: 그렇죠.
0: 당연히 우리는 뭐 이 다 무산되는 거죠.
1: 근데
0: 이것과 관련돼서는.
1: 현지 그 방산 네. 관련 전문가들이요. 유튜브라든지 언론 매체를 통해가지고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0: 이런 목소리가 커지면 뭔가의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아무튼.
1: 아니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캐나다는 너무 네. 예 속된 표현으로 좀 더티하게 사업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0: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아쉬운 소식 좀 얘기 좀 들어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을 국빈 방문했는데 한몽 황금 시대를 열겠다. 몽골 하면 고려 시대가 먼저 떠오르기도 하는데
1: 그렇죠.
0: 원래 우리나라랑 외교적으로는 어땠나요? 최근에는?
1: 그 사실 우리나라는 1948년에 몽골이 당시에 네. 소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북한하고 수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교류가 없었고요. 1990년에 이제 수교가 확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사실 우리가 몽골과의 관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몽골하고 북한이 굉장히 친한 관계예요. 몽골 입장에서도 북한을 전략적으로 상당히 잘 관리를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0: 네.
1: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몽골이 북한과의 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몽골 내부에 있는 핵심 광물 자원들 우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일찌감치 우리가 이제 조금 정성을 들인 부분도
0: 네네.
1: 있고요. 그리고 민간 교류도 굉장히 사실은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좀 친한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몽골의 수의사 단체들이 봉사활동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가 있는 상황이고요. 몽골의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0: 네.
1: 한국이 제1의 유학지로 선택이 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몽골 입장에서도 한국을 상당히 친근하게 느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한류 열풍이 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0: 네.
1: 아마 최근에 이제 몽골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튜브에 몽골에 여행 간 우리나라 이 유튜버들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국말을 하는 몽골 인들 꽤 많고요.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친근하게 잘 대해줍니다. 예. 그래서
0: 네.
1: 이번에 사실 우리가 별로 신경은 쓰지 않았지만 몽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알게 됐고 이걸 계기로 몽골과 관계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내부적으로도 높고요. 몽골 내부에서는 어쨌든 대한민국 국가 수반이 15년 만에 국빈 방문을 한 거잖아요. 굉장히 국민들이 반가워하면서 한국과의 관계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0: 뭐 경제력이나 경제 규모에선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물 자원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다 그러면 저희가 또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도 있겠죠. 그러면
1: 네.
0: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에 가서 맺은 성과는 어떤 것들인가요?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몽골의 후레수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0: 네.
1: 갖고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 공동 선언을 채택을 했는데요. 자, 일단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을 하면서 2030년까지 양국의 교역 규모를 10억 달러로 확대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아도 몽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 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양국 정부가 이번에 체결하는 협정 또는 양해각서만 21건에 달합니다.
0: 네.
1: 몽골의 희토류와 구리 등 핵심 광물 개발과 공급망 구축도 핵심 의제인데요. 이 몽골 같은 경우에는 광물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10대 자원 부국입니다. 하지만 제조나 가공 기반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고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공급망을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가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0: 네.
1: 몽골은 그 몽골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몽골 정책적으로 사실 이 중국 의존도를 상당히 줄이고 싶어 하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라를 한국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고요. 게다가 몽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 굉장히 좋은 외교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우리나라와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0: 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몽골의 역할을 좀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몽골은 인구의 60% 이상이 34세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젊은 나라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글로벌 문화라든지 트렌드 수용도가 상당히 높은데 일단 몽골 소비자들한테 한국 브랜드 가치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민간 차원의 교류를 50만 명까지 확대하자 이런 네.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정말 잘 살릴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몽골이라는 나라가 러시아하고 중국에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조금 계기로 북한을 통과하는 화물열차라든지 네네. 어떤 식으로든 물류를 조금 먼저 개통을 하는 그런 움직임도 사실 시도되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시베리아하고 이렇게 북한 통해서 연결한다 그리고 거기로 해서 가스 가져온다만 이런 네.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정치적인 문제나 국제관계가 해결돼야 되는 문제라서요. 뭐 이재명 대통령은 몽골 가기 전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0: 그렇습니다.
1: 대규모 방산 세일즈를 한 걸로 뉴스들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0: 네, 이 대통령은 7일 나토 방산 포럼에 참석해서 한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무기 수출 많이 하잖아요, 유럽연합에. 네. 그런데 여기 단순히 우리가 다 만들어진 무기를 수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연구를 하고 공동 생산을 하고 공동으로 운용하자라고 협력을 한층 강화하자라는 구상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공급망 구축뿐만 아니라 기술 표준이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나토와 한국의 기술 표준을 통일시키는 거죠.
1: 네.
0: 이렇게 되면은 방산 협력이 대폭 확대된다라는 의미겠죠. 15조 원 규모의 한 나토 조달 기본 협정 체결 협상을 공식화했고요. 그래서 나토 공동 조달 시장 진출을 우리가 지금 충분히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에 오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 네.
0: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캐나다 수주에서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캐나다가 정치적 이유로 안보적 이유로 유럽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 네.
0: 결국은 무기라는 부분이 안보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뢰라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기술력도 있고 사실 물건도 있지만
1: 네.
0: 요 신뢰관계가 얼마만큼 형성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인데요. 아, 트리키의 아나톨루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나의 비전은 한국과 나토가 국제 안보 질서를 떠받치는 장기적인 전략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 나토 협력 심화를 위한 출발점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렇게 방산 협력에 적극 네네. 나서면서 이 나토하고 러시아와 관계가 좋지 않은데 우린 또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앞서서 지난 2월에 러시아가 만약에 한국이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에 참여한다면 양국 관계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1: 네.
0: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이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들을 나토의 이야기를 하면은 유럽이 자신들의 돈으로 미국산 무기를 사서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한국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일단 우리 정부는 원칙은 살상 무기 지원 안 한답니다.
1: 네.
0: 예. 하지만 그 이번 한국과 나토 간의 방산 협력 확대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또 고리로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압박하지 않겠느냐라는
1: 네.
0: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아 나토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말 그대로 협력하는 파트너 국가일 뿐이다.
1: 네.
0: 라면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
1: 무기라는 게 서로 상대국하고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 무기를 이쪽에서 못 쓰게 하는 거거든요. 서로 이게 약간 사이즈도 다르고 포탄도
0: 그렇죠.
1: 다르고 막 이러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나라들이 있고 러시아하고 중국 중심의 나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그 안에서의 기술 표준만 맞으면 서로 무기 많이 팔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협력이 좀 더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를 장기적 위협으로 딱 못 박았네요.
0: 맞습니다. 그 나토 정상들은 8일 날 앙카라 정상회의 선언을 선택을 하면서 이 안에 러시아를 유럽 대서양 안보와 안정에 가하는 장기

0: 적 위협이다라고 네. 딱 규정을 했습니다. 자, 현재 그 유럽 서방 국가들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나토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요. 나토 동부 전선의 군사력을 강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럽은 의도적으로 사실 러시아의 위협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1: 네.
0: 네. 실제로 이제 유럽 내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러시아가 뭐 유럽을 침공할 것이냐의 여부를 떠나가지고 유럽 자체가 느끼는 위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동시에 나토는 미국 없는 나토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유럽이 미국의 지휘, 화력, 정보 자산 없이 러시아를 억제하는 새 전쟁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유럽의 움직임에 대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서방이 러시아의 군사 위협이라는 허위 주장을 앞세워서 자국 진영의 군사화를 정당화하고 있다. 서방이 먼저 러시아에 위협을 가해서 러시아가 방어 조치를 취하도록 만든 뒤에 이를 근거로 러시아를 각종 범죄의 책임자로 몰려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명분도 러시아 측은 나토가 동진을 해와서 네네. 러시아의 안보가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맥상통하는 주장인 거죠.
1: 다른 얘기도 좀 해볼까요? 미국 하원의 쿠팡 보고서 논란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도 반박에 나선 거죠?
0: 그렇습니다. 자,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했다는 보고서를 네. 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 파장이 혹시라도 한미 통상 외교 현안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우리 내부에서 좀 나왔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났지만 네.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미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쿠팡과 직접적으로 좀 얽혀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보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24년에 쿠팡에서 만 달러의 강연 자문료를 받았다고 하고요.
1: 네.
0: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도 취임 전에 쿠팡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것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쿠팡은 뭐 백악관과 정치권에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일단 이런 우려와 관련해서 강경화 주미대사는 양국 정부 간에는 이 쿠팡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일단 형성이 돼 있다라고 약간 조금 분위기를 좀 자제시키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고요.
1: 네.
0: 내부에서 우리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미 하원 보고서를 정면 반박하는 자료집이 등장을 하고 이거 백악관하고 주한미국 대사관에 조직적으로 전달해서 항의하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1: 네.
0: 고용노동부 등 각급 기관에서 반박 내용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준비가 되면은 미 하원 법사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근데 러트닉 상무장관이 삼성전자와 네.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면서요?
0: 네. 자, 지금 반도체 네. 3대 기업 하면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을 들 수 있잖아요.
1: 네네.
0: 자, 9일 날 이 마이크론이 반도체 생산 공장을 이제 짓고 있는 그 기념식을 열었는데 요 현장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나는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서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 마이크론은 듣기 싫겠지만 우리는 네네네. 왜냐하면 트럼프식 경제 모델이 미국 투자에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AI 시대 핵심 부품인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공장 다 미국 안으로 들어와라 이건 거죠. 자, 마이크론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약간 압박에 의해서 메모리 수요 급증에 맞춰서 2035년까지 미국 내에서 투자 규모를 우리 돈으로 375조 원 이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인데
1: 네.
0: 왜 이런 발표까지

0: 했느냐.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말까지 전 세계 반도체의 40%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하겠다고 공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한테 니들도 여기에 입장을 좀 발을 맞춰줘라 라고 네.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마이크론도 디램의 40%를 미국 내에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나스닥 ADR 상장. 네. 예,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요 하루 전에 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는 하이닉스와 약간의 이제 견제를 좀 하겠다는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이것도 꼭 짚어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체제 종료를 공식 선언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0: 네. 이거 아마 네. 60일 내내 계속 이런 식의 교전도 있을 거고 충돌도 있을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날 본인의 SNS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란이 우리한테 대화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 뭐 대화는 계속하겠지만 휴전은 끝났어라고 내가 이란한테 단호하게 밝혔어라고 네. 올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 협상 대표단을 이끄는 갈리바프 국회의장도 미국이 그 MOU를 저버린다면 우리도 전면적인 방어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이란의 항복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그리고 이란 외무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대화를 요청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에 협상을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미국과 이란 모두 사실은 이렇게 으르렁대지만 결국은 협상의 카드를 쥐겠다는 의미일 뿐 실질적으로 전면전으로 가겠다. 그래서 완전히 협상을 어그러뜨리겠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 힘듭니다. 힘들어. 바라보고 있는 게 뭐 협상을 했고 MOU를 맺었고 휴전을 한다는데 가서 뒤통수는 또 세게 때리고 그리고는 나는 뭐 세게 때린 거 아니야 이러고 있고 정말 혹시나 다시 돌아갈까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상황들 보면서 중간중간에 또 소식을 좀 전해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8: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비둘기에게 기억력 실험을 했습니다. 쉬운 문제를 냈을 때 비둘기는 열심히 풀었죠. 하지만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 앞에선 달랐습니다. 억지로 붙잡고 끙끙대는 대신 구석으로가 낮잠을 청했죠. 더 버티면 탈이 날 걸 알고 스스로 멈추는 본능이 발동한 겁니다. 때로는 놓아버리는 것이 나를 아끼는 방법이라는 걸 비둘기가 일깨워주네요.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0: 7월 11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3717님께서 70대 애청자입니다. 지금 입원실에서 듣고 있습니다. 행복한 방송 고맙습니다. 꼭 청취율 조사 1등 방송 되세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지금 입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 꼭 유지하시고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애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많이들 혹시 공의로 오는 전화 있으면 받아서 김치영의 뉴스 하이킹 말씀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라붐의 상상 더하기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0: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수사지휘부로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오늘 광주경찰청에서 강력계장과 수사부장, 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 사무실 등 세 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광산경찰서에서는 형사과장실과 서장실 등 두 곳에서 증거 확보를 진행했습니다. 전남 담양경찰서 서장실과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장실 등 당시 지휘부의 현재 근무지도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순창군의 한 한우 농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 농장에 즉시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내 외부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순창군 내 소 2만 7천 마리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을 일제히 접종할 예정입니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현재까지 12명이 숨지고 23명이 실종됐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1일 후안 마누엘 모레노 안달루시아 자치정부 수반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 끊어진 전선에서 시작된 불은 4천 헥타르를 태웠고 주민 1,400여 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당국은 희생자 대부분이 대피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안내된 대피 경로를 벗어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스페인은 폭염과 가뭄, 강풍이 겹치며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쿠바에서 또다시 전국 규모의 대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쿠바 국영전력청은 현지 시간 10일 오후 국가전력 시스템이 전면 차단되면서 전국적인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쿠바는 올해 들어 네 번째 전국 규모 정전을 겪고 있으며 지난 6일 발생한 대정전이 복구된 지 이틀 만에 다시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쿠바는 우방국인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공급 감소와 미국의 대쿠바 제재 강화로 심각한 에너지 난을 겪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경남,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5도, 전주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대구 35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7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이진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고체 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경남 의령군에서 운영 중인 대형 버스 이름입니다. 첨단 초음파 진단기와 산전 검사 장비가 완비된 그야말로 움직이는 종합 산부인과라고 할까요? 태아의 건강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20종이나 되고 진료비는 무료입니다. 경남 의령군을 시작으로 강원 고성과 충북 단양, 전남 곡성 등 현재는 분만 취약 지역 11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조건을 착착 만들어 간다면 낳을까 말까 출산을 고민하고 망설이는 일도 점점 더 줄어들겠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0: 입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0: 어슬픔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중독이라는 게 있는데요. 술이나 담배처럼 물질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행동에 중독되는 것을 행위 중독이라고 한답니다. 배달 음식 중독도 어떻게 보면 행위 중독에 해당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한 감정이 들면 배가 고프지 않아도 일단 배달 앱을 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은근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배달을 시키는 행위에만 중독돼 있기 때문에 막상 음식이 도착해도 한 입 먹고 말거나 아예 음식을 개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배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요즘엔 가짜 배달 앱도 등장했다고 하네요. 가짜 배달 앱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요. 주문하기 버튼을 눌러도 실제 결제는 되지 않고요. 7, 8분 후에 음식이 도착했다는 가짜 알림도 뜨는데요. 사용자들은 가짜 도파민으로 돈도 아끼고 살도 안 찌고 좋다면서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하네요. 그래도 어쨌든 이 중독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울한 날 배달 앱 대신 라디오 앱을 켜보는 건 어떨지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보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7월 11일 토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시아의 Cheap Thrills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가짜 배달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 이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 젊은 층 사이에서 이게 유행이라고 하네요. 실제 뭐 결제나 배달 없이 주문 과정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소비 심리적인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진짜로 뭔가 가짜 도파민으로 돈을 아끼고 살도 안 찐다는 사용자들의 말처럼 돈도 절약하고 대신에 또 충동 소비도 억제하고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여러분 혹시 우울하고 또 기분이 좀 꿀꿀하다 그런 날 배달앱 대신에 라디오 앱 켜서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코너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민자영 리포터와 함께 모여라 우리 동호회 만나볼 거고요. 2부에는 오늘은 지구편 녹색연합 이다솜 활동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또 3, 4부에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모아서 소개해 드릴게요. 광고 듣고 모여라 우리 동호회로 돌아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좋아하는 걸 나누면 즐거움이 두 배. 취미가 있어서 오늘도 즐거운 사람들. 같은 취미로 이어진 인연들의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모여라 우리 동호회. 매주 이 시간 동호회 현장을 직접 다녀와서 생생한 이야기 전해주는 분입니다. 민정 리포터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모여라 우리 동호회를 통해서 이렇게나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다양하고 끝이 없구나 늘 체감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또 어떤 동호회 이야기 들려주실지 궁금해요.
4: 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다가오는 여름 짙어지고 있는데요.
3: 네.
4: 이렇게 습하고 더울 때는 사실 뭐니뭐니 해도 이 실내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즐길 수 있는 좀 땀 많이 안 나는 그런 활동 오. 뭐가 있을까 찾게 되거든요.
3: 맞아요.
4: 젠디는 시원한 실내 활동 혹시 어떤 게 떠오르세요?
3: 시원한 실내 활동. 요즘에도 실내 수영장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네. 아니면은 요즘 국중박 진짜 많이 가시잖아요. 박물관
4: 맞아요.
3: 같은 곳.
4: 혹시 오늘 대본 보셨어요?
3: 아니요, 못 봤는데요.
4: 맞아요. 오늘 만나볼 동호회가 이 국중박과도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3: 와.
4: 시원한 실내 안에서 힐링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즐기고 있는 모임인데요.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지만 좀 어쩐지 외롭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전시회 관람을 여럿이서 함께하면서 행복한 시간으로 채우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전시 관람 동호회 이름도 정말 따뜻해요.
3: 네.
4: 바로 우행 씨가 오늘의 모여라 우리 동호회 주인공인데요. 단순히 전시된 작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타인의 시선을 함께 공유하면서 마음의 양식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는 우행 씨 동호회. 어떤 곳인지는 자세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동호회를 개설한 박영경 모임장의 이야기로 함께 하시죠.
5: 일상생활 속에서 지,

0: 친 마음을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모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행복한 시간을 갖고자 해서 이렇게 네이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에 만들어졌고요. 일단 전시회를 보는 걸 관람을 기반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클라이밍이나 캠핑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 제가 작년 2월에 상경을 했는데요. 그때 좀 혼자 있기 외로우니까 그때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만들고자 했고 그 취미 활동 중에 하나가 전시회여서 제가 전시회 관람을 원래 평소에도 좋아하긴 했는데 이제 지방 사람이다 보니까 지방에는 관람 기회가 적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울에 올라왔을 때 조금 더 많은 다양한 전시회 관람하고 싶어서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1: 오, 지방에서는 관람 기회가 적어서 서울에 오자마자 이렇게 모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뭔가 마음 한편에 살짝 숨겨뒀던 버킷리스트를 꺼내든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전시회도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이 우행 씨는 어떤 전시회를 주로 찾아가고 있나요?
2: 특정한 전시 종류를 정해두진 않았고요. 일단은 서울에서 진행되는 전시회 중에 누구라도 참석하고 싶은 사람이 일정을 올리면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그 일정에 같이 신청해서 가는 방식으로 최대한 다양한 장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전시회인 사진과 그림은 물론이고요. 네. 요즘에는 뭐 미디어 아트나 참여형, 체험형, 그리고 박물관 등등 정말 직접 손으로 만지고 그 작품의 일부가 되어 보일 수 있는 전시회들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혼자서 좀 참석하기 어려웠던 전시회들을 중심으로 함께 찾아가고 있다고 해요.
1: 네. 그럼 지금 우행시에는 몇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2: 지금 6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모임장 영경 씨가 처음에 모임을 만들 때만 해도 아 이게 과연 모임이 한 달 이상 유지가 될까 싶었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1: 네.
2: 그런데 하나둘 가입하는 인원들이 늘어나고 관심을 갖고 문의도 꾸준히 주고 있어서 다행히 1년이 가까워진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될 수 있었다고 자랑을 막 해주시는데 너무 좀 귀여웠습니다.
1: 그러니까 자랑하실 만하네요. 60명이면 진짜 많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전시회는 보통 조용히 작품 감상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에 혼자 가는 분들 많잖아요. 굳이 같이 이렇게 동호회 모임으로 모여서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2: 저도 사실은 전시회 같은 경우는 혼자 가서 쓱 보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1: 네.
2: 혹시나 작품을 보는데 산만해지진 않을까.
1: 맞아요.
2: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우행 씨가 전시회에 가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게 자칫 다른 관람객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시 관람은 각자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따로 즐긴다고 합니다.
1: 네.
2: 다만 다 보고 난 뒤에 이 마지막에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카페나 근처 공원 등에 함께 모여서 전시를 보고 난 뒤에 감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같이 관람하는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해요.
1: 네.
2: 작품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뭐 작품 속의 구도나 색감 등등 각자가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도 다 다르고요.
1: 네.
2: 또 하나를 보더라도 이걸 해석하는 시각도 다르기 때문에 이걸 또 점점 나누다 보면 혼자서 전시회 관람을 했을 때보다 뭔가 조금 더 풍성한 감상을 얻어가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2: 그리고 또 여기에 관련한 지식까지 쌓아간다는 장점까지 있다고 하거든요. 관련한 이야기는 한설 씨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 혼자도 보러 갈 수도 있지만 같이 보러 가는 이유는 이제 다른 사람들 생각은 어떤지 같은 작품을 봐도 다른 사람들은 되게 이 작가가 이때는 슬펐나 봐 아니면은 이때는 붓터치가 다른 작품들과는 좀 다르네 라고 하면 그러네 어디부터 뭔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러고 나중에 전시 끝에 가보면은 일대기가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작가가 이 그림 그릴 때는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같이 역사도 공부할 수 있어서 그래서 같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주에 한 번씩은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술 마시고 노는 것도 물론 재밌죠. 근데 전시를 보면서 내 생각도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1: 작품을 보면서 작가가 이때는 슬펐나 봐. 이때는 뭔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시각으로 또 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2: 네.
1: 근데 주 1회면 거의 전시회 매니아 수준인데 혹시 뭐 기억에 남는 특별한 전시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2: 한설 씨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적에 우리 이 책 속에서 이 청년을 좀 많이 찾았습니다. 윌리를 찾아라.
1: 네.
2: 이 반가운 캐릭터 속에서 체험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요거 한번 가봤는데 참 재밌었다고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조금 어렵긴 했는데 데미안 허스트 전시를 보러 갔는데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편견을 좀 깼던 이 생각이 좀 많아지는 전시라는 점에서 기억에 남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1: 네.
2: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 셀 수 없이 많은 기억들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0: 아무래도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약 100번가량의 전시회 모임이 열리다 보니까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앞서 인터뷰를 한 한솔 씨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40번 정도 모임에 출석을 하면서 정말 가입 이후에 거의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꼭 전시회 관람에 참여하고 있다는 열정 가득한 경험담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1: 네. 근데 매번 매 주마다 이렇게 다른 전시회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0: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전시를 주로 찾아가는 모임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즐기는 모임이 바로 우행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이 전시에만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여행을 간다던가 혹은 어떤 지방 행사에 참여를 한다던가 이렇게 뭐 실내에서 전시를 시원하게 관람하는 정적인 모임을 주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1: 네.
0: 때로는 역동적인 액티비티를 오가는 반전 매력까지 가지고 있는 동호회였습니다. 그래서 머드 축제도 참여해봤다고 하고요.
1: 네.
0: 승마장 체험도 해봤다고 해요. 또 요즘에는 클레이 사격에 빠져 있어서 이것도 자주 간다고 하는데
1: 네.
0: 뭔가 전시와는 또 완전히 다른 성격의 모임들이 열리고 있어서 아 뭔가 좀 단조로워질 수 있는 전시 동호회가 조금이라도 더 활력 있게 진행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행시 회원분들에게 그럼 또 어떤 활동들 기억에 남았어요? 하고 살짝 물어보고 왔거든요.
1: 네.
0: 한설 그리고 곽효영 씨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2: 이제 모임원 분께서 별 보러 갈래요? 하면서 이제 시골을 가가지고 같이 다 같이 별을 봤는데 너무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별에는 밤을 눈으로 정말 볼 수 있는 별이 쏟아지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뭐 여행을 간다던가 승마장이라던가 아니면 보드를 타러 간다 스노우보드 뭐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전시뿐만 한정돼 있지 않은 모임이라서 유연한 모임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3: 화성에 있는 사격장을 갔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재밌었더라고요. 이제 추임새 넣으면 이렇게 원판 날아가서 이제 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가고 같이 이제 총캉스도 한번 갔었거든요. 15명 정도 해가지고 정선에 5시간 걸려서 갔는데 다 같이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별도 보고 진짜 휴대폰이 안 터졌어요. 진짜 찐 총캉스 체험을 하고 왔죠. 네.
1: 와 별도 보시고 승마도 하시고 또 사격도 하시고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예술이라는 단어에 멈칫했던 분들도 좀 그 허들이 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분들이 즐기고 있는 전시회 종류도 정말 뭐 무겁고 심오한 것들도 있지만 대체로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1: 네.
0: 사실 MBTI 성향이 I 성향 그러니까 좀 내향적인 분들

0: 공유가 잘 될까 좀 이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요.
1: 그러게요.
0: 이게 또 전시를 같이 즐기고 나온 뒤라 그런지 그 생생함을 나눌 때만큼은 정말 즐겁게 이야기들이 오간다고 하고요.
1: 네.
0: 그동안 내가 몰랐던 분야까지 섭렵하게 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모임 관련 어플리케이션에 우행시를 한번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실제로 이렇게 좀 넓어진 시각을 갖게 됐다는 곽효용 씨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2: 보통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전시만 보러 가잖아요, 대부분. 근데 또 저도 처음에는 사진전만 보러 다니다가 모임을 하면서 이제 명화 쪽 이런 거를 보게 되면서 내 취향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모임을 하면은 다른 전시, 그러니까 자기한테 취향이 아닐 것 같은 전시조차도 좀 취향이 될 수도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전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좀 그리고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인성 좋으신 분, 정 많고 이런 분들이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솔직히 예술은 다 어려운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보다 보면서 또 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보다 보면 눈도 좀 좋아지기도 한 것 같고요. 예. 예술은 원래 어렵기 때문에 예. 보다 보면 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1: 네, 오늘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우행시 동호 회원들을 통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 혹시 재밌는 전시회 있으면 저희한테도 소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행시 동호회가 추천하는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0: 네, 루시의 아니 근데 진짜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전시 관람 동호회 우행시의 활동 모습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당신편 공식 홈페이지 오당재 사진첩에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네. 구경하러 오시고요. 게시판에 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저희는 루시의 아니 근데 진짜 들으면서 민자영 리포터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0: 안녕.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오늘 밤과 내일 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내일은 서울과 광주가 34도, 강릉, 대구, 대전이 35도까지 기온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더불어서 맑아서 자외선까지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외출을 하신다면 양산이나 선글라스를 챙기셔야겠고요. 물을 자주 드시고 뜨거운 시간, 오후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륙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고속도로는 대부분 정체가 풀렸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 방향, 김포 부근 사고 차량 갓길로 옮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일주일에 딱 한 번 지구에게 조금 더 마음을 내어주는 시간 어떠세요? 소소한 실천 방법부터 우리가 몰랐던 지구의 이야기까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편. 저와 함께 지구와 생명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 녹색연합의 이다성 활동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이다성입니다.
0: 활동가님,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상반기가 끝났잖아요. 네. 저는 2주 동안 상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 준비하는 작업들을 좀 했어요. 회의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도 상반기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0: 상반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네. 가지셨군요. 자, 오늘은 지구편 본격적으로 함께 해볼 건데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1: 오늘은 우리가 눈 뜨자마자 밤에 잠들 때까지 매일 접하는 하지만 잘 몰랐던 생활 속 화학물질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혹시 우리가 하루 동안 쓰는 샴푸, 세제, 화장품 같은 생활용품이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0: 적어도 5개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1: 네. 그보다 조금 더 많은데요. 네. 기후부 자료를 보면은 평균 12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0: 12가지 하루에요?
1: 네. 오. 그 용품들에 들어간 화학성분 종류만 세어봐도 아주 많겠죠. 네. 정말 매일 엄청난 양의 화학물질 속에서 살고 있는 셈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성분들이

0: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제품에 뭐가 들어있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12가지 뭐가 있을까요? 샴푸, 뭐 린스,
0: 주방세제,
1: 주방세제도 있구나, 비누, 뭐
0: 네.
1: 그런 것들이 있겠네요.
0: 네.
1: 특히 또 염색약이 몸에 안 좋다는 이야기도 많잖아요. 염색약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지 궁금해요.
0: 아, 네. 안 그래도 염색은 나이를 불문하고 계속 많이 하시잖아요.
1: 네.
0: 그런데 염색약 하나에 들어가는 화학 성분이 아주 다양하고 또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전문가들이 가장 경고하는 성분이 바로 파라페닐렌디아민, 약자로 PPD라고 부르는 염료입니다.
1: 아, PPD.
0: 네. 독성은 강한데 분자가 작아요. 머리카락이 잘 물들도록 도와주지만 두피를 통해 몸속으로 흡수되면 장기에도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가려움증이나 탈모, 심하면 열이 나거나 눈이 뻑뻑해지는 증상이에요.
1: 네.
0: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도 이 성분에 강하게 노출되면 피부염은 물론 호흡기 질환이나 신장 기능 저하까지 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1: 네.
0: 젠디는 혹시 염색할 때 눈 주변이 시큰하거나 따가웠던 적 없으셨어요?
1: 있었어요.
0: 아, 있으셨어요?
1: 냄새 강할 때 이렇게 눈이 따끔따끔한 경우 있잖아요.
0: 네, 네.
1: 활동가님도 있으세요?
0: 저는 염색을 사실 거의 안 해가지고.
1: 아, 그래도 해본 적은 있으시죠?
0: 예전에 해봤는데.
1: 예전에.
0: 네,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1: 네.
0: 이런 것들이 염색약 성분이 각막을 자극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다행히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력이 영구적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해요. 다만 평소에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각막세포가 약해진 분들은 정말 치명적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1: 네.
0: 예방을 위해서는 염색할 때 미용실에서 주는 투명 가림막을 쓰거나 고글을 착용하는 게 눈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1: 네.
0: 집에서 셀프 염색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패치 테스트인데요.
1: 네.
0: 귀찮더라도 염색하기 이틀 전에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염색약을 동전 크기만큼 살짝 발라보세요. 만약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가렵다면 내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
1: 네.
0: 제품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1: 오, 그 염색약이 또 방광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예전에 있었다면서요?
0: 네, 의학계에서 꾸준히 경고하는 부분이에요. 신체 기관 중에서도 특히 방광과 연관성이 깊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여럿 있습니다. 염색을 주기적으로 오랜 기간 해온 경우에는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방광암 발생률이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1: 네.
0: 염색약 속 PPD 성분이 몸 안에서 걸러지는 과정에서 방광에 머물게 되는데 이때 방광세포에 변형을 일으켜서 암세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학계의 의견입니다. 그 외에도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서 유방암이나 난소암 발병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래도 염색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0: 네네.
1: 이런 분들은 염색할 때 그럼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0: 일단 마트나 미용실에서 제품을 고르실 때 PPD가 없는 제품 혹은 타르색소 대신 식용색소를 사용한 제품인지 확인해보세요.
1: 네.
0: 물이 조금 빨리 빠질 수는 있지만 몸에는 훨씬 안전합니다. 식물이 주성분인 헤나도 대안이 될 수 있고요.
1: 네.
0: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가 요동치는 생리기간이나 임신기간, 배란기에는 염색을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몸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1: 네.
0: 두피에 주는 자극을 분산시키기 위해 파마와 염색은 최소 일주일 이상 간격을 두시고 혹시 염색 색깔이 마음에 안 들게 나왔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재염색을 하는 건 두피에 무리가 되니까 최소 한두 달은 두피가 쉴 시간을 주시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1: 네. 그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로 톨루엔도 많이
0: 네.
1: 언급이 되는데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고 또 우리가 어떤 곳에서 접하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0: 톨루엔은 화장대 위에서 볼 수 있는 성분이에요.
1: 네.
0: 전문가들도 이 성분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몸속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서 불임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어요. 매니큐어, 아세톤, 인조 손톱이나 속눈썹을 붙일 때 쓰는 미용 접착제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특유의 코를 찌르는 강한 화학 냄새가 바로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들 때문인데요.
1: 네.
0: 실제로 몇 년 전 시중의 일부 인조 손톱 접착제에서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한 톨루엔이 검출되어 큰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손톱과 눈매를 예쁘게 꾸미는 것도 좋지만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시고 빈도를 조금 줄이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 네, 이 밖에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화학 제품에는 어떤 유해 물질들이 들어 있을 수 있을까요?
0: 네, 우리가 아늑하게 쉬는

0: 집안 공간별로 조심해야 할 물질들이 숨어 있어요.
1: 네.
0: 먼저 거실이나 방을 보면 가구를 만들 때 쓴 접착제나 벽지 페인트에서 포말데이하이드나 톨루엔 같은 유해가스가 번져 나옵니다. 이게 눈이나 목을 칼칼하게 만드는 주범이죠.
1: 네.
0: 집안 냄새 잡으려고 무심코 뿌리는 방향제나 탈취제 속에도 호흡기를 자극하는 화학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주방에서는 설거지 세제가 문제일 수 있어요.
1: 네.
0: 강력한 세정력을 위해 들어간 계면활성제가 맨손에 닿으면 주부 습진을 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욕실에서 매일 쓰는 샴푸나 바디워시는요, 거품이 풍성하게 나게 도와주는 황산 나트륨 계열의 합성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고 자극을 주기 때문에 무엇보다 맑은 물로 잔염물 없이 깨끗하게 헹궈내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걸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0: 가장 좋은 예방은 제품 뒷면에 적힌 전성분 표기를 꼼꼼히 읽는 소비 습관입니다. 제품 앞면에 파라벤프리, 트리클로산프리 등 크게 적어둔 제품들이 있어요.
1: 네.
0: 이런 걸 우선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성분표에 구체적인 이름 대신 그냥 향료 혹은 향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인공적인 향을 오래 유지시키기 위해 프탈레이트라는 성분이 같이 들어갔을 확률이 높으니 피해주시면 됩니다.
1: 제품 뒷면에 적힌 전성분 표기를 네.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들여야겠네요. 자,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정인 게리의 사람 냄새. 예. 정인 게리. 오. 사람 냄새.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은 지구 편 이다솜 활동가님과 함께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정인과 게리가 함께한 사람 냄새 듣고 왔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실제로도 그런 차이가 있나요?
1: 네, 유해 화학물질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몸에 더 치명적이고 오래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활 패턴상 여성이 화장품을 더 다양하게 쓰고 주방세제나 청소용 화학 제품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0: 네.
1: 더 결정적인 건 우리 몸의 구조적 차이에 있습니다. 일상에서 흡수된 독성 물질들은 보통 우리 몸의 지방 조직에 숨어 들어가 축적이 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기본 체지방 비율이 높아요.
0: 네.
1: 게다가 여성의 몸은 초경부터 임신, 출산, 완경까지 평생 호르몬 변화를 크게 겪잖아요. 이 민감한 호르몬 체계에 화학물질이 교란을 일으키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자궁 질환, 유방암 같은 여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비만이나 당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만지는 물건부터 격리를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영수증을 뽑아내는 가멸치 표면에는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 A가 코팅되어 있어요. 말씀을 드리면서도 영수증 많이 만지셔야 하는 직종의 청취자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0: 그러게요.
1: 영수증을 손으로 쥐고 오래 만지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쓰는 화장품이나 세제의 유해성이 궁금하다면 기후부의 생활환경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보시는 것도 안전한 생활을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0: 네, 매일 우리가 만지는 물건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겠네요.
1: 네.
0: 자, 마지막으로 코너 속의 코너죠. 활동가님이 추천해주신 지구를 위한 실천. 이번에는 어떤 걸 함께 해보면 좋을까요?
1: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0: 네.
1: 욕실에서 쓰는 액체 샴푸나 바디워시 중딱 하나만 고체 비누로 바꿔보기입니다. 오늘 주제랑도 잘 맞고 또 쉽게 시도해보실 수 있는 거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0: 네.
1: 오늘 욕실에서 쓰는 액체 샴푸나 바디워시 속에 합성 계면활성제가 많아서 피부를 자극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0: 네.
1: 고체 비누로 바꾸면 내 몸에도 좋고 수질 오염 줄이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플라스틱도 줄일 수 있고요.
0: 요즘에 고체 비누 판매하는 곳도
1: 네, 맞아요,
0: 많아졌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당재 홈페이지에 지구를 위한 실천 게시판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직접 실천한 뒤에 어땠는지 느낀 점도 오당재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녹색연합 이다솜 활동가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폴킴의 어제처럼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일 3555 롯데건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선연료.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I was born by the river.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남은 한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활동가님이 샴푸나 바디워시 중에 딱 하나만 고체 비누로 바꿔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요즘에 고체 비누 판매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플리마켓 가서 예쁜 고체 비누 사왔는데 향도 좋고 실제로 만족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어땠는지 실천 후기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3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

0: 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에 대해 부실 수사가 아니라 수사의 이름을 빌린 공범 행위라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그 과정이 국민 눈높이에서 한치의 어긋남 없이 진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폐지를 추진 중인 검찰의 보완 수사로 장윤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은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찰이 놓치고 부실하게 묻어버릴 뻔했던 강간 목적 살인의 추악한 전말을 검찰의 보완 수사가 있었기에 밝혀낼 수 있었다며 보완 수사라는 안전장치가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현실로 증명해준 뼈아픈 교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기존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사건 관련 수사 대상자가 확대되고 다수의 압수수색 등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돼 보다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팀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장은 오동욱 대전경찰청 수사부장이 맡았고 기존 27명이던 수사인력을 41명으로 늘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3주 만에 공습으로 파괴된 이란 핵시설을 복구하는 정황이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미국 CNN은 현지 시간 10일 위성 영상 분석 결과 파르친 군사단지 내 탈레간2 시설에서 파손된 건물을 복구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지하 핵시설로 추정되는 터널 주변에도 차량 이동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재사용 로켓의 비행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오늘 아키타현 노시로 실험장에서 재사용 소형 로켓 소형 실험체 RVX를 발사해 약 40초간의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0: 경남,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5도, 전주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대구 35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7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9.7도입니다.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프로야구의 인기가 올해도 뜨겁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는 만큼 사회적 책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쓰레기가 줄어들도록 구장 내 매점들이 일회용품을 적게 써야 하는데요. 다회용기를 도입한 매장이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가 하면 장애인 관중을 위한 편의도 미흡하죠. 일부 구장에 엘리베이터가 부족하고 관람석의 시야가 나빠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불편을 겪곤 합니다. 지속 가능한 관람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로 돌아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5: 지금 시각은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무한 궤도의 여름 이야기 들으면서 3부 시작했고요. 이 노래는 박경수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울산 시내버스 기사예요. 여전히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힘을 전해주고 계시네요. 기분 좋아지는 노래 신청해 봅니다 하면서 무한 궤도의 여름 이야기 보내주셨네요. 매일 많은 분들의 하루를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우리 기사님들 많이들 듣고 계시죠. 우리 경수님도 그렇고 무더운 날씨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사님도 오늘은 이 노래처럼 좀 시원한 여름 에너지 듬뿍 받으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함께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언제든 문자 또는 미니로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0: 한인제약.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2: 우와,
1: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댐 양키스의 하이 이너프, 이 노래는 범진호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 들으면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90년대 항공사 CF 음악으로도 사용됐던 곡인데요. 여유 되시면 꼭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사실 기억이 잘 모르고 90년대라서 그런지 딱 들으면 항공사 CF 음악이 떠오를까 싶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진호님은 옛날 추억 생각하시면서 들으셨길 바랍니다. 5732님은 제주 공주는 매일매일이 여행이랍니다. 숙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손님 입장에서 쾌적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다 보니 저도 덩달아 힐링이 돼요. 해외여행 가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라디오 들으면서 야근합니다. 제주에서 숙소 관리하고 계시나 봐요. 우리 5732님은 여행객들에게는 하루의 추억이 되는 공간이지만 그 공간을 또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는 거겠죠. 기분 좋게 머물 수 있도록 하나하나 또 신경 쓰다 보면 또 지치고 힘들 법도 한데 오히려 힐링을 느끼신다는 말이 너무 멋지시고요. 우리 5732님 앞으로도 즐겁게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야근도 이 라디오가 좋은 친구가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전해드릴 건데요. 이종표님이 신청해주신 콜라의 첫사랑, 그리고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함께한 영화 그리스 OST죠. 썸머 나이트. 이 노래는 박성남님이 신청해주셨어요.

콜라의 첫사랑 이종표님의 신청곡에 이어서 영화 그리스 OST 썸머나잇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9387님은 우리 딸 취업시험이 끝나서 이제는 TV도 마음껏 보고 대화도 크게 할 수 있어요.

있어서 참 좋아요. 좋은 결과 있겠죠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동안 우리 따님도 그렇고 온 가족이 함께 긴장하면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시험 준비하는 사람도 물론 힘들지만 옆에서 또 조용히 응원하고 공부하라고 배려하고 그랬던 가족들도 진짜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 이제는 TV도 마음껏 보시고 웃으면서 대화도 나누실 수 있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분명히 좋은 소식도 따라오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소식 전해주세요. 1072님은 젠디, 저는 텃밭의 가장 큰 즐거움은 나눔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는 분들에게만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동 입구에 나눔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분들이 가져가세요. 그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오, 너무 멋진 말씀 해주셨네요. 텃밭의 가장 큰 즐거움은 나눔이다 라는 말씀이 너무 멋진데, 이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는 기쁨도 크지만 그걸 누군가와 나눌 때그 행복이 확실히 더클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입구에 이렇게 슬며시 놓아두면 필요한 분들이 또 하나씩 가져가시는 모습 막 상상하니까 마음도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받은 분들 신선한 채소 드실 수 있어서 기쁘고, 또 이렇게 우리 1072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행복해하실 것 같고 그렇네요. 작은 나눔 하나가 이웃들의 하루를 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따뜻한 정 많이 많이 나눠가시고요.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산울림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0570님의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밤이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 30도 안팎.

0: 아파트파크로 무덥습니다. 오늘 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34도, 강릉, 대구, 대전이 35도까지 기온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이유는 두 개의 고기압이 이불처럼 한반도의 열기를 가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는 만큼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무더위는 당분간 쭉 이어지겠고 화요일과 수요일쯤 다시 장맛비가 전국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최지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소개해드릴게요. 2037님이 젠디 반가반가 다들 장마철에 비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김필의 청춘 신청해 주셨네요. 아, 그렇죠. 요즘 장마철인데 예전처럼 막 비가 하루 종일 내린다기보다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국지성 호우처럼 쏟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비가 많이 내릴 때는 하천이나 지하차도처럼 물이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는 곳들은 되도록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상 정보도 한 번씩 확인하시면서 안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2037님 신청해 주신 김필의 청춘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임채영님도 운동 마치고 들어갑니다. 장마가 시작되니까 마치 어항 속 금붕어가 된 기분이에요. 부활의 비와 당신의 이야기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진짜 요즘 딱 그런 기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비가 오다가 그치고 나면 습도가 정말 확 올라가서 어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숨이 턱 막히는 날이 많죠. 이런 날은 진짜 체온 조절도 어렵고 막 어지럽고 이럴 수 있으니까 물도 자주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나 이런 거 많이 틀다 보니까 그 실내 있을 때 또 밖에 있을 때 온도 차가 너무 커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몸 컨디션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영님 신청해 주신 부활의 비와 당신의 이야기 전해드릴 거고요. 그 전에 2037님의 신청곡 김필의 청춘부터 들을게요.

김필의 청춘, 부활의 비와 당신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6112님은 삼행시를 보내주셨어요. 5분만 들어보세요. 당장 들어보세요. 재은 DJ의 오늘도 당신 편이 청취율 1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릴 때까지요 하면서 5당제로 이렇게 멋지게 삼행시를 적어서 보내주셨네요. 이런 정성어린 삼행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침 또 지금이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번으로 오늘 전화 받으시면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4788님은 젠디 안녕하세요. 저녁으로 두부김치를 해먹었어요. 젠디는 두부김치 좋아하시나요? 하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도 너무 좋아하죠. 두부김치 저녁 메뉴 너무 맛있는 걸로 고르셨네요. 두부 이렇게 따뜻하게 삶아가지고 잘 익은 김치 아니면은 김치 볶음 같은 거 처음 올려가지고 한 입 먹으면 정말 별미잖아요. 그리고 참기름 살짝 두르는 거 진짜 포인트고 그냥 김치도 좋지만 김치에다가 고기 같이 볶아서 먹으면 더 맛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밥도둑이죠. 아, 갑자기 너무 먹고 싶네요. 두부김치 맛있게 드셨길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원성님이 신청해 주신 브라이언 아담스의 Please Forgive Me.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만 더 만나볼게요. 알빈초라고 아이디 쓰시는 우리 청취자분이 글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혼자 11년째 살고 있어요. 매일 저녁 퇴근하고 운동하면서 듣고 있답니다. 혼자의 외로움을 젠디의 목소리로 달래고 있어요. 첫날부터 계속 청취하고 있답니다. 아이러브 스포츠 때부터요. 한국도 많이 더워질 텐데 모두 건강하시고 무탈하게 보내세요 하셨네요. 오, 11년째 중국에 살고 계신 우리 알빈초님 너무 반갑습니다. 이 다른 나라에서 오랜 시간을 이렇게 보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매일 또 퇴근 후에 운동하면서 라디오 들으신다는 말이 뭔가 좀 더 가까운 이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혼자라고 느껴지실 때도 외로우실 때 언제든 놀러 오시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음악도 듣고 그렇게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은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9764님의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다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 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0시 뉴스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0: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으로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모든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 실행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경기 하남시 세종포천 고속도로 포천 방향 고덕터널 안에서 승용차 2대와 SUV 차량 2대, 승합차 1대 등 5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K5 승용차 탑승자인 6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다른 사고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 8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트라제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서가던 K5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7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국제유가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휘발유값과 경유값 모두 1,800원대 후반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59.1원이 내린 1,893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도 전주 대비 62.3원 내린 1,880.1원을 기록했습니다.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사망한 아버지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포함한 전쟁 희생자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아야톨라 모즈타바는 현지 시간 11일 최근 치러진 부친의 장례식과 관련한 서면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아야톨라 모즈타바는 두 차례 전쟁에서 희생된 모든 순교자의 순결한 피에 대한 복수를 다짐한다며 복수는 우리 국민의 요구이며 반드시 실행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경남,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전주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이진희였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경남 의령군에서 운영 중인 대형 버스 이름입니다. 첨단 초음파 진단기와 산전검사 장비가 완비된 그야말로 움직이는 종합산부인과라고 할까요? 태아의 건강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20종이나 되고 진료비는 무료입니다. 경남 의령군을 시작으로 강원 고성과 충북 단양, 전남 곡성 등 현재는 분만 취약 지역 11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조건을 착착 만들어 간다면 낳을까 말까 출산을 고민하고 망설이는 일도 점점 더 줄어들겠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얼마 전 전 세계 140개의 기업들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오픈 USD를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사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13개 기업도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요. 새로운 디지털 결제 수단을 도입해서 결제 비용과 절차를 확 줄이

0: 들이 더 높은 변동성에 노출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연일 고환율을 기록 중인 우리로선 꽤 신경 쓰이는 대목인데요. 오픈 USD의 출현, 환율에 어떤 변수가 될지 잠시 후 역시나 박종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네, 출연자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매우 신기하고 재미있는 인터뷰.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이진우가 질문 드리고 박정호 교수님이 답을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예, 안녕하세요.
4: 네, 오늘의 주제는 스테이블 코인이네요.
5: 예, 맞습니다.
4: 야, 얼마 전에 이 뉴스가 나왔었는데 저도 기억이 나는데 글로벌 140개 기업이 연대해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 만들고 요 안에서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이걸 퍼뜨리기로 했다.
5: 네.
4: 뭐 이런 발표한 거죠?
5: 맞습니다. 저희가 본의 아니게 뭐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몇 주 동안 계속 스테이블 코인 우리 정부도 입장을 좀 정할 필요가 있다 했잖아요.
4: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우리도 이 경쟁에 뛰어들 거냐? 안 할 거냐.
5: 네.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국내에서 유통하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턱을 열어줄 거냐.
4: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안 할 거냐.
5: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 나누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그 사이에 야 무려 전 세계 140개 국가가 아니죠. 기업들이 연대해서 대규모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앞으로 발행하고 유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라는데 연대를 했다라는 발표 가 마침 나와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4: 예.
5: 저는 이 140여 개 참여사들의 면면을 보면서 작년에 미국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들을 1차적으로 완비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지니어스 액트법이라는 네, 거지 않습니까?
4: 예.
5: 그래서 그 법이 만들어진 바로 뒤부터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왜냐하면 140개 회사를 단일 컨소시엄에 모은다는 건 예. 일주일 만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140개 회사들의 면면을 보면 사장님 한번 보러 갈 때 문턱이 여러 개 있는 회사들이에요. 대표적으로
4: 큰 회사들?
5: 큰 회사들. 아. 몇 단계 거쳐야지만 간신히 네. 사장님 볼 수 있는. 그래서 보면 이 140개 회사들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어디 어느 회사가 들어가 있냐면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전통적인 결제 네트워크를 담당했던 회사들 들어왔고요. 금융회사들은 스탠다드 차타드라든가 일본의 대표적인 회사 미쯔오나 스미토모 미쓰이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US뱅크 이런 회사들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과 커머스 쪽에서는 구글, IBM, 쇼피파이, 도어대시 이런 회사들 들어와 있고
4: 유명한 회사들 다 들어와 있네요.
5: 그렇죠.
4: 그러니까 거기는 예를 들면 쇼핑몰이라면 그래 우리 앞으로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0: 분들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결제되나요라고 물으면 예스 됩니다라고 해줄게
1: 그런 거죠.
0: 그거 해줄게라는 뜻이죠.
1: 맞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생태계에서도 코인베이스라든가 리플이라든가 뭐 이런 쟁쟁한 회사들이 들어와 있고요. 이 140개 기업들 중에 한국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0: 어디가 들어갔어요?
1: 사실 이것도 되게 웃긴데요. 140개 회사 전부 리스트 다 주세요라고 하면 리스트가 100% 공개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어떤 회사나 어떤 국가의 어떤 회사들은 저희는 일단 대외적으로 오픈하는 명단에서 살짝 좀 빼주십시오.
0: 아,
1: 네, 뭐
0: 확인할
1: 이렇게 한게
0: 건데
1: 있어요. 네.
0: 눈치 좀 보입니다.
1: 네. 근데
0: 왜?
1: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확인한 한국 그 참여 기업들은 일단 삼성전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회사는 신한금융지주 들어가 있고요.
0: 네.
1: 인터넷 뱅킹은 카카오뱅크랑 K뱅크 들어가 있고요. 카드사 같은 경우는 삼성카드, 현대카드, BC카드, 하나카드, HSC, NH, 농협카드,
0: 다 들어갔네.
1: 그다음에 우리카드, 보험회사는 한화생명. 쟁쟁한 회사 다 들어와 있어요.
0: 그러게요.
1: 이게 1단계입니다. 더 받을 가능성도 꽤 있어요.
0: 예.
1: 예. 자, 그래서 이 140개 회사들, 진짜 각 나라의 대표 주자들이 모여서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럼 이 140개 회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도대체 뭘할 건지에 대한 힌트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예.
1: 그럼 이 140개 회사들이 어떻게 모였고, 그리고 대표는 누가 하고 있는 건지, 대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 협의체인지
0: 예.
1: 뭐 이런 게 중요할 텐데, 이제 그걸 보면 이거 좀 작심을 해 보이긴 하다. 뭐 아직 이게 진짜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제대로 될지 그건 또 봐야 되겠지만, 초기는 그럴듯하게 모양이 좀 갖춰진 부분이 있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 140개의 회사들이 전부 참여해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냥 우리 모임, 서클을 만든 게 아니라,
0: 네.
1: 협의체를 뭐 보더나 커미티를 만든 게 아니라 법인을 만들었어요.
0: 다 출자사라고요? 140개가?
1: 140개가 출자를 했는데, 이것도 또 어디가 얼마만큼 많이 출자를 했는지는 이제 좀 봐야 돼요. 근데 오픈 스탠다드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오픈 스탠다드라는 회사를 만들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유통시킬
0: 예.
1: OUSD라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OUSD를 연내 출시하겠다라고 공고를 했어요.
0: 오픈 US 달러 이런 뜻인가 보네요.
1: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내 바로 출시를 하겠다라고 했고,
0: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뭐 몇몇 회사들이 실제로 발행해서 쓰고 있죠. 무슨 테더, 뭐 서클 뭐 이런
1: 맞습니다.
0: 회사들이.
1: 맞습니다. 이따가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고요.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해요. 요즘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가는 거야? 이걸 보는데, 중남미 지역과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의 일부 지역을 바탕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자, 그리고 거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바꾸는 금액, 그래서 이쪽 생태계, 이쪽 산업이 정말 너무나도 빨리 커지고 있고요.
0: 그러겠죠. 안 쓰다가 쓰는 분들은 많지만 쓰다가 갑자기 안쓸 이유는 없으니까.
1: 그렇죠. 그런데 그 속도가 원래 모든 게다 그렇잖아요. 스마트폰도 안 쓰다가 쓰게 되니까 초창기에는 성장률 좋은 거 아니야?
0: 뭐.
1: 유튜브도 그런 거 아니야? 했는데
0: 네.
1: 역대 보지 못했던 수준이에요.
0: 아, 빠르게 퍼지는 게.
1: 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연평균 성장률이 48%예요.
0: 그게 예전에는 동전 지폐 쓰고 이제 신용카드 쓰다가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걸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 안에 이른바 코인이라는 형태로 충전해서 온라인에서도 쓰고 오프라인에서도 쓰고 터치하면 결제되고 그런 거예요라는 거구나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거예요?
1: 외관상은 똑같이 그렇게 보일 수
0: 네네.
1: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용카드도 요즘 휴대폰에 넣어서 사실 쓰잖아요.
0: 네.
1: 그리고 우리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그냥
0: 뭐
1: 휴대폰에
0: 그것도
1: 넣어서 쓰잖아요.
0: 네네네.
1: 그럼 그거랑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뭐가 다르냐 했었을 때, 기존에 우리가 썼던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나 아니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0: 예.
1: 원래 그게 있기 전부터 있었던 금융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거에 의존한 생태계였어요.
0: 맞아요. 카드 결제망 쓰겠죠, 그냥.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카드를 제가 쓸 때도 일단 결제 은행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 지정해 주세요. 그 카드사에 그걸 넣어줘야 되고.
0: 그럼요. 카드 발행 발급받을 때.
1: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해외에서 제가 결제하는 것들도 똑같이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서 결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겠죠.
1: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결제라든 해외에서 결제라든 신용카드를 앱 형태로 내가 쓰면 그 금액은 일단 기존 금융 시스템인

0: 은행을 통해서 결제가 되고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수료도 나가게 되고
1: 뭐 송금도 되고
0: 그렇죠. 예. 송금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가맹점주들은 그걸로 또 결제를 받은 예. 금액을 입금받게 되고
1: 가맹점 수수료도 떼고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은 아니 오늘 팔았는데 아직 우리 그 계좌에 바로 입금도 안 되고 이 T 플러스 이틀 이상 해외 그 결제 같은 경우 또 걸리고 이것도 불편하고 또 수수료는 수수료로 왕창 내. 네. 그리고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해외 은행까지 이중으로 수수료도 낼 때가 있네. 이런 불편함이 네. 있었던 거예요.
1: 예.
0: 그런데 이게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도 이 범죄에서 크게 벗어난 건 아니잖아요.
1: 뭐 그렇죠. 뒤에 은행 하나씩 끼고 뭐.
0: 그렇죠.
1: 테니까.
0: 그런데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그게 아닌 거예요.
1: 바로 네 계좌 내 계좌에서 쓰니 코인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0: 그렇죠. 그러니
1: 기존으로 보내고 받고 하듯이.
0: 예, 그러니 기존 은행을 거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계좌 같은 걸 별도로 만들라는 소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 쉽게 말해 수수료는 또 거의 제로에 가깝게 싸졌고, 그리고 입금하거나 송금하거나 했었을 때 내가 결제받았던 결제를 받아야 될 금액이 거의 즉시적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리성이 높은 거예요.
1: 그렇죠.
0: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중남미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가도 달러가 필요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형편이 어려워서.
1: 그렇죠. 외환 보유액이 없으니까.
0: 그렇죠.
1: 예.
0: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유럽 가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버지 어머니가 유럽 가서 벌어 들어온 그 달러 네. 유로화
1: 예.
0: 이런 걸로 야 아빠가 송금했어 할머니랑 이번 달 생활비하고 너 치킨 사 먹어라 아빠가 송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꽤 오랫동안 그런 달러로 먹고 살았죠. 그런 나라 많아요.
0: 그렇죠.
1: 네.
0: 그런데 그거 송금할 때 국가가 환차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1: 환전할 때 구전 뗀다고요?
0: 그렇죠.
1: 아, 그렇죠.
0: 예를 들어서 실제 나이지리아나 케냐나 남아공이나 아. 모잠비크에서 환율이 우리로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1달러에 2,000원 할 정도로 달러 가치가 되게 높아졌는데
1: 시장 암시장에서는
0: 실제 시장에서
1: 실제 시장에서 네. 외환 시장에서
0: 그런데 아빠가 송금할 때는 실제 시장이라는 데 바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1: 은행에다 보내야지.
0: 예, 나이지리아 은행에 보내야 되고 케냐 은행에 보내야 되는데 그 은행들은 국가가 관할하잖아요. 관장하거나
1: 그래야 가족들이 환전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1: 아.
0: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은행들의 관할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 보니 야, 니들 지금 환율을 1달러에 1,500원 정도만
1: 그렇구나.
0: 쳐줘.
1: 그렇구나. 공식 환율 따로 있고 시장 환율 따로 있고 그런 나라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래서 500원 떼가는 거예요.
1: 그러네, 그러네.
0: 그러니까 아빠가 분명 2,000원 입금해줬는데 1,500원 안 떼는 거예요. 애는. 그럴 리가. 그랬더니 국가가 그래, 뛰어간 그래. 거죠. 바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이들 두 국가는 아, 대륙은 이거 수수료도 안 떼이고 국가가 우수리도 안 떼가고
1: 좋네요.
0: 바로 송금을
1: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많이 좋네요.
0: 그런데 이게 이 얘기부터 그럼 먼저 드리면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 소비자 입장엔 좋았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국가 차원에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1: 온 국민이 나라에서 쓰라는 나라 자기 나라 돈은 안 쓰려고 하고
0: 그렇죠.
1: 자꾸 이제 달러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내 지갑에 자꾸 담아두고 그걸로만 쓰고 그걸로 보내고 하다 보면 통제도 안 돼, 파악도 안 돼, 컨트롤도 안 돼. 그리고 그거 살려면 그 누구라도 달러를 일단 사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 될 테니까.
0: 네.
1: 자꾸 외환시장에 가서 달러 바꾸자는 사람은 많아. 여행 가는 것도 아니야. 출장 같은 것도 아니야. 물어보면 답도 없어. 그런 일 벌어지겠네요.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외화가 점점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을 보면 자국민이 해외 나가서
1: 예.
0: 가사 도우미를 하거나 택시 드라이버를 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일해서 벌어 들어온 돈이 국내로 들어와서
1: 예, 예.
0: 그걸로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국가들이 꽤 있거든요.
1: 네.
0: 그런 국가들이 지금 외화가 안 들어오네? 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국가의 게이트웨이를 이용 안 하는 거예요.
1: 바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냥 가족들한테 쏴버리는구나.
0: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화 보유고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1: 그러겠네요.
0: 그 과정에서 자국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대표적으로 이 과정에서 중남미 국가의 대표적인 이런 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1등 국가는 어디냐면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입니다.
1: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나라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0: 이 두 나라도 모두 당연히 그 미국이나 북미 가가지고 돈 벌어서 자국에 송금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럼요. 외화벌이 역군.
0: 네.
1: 이지.
0: 그런데 이들

0: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민들이 달러 벌어서 국내 송금하는 새로운 루트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얘기가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국민들이 이제는 선거 있을 때마다 아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더 편하게 쓰게끔 정책을 위반해 주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누구야? 이걸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는 자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입금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환전상 찾아가서 아르헨티나 페소로 바꿔주세요. 그다음에 뭐 브라질 헤알로 바꿔주세요. 이걸 찾아가면 네네네. 또 수수료 왕창 뛰고 하거든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마트에 가서 또 편의점 가서 결제하려면 그걸로 바꿔서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되고 모바일 앱으로 결제해야 되니 아 자꾸 손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지 말고
1: 자유롭게 쓰게 해줘.
0: 자유롭게 쓰게 해주겠다는 후보를 찍어보자. 이렇게 소리가 나온 거예요.
1: 그럼 정치권에서는 나중에 뒷감당이 어떻게 하든 말든
0: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네. 그래서 브라질의 국가결제 시스템 PIX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연동을 시켜줬습니다. 그랬더니만 예.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댐이 무너진 거죠.
1: 그러니까 카드도 받고 코인도 받아요 한다는 거네요. 브라질 가게 가면.
0: 맞습니다. 그냥 가게 가면 우리 예. 가게에 스티커 붙어 있잖아요. 예. 비자, 마스터 뭐 받는다고. 거기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그 로고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불필요하게 내가 또 은행 수수료니 뭐니 이거 잔뜩 안 내고
1: 안 불편하게
0: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바로 결제하면 그냥 물건 살 수 있는 거네.
1: 이 빵 하나 얼마예요? 1,500원이야. 그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얼마예요? 하면 0.98달러예요? 라고 한다는 거네요. 그죠?
0: 맞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브라질에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네. 암호 디지털 자산이 거래된 거래 금액이 3천억 달러가 넘어요. 어허.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또 성장률도 계속 두 자릿수 이상을 계속 성장해 왔고요. 자 그래서 브라질 이렇게 돼 바뀌었고 아르헨티나도 한번 말씀드리면 아르헨티나는 이제 정말 암호화폐라고 불리우는 디지털 자산이 주류가 됐어요. 성인 인구의 60%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요. 워낙 아르헨티나는 페소가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냥 바로 구매를 하는 그런 성인이 60% 가까이 됐고 특히 밀리 정부 들어선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됐고 그래서 자국화폐에 대한 믿음이 좀 일부 확보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아르헨티나는 다 알아요. 이거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 달러 자산 통제 들어간다. 아르헨티나는 국가가 조금 안 좋아졌을 때마다 달러 자산 통제를 했었거든요.
1: 국가가 외환보유액이 적으니까
0: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언제 될지 모르니 그냥 우리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국가가 통제 못하는 형태니 이걸 계속 가지고 있자라고 아예 그렇게 돼버렸고요.
1: 수시로
0: 네. 그리고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는 수시로 넘나들면서 경제활동 많이 하고 또 비즈니스도 많이 하고 쇼핑도 많이 하거든요. 두 나라 간의 환율 차이가 워낙 빈번히 있다 보니까 네. 그냥 국경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장보러 아예 넘어가는 게 좋은 시즌은 가서 넘어가서 장보 와요.
1: 뭐 그러겠죠.
0: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르헨티나 페소로 결제했다가 다시 USDT라는 테더로 바꿨다가 그래서 브라질에서 결제 받고 오면 수수료 왕창 냈었는데 브라질의 PIX라는 결제 시스템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또 받아주기 시작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넘나들면서 쇼핑하거나 일 봐야 되는 사람들도 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더 편해진 거예요.
1: 예.
0: 자, 그럼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1: 야, 무슨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0: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죠. 점점 일상에서 자국화폐를 쓸 수 있는 기회들이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1: 마치 우리가 외국 나가서 쇼핑하는 느낌처럼.
0: 그렇죠. 요즘은 그냥 달러만 있으면 물건 사는 것도 다 사고 그다음에 뭐 모바일 통신료도 이걸로 내고 뭐 공과금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네.
0: 그러면 그 나라의 화폐의 위상은 점점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국가의 화폐의 위상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걸 쓰는 사람의 숫자, 인구수,
1: 위상.
0: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그 화폐를 쓰는 그 경제 규모,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다음에 그 화폐를 발행한 국가의 거버넌스의 신뢰도 이런 건데 지금 같은 현상들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아프리카 지역, 중남미 지역으로 하나하나씩 그 지역 안에서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됐느냐?

0: 결국 그 나라 자체적인 화폐를 쓰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1: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매달 두 번씩 미국에 가서 뭐 가끔 가까운 뭐 싱가포르에 가서 내지는 왔다 갔다 이렇게 뭔가 초음속 비행기가 개발이 돼서 외국이랑 같이 거래도 하고 생활도 하고 한다면 제 지갑에도 반 이상이 달러일 것 같습니다. 달러
0: 그렇죠.
1: 갖고 있어도 뭐 굳이 환전도 안 하고 다음에 가서 쓰지 뭐라고 생각하고 월급도 달러 주셔도 감사합니다라고 할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같은 얘기겠죠, 그죠?
0: 실제 제가 요즘 싱가포르 출장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 지갑을 보면
1: 봐요.
0: 진짜 싱가포르 달러가 있잖아요.
1: 하나만 줘요.
0: 아유, 뭐 이걸 또 가져가시려고 하세요.
1: 오, 자, 잘 쓰겠습니다.
0: 아유,
1: 10 싱가포르 달러네. 네. 얼마? 하여튼, 우리 돈으로 얼마쯤이에요?
0: 뭐 얼마 되진 않아요. 그냥 가지세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만큼 정말 자주 가는 사람들은 그 나라 화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 야.
0: 진짜 이렇게 돼버리면 그 나라 화폐들의 위상이 점점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지역과 중남미 지역에서 일어났던 행보를 한 세 단계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1단계. 그 두 대륙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보니 자국 화폐 가치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1: 그런 나라 많죠.
0: 예. 그리고 국가가 갑자기 중간중간 자본 통제를 해서 내가 가진 달러를 야, 쓰지 못해. 일단 줘봐. 내가 얼마에 내가 인수해 줄게. 이런 일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존의 수단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이렇게 생존의 목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게 규모감이 되니까 이제 정치적인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사람들이 이거 좀 더 편하게 쓰게 해줘라.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써도 되는 화폐 이러는 게 아니라 제도권에 좀 수용을 해줘라. 이렇게 되다 보니 슬슬 국가가 인프라를 제공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1: 아, 처음에는 몰래 쓰다가 나중에는 많이 쓰니까 당당해지면서 야, 국가도 와서 좀 도와.
0: 그렇게 된 거죠. 워낙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하니까.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결제 시스템에 막 넣어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거죠. 인터넷에 뭐 결제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신용카드로 결제하겠습니까? 네이버페이로 결제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로 하겠습니까? 마지막이
1: 스테이블코인
0: 하겠습니까? 그것까지를 아예 국가가 넣어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 넣어주고 인프라 관리까지 해주는 것까지 들어왔고
1: 네.
0: 그러다가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된 느냐 이제 아예 시중 금융회사들 은행들에게 야 니들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이제 서비스를 좀 제공해봐가 이제 조만간 일어날 상황들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1: 야 이게 그렇게 편리하면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2부로 넘어가서 네. 자세하게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뭐 대책도 만들든가 아니면 아예 못 쓰게 하든가 하여튼 뭔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0: 네.
1: 예, 잠시 후에 2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네, 일주일에 딱 한 번 출연자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박정호 교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2부로 돌아왔습니다. 1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여러 나라들에서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 바람에 예상 못했던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라는 얘기까지 잘 전해주셨고 네. 우리는 당연히 야 그럼 우리나라에도 이거 들어오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겠네. 그죠? 우리 신용카드 있으니까 다 이걸로 해결될 줄 알았지만 우리 간편결제 많이 쓰잖아요. 그것처럼 예. 많이 쓸 건 같은데 많이 쓰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달러

0: 일반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그게 궁금합니다.
1: 네. 예.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예. 일단 우리 일상생활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뭔가 상시 결제할 때 어떤 화폐들을 앞으로 더 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지 이걸 좀 보면요. 일단 저도 뭐 방송도 끝나고 학교 일정 끝나고 집에 가면 재밌는 거 뭐 미드 어데 보던 거 마저 봐야지 아니면 드라마 보던 거 봐야지 네. 하잖아요. 네. 그때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 콘텐츠라도 보려고 하면 OTT 가입을 해야 돼요.
0: 넷플릭스에 돈 내야지.
1: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한국 사람이 한국 드라마를 보려면 달러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결국 우리는 원화로 결제했지만 미국에 보내야 되니까요.
0: 지금 그 상황이 스테이블코인을 아직 안 쓰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대체로 카드 결제한다고 치면
1: 그렇죠.
0: 제가 예를 들면 국민카드를 쓰면 국민카드로 결제를 하면 나는 국민카드사에 원화로 14,000원을 내지만
1: 예.
0: 국민카드는 나한테 받은 14,000원을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넷플릭스에 보내주는 개념인 거죠.
1: 그렇죠.
0: 예, 그렇게 해서 나는 쓰게 되는 건데.
1: 맞습니다. 예. 미국 넷플릭스의 주거래 은행에
0: 그렇습니다.
1: 보내주겠죠.
0: 은행으로 네. 보내주면 은행들끼리 정산하고 예. 넷플릭스는 달러로 받고.
1: 예.
0: 이해됐어요.
1: 예, 그 과정에서 회사도 약간 손해가 있어요. 수수료 내줘야 되니까.
0: 뭐 그렇죠? 중간에 일해주는 사람한테는 수수료 내는 거니까.
1: 그리고 우리도 사실 그런 환전 수수료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0: 그래서 대충 한 뭐 5%나 10% 정도는 그런 구전으로 떼겠죠.
1: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면 얼마입니다 떴는데
0: 네.
1: 기존에 원화 카드로 결제하는 것보다 봤더니 좀 싸졌네.
0: 그러니 14,000원 내실래요? 아니면 14,000원이면 예를 들면 10달러인데
1: 네.
0: 9.5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내시겠습니까? 그러면 야야야 스테이블 코인 갖고 와봐봐. 하겠네요.
1: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OTT 보는 것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무서운 사람 하나가 등장하기 직전인데 예. 스페이스X죠. 이제 전 세계 휴대폰 서비스 직접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도 한번 그 시제품 한번 봤는데
0: 인터넷
1: 미선 인터넷 말고 스페이스X가 휴대폰 같은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AI 엣지 노드라고 외관이 휴대폰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입니까? 물어봤을 때 똑같은 스마트폰입니까? 스마트폰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좀 뭔가 엣지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스마트폰 아니고요. 그거 AI 엣지 노드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어봤죠.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통화돼요? 네, 통화됩니다. 카카오 같은 저기 그 앱 돼요?
0: 돼요?
1: 네, 돼요. 스마트폰이네. 이거예요.
0: 그러네.
1: 자, 그래서 그럼 머지않은 시점에 스타링크 서비스와 결부된 이 AI 엣지 노드라고 이름이 불려진 스마트폰을 이제 팔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옵션이 또 하나 더 생기네요. 뭐 KT나 SKT나 U+의 이동통신 가입을 할까? 아니면 스타링크 그냥 나 그걸로 애들하고 통화하고 인터넷 할까? 그럼 만약에 스타링크 서비스가 또 규모의 경제로 전 세계 이통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거니 더 싸졌다. 그럼 난 통신비도 아낄 겸 스타링크 AI 엣지 노드 개통해서 쓸래. 이런 사람이 생겼는데
0: 예.
1: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예를 든 겁니다. 진짜 예를 든 건데 010이 아니라 020으로 시작하는 이상한 번호를 쓰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0: 예.
1: 그러면 그 이통사 쓰는 사람들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면 또 뭔가 페이버가 더 있을 수가 있겠죠.
0: 뭐 그럴 수 있겠죠.
1: 네.
0: 그럴 수 있겠죠.
1: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한 10수년 지난 뒤에는 자동차들마다 FSD,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어 있을 텐데 자율주행 이용하시려면 구동료 내세요. 그러면 저도 운전하기 싫으면 구동료 내서 아니면 1일 자율주행 기능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을 때 그것도 또 우리나라 기술이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해야 되고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0: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테슬라 차를 샀는데 테슬라에서 음악 하나 다운로드 받으려면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만 내라네.
1: 그렇죠.
0: 할 수도 있겠죠.
1: 예. 그러니 이 점점 하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나겠죠.
0: 늘어나겠죠.
1: 그러면 우리나라의 1년 경제 활동 비중 중에서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는 게 더 편하고 비용 효율적인 부분이 10% 있다가 20% 있다가 30% 있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사이즈가 그만큼 줄어드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러면 네. 그 과정에서 원화 가치도 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0: 그렇죠. 사람들이 수시로 달러를 내 지갑에 충전해 놓으려고 할 테니.
1: 예. 그리고 원화 가치는 어떻게든 국가가 디펜스하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규모를 가진 나라들마저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달러의 위상은 얼마나 높아질까요?
0: 그 부분에서 달러의 위상은 기왕 높은 것 같고요.
1: 네.
0: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0: 제가 국민카드로 14,000원을 결제해서 넷플릭스로 보면 나는 국민카드한테 14,000원 원화로 써서 줬지만 결국은 국민카드는 14,000원어치 달러로 환전을 그때 해서 넷플릭스한테 보내는 거고
1: 네.
0: 내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넷플릭스한테 보내면 14,000원어치 환전을 내가 직접 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충전해 놨다가 그 14,000원어치 외화를 그냥 보내는 거 아닙니까?
1: 처음에는 그래요. 그래서
0: 그래서
1: 처음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0: 예,
1: 있는데.
0: 결국은 14,000원어치 외화가 나라 밖으로 나가는 건 똑같고 그 환전을 이진우가 직접 하냐, 국민카드를 거쳐서 하냐의 차이니 직접 하면 국민카드는 서운하겠지만 중간에 그런 거 해주는 금융회사들은 좀 위축되겠네지 그게 국가 하는 눈은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1: 처음에는 똑같죠.
0: 예.
1: 그런데 달러 기반의 생태계가 커지면 그렇게 내가 한번 환전한 그 14,000의 달러는
0: 네.
1: 다시 원화로 들어올 일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0: 넷플릭스 가져갔으니까.
1: 그게 아니라
0: 예.
1: 우리나라 안에서도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제가 환전을 뭔가 달러가 필요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많으니 필요하니까 잔뜩 쟁여놓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시 원화로 바꿀 이유가 별로 없이
0: 별로 없죠.
1: 이 달러 자체로 계속 쓰게 되면 말 그대로 그 과정에서 KB 뭐 아니면 신한 이런 데는 금융의 역할을 할수 있는 기능도
0: 조금
1: 약해지고
0: 줄어들겠죠?
1: 그리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상도 줄어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0: 맞아요. 박주선 지갑에 지금 싱가포르 달러 들어 있으니까 원화가 들어 있을 자리에 싱가포르 달러가 들어 있으니 원화의 영향력 내지는 한국은행의 원화 발행액 이런 게 위축되고 싱가포르 달러는 늘어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달러 이제 그 다음이 더큰 문제인데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사람들이 어떤 기대심리를 갖게 되냐면 야, 이거 앞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다 빨아들일 것 같은데 특히 중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는요. 가뜩이나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0: 빨리 많이 미리 쟁여놓으려고 하겠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개인 송금 저축의 70%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기업 결제 공급망의 30%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에티오피아는 어느 나라 화폐를 쓰는 국가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지경이 된
0: 그래.
1: 거예요.
0: 걔는 거의 달랐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1: 이게 5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기대감 때문인 거죠. 이제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더 많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주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환전하려고 하면 원화로 해놨는데 또 환전하려니까 달러를 또 써야 될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럼 내 가치는 점점 환전 수수료까지 내야 되니
0: 그렇죠,
1: 불필요한 화폐가 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불편한 화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완전 달러 스테이블 코인 꽉 잡겠는데 하니까 더 빠르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생태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0: 그러겠죠, 그러겠죠.
1: 그럼 그 다음 문제가 뭐냐? 에티오피아 국가의 경제 상황이 미국의 경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매번 있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면 에티오피아 중앙은행은 에티오피아 경제 상황에 부합해서 통화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데 이번엔 금리를 올려야겠어, 금리를 낮춰야겠어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0: 네.
1: 어라? 자국의 화폐 시스템에 지금 민간에서 쓰는 거는 70% 가까이가 달러 쓰고 있고 기업은 30% 쓰고 있으니 이 통화 정책이 먹히질 않는 거죠.
0: 그렇겠죠, 당연히.
1: 네. 자국 통화에 대한 가치를 조율해서 경제를 조율하는 게 중앙은행에서 하는 일인데
0: 예.
1: 자국 화폐를 안
0: 사람들이 이 돈을
1: 쓰는데
0: 써야 우리가 컨트롤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
1: 그렇죠. 오히려 어떤 부작용도 이쪽 지역의 출신의 경제학자들이 요즘 논문을 많이
0: 야, 많이 쓰면
1: 내냐면
0: 그렇게 돼 있구나.
1: 미국의 금융정책과 통화정책과 자국의 통화정책이 가끔 괴리감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0: 많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서울은 경기가 아파트 값도 많이 오르고 뜨겁고 강원도는 차가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금리는 그때 올려요. 그럼 강원도는 야 우리는 추운데 보일러 끄면 어떻게 해? 이제 이렇게 되는데
1: 그렇죠.
0: 야좀 참아봐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1: 맞습니다.
0: 강원도 입장에서는 괜히 우리나라 원화를 같이 쓰다가 내가 서울이랑 같이 쓰다가 지금 이상한 꼴 당하고 있네라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1: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0: 아니
1: 그런데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
0: 그건 맞죠.
1: 이거 자칫 미국의 통화정책과 다른 기조의 통화정책을 추진했다가 갑자기 자국 화폐 가치가 폭락하던가 물가가 뒤숭숭해진다든가 이런 부작용만 더 만들어내는 경우도
0: 그럴
1: 있다라는
0: 수도 있겠네요.
1: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지금 모든 국제기구들, IMF라는 국제기구, BIS라는 국제기구, 그다음에 세계개발센터라는 뭐 이런 국제기구 역할을 하는 뭐 이런 연구소들 이런
0: 예.
1: 데서도 전부 다 이거 제도적으로 조금

0: 고민을 해야 된다. 음흠. 이런 얘기들을 계속 내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맥락이고요. 자, 그런데 오늘 주제가 140개 기업들이 뭉쳤다는 거였잖아요.
1: 예.
0: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세가 너무 빠른 거예요. 이게 국가에서 제도들 완비하고 할 때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출사표 던지고 들어가자 할 수준이 아니라 너무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1: 그 나라 그게.
0: 예. 그러다 보니 이 140개 기업들의 이 컨소시엄 법인이 설립된 이유가 이거 바로 우리가 대비하겠네. 우리 물건은 오늘도 팔고 내일도 파는데 저쪽에서 결제를 희망하는 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 쪽 그 왜 저기 이 삼성 휴대폰 살 때는 왜 안 받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저기 은행에다가 송금하려고 하는데 왜 안 받아주는 겁니까? 이 소리가 자꾸 나오니 빨리 해주자. 이게 지금 가장 큰 골조 중에 하나예요.
1: 사용하기 편리한 스테이블 코인이 나타나서 포급되기 시작하면 그 속도를 걷잡을 수 없을 텐데.
0: 네.
1: 그게 항상 달러 기반이니까 자칫하면 다 사람들이 주머니에 그것만 충전하고 사는 날이 온다. 네. 어떡할 거냐.
0: 네.
1: 그러면 얼른 우리나라도요. 빨리 나는 달러가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아서 달러를 쟁여놓을 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에 어떻게 맞겠습니까?
0: 네.
1: 달러 지폐라도 바꿔다가 자기네 집 서랍에 장롱에 넣어놓을 사람들이니까 그거는 설득이 안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는 스테이블 코인 쓰니까 되게 편리하고 좋네. 띠링 하고 바로 결제되네. 나는 편리성이 중요해 좋아서 쓰는 사람들이라면 똑같은 편리성은 같지만 그 배경이 달러가 아니라 원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얼른 만들어서 보급시켜서 편한 거라면 이걸 쓰세요 하는 것도 답이겠군요.
0: 그거라도 좀 해보자고 논의하는 국가들이 많아진 거죠.
1: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뭐 선호야 그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0: 대표적으로 네. 그래서 일본도 얼마 전에 일본의 메가뱅크 세 군데를 합쳐서
1: 네.
0: 니네가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라. 그래서 편리성이라도 우리가 똑같다. 수수료도 우리 안 떼요. 그래야 이 저쪽으로 더 빨려 들어가는 걸 좀 막을 거 아니냐.
1: 그치. 국민들이 엔화 충전해서 쓰지 잘못하면 그 달러만 충전해서 쓰고
0: 예.
1: 미국의 통화 정책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영향 주고
0: 네.
1: 그러겠네.
0: 예. 그래서 일본도 그렇게 한 거고 홍콩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합니다. 이건 뭐 네. 나중에 한 하루 따로 해드릴 수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그 중국이 사실 또 뒷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도 하여튼 제일 1차적으로는 우리도 네. 스테이블 코인을 그 런칭해서 쓰게끔 하자
1: 예.
0: 이렇게 이제 해간 거죠.
1: 네네네.
0: 그래서 지금 각 국가마다 나름대로 꼭 하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주판과 포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안 하면은 이제 좀 더 문제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중요한 맥락이 아까 140개 연합군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기존에 미국 스테이블 코인들이 다 유통이 된다면
1: 네.
0: 그냥 그거 받을 테니까 그걸로 결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또 하나 더 만들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이미 기존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는 그 코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테더든 서클이든 만에
1: 예.
0: 그걸 쓰고 있는데 우린 그거 말고 다시 만들 거야를 한 거잖아요.
1: 네이버 페이 있는데 왜 카카오페이는 페이를 또 만들었어? 토스페이는 또 만드네 하는 느낌과 비슷하죠.
0: 그렇죠.
1: 네,
0: 그럼 그걸
1: 경쟁하느라고 그러겠죠.
0: 그걸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리 봐도 이 테더나 서클이라는 회사가
1: 예.
0: 너무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전 세계 그 저기 두 대륙이
1: 네.
0: 테더로 자꾸 결제를 한다. 아니면 서클로 자꾸 결제를 한다. 그러면
1: 그게 지금 유통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죠?
0: 대표 주자들이죠. 예, 예, 예. 예. 그러면 야, 이거 얘네들이 나중에 무슨 힘을 갖게 되는 건지 조금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냥 테더나 서클이 스위프트 망이 되는 거거든요.
1: 그러네요. 맞아요.
0: 예. 그러면 가만히 있어 봐. 저 회사에게 우리가 스위프트 망을 그냥 갖다 쥐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이 140개의 어깨 듬직한 형들이 제가 지금 몇 년 됐다고 지금 내 위에 올라앉으려고 하는 거야?
1: 그럴 수는 있겠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신한은행 입장에서 보면 뭐야 뭐 국민카드가 뭐 다 가져먹겠다고? 라는 느낌일 텐데
0: 예.
1: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또는 국가 입장에서 보면 테더나 서클이나 이번에 새로 하겠다고 하는 오픈 US 달러나 다 민간회사고 제3자지 다 쟤들이잖아요. 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

0: 얘는 또 뭐며 이렇게 돈을 민간인들이 막 함부로 발행해서 쓰면 어떡하냐.
1: 예.
0: 국가가 나서야 된다. 저러다가는 통화정책이 안 먹혀. 예를 들면 금리 올리고 내리는 걸 이제는 서클 이사회가 하는지도 몰라. 이게 무슨 짓이 이런 짓이 있어. 라고 하면서 국가가 긴장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1: 맞습니다. 이제 그 거기로 바로 가신 건데, 네. 이제 점핑이 생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테더와 서클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뭐 어마어마한 권한이 생겨버리겠네, 이런 걸 걱정하다 보니,
0: 예.
1: 특정 한 회사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의존하지 맙시다.
0: 그렇죠.
1: 이 생각까지 간 거예요.
0: 예.
1: 왜 한 회사에 몰빵을 주냐. 그러면 어떻게 하자? 전 세계에 어깨 듬직한 형들이 다 모여서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이 가져가지 말고 기존의 기라성 같은 우리들 모두가 같이 이용하는 일종의 스위프트망 같은 걸 구축하자. 한 게 이번에 OUSD예요.
0: 이거는 그럼 지배주주가 없고 140개 회사가 N분의 1, 140분의 1을 한 거라고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1: 지분 는 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수익을 나누기로 한 거예요.
0: 아, 그러면 여기서는 경영자가 최고 경영자 일대주주 지배주주가 아니라 그냥 동창회 총무 같은 분이죠?
1: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0: 아, 예. 그래요?
1: 예, 잭 아브라함스라는 사람을 CEO로 앉혔는데 이 사람은 그 전에 브릿지라는 걸 만들어서 기업들 B2B의 송금과 관련돼서 좋은 네. 대안을 제시해 본 사람이고
0: 그분이 일대주주가 아니라는 거죠?
1: 일대주주가 아니에요. 그냥 CEO일 뿐이에요.
0: 집사구나, 집사.
1: 예. 그리고 그 전에 코인비에서 일하면서 개인이 송금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도 직접 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0: 야, 이러면 요거 약간 공적인 느낌 들면서 오히려 좀 그렇겠네, 진짜.
1: 그러니 이 사람은 개인들의 송금을 이제 관장했던 그 회사에서도 일해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고 또 기업들이 송금하는 것들을 또 직접 그 회사를 만들어서 해봤던 경험도 있고 이 두 개를 제일 잘 운영하고 보완할 수 있는 애가 얘네 해서 총부로 앉힌 거예요. 그리고 이 140개 회사들은 이렇게 연대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국가 여쭤봤잖아요. 기업들은 이 생태계가 진짜 아프리카 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매년 48%씩 전년 대비 성장하는 걸 보면서
0: 네.
1: 여기 지금이라도 뭐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 생각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나가는 건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국가들이 아직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가름마도 안 타주고 있는 거예요.
0: 스테이블 코인을 원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지 안 할지.
1: 할지 안 할지 아니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 그 가맹점주 받을 수 있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0: 어떻게 할 건지
1: 네.
0: 하면 누가 할 건지 중앙은행이 나설 건지 민간한테 맡길 건지 등등 다
1: 네.
0: 아무도 관할 안 하고 손 놓고 있다.
1: 뭔가 뭐 보고들은 받고 공청회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많이 했는데 결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이거 빨리 결정해야지. 통화 정책 자체에도 영향을 지대하게 줄 수 있는 거고.
0: 그럼 박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 이렇게 한번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한 2년 만에 1,300원대에서 1,500원대까지 올랐잖아요.
0: 네.
1: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또 빠르십니까? 또 스마트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아무리 봐도 원하는 약세고 달러가 강세일 것 같아. 이런 지배적인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 형성이 됐다.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어느 정도 문을 열어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나이지리아나 에티오피아처럼 열어서
0: 예, 예, 예.
1: 쓰게 해줬다.
0: 예.
1: 그럼 우리 국민들의 선택지들은 뭘까요?
0: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꽤 충전해 놓고 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예.
1: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원화 가치에 대한 약세는 더 심화됐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적인 안전장치라든가 보안장치 없이 그냥 중남미 국가나 아프리카처럼 아유 국민들이 원하니까 쓰세요 했다가는 지금 환율이 1,600원인지도 모를 거예요.
0: 환율의 상승 압박은 받겠네요.
1: 그렇죠.
0: 예.
1: 그래서 이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무조건 허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0: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입을 더하는 기 때문은 아니지만 예비적 수요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놓고 지갑에 넣어놓으려고 하는 그 수요만큼은 없었던 수요가 생기는 거니까.
1: 그리고 예비적 수요가 아니라 내 재산 가치를 원화로 가지고 있느냐 달러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이에 재산 가치의 상황이 달라진 거잖아요.
0: 뭐 그렇죠.
1: 그렇잖아요.
0: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하는 거죠.
1: 그렇죠.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단순하게.
0: 그러네. 생각을 좀 깊이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상한 부작용 생길 수도 있겠네요.
1: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0: 판단이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이 자꾸 지연되는 거죠.
1: 그런데 이거 자꾸 지연시킬 건 아니고 하든 안 하든 뭐 일단은 결정을 해놔야지 일 터지고 하려면 복잡해진다 그 말이군요.
0: 점점 다른 나라들은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점점 뒤로 좀 빠져가는 느낌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1: 근데 요거는 마지막에 그래 우리도 하자 안 할 수는 없고 뭐 한다고 나쁠 것도 아니니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어 놓고 사람들 쓰라고 하자 달러로 쟁여놓게 쓰시지 마시고
0: 네.
1: 라고 하면 그거를 한국은행이 하든가 아니면 뭐 은행들끼리 모여서 은행연합회 주도로 시키든가 관이 아니면 그냥 토스가 또 해. 토스 잘하던데 뭐 라고 하든가 일 방향일 텐데 그거 어떨까요? 예를 들면 토스가 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야 이거 민간 그 이 만드는 미국의 이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 통화 정책을 지배하면 어떻게 하는 걱정이 토스가 지배하면 괜찮냐라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 결국 해도 관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것도 논란거리인 모양이더라고요.
0: 그래서 이제 이 아까 OUSD는
1: 예.
0: 관이 아니라
1: 네.
0: 누구 한 회사가 발행해서 야, 그 회사가 그걸 왜 하는데 그 소리 안 들게끔 안 들을 수 있게끔 140개가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이 하는 거야 민간이 하는 거야 이 갑론을박에서 벗어나서 이 140개 정도면 이게 어느 특정 회사가 하는 거라고 말하기
1: 특정 회사까지는 아니네요.
0: 네. 그렇다고 완전 관도 아닌데 이 정도 규모감 있는 회사들이 모였으면 서로들 견제 좀 하겠는데 뭐 이런 느낌을 주면서
1: 네.
0: 또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1: 아 그런 형태로.
0: 예. 그래서 야 이게 생각보다
1: 야
0: 그냥 뻔한 구태의연한 프레임 속에서 갑론을박하다가 지금 진짜 치고 나가는 회사들은. 더 많이 치고 나간다는 거죠.
1: 저는 그 이 오픈 US 달러라고 하는 그 대주주도 아니고 CEO가 그냥 집사인 그 회사도 이것도 참 재밌는 지배구조라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어떤 강한 기업도 주인 없이 이렇게 조합이 모여서 뭐 잘 된 회사가 없잖아요. 무슨 투자 결정한다든가 할 때도 누구는 돈을 낼래 안 낼래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조차도 표류하는데 이렇게 큰 회사가 140개가 N분의 1로 들어와서 아무도 지배주주 없으면 매번 할 때마다 회의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누구 하나가 대주주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니라는 거죠.
0: 이 제조 파트라든가 우리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그런 인식이 많은데 우리 가끔 외국에서 화폐 이렇게 인쇄된 걸 보면
1: 네.
0: 화폐 위에 HSBC 스탠다드 차타드 이런 거 인쇄되어 있는 화폐들 보신 적 있죠?
1: 맞아요. 홍콩은 은행들이 그냥 신한은행권 이걸로 쓴다면서요.
0: 그거예요.
1: 미국 연준도 뭐 민간은행들이 모인 거라면서.
0: 그러니까
1: 뭐 그런
0: 이미 외국엔 이런 전례가 있는 거죠. 140개까지는 아니지만 어깨 큰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협의해서 합시다. 이걸로 법정 화폐 같은 것도 발행해서 유통해서 그 운영해 본 게 있기
1: 문화에
0: 때문에
1: 문화에 따라 그럴 수는 있을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러니까 야 이거 언어도 없는데 되겠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시각을 더 많이 갖지만 영미권에서는
1: 될 수도 있다.
0: 야 우리 했던 거잖아.
1: 뭐 연준이 뭐 그렇긴 한데.
0: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들마저도 있어요. 그렇다고 저도 지금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켜봐야죠. 아직까지.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됐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선 우리나라 기업들마저도 OUSD에 일부 참여가 되어 있는데
1: 예, 예.
0: 그럼 이거 안 받을 거냐? 국내에서는 안 쓰게 할 거냐?
1: 쓰겠죠. 왜 안 쓰겠어요?
0: 그럼 그렇게 결정이 된 거냐? 물어봤을 때 답을 줘야죠. 네.
1: 아, 근데 이거 아무도 주무부처도 없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계속 표류만 하다가는 큰일인 것 같다. 이게 주제군요, 오늘.
0: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생각보다 너무 빨라요, 속도가. 그래서 제가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했는데 운 좋게 그 사이에 140개 또 협의체가 또 등장했고 유럽은 또 유럽대로 또 법안을 만들었는데 아 유럽이 크게 오판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언제 기회 되면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가 또 이것도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1: 네, 하면 잘하니까 또.
0: 네, 저는 잘 해낼 거라고 또 믿습니다.
1: 우리나라가 조폐공사가 돈 다른 나라 돈 찍어서 주고 수출을
0: 그럼요.
1: 한다면서요.
0: 네.
1: 얼른 만들어서 또 우리도 그냥 야 우리 거 써 하고 이렇게 쓰면 또 뭐 나름 또 돈도 벌고 그럴 수도 있겠네.
0: 그럼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그렇게 권위주의적인 정부들도 많았었고 뭐 쿠데타들도 있었고 여러 네. 가지가 있었지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 적은 없었거든요. 야, 그래도 다 선을 지키는 정권들

0: 네, 봐도 네. 되거든요. 예. 이 그래서 전 이번에도 결국 결정이 늦어졌지 잘 해낼 거다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가 먹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스테이블 코인 미국에서 뜨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고 있으니 빨리 결정해라.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조강기.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6: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11시 뉴스입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철거되는 서울 잠실구장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나눔 올스타가 5년 연속 승리했습니다. LG 트윈스, 한화 이글스, NC 다이노스, 기아 타이거즈, 키움 히어로즈로 구성된 나눔 올스타는 오늘 잠실구장에서 열린 KBO 올스타전에서 SSG 랜더스, 삼성 라이온즈, KT 위즈, 롯데 자이언츠, 두산 베어스로 구성된 드림 올스타를 10대 2로 눌렀습니다. 5타수 4안타, 1타점, 1득점을 올린 한화의 허인선은 기자단 투표 26표 가운데 13표를 얻어 생애 첫 미스터 올스타에 선정됐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

0: 원장을 지낸 박찬훈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장용기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장용기 부친의 증거인멸 사건처럼 경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가 먹히지 않으며 보안수사 요구를 하기 위한 단서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아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리는 것을 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토론회가 세금 폭탄 명분 쌓기 쇼일 뿐이라며 대통령이 제시한 의제는 적정 보유세 수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등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둘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부터 폐기하고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 정책 전환을 선언하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호르에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현지 시간 10일 지난달 24일 발생한 두 차례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최소 4,118명이 숨지고 16,74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경남,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28도입니다. 이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인재 등용에서 등용은 등용문과는 다른 말입니다. 등용문은 한자 오를 등을 써서 용문에 오른다는 뜻으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크게 출세하게 됨 또는 그 관문을 이르는 말이죠. 잉어가 중국 황어강의 급류인 용문을 오르면 용이 된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학벌이나 배경이 등용의 수단이 될 순 없다에서 등용과는 한자부터 다릅니다.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약 1850년대부터 4,50년간 미국에서는 서부개척시대가 열립니다. 캘리포니아에 금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금을 찾아 떠난 골드러쉬에 대륙 횡단 철도가 개통하면서 사람들이 서부로 이주하던 시기였죠. 이때 정부에서도 서부로 가는 걸 독려하곤 했는데요. 이 시기에 나온 슬로건이 Go West, Young Men, 서부로 가자 젊은이들이여 였죠. 1970년대에 활동한 미국의 디스코 그룹 빌리지 핍

애플은 이 슬로건을 이용해서 노래를 한 곡 발표했고요. 1993년 영국의 듀오 펫 샵 보이즈가 이 빌리지 피플의 노래를 화려하게 리메이크하면서 이 곡을 더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0: 7월 11일 토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이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Pet Shop Boys, Go West였습니다. 4791님 신청곡이었어요. 여름 시즌에 또 이보다 잘 어울리는 음악이 또 없죠. 그리고 뭐 스포츠 시즌에도 그렇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 이 노래가 스포츠 경기에서 막 사람들의 분위기를 북돋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 빌리지 피플이 원곡이고 이 Go West라는 제목 그거는 19세기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던 그 슬로건을 가지고 만들어진 음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뭔가 찾아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음악만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음악과 전혀 무관한 것 같은 무슨 서부개척시대라든가 골드러시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막 튀어나오는 게 재밌죠. 사실 우리 사회라는 게 뭐 하나가 그냥 딱 홀로 우뚝 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됐든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뭐 정치나 경제, 문화, 그리고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들, 가치관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받아서 무언가가 생겨났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신이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여러분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 라디오를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에 의해서 이 시간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 감각을 가질 수 있게 골든디스크를 듣고 계시는 분들 이쪽으로 참여해 주세요. 문자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이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이 편한 쪽으로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7: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6: 토익은 해커스
8: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8459님 신청곡이었어요. Electric Light Orchestra의 Last Train to London이었습니다. 1792님, 문득 라디오를 듣다가 골든디스크를 만났는데 20, 30년 전에 너무나 좋아했던 음악들이 나와서 반갑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 시절의 내가 생각도 나고요. 20, 30대를 어떻게 지냈는지. 일찍 결혼해서 육아할 때 내 유일한 낙이었던 라디오. 지금도 옛 노래를 들으며 기분 좋은 하루의 마무리를 합니다.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I've been away too long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골든디스크가 그때의 나, 예전의 나를 떠올리게 했다니, 네, 저는 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네요. 그게 뭐 라디오의 몫이고 또 골든디스크의 몫 아니겠습니까? 1792님이 다른 노래를 들으시면서도 20, 30대의 나를 떠올리셨겠지만 아마 신청곡을 들으시면 이 곡을 신청해 주셨다는 건 훨씬 더 짙은 무언가의 나의 감성과 나의 추억이 담겨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또 다른 느낌으로 이 노래를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조시 베이커 셀렉션의 I've been away too long. 이 곡과 함께 0601님이 골라주신 로버타 플렉과 도니 해서웨이가 함께한 The Closer I Get to You도 같이 듣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은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을 같이 들어보는데요. 오늘은 지난 2월에 86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닐

세다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골든디스크에도 닐 세다카의 음악, 뭐 오 캐롤이나 You Mean Everything to Me 정말 꾸준히 신청이 들어오는데요. 이닐 세다카가 데뷔를 한건 1956년이었습니다. While I Dream이라는 노래로 이 음악계에 등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계속 싱글로 활동을 하다가 1959년에 첫 앨범을 냈고요. 60, 70년대에 들어서서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근데 닐 세다카가 진짜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활동을 했거든요. 물론 60, 70년대에 가장 압축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2000년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 음악을 냈었고요. 2016년까지 정규앨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닐 세다카가 마지막으로 남긴 싱글은요, 10년 전이에요. 2016년 앨범에서 앨범 제목하고 같은 제목을 가진 노래였어요. I Do It For Applause. 이 노래였습니다. 56년 데뷔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싱글이 2016년에 나왔으면 60년을 한결같이 노래해온 거거든요. 그 노장 가수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귀한 음악이니만큼 오늘 이렇게 두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닐 세다카의 데뷔곡 While I Dream 그리고 2016년에 발표한 마지막 싱글 I Do It For Applause예요.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닐 세다카의 데뷔곡 While I Dream. 진짜 음원에서도 50년대 느낌이 완전히 묻어있죠. 그리고 2016년에 발표했었던 마지막 싱글 I Do It For Applause였습니다. 박현준님, 퀸의 라디오 가가 신청합니다. 표준 FM의 새 프로 손석희의 12시를 듣는데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박사님께서 프랑스에서 라디오의 역할과 여전한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라디오 문화가 강한 독일에서 여전히 라디오 덕을 많이 보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가 장르 불문하고 저의 음악 선생님이 되어준 덕에 지금도 이렇게 라디오를 사랑하는 어른이 되었네요. Radio, someone still loves you 하셨는데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 유럽 쪽이 저도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우리나라보다는 아직도 이 라디오의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좀 중요성, 유용함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갑자기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들 라디오를 켰다고 이제 정전이 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TV든 스마트폰이든 지금 내가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이거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라디오는 이제 전파로 우리가 급할 때 그런 비상사태 때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할 수 있으니까 다들 라디오를 켜고 상황을 들었다고 하던데 그만큼 아날로그 라디오 문화가 되게 잘 잡혀 있고 그게 여전히 이렇게 빠른 디지털 시대에도 중요하다라는 걸 그 사람들이 사회 안에서 공유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겠죠. 사실은 제가 라디오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변하는 속도를 보면 라디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종종 제가 골든디스크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네.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여전히 음악을 듣고 계시고 라디오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같이 그 감성을 공유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주셔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는 한은 라디오가 제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골든디스크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는

나는 저도 가능하면 여기 계속 있을 생각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같이 아날로그적인 어떤 만남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누군가는 라디오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일단 퀸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독일에서 지내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박현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지금 골든디스크를 함께해 주시는 분들도 똑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퀸이에요. 라디오 가가.

0: 퀸의 라디오 가가에 이어서 들으신 음악은 8325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영화 Streets of Fire OST였죠. Fire Inc.의 Nowhere Fast였어요.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의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예우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시 고객 부담. 인지사는 현대 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7월 11일 토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은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음악이에요. 트로이 실반의 Angel Baby.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ain't with him.
1: Kayo, 929. Yoginen, Kayo, 1999.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0: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 문화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Radio 99. Here is Radio 99.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가나.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든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9: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귓볼이 남다르게 생겼다거나 귓볼에 주름이 생겼다는 말에서 귓볼은 표준어가 아닌데요. 귓바퀴 아래쪽에 붙어있는 살을 뜻하는 우리말은 귓볼이 아니라 귓불입니다. 또 귓불과 같은 말로 귓밥도 있는데요. 귓밥이라고 하면 귓구멍 속에 있는 때를 뜻하는 말, 귀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그건 귀지이고 귓바퀴 아래에 붙어있는 살을 뜻하는 말이 귓밥 또는 귓불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어서 오신 뉴스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서장이 강간살인죄 적용을 막았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수사를 담당했던 광산서 수사팀 여러 명으로부터 서장이 강간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수사팀이 핵심 증거물 리얼돌 등을 압수하지 않고 간부급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폐기할 수 있도록 방치한 과정을 서장도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산 서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정황 증거만 갖고 강간살인죄 적용이 어렵고 구속기간이 짧아 살인으로 송치하겠다는 형사과장의 보고를 받았다며 강간살인죄가 안 된다고 막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광산서와 광주경찰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수사팀 컴퓨터에서 관련 자료는 이미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정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에 대한 소집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실행 전부터 이른바 지읒, 티읒, 시옷 비읍이라 불린 사령관들의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등 3명은 모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전용기 에어포스 원 관련 보안 우려를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자들에게 연방형법 위반 혐의로 연방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튀르키예를 떠나면서 카타르로부터 받은 새 에어포스 원 대신 옛 에어포스 원을 이용한다고 공지했는데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새 에어포스1의 첨단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이 무력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오만과 해협의 안전 통항 보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두 나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오만 측이 해협의 통항 선박 통항을 두 개의 분리된 경로로 관리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종 타결되지 않은 제안서에는 두 항로 모두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되 오만 영해를 지나는 남부 항로는 전쟁 이전처럼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고 이란 영해를 지나는 북부 항로는 이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유명 관광지 푸꾸옥 섬 근처 바다에서 관광객들을 태운 고속정이 전복돼 인도인 관광객 15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현지 시간 11일 오후 1시쯤 푸꾸옥에서 남쪽으로 약 11km 떨어진 혼마이루트 섬의 서해안에서 관광용 고속정이 뒤집혔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 배가 인도인 관광객 32명, 승무원 3명, 베트남인 관광 가이드 1명 등 36명을 태우고 혼마이루섬을 출발해 푸꾸옥 항구로 가기 위해 400m가량 운항하던 중 강풍과 거친 파도에 전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른 여름부터 살인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에서는 벌써 세 번째 폭염이 시작된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섰을 것이란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기후 감시 기구는 지난달 서유럽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3도 이상 웃돌아 역사상 가장 뜨거운 6월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일부 지역의 낮 기온이 최고 37도까지 오르며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31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전국적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0: 커피회.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라디오 북클럽 고화성입니다. 살다 보면 더는 갈 곳이 없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믿고 있던 사람과 헤어지기도 하고요. 오래 몸담았던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오랫동안 품어온 계획이 예상치 못한 벽 앞에서 멈춰 서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애써 걸어온 길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단정짓곤 합니다. 그런데 한 길이 끝난다는 것은 정말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뜻일까요? 시인으로 또 공직자로 여러 갈림길을 지나며 살아온 도종환 시인은 오히려 삶의 새로운 국면은 끝이라고 생각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자신의 시, 길이 끝난 곳에서를 통해서 이렇게 담아냈는데요. 바다가 시작되는 모든 곳은 길이 끝난 곳이다. 새로운 날은 어제까지 살아온 날이 끝난 곳에서 시작한다. 똑바로 응시하라. 망망한 곳을 광활하고 막막한 저 깊은 곳에 물길을 내며 두려움의 바다를 건너간 사람들이 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하나의 길을 버려서 하나의 길을 얻는 것이다. 2026년 7월 12일 라디오 북클럽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은요, 도종환 시인의 에세이 상처와 결별하기에 실린 이야기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에서는 이 시의 주인공 도종환 시인님과 함께합니다. 지난 겨울 북클럽을 찾아주셨던 도종환 시인님과의 두 번째 만남인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일 3555 롯데건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당신과 읽고 싶은 단 한 권의 책.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책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책으로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알아갑니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오늘 모신 이분은요, 라디오 북클럽을 두 번째로

0: 마음을 울리며 많은 사랑을 받으신 분인데요. 흔들리며 피는 꽃, 담쟁이 등 수많은 작품으로 독자들과 함께 해오셨고요. 이후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내시고 지금은 시인으로 돌아와 시집 고요로 가야겠다를 비롯해서 이번에는 새 산문집이죠. 상처와 결별하기를 출간하신 시인 도종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인님 작년 말에 북클럽에서 뵀었는데 반년 만에 다시 뵙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 주로 글 쓰고 책 읽고 책 내고 이런 일로 시간을 보냈어요.
0: 네. 지난번 고요로 가야겠다 책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주변에 참 많이 선물했었어요.
1: 아이고, 고맙습니다.
0: 잘했죠.
1: 잘하셨어요. 책 선물이 좋은 선물이죠.
0: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잘 읽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선물하는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이번에는 아주 따끈따끈 갓 나온 산문집입니다. 상처와 결별하기. 먼저 어떤 책인지 작가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요.
1: 제목 그대로요. 살면서 매일 사람들 상처받거든요. 상처 주기도 하고요. 근데 그 상처에서 어떻게 벗어나면 좋을까.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낸 책입니다.
0: 저는 상처와 결별하기라는 제목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상처는 보통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네. 생각했는데 결별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상처와 어떻게 결별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책을 읽게 된 것 같습니다. 시인님께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을 빌려서 회복이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확실하게 결별하는 것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시인님께서 생각하시는 상처와 결별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1: 몸이 아플 때 이제 병이 낫는다는 것은 이제 아프기 이전으로 가면 그게 병이 낫는 것이다,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0: 네.
1: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아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 그래서 그 상처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 그게 진정한 회복이다. 이 말씀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하신 바 있어서 아,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상처와 결별하다라는 이 개념을 이걸 다른 분들에게도 글로 써서 많이 좀 알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런데 상처와 결별하려면 좀 모순적으로 상처를 충분히 들여다보아야 상처와 헤어질 수 있다고 쓰셨습니다. 그런데 아픈 걸 들여다보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1: 네.
0: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그러니까 그 아픔을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하죠. 그래야지 다시 아프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냥 이제 안 아프니까 다 낫어가 아니라 그게 왜 아프게 되었는지 정직하게 바라보고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식습관을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 내가 몸이 아픈 상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 그 환경과 완전히 그 결별하고 떠나야 되거든요. 나한테 상처를 계속 주던 사람들 사이에 계속 있으면 계속 아프죠.
0: 네.
1: 나았지만 또 아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생각해 보자는 게 이제 제대로 들여다보자는 것이고요.
0: 네.
1: 그래야지 다시 안 아플 수 있어요. 이제 뭐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았거나 또 아니면 마음의 평온을 얻어서 이제 안 아팠는데 그 자리로 가면 다시 아프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완전 절망하기도 하고 아예 외면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와 결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까지를 생각해야지 다시 안 아플 수 있다. 보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그럼 시인님께서도 그런 시기가 있으셨을까요? 너무 아파서 상처를 들여다보기 힘들었던 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마주해야겠구나 하고 결심하게

0: 된 계기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1: 매일 상처받죠, 사람은. 늘 상처받는다. 네. 툭하면 상처받는다. 네. 그게 우리들의 일상이다.
0: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1: 그럼요. 사람 인정받고 싶고 또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안 되는 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늘 일상적으로 상처받는다고 생각해요.
0: 네. 이번 책에서는요, 시인님의 개인 상처 이야기뿐만 아니라 관계와 또 삶의 흔적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전해주시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요소도 참 많았는데요. 특히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빈손을 내보였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1: 네.
0: 아직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20살에 왕위에 올라서 33살에 세상을 뜰 때까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전쟁에서 지지 않았던 대제국을 건설한 왕이었죠. 그런데 죽으면서 곁에 있는 신하들에게 내가 죽거든 손을 밖으로 내놓아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 천하를 손에 쥐었던 알렉산드로스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손은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그런 손이에요. 패배를 모르던 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3년간 모든 전쟁에서 지지 않았던 알렉산드로스가 인도에 가서 인더스 강에서 인도 군과 싸워서 이기고 갠지스 강으로 나가다 멈췄어요.
0: 네.
1: 비가 많이 와서 멈췄어요. 장마 때문에 멈췄는데 그러다가 더 이상 동쪽으로 전진할 수 없겠구나 싶어서 돌아왔는데 그때 그 장마 속에서 열병에 걸려서 열흘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맨 앞에 서서 그 전투를 지휘하고 가장 용감하게 앞장서서 돌격하고 그리고 늘 승리를 이끌던 사람도 열흘 만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그 과감하게 늘 돌파해 나갔는데 장맛비를 돌파를 못했고요. 그리고 다 싸워 이겼는데 병과는 싸워 이기지 못해서 열흘 만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고요.
0: 네.
1: 그리고 결국은 내가 지었던 것을 놓고 갈 수밖에 없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일화는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0: 네.
1: 멈출 때가 있어야 한다. 만족함을 알아야 한다. 그다음에 그 분수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생각하게 하는데 어쨌든 하여튼 이게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영원히 내 것은 아닌 거죠. 내가 지고 있는 권력, 내가 지고 있는 지위, 내가 지고 있는 부, 이 모든 것이 영원히 내 것은 아닌 거예요. 언젠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0: 그렇게 전투, 지위, 권력 이걸로 평생을 고군분투해왔을 것 같은데 철학적 사유는 언제 그렇게 했을까요?
1: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기도 하죠.
0: 아, 그렇군요. 네,
1: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알렉산드로스가 또 훌륭한 그런 지적인 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왕이 되었을 거라고 봐요.
0: 네. 이 이외에도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았어요. 아우슈비츠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네. 음악가의 이야기
1: 네.
0: 혹은 선생님께서 직접 겪으신 이 공무원 취임사의 네. 이야기까지 아 정말 뭐랄까 시인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시인의 세상과 별개로 또 굉장히 철학적 사유를 독자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요소들을 만날 때 더욱더 반가웠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런 것까지를 다 짚어내면서 읽어주신 분이 매우 훌륭한 분이시다라는
0: 잘
1: 생각을.
0: 쓰셨으니까 그렇죠.
1: 그랬어요.
0: 네. 라디오 북클럽을 진행하면서 시인분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 시인분들께서 시를 써오시다가 중간중간 산문을 쓰시잖아요.
1: 네.
0: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듣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1: 네.
0: 시인님께서 이제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담는 이런

0: 시를 쓰시다가 이렇게 상처와 결별하기라는 산문집을 오랜만에 쓰셨는데 이 산문집을 쓰실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궁금해요.
1: 나도 그렇고, 내가 겪은 것을 남들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 뜻대로 안될 때, 막 분노할 때, 슬플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이 안 풀릴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분노를 경계하고, 또 일이 잘될 때도 있어요. 일이 잘 되고 막 욕망하던 것들을 막 이루고 막 이럴 때, 그때는 욕심을 경계하고, 그다음에 아, 다 이루었어. 내가 이런 걸 해내다니. 막 이렇게 자만 심 같은 게 들을 때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고 하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글을 쓰게 하고, 네.
0: 그렇군요. 최인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본문 속에서 명함을 많이 받은 날이면
1: 네.
0: 집에 돌아와서 집안일에
1: 청소하고, 방
0: 몰두한다.
1: 쓸고, 설거지하고, 뭐,
0: 쌀을
1: 빨래,
0: 씻고
1: 쌀
0: 밥을
1: 씻고,
0: 직접
1: 예.
0: 안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1: 그러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 만나고, 뭐, 중요한 명함들을 주고받고, 뭐, 큰일을 한것 같을 때, 돌아와서 다시 평범한 나로 돌아와야 된다. 한 인간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겉모습에 취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게 다시 집안일 하는 거죠.
0: 저도 뭔가 도취될 것 같은 그런 명함을 많이 받는 날이 꼭한 번씩은 있더라고요. 그런 날 집에 돌아와서 꼭 직접 쌀을 씻어서 앉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작가님을 만나면 이것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1: 뭐요?
0: 자연을 동경하는 사람을 저는 정말 동경하고
1: 네.
0: 또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자연을 동경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또 배우고 싶은데 이게 잘안 열리는 느낌이에요. 근데 작가님께서 이책속 본문 속에서 나는 지는 순간에도 아름다운 꽃에 경배합니다. 경건한 자세로 서서 꽃들을 보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자연이 하는 말들을 더귀 기울이고 온전히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걸 질문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질문은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시인으로서의 눈이 열립니까? 하지만 자연을 바라보는 것도 좀 시야가 열리는 일일 텐데 어떻게 하면 열리는지 궁금해요.
1: 좋아하면 열립니다.
0: 저 좋아하는데 잘안 열려요.
1: 4월에 작은 연둣빛 어린 잎들이 돋아날 때, 그 4월 고구 무렵 이럴 때 얼마나 예뻐요. 그 연두가 이제 초록으로 가는 사이에 막 노란 꽃들, 또 연분홍 꽃들, 흰 꽃들 막 이런 거막 피잖아요. 산수유라든가 뭐 3분 나무 꽃이라든가 매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펴요. 그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예쁩니까? 열이지만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 생명입니까? 그 아름다움을 볼줄 아는 그 눈은 그 좋아하는 일이 먼저이고요. 그게 너무 이쁘고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눈여겨 보게 되고 또 돌아왔구나. 제 안에서 이 혹독한 시간, 어려운 시간, 눈보라 치던 시간을 견디고 제 안에서 거듭나는 걸 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 하나하나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이걸 볼줄 아는 눈을 나이 들어서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인이고, 아름다움을 계속 볼줄 아는 눈을 가지면 늙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0: 무슨 말씀인지 좀알것 같아요. 저도 그 꽃이 가진 과거까지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자연을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이 상처를 회복할 때 초록을 피워냈다면 시인님께서는 마음을 회복할 때 피워낸 건 결국 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시라는 건늘 질문의 형태로 찾아온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시가 질문으로 온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일까요?
1: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또 이 괴로움, 번뇌는 어디서 왔을까? 그 근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벗어나야 할 건가? 이 회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 아픔이 나한테 온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0: 계속해서 질문하고 이 질문을 나한테도 하고 세상에도 하고 신에게도 하고 이러는 게 시거든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시예요.
1: 네.
0: 세상의 과학도 질문 때문에 발전하는 거거든요. 왜 사과가 나무에서 그냥 떨어질까? 아니면 꼭지가 다 됐으니까 떨어지겠지. 이제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니야. 왜 그럴까? 이게 과학의 발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철학도 질문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 철학사의 첫 번째 책인 플라톤의 국가에도 보면 소크라테스가 청년들하고 계속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데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이 말을 하면 글쎄 그게 맞을까? 거기 보편성이 있을까?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청년들에게 또 질문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또 다시 생각해 보게 하고 아 철학은 질문이구나 하는 걸 알게 하거든요. 한강이 노벨 문학상 수상 연설 제목은 소설은 질문이다예요. 내 생과 맞바꿔도 좋다고 결심할 만큼 중요하고도 절실한 질문들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 머무는 게 소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의 끝에 다다를 때 소설을 완성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질문의 해법을 찾을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학도 질문이고 철학도 질문이고 과학도 질문이고 시도 질문인 거죠.
1: 그렇군요. 질문과 함께 영유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0: 내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은 확신만 하고 살거든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 확신을 품고 살면 항상 나는 옳다고만 생각하고 내가 옳은데 너희들이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고 대립하고 충돌하게 돼 있어요. 질문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면 해법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는데 확신에만 가득 차 있으면 매일 충돌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이렇게 그 상처가 되어 쌓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자. 나에게도 질문하고 나는 왜 여기 있을까 뭐 이런 남들이 안 하는 질문 자꾸 저는 해야 된다고
1: 네.
0: 뭐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 지금 잘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부터 나에 대한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사람이니까 자꾸 이런 질문들을 하고 확신하지 말고
1: 네.
0: 유연해지고
1: 네.
0: 이러는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1: 질문은 어떻게 보면 상처와 결별하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0: 그렇죠.
1: 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도종환 시인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이번 산문집에 있는 문장들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0: 회사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1: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도종환 시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인님의 이번 산문집 중에서 저와 시인님이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을 하나씩 골라서 함께 낭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골라온 부분입니다. 아름다움을 보는 능력. 눈 쌓인 산을 넘습니다. 능선과 산기슭의 선을 따라 쌓인 눈이 그려놓은 수목화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자연이 최고의 화가입니다. 산은 내리는 눈을 고스란히 받아 안고 있는 것밖에 한 게 없는데 그것이 최고의 작품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나무들도 헐벗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출렁이던 푸른 잎들을 내려놓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열매도 원하는 날짐승, 길짐승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지금은 빈 몸입니다. 빈 가지, 빈 줄기 위에 눈이 쌓여 있고 며칠째 찬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난하고 춥고 쓸쓸합니다. 그러나 그 쓸쓸함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나무도 산도 황량하여 견디기 힘든 시간을 아름답다고 하여 죄송합니다. 네, 제가 고른 책 속 문장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선택한 이유는요, 자연에 대한 그런 경탄으로 시작해서 산도 황량하여 견디기 힘든 시간을 아름답다고 하여 죄송합니다 라는 개인적인 감상으로 끝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작가님께서 혹시 이 글을 쓰셨을 때 기억이 나시나요?
2: 네.
1: 어떤 마음으로 쓰신 거예요?
2: 실제로 이거 그대로 보고 본문 걸 그대로 쓴 거거든요. 겨울 산이 이렇게 눈이 내려서 눈이 쌓여 있는 겨울 산이 황량하고 쓸쓸한데 눈 내려서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지, 야, 저 산은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고 있을까? 보는 사람은 이렇게 정말 감탄을 하는데 산은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과, 근데 사실은 가졌던 걸 다 내려놓고 잎도 열매도 다 내려놓고 빈 가지, 빈 나무, 그다음에 그 쓸쓸한 풍경이 만들어내는 그런 아름다움이라서 견디기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거 아름답다고 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참 아름답다.
1: 네, 맞습니다.
2: 그 생각이 들었어요.
1: 무더운 여름에 왠지 겨울산 진풍경을 한 스푼 본 것 같은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골라오신 부분을 낭독해 주시겠어요?
2: 네, 그럴게요. 불에 탔다 다시 지은 절에 다녀왔습니다. 절마당을 거닐며 나도 화택이었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소되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불탄 데가 많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원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음의 법당 한 칸씩 차근차근 다시 짓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절처럼 살아있는 동안 다 복원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디에 마음의 어른을 모셔야 할지 생각하고 어떻게 뼈대를 다시 세워야 할 것인지 차분히 살피자는 생각도 했습니다. 세상 곳곳이 화택입니다. 많은 이들이 불에 데인 것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새살이 돋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처와 확실하게 결별하는 것, 아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결별하고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0: 어떻게 보면 표제적 같은 거네요. 상처와 네. 결별하기와 가장 맞닿아 있는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골라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제가 불에 탔다 다시 복원하는 절에 강원도에 있는 절에 한 칸 한 칸 그 원래 있던 자리에 법당을 다시 지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정치라고 하는 그런 한복판에서 10여 년 일을 하는 동안 수시로 막 불타는 집과 같은 그런 속에서 살곤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처도 많고 또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는 생각을 그 불타서 다시 짓고 있는 절에 가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 회복이 안 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어디다가 마음의 법당을 다시 세워야 하고 어디다가 마음의 어른을 다시 모셔와야 하는지 차분하게 생각하고 뼈대를 튼튼하게 짓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자. 단청, 화려하게 색칠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저 절처럼 한 칸 한 칸 다시 지어나가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회복으로 가자.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0: 그렇군요. 고요로도 가시고 회복으로도 가셨네요.
1: 고요로 가야 회복이 되고요. 회복이 되려면 고요로 가야 하고.
0: 아, 맞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면 개인의 상처에 향해 있던 시선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넓어집니다. 요즘을 흔히 혐오의 시대라고들 하는데요. 객관적으로는 예전보다 훨씬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이 되었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는 걸까요?
1: 우리가 지금 많이 발전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요. 많이 발전했는데 사유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성숙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자기 자신도 투자하고 많이 했는데요. 영혼을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 좋아졌고 이렇게 편리해졌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해결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고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놨는데도 이렇게 자살률이 높고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많고 그런 것 같아요.
0: 버튼 하나만 눌러도 식사가 배달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 시인님도 혹시 배달 주문하시나요?
1: 배달은 잘 안 시키는데요.
0: 너무 궁금했어요.
1: 안 시키고, 네. 제가 직접 해서 먹거나 그러는데요.
0: 네.
1: 하여튼 편리해진 세상이 되었죠.
0: 네. 네네.
1: 주문하면 문 앞에 다 갖다 놓고 은행 안 가도 되고 서점에 안 가도 되고
0: 맞아요.
1: 다 주문만 하면 배달되는 아주 아주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0: 네.
1: 이게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지점 아닌가 싶어요.
0: 그렇습니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산문집 상처와 결별하기를 쓰신 도종환 시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인님께서 라디오 북클럽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신다고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1: 신경님 시인의 산문집 사는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라는 책입니다.
0: 산문집으로 가져오셨네요.
1: 네.
0: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1: 신경님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쓰신 산문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모아서 낸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글 쓰는 사람으로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의 시의 최고의 대가였던 시인이 이런 자세를 지니시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어요.
0: 책 속에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을까요?
1: 신경미 선생님이 자기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나의 시는 나에 대한 탐구다.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0: 길찾기이며 다른 존재와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탐구이고 모색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쓰신 글들을 보면 나는 어려서부터 모자라고 부족하고 잘못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고 뭐 어리석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셔요. 정직하게 드러내셔요. 그러니까 잘난 거 뭐 자랑하고 싶은 거 이런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아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랑하고 싶은 것도 물론 있지만 부족하고 모자르고 또 어리석기도 하고 한 그런 면까지 정직하게 나를 바라볼 때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지 세상에 정직할 수 있고 정직한 글이 좋은 글이다. 이런 거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셨어요.
1: 아, 글을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더 감명 깊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도종환 시인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은 신경림 작가님의 사는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였습니다. 도종환 시인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0: 벌써 다 끝나나요?
1: 네.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 오늘 어떠셨나요?
0: 제 책을 잘 읽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말씀을 나누면서 했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받는 이 크고 작은 상처,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처와 결별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1: 네. 그럼 도종환 시인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알고 싶은 책, 읽고 싶은 책, 그리고 아직 몰랐던 책까지 일주일에 한 권 여러분의 책장을 풍성하게 채워드립니다. 라디오 북클럽 책 GPT.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FM 영화음악의 DJ이자 영화 칼럼니스트 김세윤 작가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작가님께서는 겨울에 네. 니트를 하나씩 장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2: 이러니까 뭐 옷을 되게 많이 사는 사람. 진짜 옷이 없는데. 네. 옷이 있어도 입고 다니는 건 맨날 똑같아요.
1: 맞아요. 그건 어느 분들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2: 저는 심지어 두 벌 정도를 계속 돌려 입는 느낌. 네.
1: 평상복 두 벌, 뭐 네. 결혼식 한 벌 네.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요즘은 여름이 한창인데 네. 여름에 꼭 사는 물건이 있으실까요?
2: 진짜 없네요. 나 왜 아무것도 안 사냐. 고양이 간식 이런 거. 저 가방에도 간식. 지금 있어요. 길 가다 만나면 주려고 고양이 닭가슴살. 이걸 지금 여름에 사는 물건이라고 소개를 해야 되는 게 참 슬프네요.
1: 고양이들도 여름에 힘들 테니까 길고양이들이.
2: 네.
1: 네. 매주 한 권씩 테마가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책 GPT. 오늘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2: 영화 퍼펙트 데이즈를 좋아하시나요?
1: 네.
2: 재밌게 좋아하죠. 보셨나요?
1: 재밌게 봤습니다.
2: 그럼 이 책 보셔야 됩니다.
1: 그래요?
2: 이게 제목이 퍼펙트 데이즈 다이어리라고 하는 책이고요. 다카사키 다쿠마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의 기획 단계부터 시나리오 단계까지 그리고 촬영까지 계속 빔 벤더스와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빔 벤더스에게 이런 영화를 만들어달라고 처음 제안을 한 사람도 바로 이 사람. 다카사키 다쿠마. 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퍼펙트 데이즈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시작 단계에서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일종의 좀 메이킹 그 스토리를 쭉 쓴 게 책의 절반이고요. 나머지는 퍼펙트 데이즈의 각본을 한국어 버전, 일본어 버전, 영어 버전 세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수록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저는 이 다카사키 다쿠마라는 사람이 쓴 이 일종의 이 메이킹 스토리를 보면서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예전에 영화 잡지 있을 때 기자로 보통 영화 한편 특집 기사 쓰면 이런 비슷한 형태의 글들을

0: 쓰게 되거든요. 제가 살인의 추억 담당이었어서 살인의 추억이 어떻게 기획돼서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를 약간 좀 소설처럼 그때 써보라는 편집장의 명령을 듣고 네. 뭐 제안이 아니죠. 명령이죠. 뭔가 어설픈 약간 단편소설 흉내내듯이 뭐 더운 여름이었다. 뭐 이런 말을 이렇게 쓴 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취재는 그냥 조금 해놓고서는 글 쓰는 단계에서 막 이렇게 뭔가 좀 있어 보이게 막 썼던 기사였어요. 근데 이걸 보는데 글도 너무 잘 쓰지만 이야기가 너무 정말 촘촘하게 흥미진진하게 서술이 되어 있어서 특히 퍼펙트 데이즈를 재밌게 본 사람이라면 와 이게 이렇게 기획됐다고?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좀 아마 매 페이지가 다 흥미로울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책의 첫 문장은 역광 속을 걷고 있었다.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해요. 해를 좀 마주하고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빈맨더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 글쓴이의 시선에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왜 역광 속을 걸어가고 있었냐면 오지 야스지로 감독의 묘지를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프로젝트의 시작은 빈맨더스와 함께 오지 야스지로의 묘지를 가는 것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빈맨더스 감독이 존경하는 그 오지 야스지로의 묘지에 가는 것으로 책이 시작을 해서 이게 나중에 아카데미 국제장편영화상 후보에까지 오르거든요.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하기까지의 전체 여정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고 빈맨더스에게 어떤 편지를 썼고 실제로 이 사람이 빈맨더스를 설득하려고 보낸 편지도 이 책에 실려 있고요. 처음에는 단편 영화 네 편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는데 어떻게 빈맨더스가 나 장편 만들래 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는지도 써 있고요. 야쿠쇼 코지에게는 빈맨더스가 연출을 하기로 했다고 얘기해서 섭외하고 빈맨더스에게는 야쿠쇼 코지가 출연하기로 했다고 해서 섭외했다는
1: 일본도 똑같구나.
0: 그렇죠. 예.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 많은 곳에서 캐스팅. 하고 있는 그런 흔히 말하는 짓거리들을 이 영화가 그런 짓거리를 해주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좀 스토리들이 좀 차근차근 들어가 있고요. 저는 약간 좀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대목. 가령 빈맨더스가 이 작가에게 어느 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혹시 나무 친구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베를린에 오래된 나무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고 무척 존경하는 친구지요. 다음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감독에게 듣고 퍼펙트 데이지에 주인공에게 나무 친구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뒷얘기들이 써 있는데 저는 한 편의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뒷얘기를 이렇게 정리해 준 게 너무 좀 감사했고 제가 이 책을 보고 느낀 거를 제가 글로 딱 이렇게 정리해놨었는데 책을 읽는 동안 나는 자꾸 웃음이 나왔다. 남들이 모르는 대단한 비밀을 남보다 먼저 알아채서 우쭐해진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었던 미소를 이채은이는 다른 분들도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퍼펙트 데이즈가 제가 좋았던 건 그 히라야마라는 주인공이 만들어낸 인물이라기보단 만나러 간 인물의 느낌이 있었거든요. 영화에서 만들어낸 사람을 그냥 내가 본 느낌보다 정말 도쿄 어딘가에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나고 온 느낌이 들 정도의 생동감이 담겨 있어서 좋아했는데 그 생동감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이 책에 담겨 있고 야쿠쇼 코지를 설득하러 가기 전에 이 사람이 그 전날 화장실 청소를 해봤대요. 실제 도쿄 화장실 청소를 왠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하루 종일 청소해본 다음 날 야쿠쇼 코지를 만나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했다는 게 청소 안 했다고 해서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일종의 그런 좀 태도인 거죠.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태도가 좀 그런 장면에서 상징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퍼펙트 데이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 또한
0: 네.
1: 실실 웃음을 지으면서 네.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여기 아주 멋진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왜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는지

0: 맨더스가 이 사람이 쓴 각본이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주인공은 왜 눈물을 흘리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눈물은 마음의 오줌이죠. 근데 이게 영화를 안 본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 하시겠지만 영화를 본 사람은 그 한마디를 되게 곱씹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누군가의 좀 비밀 일기장을 모두에게 공개해준 느낌. 그래서 퍼펙트 데이즈 다이어리라는 책은 퍼펙트 데이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네. 놓치기 좀 아깝고 아직 안 본 분께는 영화를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좋은 가이드가 될 겁니다.
1: 네. 네, 김세윤 작가님과 함께한 책 GPT.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다카사키 다쿠마의 퍼펙트 데이즈 다이어리였습니다. 작가님과는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제초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4: Walk it, walk it 안전화.
6: 과성의 에필로그. 몇 달 전 에필로그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었죠. 이제 더는 음악을 듣지 않게 되었다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 상처와 결별하기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빠서 음악 들을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줄리크는 유대인에게 금지된 독일 음악 베토벤 곡의 바이올린 연주를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영혼을 일깨우는 것이 음악입니다. 그대 영혼이 잠들게 두시겠습니까? 라고 도종환 작가님께서 쓰셨습니다. 저는 순간 뜨끔했습니다. 다 향유할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 문득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엔딩에는요, 누군가 추천해 주셨는데 아직 들어보지 않았던 노래를 북클럽 청취자분들과 함께 향유하며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민건님의 바람이 부네요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일요일 6시 5분 새로운 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의 전기 안전 캠페인은 송하 전업사와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7시 뉴스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서장이 강간살인죄 적용을 막았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광산서 수사팀 여러 명으로부터 서장이 강간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

0: 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수사팀이 핵심 증거물 리얼돌 등을 압수하지 않고 간부급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폐기할 수 있도록 방치한 과정을 서장도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산 서장은 정황 증거만으로 강간살인죄 적용이 어렵고 구속기간이 짧아 살인으로 송치하겠다는 형사과정 보고를 받았다며 강간살인죄가 안 된다고 막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광산서와 광주경찰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수사팀 컴퓨터에서 관련 자료는 이미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에 대한 소집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실행 전부터 이른바 지읒티읒 시옷 비읍이라 불린 사령관들의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등 3명은 모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고 5만 명은 실종 상태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베네수엘라 호르에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지난달 24일 발생한 두 차례의 지진으로 사망자가 4,33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16,740명, 구조된 인원은 6,462명으로 파악됐고 광장과 경기장 등에 마련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는 이재민은 19,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이 무력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오만과 해협 안전 통항 보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두 나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오만 측이 해협의 선박 통항을 두 개의 분리된 경로로 관리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종 타결되지 않은 제안서에는 두 항로 모두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되 오만 영해를 지나는 남부 항로는 전쟁 이전처럼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고 이란 영해를 지나는 북부 항로는 이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남해안을 시작으로 경기 동부, 강원 내륙, 충남, 전라권 북부에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대구 35도 등 31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시인 박상철입니다. 저의 대표 시 호수아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물이 없다고 가슴까지 메마른 건 아니다. 바람에 흔들리지만 마음은 굳건하다. 혼자 뭉게구름을 타고 올라 온 들력을 다녀도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남몰래 자유를 꿈꾸면서도 꿋꿋이 제자리를 지키는 호수아비. 우리 모습이 많이 보이죠? 흔들려도 버티는 마음끼리 오늘도 잘 견디고 있다고 서로를 외롭지 않게 다독여주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0: 시행됐는데요. 일각에선 허위 정보를 막으려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정치인 등은 배제고 논란을 키우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혐오 표현조차 표현의 자유로 감싸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테마 시사에서는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있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있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있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있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희입니다.
4: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0: 매일 쏟아지는 뉴스, 휴일엔 하나의 테마로 집중합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선집중, 테마시사.
3: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문공동체 책꼬집의 최준영 이사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3: 그리고 MC 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3: 네, 자 오늘은 표현의 자유. 요즘 최근에 아주 많이 운이되고 있는 개념인데 본격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뭘까요?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하면 되는 걸까요?
4: 저는 표현의 자유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자유라는 개념부터 우리가 정립을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자유는 영어 단어로 얘기를 하면 두 개가 있거든요. 프리덤과 리버티. 이 프리덤은 어떤 구속,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비대칭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요. 리버럴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리버티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어떤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체적 자유인 거죠. 타의에 의해서 억압당했던 사람이 그 억압으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것은 프리덤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선거에서 투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리버티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항변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반면에 리버티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각자의 자유를 누릴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국 영미 쪽에서는 그래서 인문학을 리버럴 아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내에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다. 아트는 예술이 아니라 기술인데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건 덕목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리버럴 아트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덕목이 뭐냐면 사람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어떤 것을 판단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판단 분석한 걸 토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표현하는 것. 그때 이제 세 번째 단계의 덕목인 표현. 이 표현의 이제 방식은 말이 있고 글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그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런 표현을 인간이 하지 못하면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고 말을 할 수가 있고 표현이 바로 인간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인데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조금 더 개념적으로 좀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자유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이 자유라는 가치가 좋아서 등장했다라고 다들 알고 있지만 실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였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결국 표현은 인간의 아주 존엄한 조건인데

0: 표현의 불평등의 역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아 표현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사회 수준이 높아지는구나 그런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틀이라고 볼 수 있겠죠.
1: 근데 여기서는 자유라는 개념보다 표현이라는 개념을 저는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개인적 표현을 가지고 자유를 따지지는 않아요. 쉽게 말하면 뭐 개인적 표현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일기장 아닙니까? 일기장을

0: 예외적인 경우는 빼고 표현의 자유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사회적 표현,
1: 그렇죠.
0: 행위에 네. 국한되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적 표현을 왜 하려고 하느냐. 사실은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민주주의하고 결부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에 들어가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표현의 자유다.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 어떤 구성 주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을 하고 그 피력된 의견이 공론회장에서 뭐 용해가 되든 뭐가 되든 되고 거기서 하나의 어떤 합의가 도출이 되고 그것이 사회, 그러니까 그 합의가 결국은 사회를 운영에 들어간 그 기초적인 어떤 힘이 되는 것들. 이게 민주주의 원리라고 한다면 민주주의를 성립을 시키는 게 사회적 표현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유를 막으면 결국은 민주주의는 무너지게 돼 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성립이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표현의 권리가 그러니까 가진 자들, 권력층 이 사람들에게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권력이 쏠려 있듯이 마치 표현할 수 있는 자유도 그들에게만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강조된다는 것은 그 민주주의 역사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로 볼 수 있는 거고 프랑스 인권 선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보면 뭐 이세고리아, 파레시아 뭐 등등 이렇게 뭐 민회에서 누구나 동등하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뭐 위험을 무릅쓰고 권력자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됐었고 존 밀턴 같은 경우는 출판 인쇄의 자유를 부르짖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계속 투쟁의 역사 속에서 쟁취해 온 결과물이 바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덕목인데 이제는 우리가 이 표현의 그 자유가 왜곡되고 과잉되면서 다른 양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화제가 되고 논의의 주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이게 이제 과거에는 개인이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표현할 만한 창구가 거의 없다시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 생기고 SNS가 발달하면서 모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되면서 자, 과연 이 자유를 어디까지 허가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화두를 급부상하게 된 계기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3: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옳다라는 것을 미리 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미리 딱 어떤 규정을 정해버리면 과거에는 성직자가 되는 것이고 어떤 귀족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과 맞지 않는 표현은 다 억제될 수 있고 제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결론을 나중에 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항상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그 대전제를 가장 충족할 수 있는 인간이 누려야 될 권리 같은 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여야 한다. 그래야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론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에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받아들이는 거겠죠.
0: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야기를 심플하게 풀자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사회적 표현이라고 딱 하면 그럼 사회적 표현을 왜 하느냐. 대화와 토론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혼자 독백어를 하는 차원이라면 사회적 표현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화와 토론을 해야 하려고 하는데 혐오 표현은 뭐냐? 대화의 한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게 혐오 표현이니까. 네. 그러니까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이 될 수 없다. 딱 얘기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간단하게 이야기라면.
3: 사실상 요즘 이제 표현의 자유가 고생이 많은 거죠.
0: 그러니까.
3: 표현의 자유가 밑에서 위를 향한 용어여야 하는데 지금 거기 전복이 그러니까 되어가지고.
0: 말도 안 되는 그 케이스에 대해서 전부 다 갖다가 표현의 자유라고 갖다 그 들이대니까 표현의 자유가 정말로 요즘 참 고생 많이 한다. 이 개념이.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면 다 그게 표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3: 사실 표현의 자유를 크게 인정을 하자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이후에 책임에 관해서 분명히 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거 표현의 자유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야구팀이 뭐 지역을 비하하는 응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표현의 자유 논의의 핵심은 뭐냐면 그래 표현의 자유야 근데 그 말이 맞아?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표현은 맞는 표현은 할 자유는 있는데 당신이 한 표현이 틀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시장의 평가라는 거죠. 그러면 틀렸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1: 과거에 그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할 때 권위주의 정권 때 권위주의 시대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러니까 표현할 길을 언론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할 길이 없었던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주로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이제 대자보 같은 걸 붙인다든지 사실 뭐 루터가 종교개혁도 비텐브르크 교회 성문에다가 그 95개조 반박물도 대자보 붙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이제 언론가 막혀 있을 때는 대자보라는 형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 표현의 자유가 열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현의 자유의 고유의 의미는 그 이제

0: 투쟁의 역사하고 민주주의 역사인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표면상에 드러난 용어만 가지고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따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뭐 가자 가자 뭐 스타벅스 가자 스타벅스 가자는 게 무슨 문제냐. 표피적인 그 단어만 가지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냐라고 강변하는 모습 보면서 참 비양심적이다. 어떻게 자기 자신도 속이는 저런 표현을 하지? 지난주 방송에서 조센징이라는 표현 일본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 그 사람들을 부를 때 비하하는 의미에서 조센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하면 그냥 조선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가 비하의 의미가 담겨있냐 이렇게 강변하거든요. 그런데 그 왜 그게 비하의 의미가 있냐면 오찬호 작가가 그냥 오찬호라는 이름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너 경상도지? 라고 따지는 거고 너 전라도지? 너 조선인이지 일본에서 그냥 일상생활 평상시 하다가도 굳이 그걸 따져서 조선인이라는 거 언급하는 것 자체가 비하의 의미가 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가자가 무슨 문제가 있어라고 강변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속에 담겨 있는 맥락을 보지 않고 표피적인만 가지고 그냥 엉뚱한 주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걸 또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정말 너무 아 뻔한 거를 우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1: 그런데 표현의 자유이자는 표현의 욕구라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하고 결부지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따지고 보면 이래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우와 있죠. 그다음에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도 똑같은 거 말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말을 막아버리니까 그죠? 하나는 대나무 숲에 가서 이야 그래도 말을 해야만 되는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표출해내고자 하는 것은 거의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 그러니까 표현이라 여기서 얘기하면 표현이 이것도 결국은 사회적 표현인 거죠. 그죠? 어떤 사회 현상이나 나의 오로지 나오고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넘어 있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표현이 인간의 본성인 건 사람들이 많이 규정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정치적 동물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이게. 표현 욕, 거기서 표현 욕구가 나오는 거고 표현의 욕구를 하나의 기본권으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행위를 기본권으로 인정해 주는 데서부터 이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2: 결국 그 표현의 욕구라는 것은 사회가 조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권력자가 감추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어떤 욕구라고 그렇죠. 보면
1: 그것도 이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발언인 네. 거죠. 그런 표현인 네. 거죠.
2: 맞아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본능적인 표현의 욕구라기보다 사회의 어떤 방향을 고민하는 좀 그런 욕구다.
1: 그런데 네. 그러면 조금 이제 뭐 너무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 독재 시대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걸 여기서 다시 얘기할 필요까지는 뭐 없는 것 같고 너무나 뻔한 얘기니까 최근에 나오고 이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한 한번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첫째, 5.18에 대해서 얘기도 못하냐. 왜 그걸 성역 삼느냐라고 하는 주장. 5.18에 대해서 이렇고저렇고 이야기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 아니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논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으나 그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걸 뭐 비하한다든지 어떤 혐오하는 방식으로 그 소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망각한 채 누구나 말할 수 있다라고만 무조건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고 더더군다나 공직이라든가 기타 어떤 책임성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거고 상처를 가진 사람들한테 더 상처를 덧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성역화했으니까 언급도 하지 마라. 함부로 언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막 사용하는 게 문제인 거죠.
3: 저는 이제 방송을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 따져보니까 제가 이제 나름 오래됐더라고요. 이제 한 15년 차 정도 이제 방송이 돼서 방송 현장의 변화를 이제 다 이제 몸소 겪으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기존 미디어라 그러죠.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선이 분명해요. 하면 안 되는 행동과 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1: 그래서 심의에 걸려.
3: 그러니까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오히려 편했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뉴미디어로 넘어오면서 그런 기준이 모호해졌잖아요. 누군가가 제어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걸 업으로 오래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면 더 힘들어요. 어디가 기준이 각자가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각자 모두가 이제 판단자가 되고 그 이야기를 다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이 나에게 자유라는 게 주어졌지만 이게 어디까지가 나의 자유고 어디까지 이 선을 지켜야 될지 스스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감의 무거움을 오히려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0: 지금 굉장히 언론계 화두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레거시라고 하는 것과 뉴미디어가

0: 명확하게 구분되느냐. 네. 특히 애매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이제 레거시 언론에서 운영하는 유튜버, 유튜브. 이거는 유튜브의 특성도 있고 또 레거시 언론이라는 기존의 어떤 시민망을 뚫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막 뒤섞여 있어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지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어떤 뭐 제재 수단이 없으니까 그걸 기준을 만들자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고 뭐 구독자 내지는 뭐 노출도가 얼마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언론처럼 어떤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논의도 나오는 것 같고.
1: 그러니까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만큼 자유가 커지는 만큼 책임감의 무게도 더해지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책임감의 무게를 잘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 여러 가지 사회적 이 방어막 안에 있고 부모님의 그늘 안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무한한 책임을 져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문제가 됐던 배제고 학생들도 굉장히 중징계를 받았잖아요. 아마 처음으로 느끼게 되겠죠. 아, 내가 그때 당시에 그런 식의 상대방을 비방하는 응원 문구를 썼지만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거를 아마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을 겁니다.
2: 저는 이번에 5.18을 표현의 자유랑 이렇게 엮어서 말하는 걸 보면서 과거에 좀 이렇게 보면 뭐 북한 군 침투설 이런 게 있었잖아요.
1: 네.
2: 차라리 그게 솔직한 네. 이야기 같다. 자기가 볼 때는 5.18이 그렇게 네. 느껴서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하면 아, 너 참 잘못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네. 그러니까 근데 쉽게 하면 이제 팩트 싸움은 된다.
2: 네, 네.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 5.18이 표현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어떤 현대사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드라마 모래시계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알았어요. 95년도 1월 달에 한 드라마 네. 모래시계를 보면서
1: 네.
2: 그전에 막 조각들도 있었죠. 막 선배들이 뭐 말하면 뭐 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형이 이제 휴가 때 나와서 얘기를 하면
0: 세대 차이 느끼.
2: 예,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통해서 알면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왜 저런 말을 안 했지?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고 나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우리 형이 항상 이 얘기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 이 어떻게 역사라는 것이 어떤 표현의 자유를 봉쇄해버리면 내가 알아야 될 것을 이렇게 늦게 알고 근데 이 1995년도에 재판에 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최소한 5.18이라는 것을 표현의 자유와 엮어 가지고 나는 5.18에 대해서 마음대로 말할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사건에 대해서 5.18이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우습게 평가하고 있는 거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 그러니까 아니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이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그게 혐오 표현이 아니냐. 이거잖아요, 논점이. 그러면 그 혐오 표현이라고 봐야 되는 건 너무나 명확한 게, 그 스타벅스 이야기한 게 왜 혐오 표현이냐. 그러면 스타벅스를 왜 그럼 광주 일구 학생들하고 매치를 시키느냐. 두 번째. 근데 왜 상대 팀의 길을 꺾기 위한 조롱성 응원으로 그러면 스타벅스를 왜 동원을 하느냐. 거기에는 명백히 스타벅스라고 하는 어떤 상징 기표를 통해서 담겨 있는 광주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다. 그래서 혐오다라는 얘기를 얼마든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2: 100%죠.
3: 그러니까. 그런데 네. 그러면 혐오 표현조차 그러면 2차 논점은 이거죠.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돼야 되는 것이냐.
2: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3: 가장 핵심적인 논점인데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1: 네.
3: 왜 그러냐면 표현의 자유를 아까 민주주의 원리에 그러니까 결부시켜서 보면은 민주주의 주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게 그 사회정책의 표현을 함으로써 공론을 조직해 들어가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서 그걸로 가지고 공동체를 운영해 나간다라는 이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다면 민주주의 원리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권리의 평등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상대도 동일한 주체,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동등한 운영 주체로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혐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보장돼야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논리가 돼버린 거죠.
1: 네. 이 표현의 자유를 진짜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서양 문화권들 있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거기도 그 무한한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물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양인 비하의 대표적인 제스처로 사용되는 눈을 손가락으로 찢는 행위 있잖아요. 그 월드컵 때도 지금 그런 행동을 해서 문제가 됐던 이제 사례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유명 인플루언서가 친구들하고 눈 손가락으로 눈을 찢는 행위를 해서 사진 올렸다가 아예 폐쇄했어요. 표현의 자유.

0: 우리나라와 이제 비교해보자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훨씬 더 많이 보장돼 있는 문화권에서도 손으로 눈 찢는 행위, 뭐 나는 그냥 눈 만진 거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내 눈, 내 손, 내 손으로 이렇게 땡기는 게 무슨 죄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그게 동양인을 비하하는 제스처라고 다 통용이 되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추궁당하거든요.
1: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약간 겉돌고 있는 게 있는데요. 한국 사회로 관통하고 있는 문제는 두 가지라고 저는 봐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첫째, 혐오 표현이라는 어떤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부족해요.
0: 네. 그러니까
1: 무엇이 혐오 표현이냐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되게 스펙트럼이 넓다.
0: 네.
1: 두 번째,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어떻게 인정하냐면 그 상대에 대해서 그냥 싫은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 정도로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혐오 표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나의 의견 중에는 부정적이고 싫은 감정도 의견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표출하는 게 왜 문제야? 이게 또 표현의 자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에 대한 인식이 전혀 공유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건 분명히 상대의 존재에 대한 어떤 부정적 어떤 의미로서 그러니까 표현 행위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한 거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잘못해 이런 식으로 반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2: 그런데 이제 맥락이 그 안에 다 들어가니까
1: 그렇죠.
2: 존재가 아니라 행위를 비판해도 결국 존재를 비판하는
1: 식으로
2: 뉘앙스가 다 들리기 때문에 이거를 엄밀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도 있죠.
1: 그 얘기는 그래서 이제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5: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여러분은 지금 시선집중 테마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1: 네. 테마 시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C 장원, 오찬우 작가, 최준영 이사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테마는 바로 표현의 자유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참 많이 입길이 오르내렸던 개념인데요.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면 응시가 좀 없어갖고 오늘 이 테마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좀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 사례를 곁들여서 좀 얘기를 진척시켰으면 좋겠는데, 개정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근절법을 두고도 지금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이 지금 아주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세 분의 의견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오찬호 작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내가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큰 줄기에서는 어쨌든 표현을 하는데 신경 쓸 것이 많아.

0: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든 영향을 받기는 받겠죠.
1: 예.
0: 그래서 그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네.
0: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사회가 법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경계를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자정을 통해 가지고 실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왜 그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스스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1: 네.
0: 어? 이 표현하니까 어? 제재를 받았어. 어이구 앞으로 이런 말 쓰면 안 되겠다. 그러면 뒤에서 아우 요즘은 참 별걸 다 트집을 잡아.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니까 좀 개선이 오히려 안 된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우리 MC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아, 늘 고민이죠. 저는 이제 늘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디까지 이 자유를 내가 이용할 수 있을까?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늘 고민이 많은 지점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나의 자유가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고심하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무거운 책임은 항상 따라와야 한다.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슬기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그거에 따르는 피해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거에 따른 기본적인 규제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그래요?
2: 네.
1: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뭐 이 법명을 일명 가짜뉴스 처벌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짜뉴스가 사실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많이 오래전부터 됐었죠. 그런데 이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냐 어떤 관점에서 판단하냐 가지고 또 논란이 항상 됐고 그래서 이 법과 관련해서도 정권의 이익에 복무하는 법안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기도 한데요. 어찌됐건 이 법은 현실적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좀 굉장히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될 법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 다른 법이 우선 떠올랐었는데 예전에 그 김영란 법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법에 저촉되는 범위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가짜뉴스도 일반 대중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과중하게 적용되는 법이길 바라고 아직 철모르는 어린애들이라든가 또는 뭐 일반 대중들이 그냥 편안하게 일상 속에서 했던 말조차도 지난번에 뭐 유신헌법 때 그 막걸리 그 보안법이 있듯이 일상 속에서 나눈 얘기를 가지고도 그걸 문제를 삼고 트집을 잡아서 이 법에 저촉되는 걸로 한다 그러면 너무 과하게 법이 일상에 스며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성이 있지만 거기에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이게 철학적 측면이 있고 사법적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철학적 측면부터 얘기를 하면 아레오파기티카에 이제 나와 있는 게 거짓도 진실과 싸우게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진실이 이길 것이다. 사상의 공개 시장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거짓과 진실이 싸우면 항상 진실이 이기게 돼 있다라는 그 믿음.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역사적 반박이 참 많이 나왔어요. 내가 봤는데 진실을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대부분이 대중선동이 이기지 무슨 진실이 이긴 개뿔은 이기느냐라는 건 사실 학자들의 반응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오히려 거짓이 진실을 몰아내버리는 현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 표현의 책임을 묻는 더 강화하는 어떤 기조가 나온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그 법을 보면은 허위 조작 정보임을 알면서 고의로 유포하는 행위가 이제 가장 주된 대상이 돼요. 근데 현실로 들어가면 허위 조작 정보임을 알면서 보다 허위 조작 정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게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유포하는 행위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0: 맞아요.
1: 문제는 사실은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장사나 돈벌이를 위해서 내가 봐도 이건 가짜 뉴스임을 알면서도 유포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거는 더 여기서 논할 이유도 저는 없다고 보고 이번 법을 보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뭐 그 구독자 10만인가요? 이상 되는 유튜브에서 규모가 있는 유튜브에서 네, 허위 조작 정보 이미 법원 판결로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포시키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물린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왜? 허위 조작 정보 이미 사법적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논할 가치도 없다고 중요한 건 허위 조작 정보인지 아닌지가 아직 사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조작 정보임을 알면서 유포했다는 판단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그래서 오히려 억압으로 갈 수가 있다. 우려하는 게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오는 거죠.

0: 이거지.
1: 일명 찌라시 방지법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아까 그 철학적 의미를 얘기하시니까 저는 문학적으로 좀 비슷한 얘기를 좀 풀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전에 헤밍웨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의 거짓이 통하기 위해서는 아홉 가지의 진실을 동원해야 된다. 근데 그래도 그 거짓이 통할 거라는 확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베르나르 키린이라고 하는 그 유럽의 작가는 거짓말 주식회사라는 그 소설을 통해서 작가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할 거짓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진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0: 되게 네. 거의 시니컬에 거의 분주하네.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키린이라고 하는 작가가 굉장히 유머러스한 작가거든요. 해밍웨이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 진실로 포장되어도 거짓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진실이 아무리 거짓 속에 파묻혀 있어도 진실은 결국은 빛을 발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문학적으로 상징화시킨 표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짓과 진실의 싸움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끊임없이 네. 반복될 것인데 그 거짓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문제가 과연 이것이 해결책이냐 또 다른 논란을 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얘기를 아까 좀 전에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2: 근데 이게 규제가 아예 없을 수는 없고 결국 규제가 존재한다면 그 어쨌든 결정은 법이 내려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그로 인해서 엄청난 소송 비용이 또 사회적 비용으로 쓰이거든요.
0: 근데 여기에서 이런 지적도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민사 체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은 한국적 현실과 안 맞다. 왜냐하면 미국은 명예훼손죄는 형사처벌이 없어요.
2: 그렇죠.
0: 형사처벌이 없고 대신 민사를 강화한 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나오는 건데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적시하게 명예훼손죄를 형사적 차원에서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징벌적 손배제를 미국의 민사체제를 도입을 하려면 형사 부분을 없애야 된다.
2: 고쳐야 되죠.
0: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한다 본다면 이중이고 더 심한 거 아니냐 이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 아니 근데 뭐 그렇게 우리가 허위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제 가짜 뉴스 내가 이제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는데 아 가짜 뉴스를 내가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뭐 대단히 순 기능이죠. 근데 이것이 단지 그런 쪽으로만 이용되는 건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평범하게 예를 들어서 뭐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충 뭐 1700년대 후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내가 연도가 정확한가? 내가 지금 정확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틀리지는 않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기준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서 내가 해야 될 말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결국 대화 전체의 질이 그렇게 풍족해지지 않겠죠. 저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 이게 좀 경계가 애매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옛날에 이제 그 저희 시선 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이 천기 누설이라고 있었어요.
2: 네.
0: 몇 년 전에 제가 천기 누설에서 그 책을 소개하면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말이 있다라는 거죠. 진실의 말이 있고 거짓말이 있는데 거짓말과 또 다른 차원의 개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 영어로 하면. 근데 이것이 뭐냐면 거짓말과 개소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미국의 철학자가 정리한 거예요. 뭐냐면 거짓말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진실과는 다르게 꾸며서 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개소리쟁이는 뭐냐면 진실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느낀 대로. 또 사실은 속어가 더 그러니까 좀 적극한 편인데 여기서 방송 심의에 걸리기 때문에 못 쓰는데 뭐 한 대로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하는 걸 개소리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그 철학자가 정리한 거. 그러면 이거는 본인은 여기서 이제 많이 동원되는 개념이 뭐냐면 진정성이라는 개념이에요. 나는 진정으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게 뭐가 문제야? 이걸 개소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에 따르면 개소리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가 여기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얘기한 거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허위 조작 정보임을 알면서 고의로 유포한 행위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죠? 근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은 오히려 그게 더 크죠. 네. 오히려 훨씬 더 크죠.
2: 그렇죠.
0: 그럼 이게 구분선이 명확해질 수 있느냐라는 건데

0: 이게 간단한 문제고 이건 사실 사법적으로 잣대는 있어요.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몇 차례 명예훼손 소송을 당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게 있죠. 오보는 할 수 있어요. 오보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는 걸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데 그 요건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도 내용에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었느냐. 이게 아까 얘기했던 표현이 사회적 표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국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를 갖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결과적으로는 오보였지만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아 이걸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제3자가 보더라도 아 그렇게 믿을 수 있었겠다라고 고개 끄덕일 정도의 사유를 갖고 있었느냐.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는 객관적 잣대로 크로스 체킹을 했느냐. 교차 확인 그렇지. 취재를 했느냐를 그래서 많이 따져요. 사법적으로는 이것이. 여기를 갖다가 들이대면 이 잣대를 갖다가 들이대면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로는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엿가락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핵심적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1: 좀 나이브하게 좀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인간 종이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호모 사피엔스는 기본적으로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렌시스가 사피엔스한테 밀려난 이유가 네안데르탈렌시스는 눈에 보이는 것만 표현해요. 그런데 사피엔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표현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표현하다 보면 거기에 당연히 거짓말이나 과장된 표현이나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늘 하는 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렌시스가 붙으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친구가 항상 이익 보고 거짓말 못하고 솔직하기만 한 친구는 손해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좀 나이브한 표현이라고 제가 전제하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와서 이제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회 문제가 되니까 이걸 이제 법적으로 다툴 만한 일이다라고 이제 사회적 일정 정도 합의를 통해서 이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여전히 이 법은 저는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0: 그러니까 여기 거죠. 아까 네. 우리가 얘기했던 표현의 자유의 혐오 표현을 인정할 수 있는 그거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고 보고 혐오 표현이 아니라 가짜 뉴스. 그런데 가짜 뉴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놓을 것이냐 간단히 얘기하면 정리하면 그게 논점인 거죠.
2: 그렇죠. 공익이라는 것 가지고도 사람들이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5.18 같은 것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공익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5.18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공의 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더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0: 근데 이제 그거는 공익에 부합되느냐 아니면 이제 공적 의제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냥 말 그대로 개인적 호기심에 따른 개인적 관심사에 불과한 사안이냐 아니면 그 자체가 대한민국이랑 공동체 운영과 결부되어 있는 공적 의지에 해당이 될 수 있냐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행위의 내용의 소재가 약간 좀 너무 기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재가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띠는 것이면 공익에 부합 사실 공익이 웬만한 건 다 공익에 부합된다고 쳐요 법원에서도. 중요한 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서 이제 많이 갈리는 것이죠. 네. 이것이. 근데 이것이 정확히 나눠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 마구잡이로 적용이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2: 변호사들만 이제 신났죠.
0: 그렇죠. 네.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법부로 가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데는 다 공감대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권력계나 있고 동계나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 동원해가지고 또 소송 건다고 소송 걸어버리면 압박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던데 입틀막을 시켜버리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걸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악용의 소지가 너무 크다. 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3: 그 제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옛날 책들을 한번 얼마 전에 정리했었는데 그 책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YS 시리즈.
0: 옛날 TJ 유머 시리즈.
3: 유머 시리즈.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내용을 하나 봤더니 와 단 한 개 에피소드도 방송에서 인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0: 지금은 그렇지. 옛날에 유신시대는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게 있었어요. 진짜로 법에. 네. 다 걸려요. 다. 그건.
3: 야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책으로 출간될 수 있었을지. 너무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0: 그때 YS 시리즈만 그러니까 한국 독일 일본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때 일본 수상이 누구였더라? 그분도 일본 네. 안에서 참 인기가 없어갖고

0: 그 사람 시리즈가 있었고 독일도 네. 그 시리즈가 있어요. 독일 수상 시리즈도 있어요.
1: 네.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문자로 표현될 때는 네. 그것이 원래 의도처럼 이렇게 돌고 도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 웃기려고 그러는 거지. 권력자도 이런 욕 좀 먹어도 되지라고 했지만 이 어떤 전달하는 매체가 문자에서 이제 말로 그냥 급변해 버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문자의 표현의 자유를 주는 것하고 이 말의 표현의 자유를 줄 때 이 걷잡을 수 없이 어떤 허위 정보가 퍼져 나와 버리는 거죠.
0: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정리하는데 지금 그 M장이 말씀드린 지금 말씀하신 건 허위 네. 조작 정보 근절법에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풍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에서 말 그대로 정보
2: 네.
0: 다시 말해서 뉴스로 표장이 되어 있는. 그게 대상이 되는 거지. YS 시리즈는 누가 봐도
2: 그렇죠.
0: 풍자잖아요.
1: 대통령을. 네.
0: 그거는 이 법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
3: 그 법 그거에 대해서 적용할 법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 국가 원수 모독죄냐. 그게 아니라 국가 기밀 누설죄냐. 뭐 이렇게 논란이 됐던
0: 그게 그리고. 시리즈였어요.
3: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근데 미국의 조지 W. 부시 같은 경우도 워낙 영어를 엉터리로 해서 조지 W. 부시의 엉터리 영어 이런 책도 나왔거든요.
1: 네.
3: 그것도 국가 기밀 누설이죠. 네.
0: 결국은 운영의 문제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은. 그래서 결국은 표현이 권리로서 인정이 되는 것은 그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진실은 그렇게 금방 드러나지 않고 수많은 진통 끝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선지자에 의해서 진실이 설파되는 거라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전제에는 사람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오류를 어디까지 용납할 것인가에서 지금 딱 불거진 우리 사회의 의제가 바로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딱 이 네. 문제인 거죠. 허용될 수 있는 오류는 어디까지이고 아닌 건 어디까지이냐. 거기서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은 오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과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짓된 정보가 되는데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은 고의로 그다음에 중과실도 있어요 사실은. 중과실도. 그러면 이거는 너무 과한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이제 결국은 논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3: 평등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지게 된 것은 우리가 다 다른 조건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2: 네.
3: 신체 조건뿐만 아니라 인종 등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하자는 의미에서 평등이 주요한 민주주의 덕목이 됐듯이 자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투쟁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고 그 자유를 신장시키는 역사가 곧 민주주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주의에서 자유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그런 의미로 보면 자유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역설적으로 표현의 제한의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표현할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표현을 자제해야 된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표현을 자유를 만끽하기보다는 제한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직자들, 특히나 고위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자기 직책과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어떤 사건에서 떠들어대는 건 그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정치적 자유를 말하는 거고 또 역사 속에 담겨있는 자유의 의미가 담겨있는 자유를 말하는 건데 기존에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떠들어대는 건 그건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가 없다. 이병 그 규제 무슨 위원회인가요?
0: 규제, 그분이 규제 합리화위원회.
3: 네, 합리화위원회 지난번에
0: 부위원장.
3: 네, 5.18 관련해서 배제구 관련 이런 대도 않는 말을 해가지고 많이 좀 문맥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표현의 자유라는 의미 속에는 표현을 제한하는 의미도 필연적으로 들을 수밖에 들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죠.
1: 아니 저는 근데 그 표현의 자유대로 그분이 발언을 해서 공직자로 부적격하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지점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표현하지 않을 어떤 것으로 규정된다기보다 네가 표현의 자유를 잘못 누리게 되면 반드시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다라는 걸 준다라는 거죠.
2: 네.
1: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거 말 안에 내가 어떻게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회적으로 옳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무엇인가라는 식으로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는 약간은 조금은 뭐라 그럴까 본질에서 약간은 좀 다른 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0: 그러니까 그 이병태 전 위원장

0: 회장의 의견서 뭐 토마스 모어까지 인용을 하면서 뭐 이익과 양심 이걸 가지고 대립을 했던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뭐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게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거 아까 그랬을 때 그 얘기를 했던 거죠. 양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미국 철학자의 규정 개소리와 도대체 뭐 그럼 양심이 미국 철학자가 얘기했던 개소리와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소리는 자기가 느낀 대로 속칭 뭐뭐한 대로 그냥 토해내는 어떤 말을 그러니까 개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항상 동원되는 자기의 어떤 정당의 논리가 진정성 있는 말이다. 내지 내 소신에 따른 말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개소리라고 만약에 치환된다면 양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에서 느낀 대로만 하는 게 양심이 아닌 거죠. 양심이라고 하는 거울에는 보편적 윤리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양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병태 그 전 부위원장은 이걸 지금 본인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개념과 지금 마구 뒤섞어버려가지고 나는 양심에 따른 표현을 한 건데 그럼 이건 표현의 자유로 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인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너무나 단순하게 투박한 논리를 펴더라. 이 말씀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설령 근거를 가지고 했더라도 그건 오류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용인될 수 있는 오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근거를 그 잘못 들었던 근거를 가지고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네.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속칭 뭐한 대로 이야기해버리면 토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소리가 갖는 무생산성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토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냥 그럼 말 그대로 일방적 배설 행위가 돼버리니까 토론을 전제로 한 매개 행위로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과 여기는 엮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문제 같은 경우.
1: 양심이라는 그 소중한 단어가 객지에 나와서 고생 많이 하네요. 그런데 그거 자기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 자기 양심에 의해서 표현한 거다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저는 원래 나쁜 사람이에요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걸 양심으로 믿는다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진심일 수도 있는 건데 진심으로 그 사람은 그걸 그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나쁜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고백한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부메랑에 대해서 자기가 돌아오게 된 거죠. 결국 직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이제 굳어져 버린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네, 잘못 사용하면.
2: 그러니까 토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개소리 같은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사회가 고민해야 되는가 이런 토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토론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러면 뭐 개를 혐오했다 하면서 논의가 그런 식으로 나아가요. 되게 빈약하게 논의가 나아가죠. 이 혐오 표현이라는 논의 자체가.
0: 알겠습니다. 뭐 그구들도 전부 다 표현의 자유로 지금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판이니까 아무튼 표현의 자유라는 단어는 참 아무로도 앞으로도 많이 참칭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김 사장, 요즘 무슨 고민 있나?
4: 어휴, 머리가 아파 죽겠네. 본사에서 반품 재고를 떠넘기고 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아.
3: 자네, 그런 문제가 있을 땐 공정거래 전문 조정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야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 상담과 공정위 신고, 소송 지원까지 맞춤형 종합지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고.
4: 그래? 뭐 지금 당장 문의해봐야겠군. 알려줘서 고맙네.
5: 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 신청 및 종합지원 서비스 문의는 1588-1490. 이 캠페인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합니다.
6: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 쇼
7: 권용주
6: 강다솜의
7: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8: 네, 오늘 순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물러갑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11: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1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벌어진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12일 이 선박들이 불법 항로로 통항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성명에서 외세의 관섭과 호르무즈 해협 항로의 불법적 지정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통항량 증가 흐름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사전에 발표했다며 그런데도 불과 몇 시간 전 이런 경고가 무시됐고 여러 선박이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통항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에 사망한 아버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등 희생자들을 위한 복수를 경고했습니다. 하메네이는 현지 시간 11일 부친 장례식 관련 서면 메시지를 통해 살인자들로부터 희생된 모든 순교자의 피해에 대한 복수를 다짐한다며

0: 복수는 국민의 요구이며 반드시 실행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 당시 다친 것으로 알려진 아야톨라 모스타바는 최고 지도자 승계 이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6일간 치러진 부친 장례식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대통령 새 전용기 에어포스 1 관련 보안 우려를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자들에게 연방 형법 위반 혐의로 연방 대배심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튀르키예를 떠나면서 카타르로부터 받은 새 에어포스 1 대신 옛 에어포스 1을 이용한다고 공지했는데 뉴욕타임스는 새 에어포스 1의 첨단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앞서 연방수사국 FBI 고위 당국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사 재고와 정보 출처 공개를 요구했지만 뉴욕타임스는 거부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서장이 강간살인죄 적용을 막았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광산서 수사팀 여러 명으로부터 서장이 강간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수사팀이 핵심 증거물 리얼돌 등을 압수하지 않고 간급부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폐기할 수 있도록 방치한 과정을 서장도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의 소집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남해안을 시작으로 경기 동부, 강원 내륙, 충남, 전라권 북부에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작가의 15살 아들은 어딜 가자고 할 때마다 이런답니다. 가서 뭐해? 가기 싫은데 혹시 가면 뭐 특별한 게 있냐는 투. 그렇게 떨떠름한 아들을 데리고 한강 산책을 하는데 문득 젊은 날의 내가 떠올랐답니다. 그래, 지금 난 별일이 없는 게 좋은 나이지만 어릴 땐 뭔가 짜릿한 일이 있어야 좋았지. 그땐 이렇게 오래 걸으면 마냥 다리만 아플 뿐이었어.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따라 나서준 것만 해도 고마웠답니다. 내가 저 나이 때는 어땠나 수시로 떠올려보자고 다짐했답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3: 권영주
4: 강다솜의
3: 차카
4: 차카.
3: 전국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동차 컬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4: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3: 자, 강하나는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4: 네.
3: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믿고 타시겠습니까?
4: 사실 아직은 조금 불안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믿고 탈 수 있지 않을까요?
3: 내가 이러는 거죠. 내가 타봤더니 괜찮더라. 강하나 괜찮아.
4: 그러면 이제 귀가 팔랑팔랑해서 이제.
3: 그러니까 대부분 강하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제도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운전자가 없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레벨 4 자율주행차가 국내 도로 운행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됐습니다.
4: 그럼.

0: 이제 완전 자율 주행 자동차가 도로 달릴 수 있게 되는 건가요?
1: 모든 자동차는 아니고 최소 15,000km의 실증 실적을 갖추면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0: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에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네요.
1: 네, of course.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조금 뒤처진다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참여업체들이 늘면서 기술 개발 속도가 탄력이 붙게 되는 거죠.
0: 사실 한번 탄력 붙으면 세계 최고 자리 금세 넘보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1: 그럼요. 우리가 빨리빨리 하잖아요.
0: 조만간 성큼 다가올 이 자율주행 세상 기대해 보겠습니다.
1: 아주 정말 눈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0: 누가요?
1: 애주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술 마시고 합법적으로 내 차 타고 집에 갈 수 있는 그날. 대리운전 사라지겠군요. 자, 기다리면서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출발하겠습니다.

0: Electric Light Orchestra의 Twilight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1: 올댓가 자동차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적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0: 민자영 리포터의 차카차카 상황실, 오늘은 무단횡단 사고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차카차카 전담 변호사 유용관 변호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교통법규는 물론 교통사고 상담도 해드리니까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세요.
0: 네, 차카차카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기다립니다. 정비 궁금증 대환영이고요. 자동차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차카차카 가믈리에가 해결해 드립니다.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프리미엄 썬팅 브이쿨에서 자동차 용품 등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0: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9일 3555 롯데건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모빌리티 쇼
8: 권영주
7: 강다솜의
8: 차카차카를 듣고 계십니다.
7: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데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저크 현상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처음 들어봐요. 이게 뭔가요?
9: 제크와 콩나물도 아니고 저크가 영어 단어 무슨 뜻이냐면
7: 저크?
9: 제가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을
7: 네.
9: 확 낚아채요.
7: 네.
9: 잡아가지고
7: 네.
9: 야 잠깐 하면서 이걸 저크라고 합니다.
7: 아~
9: 그러니까 중세 시대 구두를 만들던 장인들이 가죽에다가 실을 집어넣고 세게 당겨야 실이
7: 아~
9: 올라오잖아요.
7: 그렇죠?
9: 그때 확 잡아채는 거.
7: 아~
9: 이걸 저크라고 하는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저크 이야기냐?
7: 네.
9: 자동차가 움직일 때 갑자기 속도를 올리거나 줄일 때 급격한 속도 변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속 6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멈출 때.
7: 네네.
9: 급격한 속도 변화.
7: 네.
9: 이걸 저크라고 합니다.
7: 오.
9: 근데 흥미로운 점 자동차 개발할 때 이 저크 억제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갑자기 제동이 많이 걸려서 감속도가 올라가면 불편해지잖아요.
7: 그렇죠.
9: 반대로 가속도가 높아서 너무 빨리 가속이 되면 또 불편해져요.
7: 그쵸.
9: 그래서 보통 이런 급격한 속도 변화는 운전 상황과 밀접성을 갖게 되죠. 이게 왜 이런 얘기 나오냐면 앞으로 자율주행 나온다고 하잖아요.
7: 네.
9: 그러면 인간은 뒤에 있는 탑승자의 눈치를 살피면서 내가 빨리 갈까? 천천히 갈까? 또는 브레이크를 빨리 할까? 천천히 할까? 요구를 듣고 가면 되잖아요.
7: 맞아요.
9: 근데 이제 로봇이 운전한다 그러면 얘가 과연 나의 승차 특성을 어떻게 파악하지? 얘 빨리 가속되는 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km까지 가속할 때 걸리는 시간이 강아나는 8초면은 편안하다라고 느끼는데
7: 네.
9: 고령층은 14초 정도는 돼야 천천히 가속되니까 나는 편안하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참 사춘기에 있는 중학생들한테 태우면 차가 안 가요. 그런단 말이에요.
7: 네.
9: 그래서 그거를 설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저크 현상은 이제 전기자동차 회생 제동 장치 그 차가 얼마나 많이 회생을 하는데 제동이 하면서 저크 현상을 줄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속도든 감속도든 중요한 건 속도 변화의 최소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7: 네, 지금까지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데카였습니다.

0: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주실 민자영 리포터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잘 지내셨죠?
1: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0: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두 분은 뭐 지금 거의 두 달 만에 보시는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반갑더라고요.
1: 보고 싶었어요.
2: 그래봐야 한 번인가 두 번 들본 겁니다.
0: 그래도 보고 싶다고요. 그래도.
2: 야, 강한아 토크가 많이 늘었어요.
0: 자, 그럼 이번 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사고 사례 뭘까요?
1: 네, 보통 저희가 이 상황실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운전 수칙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 자동차의 크기나 속도 등을 고려를 좀 하다 보면 운전자들의 주의 집중이 안전을 지키는 가장 큰 열쇠니까요. 그런데 사실 운전자들도 주행을 하면서 아, 이것만큼은 정말 피하기 어렵다. 아, 이럴 때 사고 나면 너무 억울하다. 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 위에서 예고 없이 튀어나오는 보행자, 무단횡단의 경우인데요. 두 분도 혹시 운전하시다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때문에 놀랐던 적 있으시죠?
2: 아, 저는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정말 깜짝 놀란 적 있어요.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불안해서 그러는데 애가 너무 빨리 튀어나왔어. 갑자기.
0: 아이고.
2: 급브레이크를 밟았던 기억이 있어요.
1: 천천히 안 갔으면 큰일
0: 났어. 저는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놀랐어요. 어제 이렇게 비가 많이 왔거든요.
2: 예, 예, 예.
0: 그래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요. 어떤 우산을 쓰신 아저씨 분이 횡단보도도 아니에요.
2: 그냥 일반 도로.
0: 일반 도로인데. 그냥 천천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2: 그래, 자동차가 오든가 말든가.
0: 쓰시고, 그래서 내가 헛것을 봤나, 귀신인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하면서 다들 이제 정차를 했죠. 다 멈췄죠. 근데 바로 얼마 전에도 이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사고가 났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1: 맞아요.
0: 뭐 온라인 커뮤니티가 떠들썩했었죠.
1: 네, 그게 당시 운전자의 남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고 관련 글을 올리면서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2: 네, 어떤 상황이었어요?
1: 일단 사고는 지난 6월 16일 밤 10시 반쯤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2: 8번 출구가 어딘지 압니다. 저는.
1: 정말 복잡한 곳이잖아요.
2: 거기 나오면 무슨 저기 프라이드 치킨집 하나 있고.
1: 맞아요. 정말 잘 아시는 곳인데 여기가 사실 가장 사람들이 많기도
2: 맞아요.
1: 하고 시간대가 10시 반이면 이 엄청 많은 것에 더해져서 엄청 복잡해요. 그만큼 이 부근은 신호체계에 대한 약속이 더욱더 잘 지켜져야만 하는 그런 곳인데요. 그런데 이 차량 주행신호에 맞춰서 이 부근을 직진하던 한 차량 앞으로 갑자기 한 여성이 뛰어들어옵니다. 이동 중이던 차량은 너무 갑작스럽게 뛰어들어온 이 여성을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을 하고 말았는데요.
2: 예, 예.
1: 이 보행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쳤고요.
2: 예.
1: 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게 이 차량 안에 소아암으로 투병 중인 13살 아이가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합병증으로 장 누수와 폐혈증, 복막염이 의심이 되어서 급하게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던 중에 난 사고였고요. 긴급한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사고 처리 때문에 아이가 이 차량 뒷자리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면서 결국 현장에 출동했던 보험사 담당자의 차량으로 이송을 하면서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0: 아이고.
2: 야, 이게 한시라도 급한 상황인데.
1: 그렇죠.
2: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 했겠어요. 무모한 무단 횡단으로 본인도 다치고 아픈 아이도 위험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왜 뭐가 그렇게 급해서 무단 횡단을 한 거래요?
1: 이게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요. 이 여성이 횡단보도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갑자기 도로 중앙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버스가 오니까 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신호를 무시하고 차도로 달려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버젓이 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차가 본인을 보고 바로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혹은 내가 충분히 더 빠르게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호체계에 대한 약속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절실 하게 드러나는 사례였습니다.
0: 이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면 보행자의 피해가 더 큰 건 맞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못한 사고는 운전자의 일상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아마 이 사고 사례를 들어보시면 더더욱 그 인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텐데요. 지난 4월 23일 창원시 마산 일대에서 50대 배달 노동자가 무단횡단 보행자를 피하려다가 오히려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음식 배달을 위해서 배달용 이륜차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던 배달노동자 이모 씨 앞으로 역시나 갑자기 한 보행자가 나타납니다.
2: 그것도 도로 한가운데죠?
1: 그렇죠. 네. 당시 이 보행자는 모임을 마친 뒤에 도로 반대편 택시에 탑승하기 위해서 급히 무단횡단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고,

0: 반대편 가려고.
1: 그렇죠. 혹시라도 이륜차와 사람이 부딪히면 정말 이게 큰 사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달 노동자 이모 씨가 사람을 피하는 과정에서 이륜차가 그대로 넘어져 아이고. 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 사고로 이 씨는 발목 골절 등 중상을 입으면서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손목 추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0: 그래도 그렇게 넘어졌는데 다른 차가 추가로 2차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서 다행일 텐데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면 생업복귀는 어렵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0: 생계가 무단횡단 한 번으로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1: 네.
0: 이걸 좀 보행자가 좀 알아야 되지 않아요?
1: 아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차가 없는 도로 위에서 뭔가 좀 마음이 급할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건너버릴까 하는 이 유혹 사실 좀 빠지기 쉽거든요.
0: 엄청 유혹에 빠집니다.
1: 네. 네. 근데 이게 도로 위에서는 시간 단축보다 여유와 안전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의 최근 5년간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보행자 사망자 이 4,683명 중에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가 1,268명으로 무려 27%.
2: 아이고.
1: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꼴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차가 멀리 있으니까 아 빨리 뛰어가면 되겠지. 운전자가 나를 보고 서겠지. 차가 오면 내가 멈추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이때는 정말 이미 늦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2: 맞아요. 차가 사실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도가 빨라서 금방 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젊은 분들보다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횡단보도까지 걸어가는 게 힘들어서 차가 없을 때 슬쩍 좀 건너가고 싶은 마음. 그게 뭐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걸음이 또 느리고 또 돌발 상황에 반응하기 더 힘들기 때문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실제로도 조사에 따르면 무단횡단 사고 사망자 중 고령층이 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0: 이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 하잖아요. 차가 나를 피하겠지. 이렇게 해서 가시는 거거든요.
1: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게요. 지난해만 봐도 전체 무단횡단 사망자 중 70%가 노인 보행자였고요.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도 21년 약 9천 건에서 지난해만 11,500건 정도로 이 4년 새 16.2%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1,500건이죠? 15,000건이 아니고?
2: 아이고요.
1: 11,500건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더 늘어났어요.
0: 엄청 늘어났어요.
1: 네, 실제로 지난 6월 29일 포항에서는요, 왕복 4차선 도로 위를 주행하던 포터탑차에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여성이 부딪혀서 끝내 숨지고 말았고요. 작년 10월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 비 내리는 밤 시간대에 왕복 6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던 한 남성이 달려오던 택시를 피하지 못해서 한번 충돌을 했고요. 뒤따르던 차량도 이것 때문에 쓰러져 있던 남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한 번 그대로 치고 달아나면서 결국 이 남성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0: 근데 어쨌든 차가 나를 보고 멈추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자동차 운전자는 안 보여요.
1: 아 진짜 안 보여요.
0: 또는 나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차와 사람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무조건 차의 잘못이다.
0: 그렇죠.
1: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법원 판례들은 어두운 밤이나 도로 위에서 운전자가 사람을 발견하고 멈추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조건 운전자 잘못으로 판단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작년 4월 대전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버스를 운행하던 운전자가 이 버스와 근접한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사고가 났던 사례에 있어서 이 버스 운전 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고요. 2023년 1월 새벽 4시 왕복 10차로 위로 무단횡단을 하다 화물차에 치인 사고 사례에 있어서도 이거는 운전자에게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사실 도로 위에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예측할 수 있어야 안전한
0: 그렇습니다.
2: 거잖아요. 이 예측 가능성을 깨뜨리는 무단횡단, 보행자 스스로를 위험하게 만드는 방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네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 아이 이제 데리러 가면서 좀 늦으면 한 번쯤 빨리 뛰어갈까 하고 생각할
0: 그렇죠.
1: 때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 한 번쯤이라는 생각 자체도 절대 안 됨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 위의 여유가 곧 모두의 생명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0: 네, 지금까지 차카차카 상황실 민재양 리포터 석준이 엄마와 함께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미니 아버님.
0: 네.
2: 고맙습니다. 리사 오노의 노래 들을게요.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차카차카 법률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교통 법규는 물론 교통사고 관련 질문도 해결해 드립니다.
4: 유용합니다. 유용관 변호사 어서 오세요.
5: 예, 안녕하세요.
3: 네, 오늘 청취자 질문에 앞서서 실제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서 도로교통법과 이후 처리 과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사고 사례 어떤 건가요?
5: 네, 이것도 좀 필요한데
4: 예.
5: 제가 요즘에 허리가 안 좋아요.
4: 아, 그래요?
5: 네, 그런데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
4: 진짜로?
5: 어?
3: 정말요?
5: 아니, 가상이죠.
3: 아이, 깜짝이에요.
4: 연기가 많이 들었어.
3: 어우, 놀라라.
5: 그래서 상대방 보험사한테 이제 보험 접수를 나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3: 네.
5: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4: 네.
5: 근데 이제 다친데 또 다친 거니까 좀 치료가 오래 갈 거 아닙니까?
4: 그럴 수
3: 아,
4: 있죠.
3: 그쵸. 원래 안 좋으니까.
5: 뭐 한 천만 원 정도면 되는데 네. 한 몇 달 더 걸려서 2천만 원 정도 치료비가 나왔습니다.
4: 예.
5: 보험사가 다 대주고.
4: 예.
5: 나 이렇게 끝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험사가 갑자기 소송을 걸어온 거예요.
3: 어?
5: 2천만
4: 왜요?
5: 원 중에 절반을 돌려달라, 치료비를. 나는 내 과실이 없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이전에 허리가 안 좋아서 치료를 받고 있던 거를 알았던 거예요.
4: 근데 이전에 다쳐서 허리가 안 좋았던 거는 당신 돈으로 하는 거고
5: 그렇죠.
4: 추가로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만 우리가 하는 거지 이전 건
5: 예.
4: 모르겠다.
5: 예. 그 이전 거를 기왕증이라고 하거든요.
4: 기왕증.
5: 예, 기왕의 증세. 이 기왕증 때문에 치료비가 이제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3: 네.
5: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에서는 기왕증 기여도라고 의사가 좀 판정을 해줍니다. 과실처럼.
4: 아니 실제로 이런 소송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5: 나이 드신 분이 많습니다.
4: 아, 그러니까
5: 70세 뭐 이런 연세 드신 분은
4: 지병이 원래
5: 많이 많잖아요.
4: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5: 근데 이제 보험 처리 해준다니까 그냥 다 그냥 치료를 받는 겁니다. 네. 별 생각 없으시게. 근데 나중에 받을 거는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4: 그렇지.
5: 소송 손해배상 받을 게 별로 없어요.
4: 어.
5: 치료비랑 위자료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4: 이제
5: 위자료는 뭐 이 정도 사안에서는 뭐 크게 이제 인정이 많이 안 되는 거니까
3: 네.
5: 치료비가 뭐 2천만 원인데 기왕증 50%면 1천만 원. 위자료 500만 원. 그 500을 다시 되돌려달라고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4: 그럼 돌려줘야 돼요?
3: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 일단은 돌려줘야 돼요. 그런 경우는. 실제 소송이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이제 부당해도 반환 청구를
4: 하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면 그게 실제로 교통사고 이후에 더 증상이 악화돼서 치료할 때 들어간 돈이 실제로 그 돈이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5: 예, 그거를 이제 의사가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4: 의사가?
5: 예, 기왕증 기여도 과실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람은 한 정상인 대비 한 50% 정도 안 좋았다. 근데 사고 때문에 추가로 50%가 더 발생했다. 이러면은 총 100 중에 50%는 예전에 너의 기왕증 증세 때문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50%라는 걸 의사가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4: 의사가 의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달려 있군요.
5: 그렇죠. 20% 50% 70% 이런 식으로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사고 났다고 해서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 대준다고 해서 바로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예전에 안 좋은 거는 내가 알고 있잖아요.
3: 네네.
5: 소송 가기 전까지 보험사 모르거든요.
3: 네.
5: 그러면은 아, 나 디스크 있었는데 또 추가로 사고 나가지고 치료를 더 받게 됐네. 이러면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3: 아, 처음부터.
5: 병원에 가면은 뭐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은 교통사고 때문에 왔습니다
3: 네.
5: 하면은 저쪽 보험사 연락하라고 하거든요.
3: 네네.
5: 치료받게.
4: 그렇게
5: 근데 그거
4: 얘기하죠.
5: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보험료 냈으면 내 건강보험으로 일단 치료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건강보험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왕증은 내가 가입했던 돈 냈던 건강보험공단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천만 원, 2천만 원 들었다.
4: 예예.
5: 2천만 원을 다 부담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구상을 하거든요.
4: 구상을 해야죠.
5: 그렇죠.
4: 예.
5: 그래서 상대방의 책임이 50% 아까 기왕증 때문에 그러면 2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을 받고 1천만 원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4: 예.
5: 그걸 나한테 구상하진 않아요. 건강보험공단은. 그거는 이제 내가 가입했던 보험이니까.
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5: 그래서 그 기왕증을 운전인 건강보험공단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과실이 많을 때도 똑같습니다.
4: 야, 근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판단해요? 보통 사고가 나면 그냥 병원에 가는데
3: 그쵸.
4: 가가지고 허리가 아니 경추 5번이 뭐 이렇게 아픈데요. 어? 건강보험으로 치료해 주세요.
5: 네.
4: 아니 나 지금 사고 당했는데.
5: 아 근데 이제 나는 알지 않습니까? 내가 병원을 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4: 본인이 아니까.
5: 병원에 간 이력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4: 근데 예를 들어서
5: 아파도 참는 거죠. 뭐 병원
4: 아니, 예를 들어서
5: 모르는 거예요. 네.
4: 그래 허리는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5: 예.
4: 목이 아프다.
5: 예.
4: 이런 경우는 다르죠.
3: 목 치료 받은 거니까 다르지 않을까요?
5: 사실 다른데 네. 그건 좀 더 이제
4: 아니 부위가 다르잖아요.
5: 목 때문에 이미 한 20% 정도가 장애가 있었다 이러면 또 반영이 돼요.
4: 아니 그러니까 장애가 네.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이 아파가지고 간 경우 네. 목을 치료받는 경우는 상대방의 보험사로부터
5: 아, 그건 틀리죠.
4: 치료비를 네, 100% 받을 수 있다 예, 예, 맞습니다. 이거잖아요.
3: 부위가 아예 맞아요. 다르니까.
4: 부위가 다르니까.
5: 치료에 한해서는.
3: 조심해야 할 부분이 내가 병원에 간 적이 있었던 부위가 있는 거예요.
4: 그렇지. 부위가
3: 내 몸에.
4: 있는 거야.
5: 그렇죠, 그렇죠.
3: 그러니까 야, 그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4: 이게 뭐, 소고기도 아니고 살치살 이런 것도 아니고 특수부위.
5: 내가 나이가 많거나 우리 부모님이 좀 다치셨을 때는 이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가 10년이거든요.
4: 10년이라도.
5: 한 번 한 4, 5년 뒤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보험사 소송이.
3: 근데 저 궁금한 게 예전에 병원을 갔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조금 안 좋았어요. 예를 들어 허리가 좀 안 좋았는데 디스크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뭐 한 5년 전, 뭐 7년 전쯤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네. 그 후에도 뭐 완전히 좋진 않은 상태로 쭉 지냈어요. 근데 사고가 났어요. 그럴 땐 어떻게 돼요?
5: 그러면은 의사가 한 20% 정도 그렇게만 판단을 하겠죠. 뭐 거의 완치된 수준이구나. 100% 중에. 그래서 나의 기왕증의 비율이 한 20% 정도.
3: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건강보험으로 먼저 가는 것이 더 좋군요.
5: 사실 네, 내가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동일한 부위 다쳤으면 일단은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게
3: 그게 막
5: 합니다.
3: 5년 전이더라도
4: 네. 강다솜 아나운서의 날카로운 질문에 순간 유용감 변호사가 눈빛이 흔들렸어. 야 이거 약속대로는 없는 거잖아. 엣지 케이스 아니야? 순간 눈빛이 왔다 갔다 합니다.
5: 아니 저는 실제이신 줄 알고
4: 실제 경험담일 수도 있고
3: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네.

0: 이승철의 긴 하루 들었습니다. 차카차카 전담 변호사 유용관 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청취자 질문 해결해볼 텐데요. 0944번님의 질문이에요. 저는 고속도로에 바닥에 있던 쇠 막대기를 밟아서 전기 배터리의 쇠 막대기가 박혀버렸습니다. 와. 차는 결국 폐차를 했고요.
1: 예, 예.
0: 이런 경우 도로공사 책임이 없는 건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이건 진짜 억울하겠는데요?
1: 책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일반적인 저의 판단입니다.
2: 예.
0: 저도 있을 것 같아요. 쇠 막대기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2: 기준이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도로공사 책임까지 생각을 하는 경우는 쇠 막대기를 떨어뜨린 차를 못 찾는 거예요.
1: 그렇죠.
2: 저 낙하물 고정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0: 아, 네.
2: 그럴 때 이제 아, 도로공사한테 받을 수 있나 이걸 이제 여쭤보시는 건데 기준이 있습니다. 판례상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정기적으로 순찰을 계속 했었는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아니면 신고 때문에 그 쇠 막대기가 떨어져 있는 걸 알고서도 그 방치했던 시간 치우기까지 그거 그 두 가지 가지고 이제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정이 되는 사례도 있고 안 되는 사례도 있는데
0: 네.
2: 대부분은 인정이 좀 잘 안 돼요.

0: 왜냐하면 그 도로공사는 정기적인 순찰을 고속도로를 항상 하거든요. 네. 그래서 순찰하고 인정 안 된 사람은 정기적인 순찰을 하고 1시간 뒤에 사고가 났는데 그 사이에 신고도 없었고 누군가 신고도 없었고.
1: 쉽게 말하면 도로공사가 몰랐다.
0: 그렇죠. 네. 그래서 언제 또 떨어진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떨어진 시점과 사고 났을 때 시점에 몇 분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입증이 덜 됐다고 해서 도로공사 책임이 이제 없는 거고 있는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낙하물 때문에 사고가 여러 번 나고 또 낙하물이 좀 뭐 돌이 실제 사례입니다. 돌이 이제 좀 커가지고 금방 발견할 수 있는 거 이랬는데 이제 치우는 게 좀 지체됐나 보죠. 이럴 때는 이제 인정을 한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사실 이 결과를 알려면 소송을 해야 돼요.
1: 근데 지금 이 청취자분은 쇠막대기를 밟아서 전기 배터리가 쇠막대기에 박혔을 정도면 꽤 큰 쇠막대기로 추정이 되는데.
0: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1: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0: 그래도 전기 순찰을 한 다음에 뭐 한 10분 뒤에 이게 바로 떨어져서 사고가 바로 났다. 이러면은 다시 되돌아와서 치울 시간 자체가 없잖아요. 고속도로는
1: 일방이니까.
0: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거기서 신고를 딱 인지를 했을 때 그 지점까지 돌고 돌아서 오는 걸리는 시간 이런 걸 다 따지거든요. 그 사이에 그 치울 시간적 여력이 없으면 책임을 못 묻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소송을 직접 하셔야 돼요. 이 소송을 그러면 이제 돈도 많이 드는데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소송을 해봐야지 다 드러나거든요.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자동차 우리가 책임보험 말고 자차가 되는 종합보험 가입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보험사가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1: 아, 그래요? 소송을 하려면 또 그 유영관 변호사에게 또 연락을 해야죠. 전화번호 010-1234-4567. 자, 구하나 이사님의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 진입 중에 주차를 위해서 후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다가 멈춰서 있던 배달 오토바이와 추돌을 했는데 자동차와 1m 이내로 붙어 있어서 오토바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후진하자마자 쿵 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보험회사도 멈춰있던 오토바이와 추돌을 한 거라 제가 100%라던데 정말 이게 100% 제 책임인가요? 아니 너무 오토바이가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오토바이 책임도 있는 거 아니에요?
0: 예. 일단 후진차 과실 100%겠죠 일단은 원칙은. 근데 항상 이제 우리나라 법률은 예외가 있어요 판단이. 질문을 보시면 주차를 위해서 후진했다고 했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따라가면서 앞차가 주차를 하려고 하는 거를 알면서도
1: 그렇지.
0: 그 1m 뒤에 이제 바로 쓴 거죠.
1: 분명히 후진등이 들어온 거를 봤을 텐데.
0: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과실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주차의 그 후진 동선을 생각을 해서 그거보다 1m보다 더 떨어진 곳에 정차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부러 가서 이제 붙는 거죠. 이럴 때는 오토바이 과실 한 10% 20% 인정이 되고 또 주차하는 걸 안 기다리고 오토바이가 성급하게 옆으로 추월하다가 뭐 후진하면서 이렇게 둘이 충돌했다. 예. 이러면 오토바이 과실이 한 40에서 60까지 또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근데 지금 오토바이가 멈춰 있는 거잖아요.
0: 예예. 이럴 때는 한 10% 20% 제 생각에.
1: 그래서 보험사가 주장하는 100% 책임은 아니다.
0: 예. 근데 이런 사례로 해가지고 최근에 신문에서도 보험 사기 또 기사가 나와요. 일부러 바짝 가서 이제 붙는 거예요.
1: 오토바이가.
0: 예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기사화가 많이 돼가지고 또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
1: 그 가끔 영상에 보험 사기 하시는 분 봤더니 정말 멈춰서 있는 차에 가다 본인이 그냥 점프하고.
2: 아이고.
1: 그런 경우도 있더군요.
2: 자, 0312번님의 질문입니다. 저는 매일 고속도로 이용하는데요. 며칠 전 고속도로 진입로 내리막길에서 정차해 있는 차를 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진입로에서는 정차한 차가 안 보였고요. 꺾이는 부분에 차가 있어서 자칫 대형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경적을 울린 뒤에 1분 후에 출발했고 비상등도 안 켜고 갔어요. 괘씸한데 이거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0: 여기가 고속도로잖아요.
1: 예.
0: 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는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가 돼 있습니다.
1: 네, 도로교통법 제64조에 의하면 그렇죠.
0: 예, 정확하십니다.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가 돼 있고 예외적으로 주정차 할 수 있는 것도 법에 그냥 딱 9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이 이외에는 주정차가 금지돼 있는 거예요.
2: 그래도 9가지가 있군요.
0: 예, 9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뭐 경찰차, 소방차, 긴급자동차, 보수 차량.
2: 네.
0: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 가끔 있는 곳 있잖아요.
2: 네.
0: 거기서 버스 정류장에 정차할 때 이것도 다 법에 정해놨어요.
1: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고장이 아니라면 거기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0: 그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등으로 갓길 등 길 가장자리 구역에 주정차하는 경우 이때도 그 예외적으로 되는데 이때는 그 후반

0: 상방 고장 자동차 표지를 해야 돼요. 저희가 많이 알고 상방대. 있는. 그렇죠. 네. 비상상각대 같은 거. 그래서 이 사안은 이 예외사회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정차 금지되는 조항 위반이고 이럴 때는 그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4~5만 원 정도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1: 그래서 신고하면은 제 156조에 따라서 예. 벌금이 부과되고
0: 요즘에 법공부
1: 별표 8 42번에 따라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변호사 시험 보시겠고요.
1: 도로교통법이요. 나에게 오라. 자, 1756님의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접촉사고 났어요. 자, 상황 설명해 드립니다. 일단 저는 우회전 깜빡이 켜고 휴게소 진입했습니다. 뒷차 따라오죠. 휴게소 버스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어서 제가 핸들을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었는데 뒷차도 그 자리에 주차하려고 하다가 뒷차가 제 차 조수석 앞바퀴 쪽을 쿵 하고 박았습니다. 뒷차는 제가 우회전 깜빡이를 안 켜고 주차해서 직진한 줄 알았다. 본인이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저희는 주차장에 진입했으니 주차선에 서행하는 중이면 주차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단계인데 자, 몇 대 몇입니까?
0: 이 질문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약하면 네. 그냥 주차라인이 있는데 휴게소
1: 이런 케이스 은근히 있어요.
0: 많습니다. 실제 네.
1: 휴게소에서
0: 한 주차라인 한 곳에 앞차가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뒷차가 먼저 싹 껴들어서 주차하는 거 그런 거 많거든요. 그렇게 사고 나기도 하고
1: 은근히 많이 있어요. 네.
0: 그래서
1: 어.
0: 이 사안도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앞차가 이제 천천히 가면서 서행하면서 우측에 주차라인 뭐 방향 지시등을 켰던 안 켰던 당연히 주차장이고 하니까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뒷차도 마침 주차를 먼저 한 거죠. 그러다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이 경찰 조사 단계라는데 사실 이게 누구의 과실이 큰 걸까 이걸 왜 물어보냐면 경찰에서는 일단 가해자 피해자를 먼저 구별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가해자를 샵 1으로 지정해가지고 그 네. 사람한테 범칙금이나 이런 거를 부과합니다.
1: 그러니까 이 경우에 누가 거예요. 가해자인 거예요?
0: 여기서 기준은 주차 라인에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1: 그 주차선에 가까운 차가 피해자.
0: 그렇죠.
1: 먼 차가 가해자.
0: 그리고 뭐 이렇게 주차를 하기 위해서 뭐 비상등을 켰다든가 앞차가 이러면 앞차가 좀 우선권이 있겠죠. 그런 거에 따라 이제 틀린 겁니다.
1: 아, 여기서 또 흥경이 그러면 줄자 가지고 어느 기준으로 줄을 대봐야 돼요. 범퍼 기준이냐, 바퀴 기준이냐, 어느 기준이에요? 당황하시네.
2: 바퀴 아니에요?
1: 나는
2: 아,
1: 바퀴라고 그, 생각해요.
0: 들어갈 때. 네. 뭐 차체 일부라도 조금 먼저 아, 들어가는
1: 그래?
0: 사람이
1: 범퍼 기준.
2: 뭐라도 네. 들어갔다 네. 이렇게 봐야 되네요.
0: 왜냐면 먼저 그러면. 시도한 거니까. 아. 근데 이제 또 속도도 봐야죠. 앞차는 천천히인데 뒷차가 갑자기 세차기로 확 들어갔다.
1: 아, 속도까지
0: 뒷차가 과실이 더 많겠죠. 네, 되게 이거는 다양합니다.
2: 그럼 이렇게. 블랙박스 네. 영상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겠네요.
0: 없으면 이제 5대5죠. 뭐.
1: 역시 유용한 변호사예요. 막힘이 없어요.
2: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관 변호사님께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질문 보내주세요. 교통사고 상담의 경우 사고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정확한 상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차카차카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혹은 샵 8001번 무료인 미니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네, 유 변호. 나와주세요. 다음 주에도. 아, 다음 예. 달에도. 네.
2: 너무 빨리 보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제가 좋아합니다.
0: 매주 불러주셔도.
1: 이변 좋아해요.
2: 자,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집에.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차카차카 캠페인 월간 푸른 신호등 시간입니다.
6: 7월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제가 빗길 안전운전이에요.
5: 이번 주 내내 장맛비로 집중호우와 폭염이 왔다 갔다 하며 힘들겠죠.
6: 비가 쏟아질 때 무섭게 쏟아지죠. 그치고 나면 또 언제 비 왔냐는 듯이 아주 더위가 숨막힙니다. 아, 힘들었어요.
5: 네. 상암동에서 출발할 때는 분명 비가 안 왔는데 조금 가다 보면 또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당황스럽더라고요.
6: 그래서 7월이 빗길 교통사고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 내리는 날이 많기도 한데다가 예상치 못했던 폭우가 쏟아지니까 사고도 많죠.
5: 그렇죠. 빗길 안전운전의 기본 서행이겠죠?
6: 그럼요. 도로가 젖어 있을 때는 제한속도의 20% 이상, 폭우가 쏟아져서 가시거리가 100m 이내로 떨어질 경우에는 제한속도의 절반, 50%까지 감속하세요.
5: 네. 이 서행과 더불어 안전거리 넉넉하게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천천히 가도 앞차에게 발생하는 이 돌발 상황까지 예방할 순 없잖아요.
6: 강하나. 역시 모범생이에요.
5: 아, 잘 배웠죠? 제가 차카차카 해서.
6: 훌륭합니다. 나는 서행에도 앞차가 빨리 달리다가 미끄러지면 결국 그 사고 여파까지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돌발 상황까지 계산해서 서행하고 안전거리 넉넉히 유지하는 게 좋은 겁니다.
5: 오늘의 끝곡 터틀스의 해피투게더예요.
6: 즐거운 주말입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지금까지 권영주,
5: 강다솜의 차카차카였습니다. 차카차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현재 시간 12일 선박들이 불법 항로로 통항을 시도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성명에서 여러 선박이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통항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승인된 항로로 이동하라고 경고했으나 무시했다며 추후 공지대까지 그리고 미국 개입 종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항로를 지나려던 선박 한 척에는 경고 사격을 가해 멈춰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미군은 이란의 추가 공습으로 대응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선박을 추가로 공격한 것에 대응해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용기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서장이 강간 살인죄 적용을 막았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광산서 수사팀 여러 명으로부터 서장이 강간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수사팀이 핵심 증거물 리얼돌 등을 압수하지 않고 간부급 경찰인 장용기 아버지가 폐기할 수 있도록 방치한 과정을 서장도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산 서장은 정황 증거만으로 강간 살인죄 적용이 어렵고 구속기간이 짧아 살인으로 송치하겠다는 형사